똥 띄워 호로록 먹는 미역 냉국, 달달하고 든든하게 꿀떡 마시기 좋은 미숫가루, 기운 없고 입맛 없을 때 최고인 열무국수까지 공통점이 있다면요, 부담스럽지 않게 술술 잘 넘어간다는 거네요. 별거 안 해도 쉽게 지치는 요즘, 우리 인생도 이렇게 시원하고 개운하면서도 무엇보다 걸리는 거 하나 없이 술술 잘 풀리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0: 안녕 나의 사랑이었고요. 봉주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박지연님께서 여름엔 냉국, 콩국수, 활채까지 시원하고 맛있는 거 많아서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러게요. 5151님께서 엄마표 콩국수가 생각나는 아침이네요. 콩 불려서 삶고 갈고 간 맞추고 손이 진짜 많이 가는데도 가족들을 위해 여름이면 항상 해주셨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마 우리 어머님들 중에 이렇게 손이 많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여름이면 항상 해주던 음식이 있죠. 요즘 아침봉에요. 여름 음식 사연이 종종 오거든요. 오이냉국 해먹었다. 점심에 콩국수 먹으러 갈 거다. 친구가 열무를 선물로 줘서 열무국수 질리게 먹고 있다 등등. 그런 사연을 소개할 때마다 제가 엄청 부러워하면서 아 나도 먹고 싶다 그랬는데 오프닝부터 아주 침이 꿀떡 넘어가는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이참에 제가 오늘 점심 메뉴 하나 추천을 해드릴까요? 네, 이왕 이렇게 얘기한 김에 아침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요. 원래 음식은 먹으면서 다음 메뉴 생각하는 게 국룰이잖아요. 네, 오늘 저의 전매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긴장되시나요 모두? 펜 꺼내셨나요? 두두두두두두두 바로 짬뽕! 허를 찔렀다. 네. 콩국수 할 줄 알았죠? 하지만 오늘 점심은 이열치열 짬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뭔가 짬뽕이 여름이랑 잘 어울리잖아요. 빨갛고 태양 같잖아요. 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3, 4분은 화요일에 만나는 비공감 댓글과 함께합니다.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송하빈 씨를 대신해 개그우먼 박세미 씨가 특별히 나와주시거든요. 사랑스러운 박세미 씨 보는 라디오로 보러 와주시고요. 김주혜 님이 짬뽕 안 돼. 나 오늘 흰옷 입어 쩡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백짬뽕! 짬뽕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빨간 짬뽕이 있고 백짬뽕. 네, 주혜 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래요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않길 바싸.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나도 쓰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0: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와, 건강한데 맛있네.
4: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부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3: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게 비빔밥.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애칭입니다. 우리 봉글의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1042님께서 봉디 애들이랑 저녁에 돈가스 먹기로 했는데 돈가스에 짬뽕까지 가볼까요? 애들은 매운 걸 못 먹어서 생각도 안 했는데 찰떡일 것 같네요. 짬뽕도 좋은데 돈가스에는 쫄면. 네. 그리고 혹시 만약에 애들이 무언가를 더 먹어야 된다. 매운 걸 좀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면 돈가스는 냉모밀이죠. 네. 일산에 진짜 맛있는 데 있는데. 그 얼음 들어간 냉모밀 있잖아요. 그거에 돈가스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7118님께서 봉디가 추천해 준 백짬뽕 말고 난 순두부찌개 먹어야지. 허를 찔렸죠? 억! 찔렸다. 우리 봉그레들을 위해서 다 해주는 DJ예요. 헉! 허를 찔렸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투팍, 캘리포니아 러브.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저희 남편은 일명 빵돌이에요. 빵을 참 좋아하거든요. 저는 빵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마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런 남편이 지난 주말 빵재술래인지 뭔지를 해야 된다며 대전을 가자는 거예요. 자기야, 우리 사는 천안에도 맛있는 빵 많대. 근데 무슨 대전까지 가서 빵을 사와. 빵돌이로서의 자존심이 있어. 대전에서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 빵을 살아간다고 할 수 없지. 특히나 튀겨서 파는 소보루빵, 그거 꼭 먹어야지. 그냥 동네에서 튀긴 호두과자나 사 먹어. 아니, 난 무조건 가야 해. 내 소원이야. 가자. 렛츠고! 남편의 성화에 지난 토요일 대전의 빵집으로 향했는데요. 아직 빵집엔 도착도 안 했는데 줄이 길게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대전에는 뭐가 이렇게 유명한 게 많지 싶어서, 여기는 무슨 줄이에요? 뭐 좋은 거 팔아요? 아, 빵집 줄이에요. 여기서부터 줄 서면은 빵 사기 전까지 한 3시간 걸린대요. 빨리 줄 서세요. 그 말에 입이 떡 벌어져서 남편을 쳐다봤는데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빵에 미쳐있던 남편이, 자기야, 우리 내일 다시 오자. 내일은 일찍 오자. 아, 됐어. 미쳤다고 내일 또? 그냥 줄 서. 온 김에 사. 내가 내 비상금 10만원 넘길게. 아, 나 오늘은 줄 못 서. 오케이, 콜. 내일 아침에 다시 오는 걸로. 그리고 일요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대전으로 다시 왔고, 다행히 전날보다는 수월하게 빵집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정말 빵을 보자마자 남편 눈이 도는 거예요. 결국 남편은, 다 해서 15만 3천원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했는데

때도 빵을 들고 마냥 기뻐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는 남편이 이해가 안 됐는데 막상 집에 와서 먹어보니 맛은 있기 합디다. 물론 남편은 우와 생크림 대박, 우와 팥당근 미쳤다, 우와 우와 할 줄 아는 말이 우와밖에 없는 사람처럼 입가에 크림이며 빵가루를 다 묻히고 먹는데 좀 귀여웠어요. 크크. 근데 남편, 나 친구들이랑 곧 우정사진 찍기로 했는데 빵 때문에 다이어트 다 망했어. 이건 어떻게 책임질 거니? 오늘 사연의 제목, 우와 빵이다, 우와.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심연보 웃어본다였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윈안나님께는 과일배 세트, 쑥 인절미 세트, 김치 세트까지 아침봉 3종 세트 보내드릴게죠. 네, 이희공님께서 남편분 빵돌이로 인정합니다. 20년대 대전에 살고 있는 저도 새벽부터 줄 서서 빵 사고 있답니다. 지난주에도 3시간 줄 서서 아들 먹을 케이크를 샀답니다. 신랑이 너무 힘들다며 타 지역으로 이사 가자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최근에 그 대전에 있는 빵집 있잖아요.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저도 대전에 잠깐 들릴 일이 있어서 역에 있는 곳에 갔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역에 있는 곳에 가면은 조금 줄을 서면 살 수 있었는데 와 이제는 못 사더라고요. 네,

9298님이 우와 저희도 내일 빵 사러 대전 가요. 토요일에 가려다가 줄이 길 것 같아서 아들 체험학습 신청하고 평일에 갑니다. 부디 줄이 짧기를 봉디가 함께 빌어주세요. 아 정말 줄이 짧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평일에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네 주말에는 더 많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평일이니까요. 주말보다는 조금 낫겠죠. 이정민님이 15만원이요? 제 친구는 지인들에게 케이크 사다 주느라 40만원 썼대요. 완전 기록이죠. 와 그리고 또 그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줄을 길게 서야 되고 또 잘 먹기가 힘들잖아요.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한번 갔을 때 많이 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심리적인 상태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막 이것저것 담게 되는 좀 그런 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생각한 것보다 빵을 막 10만 원 또 거기에 케이크까지 사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0만 원 이렇게 결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7954님께서 여기는 빵집입니다. 아침봉에서 빵 이야기가 나오니까 반갑네요. 다들 빵 많이 드시러 오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 지금 7954님이 말씀하신 그 빵집의 사진. 야, 근데 여기도 맛있겠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뭐, 야, 빵들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요. 단팥빵. 와, 제가 또 크림이랑 그 팥이랑 같이 들어간 단팥빵, 소보루, 뭐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김재원님께서 빵은 완전 못 참습니다. 소금빵, 마늘빵, 그런 거 좋아합니다. 봉디도 좋아요. 저도 빵은 다 좋아요. 소금빵도 좋아하고 마늘빵도 좋아하고 저는 그냥 뭐 담백하게 바게트 같은 거 있죠. 네, 또 그런 것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밀가루는 그냥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다들 그러지 않나요? 저는 2부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0: SBS 라디오의 마스코트 랄라가 20살이 되었어요. 6월 16일에 열릴 랄라의 20번째 생일 파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청취자 3,000명에게 선물을 나눠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1: 랄라의 생일 파티는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함께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은 관심의 시작입니다. 신고엠 나비새김을 통해 관심을 보여주세요.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하루를 즐겁게 하는 거 뭐가 있나요?
1: 요리하는 시간이요. 요즘 저녁마다 요리를 배우는데요. 새로운 걸 배우니까 활력도 생기고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리하는 시간만 기다려요.
2: 퇴근길에 듣는 라디오요.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일을 라디오를 들으면서 위로받는 기분이 들거든요. 좋아하는 노래라도 나오면 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0: 나의 하루를 즐겁게 하는 것들은 사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자꾸 들여다보세요. 일상 곳곳에 특별함이 늘 함께할 테니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함께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봉디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커피를 끊어보려고 했는데 오후 되니까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다들 기운이 없어 보인다. 어디 아프냐 물어봐서 그냥 마시기로 했어요. 하하하. 아 고민이 되는데요 수경님. 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경님. 최초로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에 커피를 안 보내는 걸로. 아니 왜냐하면 수경님이 정말 커피를 끊고 싶어 한다라는 게 문자로 느껴지는 거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수경님, 수경님에게는 제가 커피를 끊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어때요? 네, 섭섭하다고요? 보내드릴게요. 문선영님이 출근하자마자 오후 간식 사다리 타기 했는데 제가 제일 큰 금액이 당첨이네요. 봉디, 본전 생각해서 점심을 굶어야 할까요? 아니죠. 더 먹어야죠. 네. 그 오후 간식 있죠. 그걸 왕창 먹어야죠. 내가 산 거니까. 막 알죠. 입에 뭐 들어있는데도 계속 넣는 거. 사다리 타기 좋은데요? 네. 오늘 우리 라디오 팀도 한번 해야겠어요. 사다리 타기. 네. 김은영님이 오늘 아침에 눈뜨니 8시 20분. 망했다. 9시까지 출근이라 빛의 속도로 샤워하고 머리카락에서 물 뚝뚝 떨어지는 그대로 출근했어요. 집에서 회사까지 15분 거리라 망정이지. 안 그러면 큰일 났겠죠? 저는 왜 이렇게 아침잠이 많을까요? 아침형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침부터 정신 쏙 빼고 시작하니 벌써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회사와 집의 거리가 좀 멀면 도움이 되지 않나요? 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학교랑 집이 진짜 가까웠거든요. 한 5분? 그러니까 지각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안심하게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은영님 회사와 집의 거리가 조금 지금보다는 15분보다는 조금 멀다면은 아침형 인간까지는 모르지만 뭔가 지각하거나 그런 일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2님께서 아침에 신랑이랑 다퉜어요. 아침부터 떡이 먹고 싶다길래 냉동실에 있는 인절미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줬는데 좀 뜨거웠나 봐요. 떡을 왜 이렇게 뜨겁게 줬냐며 투덜거리는 거 있죠. 44살 신랑한테 호호 불어서 먹여줘야 했나봐요. 어이구. 202님의 이제 남편분이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본인이 먹어라. 아니 떡이 먹고 싶다라고 해서 냉동실에 있는 인절미를 돌려줬는데 약간 뜨거워질 수도 있죠. 네. 뭐 이런 걸로 투덜거리죠. 202님. 아침부터 많이 속상했겠는데요. 이럴 때는 뭐 다음부터는 냉동실에 있는 인절미를 그대로 네 그대로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저스틴 비버, 다니엘 시저, 기비온, 피치.

솔 따마 라이드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사연 소개된 모든 봉글에게 커피 한 잔이 갑니다. 전수경님께서

저스틴 비버, 다니엘 시저, 기비온의 피치, 그리고 사니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까지 두 곡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이광주님께서 와, 이 노래가 10년이 넘었다니 향수 같은 노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아마 아침봉에서 나오는 노래 들으시면서 와, 이 노래가 벌써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우리 봉그레들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순희님께서 저 지금 15년 만에 면접 보러 가요. 마음이 이상해요. 밥도 못 먹고 손이 너무 떨리네요. 용기 주세요, 봉디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15년 전에 하셨던 거잖아요. 물론 이제 처음 가면 엄청 떨리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 싶지만 15년 전에 잘하셨던 것처럼 몸이 기억해서요. 아마 자연스럽게 반응을 할 거고요. 면접 보는 분들이 보실 때도 어? 우리 순이님 진짜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순이님 자신을 조금 믿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노경현님께서 봉디 오늘 오전 출장 다녀와서 일찍 퇴근하라는 팀장님 말씀에 입꼬리가 마구 올라가고 있어요. 일찍 퇴근하면 이따 저 뭐 할까요? 뭘 해야 시간을 잘 보냈다 싶을까요? 봉디의 굿 아이디어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클럽 가야죠. 네. 진정으로 클럽을 즐기려면 평일에 가야 되거든요. 그 플로어에 사람도 없고요. 네, 음악을 나 혼자 마음껏 향유할 수 있고 가볍게 손에 맥주 한 잔 들고 클럽에서 음악에 내 몸을 맡긴 채 뭐라고 할까요? 어떤 나의 이런 스트레스와 나의 어떤 이런 시간 그리고 나의 어떤 이런 열정들을 플로어에 흩뿌리는 거죠. 경현님 클럽 어때요? 좋은데요 클럽? 4931님 옷장에서 물건 찾다가 와이프가 택도한 땐 새 옷을 세 벌이나 넣어둔 걸 발견했어요. 제가 낚싯대 사겠다고 하면은 낚싯가방에 낚시 도구가 한가득 있는데 무슨 낚싯대냐고 폭풍 잔소리만 하더니 자기는 새 옷을 세 벌이나 샀네요. 흥이다. 네, 4931님 4931님의 그 마음, 그 흥흥 하고 싶은 그 마음은 충분히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요. 네. 왜 택도 안 뜬 옷을 또 그리고 옷장 열어보 옷도 많은데 그렇게 샀을까요? 하지만 4931님 알죠? 그 얘기를 아내분에게 하면 안 돼요. 흥은 봉디 얘기만 해주세요. 알았죠? 저도 같이 해드릴게요. 흥! 광고 듣고 올게요. 뿌릇뿌릇 순수한 15cm 새싹 뿌리 이노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0: 연속 1위.
1: 역시 키움.
0: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1: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오늘의 커피도 완판되었네요. 2부 끝곡으로는 악뮤의 I love you 들으시면서 저는 3부 시대착오 퀴즈로 돌아올게요.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우리 몸도 봄을 탄다고 하죠. 계절이 바뀌면 기온과 활동량, 수면 패턴이 달라지면서 몸의 리듬도 함께 바뀌는데요. 이때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돕고 몸의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다면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으로 흐트러진 균형을 잡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0: 건강한 물습관으로 몸의 리듬을 천천히 회복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 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 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 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과거로 불시착한 태교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1995년에 불시착한 태규,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나왔다. 봉태규, 너 지금 다른 여자 쳐다봤지? 아니 전혀. 내 눈에는 자기밖에 안 보이는데. 거짓말 하지마. 너 어제 저녁에는 뭐 했어? 어? 어제는 빨리 잠들었다니까. 나에게 더 이상 순애보는 없어. 난 널 그냥 떠나버릴 거야. 야, 너 지금 내 말 안 듣고 어디 보고 있어? 그날 또 여자친구에게

차인 태규였다. 여기서 문제. 더 이상 순애 보는 없어. 나는 경고를 담고 있는 노래예요. 네, 노래. 네. 타령이 아니라 노래예요. 네. 박미경이 부른 이 노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자, 오답자 몇 분께는 마스크팩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박미경 2부의 경고 듣고 왔고요. 다시 들어보니까 제가 퀴즈를 내면서 불렀던 것과 똑 닮았네요.

0: 네요. 네. 95년도에 가는 곳마다 이 노래가 흘러나왔다고 하죠. 정답은 2부의 경고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먼저 만나볼게요. 박유경님께서 2부의 경고. 봉디 노래를 모르는 거야? 아니면 그냥 못 부르는 거예요? 완전 똑같은데? 다시 들어보니까. 어? 유경님이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완전 똑같은데요? 6006님. 2부의 경고. 무한 손바닥 뒤집는 댄스. 앞뒤 앞뒤. 봉디 또 모른 척하게 없음. 앞뒤 앞뒤? 어떤 거지? 뒤집어라 엎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건가? 네. 5966님. 2부의 경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노래로 장기 자랑을 해서 인기가 어마어마했죠. 제가 바로 후암동 박미경입니다. 그래. 근데 저는 남자. 네. 이번엔 오답자예요. 김지훈님. 아내의 경고. 어제 오늘 아침에도 아내에게 늦잠 잔다고 경고 먹었습니다. 네, 일찍 일찍 일어나셔야죠. 네, 정혜영님. 이본의 경고. 박혜림님. 입으세요. 벗지 마세요.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분께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는요.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개그우먼 박세미 씨와 비공감 댓글 함께 할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떡볶이 하면
1: 하하임.
2: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에 꽂혔다. 맞다꼬.
0: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눈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나는 빈틈없이 매력적인 남자.
1: 나는 하빈이가 자리 비운 틈을 놓치지 않는 여자.
0: 나는 순정남이지만 가루지기를 연기한 남자.
1: 나는 미운이지만 세상에 I love you예요. 아기 엄마 캐릭터를 연기한 여자.
0: 대한민국 3대 사랑꾼 최수종, 션 그리고 봉태규.
2: 나는 대한민국 4대 감칠맛 별미, 진미, 풍미 그리고 박세미.
0: 공감대가 있을까 싶은 두 사람이 만나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
1: 비공감 댓글.
0: 네, 아침봉 비공감 댓글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송하빈 씨가 출장을 간 틈을 타서 특별 게스트가 나와주셨습니다. 개그우먼 박세미 씨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희극인 개그우먼 박세미입니다.
0: 와, 근데 놀랍네요. 왜냐하면 하빈 씨가 그래도 이제 저랑 한 지가 조금 1년 가까이 돼서 네. 대충 하거든요.
1: 아, 그렇죠. 아유, 한 번은 듣다가 졸았습니다, 제가.
0: 아니, 근데 목소리가 확 달라지시네요. 아,
1: 텐션이 딱 높아지죠.
0: 네.
1: 그리고 합이 지금 약간 화음처럼 좀 잘 맞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0: 어, 너무 깜짝 놀랐어요.
1: 아, 근데 하빈 씨를 제가 며칠 전에 결혼식장에서 만났었거든요.
0: 네네.
1: 그때 이제 대화를 했는데 아, 근데 태규 형님이 아, 누나의 그런 텐션과 목소리에 좀 부담을 느낄 수가 있다. 조금 잔잔하게 가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닌데요.
0: 아, 전 너무 좋은데요. 하빈 씨가 그렇게 저를 몰라요.
1: 하빈이가 계속 해외에 네. 나가야겠네요.
0: 네, 그리고 하빈 씨는 지금 약간 좀 일이 잘 돼서 네. 자기한테밖에 관심이 없어요.
1: 아, 어쩐지 이게 이제 연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욕이 아니라 연예인병이라고 연명이라고 합니다. 저희끼리. 한참 이제 연병이 치솟아 올라가지고.
0: 아, 그래요?
1: 네.
0: 그 증상이 있나요?
1: 증상이 네. 살짝 이제 어깨가 좀 넓어지면서
0: 네.
1: 어, 얼마 전에는 옷이 어, 되게 생각보다 안 이쁜 거예요. 하빈이
0: 네.
1: 옷이
0: 네.
1: 가까이서 보니까 네. 프라땡이라고 브랜드 이름이
0: 아, 진짜요?
1: 네. 그런 게 이제 연병이라고 하죠.
0: 아, 제대로 병에 걸렸네요.
1: 네. 네. 아, 욕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연예인병 줄여서 네. 연병.
0: 최형숙님께서 어머나 샘디 너무 반가워요. 더 예뻐졌네요. 샘디 텐션으로 힘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보니 너무너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네.
0: 네. 그 박수채에서 샘디로 불렸죠?
1: 네, 맞습니다.
0: 네.
1: 저 그때는 이제 12시에 시작이어서 이런 텐션이 조금 익숙하실 텐데 지금 살짝 제가 불안한 게 아침 10시입니다. 괜찮나요 여러분 이 텐션이?
0: 괜찮습니다.
1: 어, 그래요?
0: 네,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땐 딱 좋은 것 같아요.
1: 아니, 하빈 씨가 왜 이렇게 겁을 줬지?
0: 하빈이가 잘 몰라요.
1: 아.
0: 왜냐면 그냥 하빈 씨는 그냥 왔다가 그냥 본인 자랑만 하다 가거든요.
1: 그쵸?
0: 네.
1: 오늘은 제 자랑인 아닌 우리 네. 여러분들의 자랑을 많이 듣고 공감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사실은 그 옆 채널에서 박세미 씨의 그 수다가 체질.
1: 네.
0: 박수채 DJ 하실 때 복수채 몇 번 인사를 했었어요.
1: 맞습니다.
0: 근데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세미 씨 인사하는 그 말투가 있으세요? 아시죠?
1: 어? 몰라요. 뭐죠?
0: 지금 이거랑 달라요.
1: 어떻게 하죠?
0: 지금 텐션도 높고 굉장히 뭔가 발랄발랄하게 하시는데 제가 인사하면 항상 안녕하십니까?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1: 아, 맞아요. 근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0: 네.
1: 아, 저 여자는 텐션 높고 되게 까불거려가지고 부담스럽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예의를 차릴 때는 확실히 차립니다.
0: 아, 그러니까 확실히 그냥 남대하듯
1: 각 잡고 그냥 아예 남이다.
0: 어...
1: 그리고 대선배님이시잖아요.
0: 네.
1: 바로 두 손 공손히
0: 모아서. 아, 그런가요?
1: 와서. 아, 그럼요.
0: 오, 그러세요?
1: 네.
0: 아니, 세미 씨가 언제부터 하셨죠?
1: 저는 무명 생활이 13년이어가지고.
0: 아, 비슷해요.
1: 아,
0: 그럼
1: 그래요?
0: 비슷해요.
1: 아유.
0: 비슷한 걸로 해요.
1: 아니, 가루치기 나올 정도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게 몇 년 전이에요.
0: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코미디 하시는 분들이
1: 네.
0: 제가 생각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연예인 통틀어서
1: 네.
0: 재능이 진짜 많은 분들이 어. 코미디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세미 씨가 이번에 트로트 노래를 내신다고 하네요?
1: 맞습니다. 인생 네. 한번 사는 거 여러 가지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0: 그죠.
1: 그 트로트 가수 김소유 씨라고 저랑 네.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여성분이 있는데
0: 누군지 알아요.
1: 노래 굉장히 잘 부르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분과 같이 듀엣으로 노래 한번 내보는 게 어떨까? 쌍둥이 자매 느낌으로
0: 아, 원래 있었잖아요. 쌍둥이 자매분이
1: 네.
0: 트로트 그분
1: 있어요.
0: 네.
1: 은방울 자매인가?
0: 아니, 요 근래도 있었어요.
1: 아, 그래 윙크 맞아 윙크.
0: 아, 윙크 윙크.
1: 은방울 자매.
0: 음방울 자매 너무 멀리 갔어.
1: 맞죠. 아니 왜냐면 제가 연령대 한번 맞춰드리려고 네. 하다 보니까 너무 옛날로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0: 그래서 원래 신곡 홍보차 나오시려고 했는데 노래가 네. 아직 안 나왔다라고 하네요.
1: 노래가 이게 생각보다 네. 가볍게 만들자라고 했는데 벌써 6개월이 흘렀더라고요.
0: 아니 도대체 어떤 노래를 만드시는 거예요?
1: 아 가볍게 하려고 했는데 힘을 너무 많이 들여서 네. 아직 안무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노래는 나왔습니다.
0: 그러면 혹시 네. 괜찮으시다면 저희한테 짧게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1: 아 뭔들 만들 못하겠어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아 뭔들 이런 느낌입니다.
0: 뭔데?
1: 못하겠어요.
0: 제목이 뭔가요?
1: 뭔들 못하겠어요. 단순합니다.
0: 제목 좋네요. 노래도 네. 좋고.
1: 우리 작사 작곡가님이 또 구희상 선생님이세요. 네. 이 선생님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또 만드셨던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십니다.
0: 잘 될 것 같은데요.
1: 그럼 나중에 소율 씨랑 또 한번
0: 또 한번 나와요.
1: 홍보차 한번 같이 그럼요. 라이브로 부를게요.
0: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1: 안무까지 완벽히 해서 7월에는 완벽히 이제 나올 것 같거든요.
0: 그러면 가사 내용이 뭐죠? 아몬드는?
1: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구희상 선생님께서 네. 소율 씨랑 제 인생을 보시고 네. 이 여자들 뭔들 다 하네? 봉사활동가, 뭐 아버지 뭐 네. 병문안까지 뭐 싹 다 하는 걸 보고 이 여자들 다 한다. 그렇게 해서 나온 노래입니다.
0: 아니 저희 제작진이 네. 두 분이 나오시면 하빈 씨를 한 주 못 나오게
1: 두 명인데 2주죠
0: 맞다 네. 맞다
1: 무슨 소리예요
0: 맞네
1: 두 명이잖아요
0: 네 맞네요 네.
1: 이러다가 뭐 굴러온 돌이 바튼 돌 뺀다 뭐 이런 그럼요. 이야기 있잖아요
0: 네 그럼요
1: 제가 너무 세게 굴러오고 있는 것 같아요
0: 지금 절반 정도 깨진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네. 그냥 저는 바퀴 돌을 빼는 게 아니라 깨 부셔버리겠습니다
0: 네 아니 그리고 음악방송 활동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1: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게 성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0: 너무 보고 싶어요.
1: 왜냐하면 방송국 측에서 그걸 오케이 해줘야 가능한 건데 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퍼포먼스 위주로 갈 거기 때문에 백댄서분들도 보통이 아니라는 거를 그냥 딱 스포 이 정도만.
0: 진짜로요? 그러니까 네. 준비를 지금 엄청 많이 하고 계시는 거네요?
1: 가볍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 벌써 이제 뭐 돈이 많이 깨졌어요. 이 음악 만드는 게 그냥 돈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0: 그럼요. 들어가는 돈이 많죠. 뭐 네. 뮤직비디오부터 해서 의상 뭐.
1: 가볍게 하려 했는데 벌써 이제 뭐 한 장은 넘게 깨졌고. 너무 많이 들어요.
0: 행사 많이 해야겠네요.
1: 행사를 땡기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고추 축제, 뭐 사과 그럼요. 축제, 오이 축제 다 갑니다. 저희.
0: 벌써 지금 표정을 보는데 네. 눈에
1: 난리 나죠, 눈이.
0: 물욕이
1: 네. 가닥가닥끄덕끄덕합니다.
0: 네. 너무 기대가 되고요.
1: 네.
0: 박세미 씨의 추천곡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1: 네.
0: 임상아의 뮤지컬이에요. 이 노래를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일단 이 가사가요. 마치 제 인생 같은 가사거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도 보지 말고 마치 내가 주인공인 것 마냥 인생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내가 되야만 해.
0: 혹시 뭐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라 그런 건 아니시죠?
1: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오늘 다 풀러왔습니다.
0: 네.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1: 네.
0: 네, 임상아의 뮤지컬 듣고 올게요.

0: 네, 임상아의 뮤지컬 듣고 왔고요. 본격적으로 비공감 댓글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연 세미 씨가 소개해 주세요.
1: 네, 우리 박민준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아내는 손이 너무 커요. 근데 또 퍼주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번에 일본 여행 갔을 때는 과자를 막 열 봉지씩 사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그걸 다 조금씩 소분해서 담더니 동네 엄마들, 회사 사람들한테 다 뿌렸네요. 전 한 입도 못 먹어봤고요. 남한테 퍼주기 좋아하는 우리 아내, 완전 비공감입니다.
0: 근데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요. 네. 세미 씨도 손이 크고 나눠주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1: 실제로 저도 해외여행 갔다 와서 이렇게 열 봉지씩 사서 지퍼백에 하나씩 넣어서 선물로 20명한테.
0: 아 진짜요?
1: 네.
0: 그 20명의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1: 일단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PD님, 제작진분들 혹은 저 라디오 했을 때는 저희 라디오 식구들. 이렇게 좀 매니저님, 가족 이렇게 다 나눠줍니다.
0: 오, 아니 그러면 음식을 하게 되더라도 1인분은 절대 안 하시겠어요?
1: 네, 만약에 장아찌 같은 걸 담근다. 네. 저당 장아찌 이런 거 그러면은 한 10통 만들어요. 다 퍼줍니다.
0: 그래요?
1: 네.
0: 그냥?
1: 그냥요.
0: 주변 사람한테요?
1: 응. 근데 저는 좋은 분들을 만나서 그런지 항상 그 통이 비어서 돌아오지 않고 그 통 안에 과자나 이런 것들 가득 담아서 주시더라고요.
0: 근데 퍼주면서 그런 걸 사실은 생각하고 주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 전혀 아니죠. 저는 제가 준 거 추천한 거를 너무 좋다, 너무 잘 썼어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0: 그러면은 혹시 남에게 어느 정도로 퍼줬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 정도까지 해줘봤다.
1: 저는 너무 일상이긴 한데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 핸드폰 뒤에 맥세이프로 이렇게 자석으로 된 이 거치대가 있잖아요.
0: 네.
1: 이게 35,000원이에요.
0: 네.
1: 10개 샐거든요.
0: 네.
1: 2개 남아있어요. 8개 어디 갔냐고요. 그냥 만나면 주는 거예요. 이거 붙어있던 것도 떼서 줘요 그냥 저는.
0: 아 진짜요?
1: 네. 근데 이거는 저희 여기 지금 계신 작가님이
0: 네.
1: 제 박수치 할 때 저희 또 막내 작가님이셨거든요.
0: 네. 지금 저희 막내 작가요.
1: 집에 아마 제 물건이 엄청 많을 겁니다.
0: 그래요?
1: 그 정도로 퍼줘요.
0: 그 이유가 있을까요?
1: 좋아요.
0: 그냥 그렇게 주는 게?
1: 상대방이 행복해하고 근데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0: 네.
1: 아 너는 지금 뭐 돈을 벌고 있으니까 뭐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아기 때부터 어머니가 비싼 복숭아를 사셨대요. 근데 저희 집이 이제 굉장히 좀 부유하진

0: 않았습니다. 네. 근데 엄마가 일 끝나고 집에 딱 왔는데 동네에 아이들이 복숭아를 다 먹고 있더래요. 제가 어머니가 사온 복숭아를 다 가지고 나가서 다 퍼준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그건 뭔가 그러니까 타고나신 게 네. 뭐가 있으면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구나.
0: 맞아요.
1: 아,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린 건데 네. 꼭 이런 분들이 연애하면
0: 노트북을 사줬습니다. 3개월 만에 차였어요. 그 사과 아니, 모양의 네. 생일이어가지고 너무 멋있고
1: 비싸잖아
0: 거예요.
1: 비싸잖아.
0: 네. 그래서 그거를 주고 뭐 다른 여자친구랑 그 노트북으로 같이 이제 카페에 가시고 그걸 인별그램에 올렸더라고요.
1: 아, 그걸 또 확인했어요?
0: 네, 다 저는 몰래 들어가서 다 봅니다. 부계정으로.
1: 아, 그래요? 그 왜 퍼주는 분들이 참 네. 주변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고 그런데 왜 연애할 때는 꼭 뭔가 그런 아픈 일들이 꼭 생기는 걸까요?
0: 근데 이거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이후로 절대 그런 선물 안 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 선물은.
1: 아, 그래요?
0: 네, 그렇게 크게
1: 한 진짜 안 하실 거예요?
0: 아, 모르죠.
1: 문혜진 님이 세미 씨 친해지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0: 이거는 정말 친해지고 싶은 게 아니라 제 물건을 뺏겠다는 마인드인데.
1: 그죠, 약간
0: 가져가세요. 괜찮나요? 네, 가져가세요.
1: 오, 네, 박현경 님께서는 이거 이제 박세미 씨의 버전이 있나봐요.
0: 네. 한국인의 정 기절이야.
1: 네. 4부에서도 개그우먼 박세미 씨와 비공감 댓글 이어갈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생활정보. 비용이 부담스러워도 쉽게 줄이기 어려운 게 아이들 학원비죠. 지난해 10명 중 7명은 사교육을 받았고 참여 시간은 주당 7.1시간이었는데요. 한 달 비용 얼마나 될까요?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60만 4천 원으로 초등학생은 51만 2천 원, 중학생은 63만 2천 원, 고등학생은 79만 3천 원이었습니다. 영어에 가장 많은 돈을 썼고요. 수학과 국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 중고등학교에서는 모두 1학년이었는데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은 사교육비 지출이 전체 학생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4부가 시작이 됐고요. 계속해서 개그맨 박세미 씨와 비공감 댓글 이어갈게요. 뚱님께서 난 남편이 노트북 사줘서 결혼까지 했는디라고.
1: 아, 참 이런 저도 결혼할 줄 알고 사줬.

0: 좋은 짓만 했네요. 아, 이런 일들이 좀 있나 봐요.
1: 아, 많죠. 지금 점 이쁘게 다 빼줬는데 그러고 이쁜 모습으로 다른 여자 만난 거잖아요.
0: 근데 남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1: 아. 네. 네. 그래요?
0: 그럼요. 뭐 선물 사주는 것도 그렇고 뭐
1: 성형도 해주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0: 그럼 있죠. 아, 제 주변에도 있어요.
1: 그래요?
0: 네, 많이 있어요.
1: 아, 네. 이제 큰 선물은 여러분 하지 맙시다. 아니면 해도 됩니다. 이거 다 인생의 경험이니까.
0: 그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많은 또 뭐라고 할까요? 교훈을 얻게 되잖아요.
1: 네, 그쵸, 그쵸. 네. 저는 나중에 남자 차 사줄 뻔한 거 노트북으로 끝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참 많은 경험을 하셨네요.
1: 아, 정말 많이 했어요. 아주 제 이야기 들으면 아주 재미질 거예요.
0: 아, 그런가요? 네. 왜냐면 저는 사실 첫사랑이랑 결혼했거든요.
1: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 네. 출생 세대 직업 그리고 오늘은 성별도 다른 저와 박쌤 씨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소한 논쟁과 갈등 상황을 각자의 생각대로 공감을 해드립니다. 의견을 자유롭게 마음껏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드릴게요. 사연 들으시면서 의견 있으신 분들도 바로바로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도 세미 씨가 소개해주세요.
1: 네, 8176님께서요. 교수님께서 데이트해본 소감을 레포트로 작성해서 내라고 하시는데 아니 솔로인 저는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쩌죠? 어딜 가서 당장 남친을 만들 수도 없고 아니 왜 이런 과제를 주시는 걸까요? 대학 오면 마냥 신날 줄 알았는데 이런 과제들이 나오다니 대략 난감인데 연애 박사처럼 보이는 세미 언니가 명쾌한 답변 해주세요.
0: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아, 일단 연애 고수, 연애 박사처럼 보이느냐 아니라 연애 박사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어, 그러세요?
1: 아, 연애 박사죠. 연애를 수없이 해봤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일단은 근데 일단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데 레포트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당장에 연애를 해서 이렇게 내는 거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AI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0: 네.
1: 요새는 구글 말해도 되나요? 네. 그거나 뭐 네이땡 들어가면은 연애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일단 짜집게 해서 작성을 한 다음에 네. 그걸 또 숙지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소개팅. 아니 요새 소개팅 말고도 뭐 그런 뭐 술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 연결시켜주고.
0: 아, 포차 같은데?
1: 네. 그런 혼자서 가도 그렇게 이어주고 하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0: 아, 혼술바래요.
1: 아, 그래요?
0: 네.
1: 엄나 웬일이니.
0: 되게 좋아하시네요.
1: 저는 못 가본 게 한입니다. 지금 이제 제 나이 먹고 뭐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 가기가 좀 이제 부담스러워요.
0: 게스트하우스요? 게스트하우스는 왜요?
1: 그런 데서도요, 세상에.
0: 네네,
1: 저녁에
0: 뭐 하라는데요?
1: 바베큐 파티 하면서.
0: 네, 뭐요, 뭐 바베큐 파티 하면서.
1: 술 한 잔 기울이면서.
0: 네.
1: 서로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0: 네.
1: 싹트면서
0: 네.
1: 연애하면서 그런 일이 많대요.
0: 게스트하우스 했어요?
1: 네.
0: 아, 진짜로요?
1: 그럼요. 요새는 만날 수 있는 장소들이 너무 많은 세상인데 왜 그러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나가서 놀고 만나세요.
0: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용기도 필요 없고 그냥 하면 되거든요.
1: 맞아요.
0: 네.
1: 고민하는 순간 시간은 흘러갑니다.
0: 그리고 너무 따지면 안 돼.
1: 맞아요.
0: 그죠?
1: 너무 제가 좀 많이 따졌었거든요. 뭐
0: 어떤 거를?
1: 키 크고 몸 좋고 잘생기고 검지에 네. 반지 껴야 되고
0: 검지에 반지는 왜요?
1: 너무 매력 있잖아요. 왜냐면 20대 초반에 만났던 남자가 검지 반지를 꼈었거든요.
0: 네.
1: 이렇게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단점이 이 전 연애에서 좋았던 점이 제 이상형으로 자꾸 추가가 돼요.
0: 아.
1: 저 키 큰 남자 만났을 때 이런 점이 좋았으니까 키 큰 남자.
0: 아.
1: 잘생긴 남자는 뭐 이래서 좋으니까 뭐 안경 쓴 남자, 모한 남자 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가거든요.
0: 아, 받고 뭔가 이런 게 되는 거구나.
1: 계속 얹어가는 거예요.
0: 5829님께서 요즘 친구들은 서점 가서 서로 번호 많이 물어본대요.
1: 서점이요?
0: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1: 서점 좀 분위기 있다.
0: 그죠?
1: 술집보단 나을 수 있겠는데요?
0: 근데 또 알죠. 방심하단 큰 코 다치잖아요. 또 서점이라고 우리가 방심하다가
1: 아, 그쵸.
0: 큰 코 다치니까요.
1: 아, 근데 그래도 서점 한번 가보고 싶긴 하다.
0: 서점이요?
1: 네. 그런 분위기가
0: 있구나. 아,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 책 보고 있는 사람한테
2: 저도 이 책 좋아하는데

0: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1: 에세이 좋아하세요? 뭐 이렇게?
0: 어! 아니면은 다 읽으셨으면은 다음에 제가 읽어도 될까요? 저 지금 대기 중입니다.
2: 아! 어! 아니면 그런 거.
1: 저는 이 책 샀는데 우리 다 읽고 교환할까요?
0: 돈 아끼고 너무 좋네.
1: 그죠?
0: 좋다.
1: 아 좋네요.
0: 네, 서로 책 교환하고.
1: 그러니까.
0: 그러다가 같이 카페도 갔다가 밥도 뭐, 먹다가
1: 게스트하우스도 가고.
0: 가고.
1: 바베큐 먹고.
0: 먹고.
1: 술 한잔 하고.
0: 결혼하고. 너무 좋은데요?
1: 김선아님께서 너튜브에 알콩달콩 연애 브이로그 보시고 내가 연애한 것처럼 써서 내세요. 일단 레포트는 내야 하니까요. 아. 라고.
0: 근데 그런 연애 브이로그 보면은 댓글도 많이 달리거든요. 뭐 이별 관련된 영상에도 댓글이 많이 달리니까 그런 거 참고해도 되겠네요.
1: 이런 건 어떨까요? 사실은 이제 뭔가 연애라는 게 알콩달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0: 아 그럼요.
1: 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극적인 연애를 위해.
0: 네.
1: 네이땡 판 같은 데 가보면 정말 극적인 연애사를 거기 써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0: 도파민 터져요.
1: 네, 그런 거 어떨까요?
0: 저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사연들을 싹 보거든요.
1: 네.
0: 도파민이 빵빵 터지는데
1: 네.
0: 오히려 맵게 가려면 그쪽으로 가는 것도 좋겠네요.
1: 제가 봤을 땐 그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1: 네.
0: 아, 고민 해결이다.
1: 네, 이연실님이 그 서점도 이제 유행 지난 거래요. 요즘은 다이땡 가서 만난대요. 다이땡?
0: 아 이번에 강유미 선배님께서 다이땡 헌팅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여러분 시간 나면 한번 그거 봐보세요. 딱 그런 느낌인가 보다.
1: 아 그래요? 어떻게 하는데요?
3: 네. 안녕하세요. 뭐 물건 사러 오셨나 봐요. 저도 이 물건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비싼 물건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약간 검소함에 대한 어필인 거예요?
3: 그런 느낌입니다. 저도 이런 검소한 여자 참 좋아하는데요. 이러면서.
1: 와 진짜요? 그러니까 그냥 뭐든 구실은 만들면 되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느낌을 장소로 찾아가면 되겠네요. 검소한
1: 그러니까.
0: 사람이 좋으면 다이땡 가고 책 읽는 사람 좋아하면 서점 가면 되는 거고.
1: 그러게. 게스트하우스는 뭐죠?
0: 술이죠. 밤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게스트하우스입니다.
1: 네. 저희가 예시를 많이 들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요조.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0: 박쌤 씨와 함께하는 비공감 댓글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태민 씨가 읽어주세요.
1: 전혜진 님께서요. 우리 엄마는 김치 만드는 게 취미세요. 냉장고에 10가지가 넘는 김치 종류가 있어요. 파김치, 열무, 겉절이 등등. 근데 만들기만 하고 먹지 않아서 제가 버리게 돼요. 그럼 엄마는 또 김치를 담그세요. 비공감이죠? 무한반복이네요.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0: 혹시 세미 씨는 요리 잘 하세요?
1: 잘하진 않은데 얼추 잘 따라 합니다.
0: 그럼 김치도 혹시 직접 담가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1: 이번에 봄동이 유행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담가 먹었어요.
0: 아, 겉절이로?
1: 네, 그거 말고는 뭐 파김치, 열무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 아직도 김치를 너무 잘 담그시기 때문에 어머니 김치를 먹고요. 뭐 유행하는 것만 좀 따라서 하는 정도?
0: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혜진 씨 어머니 같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1: 계속 만드세요?
0: 저희 어머니는 뭐에 꽂히면 네. 계속 그것만 만들어요.
1: 어머나.
0: 예, 그래서 요즘에는 만두를 만두 그렇게 빚어요.
1: 어머, 손만두가 진짜 맛있는데.
0: 맛있는데 또 손이 많이 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만두를 그렇게 빚어서 냉동실에 얼려서 그렇게 주세요.
1: 아, 그럼 그거를 사람들한테 안 퍼주시나요?
0: 아들한테만.
1: 아, 아들한테만.
0: 네,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그 아들한테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1: 멋있다.
0: 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네. 할머니 만두가 너무 맛있어요 이러니까
1: 계속 만들죠.
0: 그게 또 어마어마한 또 동력을
1: 그쵸.
0: 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
1: 네. 아, 버리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가 김치를 담그면 퍼줍니다.
0: 아, 김치도요?
1: 다 퍼줘요. 딸은 도둑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그냥 도둑질을 대놓고 다 줘요. 그래서
0: 누구한테요?
1: 지인들한테.
0: 아, 진짜요?
1: 아까 말했던 뭐 그런 스텝 지인들한테 다 퍼주니까 우리 혜진 씨도 버리지 말고 그 김치를 혼자 사는 분들이나 주변 지인들한테 그냥 계속 나눠주세요.
0: 아, 근데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이겠다. 어쨌든 어머니는 만드는 걸 좋아해. 근데 그걸 다 먹을 수 없어. 그럼 그냥 버리는 건 너무 아까우니까.
1: 그럼요.
0: 왜냐면 사실 주변에 김치가 손이 많이 가잖아요. 직접 못 담그는 분들 많거든요. 네. 혼자 살거나 그러면 그 친구분들한테 나눠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맛이 없진 않겠죠.
1: 아, 근데 맛있다는 이야기가 없긴 하네요.
0: 네.
1: 그래서 정말 맛있긴 해요가 살짝 들어가면 좋을 텐데. 네. 아, 그걸 또 여쭤봐야겠네.
0: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맛있다면 나눠주면 되는데 아 이게 또 사람 입맛에만 이게 안 맞는다면 네, 그건 또 이제 난감한 상황이니까.
1: 가끔 이제 조미료 아예 안 쓰시는 그런 어머니도 계시거든요.
0: 네.
1: 이게 가족들 입맛엔 맞지만 남 입맛에는 조미료 범벅인 김치가 입맛인 분들도 있어요.
0: 어떤 스타일이세요? 세미 씨의 어머니는?
1: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젓갈도 넣고 전라도 분이셔가지고 아주 그냥 맛있게 김치를 담그시거든요.
0: 저희 어머니는 경상도 분이시긴 한데 저희 아버지가 전라도 분이어서 저희 어머니도 왜 이렇게 전라도에는 다 넣잖아요.
1: 다 넣어요. 그냥 손도 큽니다. 네.
0: 손도 무지하게 커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네. 그래서 장 보실 때 꼭 거기 가요. 경동시장.
1: 경동시장은 좀 싸게 많이 사기 위해 가는 곳 아닙니까?
0: 대량으로 사야 되잖아요.
1: 와.
0: 꼭 거기 가요. 혼자 사시는데 냉장고 세 대예요.
1: 누가 보면은 식당 하시는 줄 알겠어요.
0: 옛날에 식당도 하셨어요.
1: 어머나. 식당 하셨던 분들은요. 작게 못 만드세요.
0: 아, 그러니까 그걸 까먹었대요.
1: 네, 간이 안 맞는데요.
0: 네.
1: 크게 만들어야 간이 맞는데.
0: 그래서 큰 이렇게 대야 같은데 네. 이렇게 뭐라고 하지 밑반찬 같은 것도 그렇게 버물려야
1: 맞아요.
0: 그 간을 맞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저희 어머니도요.
0: 네.
1: 아...
0: 최보영님이 김치 씻어서 묵은지 볶음을 하면 이제 김치 버리지 않을 거예요.
1: 이것도 적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0: 그럼요.
1: 너무 많으면은 또 묵은지 볶음이 또 질립니다.
0: 그러니까요.
1: 묵은지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0: 뭐 이제 뭐 나중에는 뭐 찜도 해 먹고 뭐 볶음밥 뭐 다 했는데 사실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1: 네.
0: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세미 씨처럼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고.
1: 네. 네.
0: 왜냐면 그거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연애를 하신다면.
1: 네.
0: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0: 김치 나눠주고 하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1: 아유 저는 제가 해먹이죠. 만약에 남자친구가 딱 있다면 해먹이고 제가 네. 볶아주고 지져주고 무쳐주고 다 해주죠. 아유 뭔들 못해 뭔들 못하겠어요. 아, 뭔들 못하겠어요.
0: 아 근데 정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네. 세미 씨랑 연애를 하는 분들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아 다들 행복해했고 어 나중에 아,
0: 행복해했고
1: 네, 했고 과자 왜냐면은 과거형인 게 어. 다 결혼하셨어요.
0: 아 그래요.
1: 나이가 나이
0: 아니 근데 이렇게 다 행복했고 이렇게 다 퍼주고 다 뭐 지짐도 해주고 볶음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1: 네.
0: 이별은 왜 하게 된 걸까요?
1: 아 이별은 일단 제가 모든 걸 다 쏟아 붓고 나서 어 이제 끝을 내는 거죠. 저는 항상 이제 다 쏟아내고 네. 마지막에 항상 이별을 구하는 그런 스타일.
0: 아 먼저?
1: 네. 왜냐면 경고는 주죠. 한두 번 이거 좀 이렇게 잘 좀 해줘라. 경고를
0: 경고가 들어가나요?
1: 들어가죠. 근데 네. 그러지 않았을 때 받기만 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그만해도 되겠다 우리는.
0: 엄청 냉정한 스타일이네요.
1: 저 바로 뒤돌아섭니다.
0: 오. 0656님이 세미 씨가 남편이었으면 좋겠어요.
1: 예? 아니 아내가 아니요. 저는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네. 남성분이 딱 다가오세요. 네. 오 세미 씨 진짜 팬입니다. 어. 제 아내가요. 아, 왜 그러는 겁니까 다들? 남자 팬이 없어요.
0: 그래도 팬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1: 그래도 행복합니다. 우리 네. 여성분들이 많이 사랑해줘도 저는 네. 그 사랑으로 먹고 삽니다.
0: 네.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0: 케어 원에어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4: 시원한 잠, 누잠.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귀신이 왔다.
6: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5: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6: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엔젤 밤을 만든 줄리 슬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0: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0: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식단 파트너 득금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1: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2: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0: 광고 듣고 왔고요. 박세미 씨와도 인사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3: 아, 시간이 진짜 실합니까? 너무 빨리 가서 다음에 불러주시면은 1부부터 불러주세요. 네. 너무 부족하니까요. 아니면 1부, 2부를 제가 진행할 테니까 네. 잠깐 쉬고 오셔도 돼요.
0: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세미 씨 7월에 발매될 그 노래요. 제목을 저희가
3: 아 뭔들 못하겠어요.
0: 뭔들 못하겠어요?
3: 맞습니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서드 아이 블라인드의 세미 참드 라이프 듣고요. 저는 내일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또 놀러 오시고요.
3: 아욱 당연하죠. 언제든 불러주면은 달려오겠습니다.
0: 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날씨가 더워지면 시원한 국수가 당기는데요. 메밀국수는 여름철 대표 음식 중에 하나지만 식당 메뉴판마다 표기가 달라서 헷갈리죠. 모밀국수라고 적혀있는 곳도 많지만 바른 표현은 메밀국수입니다. 모밀은 메밀의 함경도 사투리입니다. 메밀은 건조한 땅에서 짧은 기간 동안 잘 자라서 어디에서든 쉽게 재배할 수 있었는데요. 밀가루가 귀한 시절 국수 재료는 대부분 메밀이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메밀 묵무침이나 메밀 전병과 같이 메밀은 다양한 음식의 재료로도 쓰이는데요. 오늘 점심은 구수한 메밀면에 소복하게 김가루와 깨를 올린 시원한 메밀국수 한 그릇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3: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영화 쉐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에서 언어 장애를 지닌 청소부 엘라이자. 그녀의 출근 시간은 남들이 퇴근하는 밤입니다. 밤낮이 뒤바뀐 삶. 고단할 것 같지만 전혀요. 엘라이자는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해질 무렵 개운하게 일어나 따뜻한 물에 반신욕을 하고 신선한 채소가 들어간 두툼한 샌드위치를 만들어 반으로 나눕니다. 절친한 옆집 친구와 함께 먹기 위해서요. 그 사이 아래층 영화관에는 꿈같은 음악들이 흘러나오고 엘라이자는 그 리듬에 맞춰 발끝을 흔듭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라도 그 안에 나만의 리듬을 넣는 순간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거창한 변화보다 반복 속에 숨은 작은 행복들.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앞으로 굴러가게 만드는 힘인지도 모르겠어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영화 쉐이프 오브 워터, 르네 플레밍의 You Will Never Know 듣고 왔습니다. 6월 9일 화요일이네요. 2018년에 개봉한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의 영화 쉐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 목소리를 잃은 청소부 엘라이자와 비밀 실험실에 갇힌 괴생명체와의 만남을 그린 로맨스 판타지 영화.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음악상 수상작입니다. 앞에서 일상 속의 작은 행복을 찾는 엘라이자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작가님이 지금 휴가를 가셨는데 뭔가 원고가 굉장히 뭔가 상큼하죠? 네, 휴가 가니까 뭔가 좀 더 리프레시가 된 것 같아요. 수키님이 피곤한 아침 감미로운 음악과 커피

0: 커피 한 잔이 마음을 달래준다고? 웃음꽃님은 감미로운 음악에 취해 산책길에 잠시 멈추고 보냅니다. 참고로 저는 70세에 처음 사용하는 무선 이어폰 귀에 걸었어요. 현대인의 발걸음에 동참을 했다고. 잃어버리지 않게 근데 조심하시고요. 혹시 잃어버리면 그 중고마켓에 한 짝씩도 팔더라고요. 네, 저도 한두 번 잃어버려가지고. 성호님이 영화 쉐이프 오브 워터는 어른들의 동화 같다고. 맞아요. 이 영화도 참 아름답고 좋았어요. 저는 약간 뭔가 동물이 이렇게 사람인 척하는 그런 뭐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괜찮을까 했는데 되게 재밌게 봤어요. 2930님은 저는 아침 출근길에 집 앞 어린이집을 지나면서 아이들을 만나요. 줄지어서 미끄럼틀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너무 귀엽다고. 아유 귀여워. 미끄럼틀 줄지어서 올라가요? 요즘 제 일상의 작은 행복이라고. 그러게요. 이렇게 아이들 참 소리도 참 좋은데. 자, 1부 끝곡은요. 늘 큐시트를 비워두고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영화, 음악, 그리고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2부에는 노래와 선물이 쏟아지는 무비 꼼꼼으로 이어집니다.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릴 거니까 손가락을 풀고 기다려주시고 그럼 광고 듣고 우리 또 빨리 만나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을 꽂혔다 맛닥고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케어 원해요?
5: 케어 원해요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 원해요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 원해요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데코 두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에겐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밥도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봄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0: 2020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 레노.
2: 여러분은 지금 가수 성시경이 사랑하는,
3: 배우 정혜인이 사랑하는,
4: 배우 엄지연이 사랑하는,
5: 배우 구교환이 사랑하고,
6: 영화감독 장항준이 함께하는
2: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4: 영화는 방울방울. 한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보는 시간이죠. 영화는 방울방울. 경옥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했는데 갑자기 딸아이가 저와 영화 한 편을 꼭 같이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 영화는 엄마도 꼭 한번 봐야 한다고. 정신 차려봐. 이 영화 보고 자야 된다니까. 파란 바다가 펼쳐지는 애니메이션. 제목은 모아나였어요. 다른 친구들과 영화를 봤는데 너무 좋았다고 제잘제잘 떠들었지만 너무 고단했던 저는 영화를 다 보지 못하고 그만 깜빡 잠이 들어버렸죠. 딸은 그 후에도 모아나 이야기를 종종 꺼냈습니다. 엄마, 나는 모아나처럼 넓은 세상을 만나보고 싶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아이가 대학에 갈 무렵 딸은 꼭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며 집에서 5시간이나 떨어진 부산으로 대학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19년 동안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물론 저는 결사 반대했습니다. 엄마, 이건 내 선택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걸 배워서 꼭 최고의 딸이 될게요. 그렇게 딸은 부산에서 대학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딸이 그리웠던 저는 딸이 그토록 재밌다고 했던 모아나를 다시 꺼내봤죠. 모험심이 강한 모아나, 반신반인 마우이와 함께 고난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고 헤쳐나가는 모습이 꼭 우리 딸과 닮아있더라고요. 어느덧 지금은 대학교 2학년이 된 딸.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다며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학업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나 대견합니다. 모아나가 모험을 통해 멋진 리더로 성장한 것처럼 어른이 된 우리 딸도 그렇게 멋진 날들을 맞이하길 기대하면서 엄마는 오늘도 눈물보다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딸, 너에게 너를 지켜주는 마오이랑 똑같은 똑 닮은 엄마가 있음을 기억해. 아무 걱정 말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자. 사랑해.

애니메이션 모아나에서 How Far Will Go 듣고 왔습니다. 모험심 강한 모아나와 똑 닮은 딸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던 우리 경홍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죠. 경홍님이 듣고 계셨네요. 캔디 목소리로 이렇게 사연을 듣게 되니 너무 신기하고 행복해요. 시네타운은 언제나 제 하루를 영화처럼 만들어주지만 오늘은 더 빛나는 하루를 만들어주셨다고 예쁘게 읽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바로 생생하게 전해오셨습니다. 아, 뭐 하나를 닮은 따님, 아주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딸도 뭐, 어렸을 때는 엄마랑 평생 살 거야 이러더니, 막 최근에 무슨 얘기하다가, 내가 나가면 이런 거, 너 나갈 거야? 그랬더니, 나갈 수도 있지, 이러네. 금방 그렇게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독립을 하는 게 육아의 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키우고 있는 거겠죠? 저도 되게 벌써부터 그리울 것 같은데, 그래도 잘 크고 있는 모습 보면 참 대견할 것 같아요. 용준님, 용준님 사연 지나갔고, 혜진님이 뭐 하나 진짜 재밌게 봤는데, 다음 달 실사판도 개봉한다고 해서 기대 중이라고. 맞아요. 기대가 돼요. 이번에는 좀 진짜 뭔가 싱크로율이 같고 좀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오, 영화 얽힌 재밌는 사연.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와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립니다. 5534님이요. 아기 폐렴이라 일주일 동안 가정 보육하다가 오늘 어린이집 보냈습니다. 아기 아플 땐 분명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어린이집 보내고 집안이라는 지금이 왜 이리 상쾌할까요? 그렇죠. 아유,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애 아프면 엄마도 함께 고생이잖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주토피아 2 OST에서 쥬 들으면서 신나게 일할래요. 노동송도 신청해 주셔서 틀어 드려야죠. 이곡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김재중 공성아 배우의 호러 영화 신사 악귀의 속삭임 예매권, DC 스튜디오의 신작 영화 슈퍼걸 예매권, 칸 영화제 이관왕 수상작인 영화 어느 파리 택배기사의 48시간 예매권 드립니다. 보고 싶은 작품 제목을 적어서 고릴라 또는 샵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 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하림님이요. 오프닝에 소개된 웃음꽃님 저희 엄마라고 제가 엄마한테 시네타운 전파했다고 어머나 엄마께 이어폰 사드렸더니 어제부터 시네타운 하는 시간에만 산책을 나가시네요. 웃음꽃 옥순씨 잘한다. 그렇게 참여하는 거야. 캔디가 읽어준 거 축하해 엄마 하셨습니다. 아이 너무 귀여운 네 모녀지간이네요. 호정님이요. 영화 You Call It Love에서 캐롤라인 크루거의 You Call It Love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어제 오늘 아침이 선선해서 그런지 이 곡이 생각나네요. 어제 문 열고 잤는데 진짜 새벽에 좀 춥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엔 또 덥더라고요. 이 곡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신청한 음악이 나오지 않았어. 이렇게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청곡 모아서 영화 음악 실컷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네타운 일요일 코너인데요. 영화 음악의 발견, 제가 직접 테리우스들과 함께 듣고 싶은 OST를 소개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추천곡도 있으니까 일요일에도 시네타운 변함없이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6월엔 물을 잘 보호하는 방법을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는 세계 환경의 날이 있습니다. 이날 각국의 정부와 기업, 시민들은 오염된 물을 깨끗이 하고 아껴 쓰자는 실천을 함께 약속하지요. 특히 물 환경을 보호하는 좋은 본보기들을 공유하면서 물 절약에 대한 건강한 자극을 주고받는데요. 기후위기로 가뭄과 물 부족이 심각해진 요즘, 세계 환경의 날이 미래의 맑은 물을 지켜나가는 소중한 첫걸음이길 바랍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니 12시에 뭐래?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탈지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정보.
5: 현재 전국의 하늘 맑게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강한 햇볕으로 인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소나기 지나는 곳 있겠는데요. 오후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원 남부 내륙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고 낮부터 밤사이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북부 내륙에도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구가 29도, 광주 가 30도로 어제보다 오르겠고요. 오늘 오전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중북부 내륙에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5.4도입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영화 와일드싱에서 최성곤의 네가 좋아 듣고 왔습니다. 유영님이 아, 이 노래 나왔으면 했는데 제 마음하고 통했다고. 유진님이 꺄 성곤 오빠 지난주에 무대 인사 보고 왔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또 간다고. 지혜님이 2026년 수능 금지곡 네가 좋아 하트 하셨습니다. 아 이거 릴스 보셨어요? 그 선배님 회사에서 올려주고 있는 그것도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는 무비 꼬꼬무 시작해볼게요. 영화의 꼬리를 무는 무비 꼬꼬무. 선물로 꽉 채우는 시간입니다. 무비 꼬꼬무. 방법은 간단해요. 제시 영화를 드리면 그 영화의 꼬리를 물어서 자유롭게 연상이 되는 영화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시 영화의 꼬리를 물어서 영화는 계속해서 바뀔 거니까 귀 쫑긋하시고 선물 한가득 가져가세요. 그럼 첫 번째 제시 영화는 바로 2007년에 개봉한 비욘세 제니퍼 허드슨 주연의 영화 드림걸즈입니다. 1960년대 전설의 소울 트리오 더 드림즈의 데뷔와 성공, 사랑과 우정을 그린 뮤지컬 영화죠. 드림걸즈 생각하면 또 어떤 또 다른 작품이 떠오르세요? 영화나 드라마 모두 모두 환영하니까 편하게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영화 인셉션이요. 전 드림하면 무조건 꿈속으로 들어가는 인셉션이 생각이 난다고. 이런 식으로 뭐든 자유롭게 꼬리를 물어서 연상해 주시면 됩니다. 아, 데스티니스 차일드도 막 떠오르고.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립니다. 지금 바로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와우, 영화 드림걸즈에서 비욘세의 리슨 듣고 왔습니다. 3755님은 물랑루즈가 생각이 난대요. 화려한 춤과 노래 그리고 니콜 키드만의 매혹적인 연기도 볼 수 있죠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신나는 노래 나오는 그런 뮤지컬 영화 또 보고 싶은데 7337님은 드림걸즈 하면 또 멋진 흑인 여성들이 주인공인 영화 히든 피겨스도 함께 생각이 나네요 하셨어요. 아, 요 영화도 진짜 명작이잖아요. 우리 정아님은 미녀 3명 나오니까 영화 미녀 삼총사가 생각이 나네요. 모두 너무 멋진 팔방 미인들이잖아요. 저도 멋진 여자가 되고 싶다고. 은지님이 저는 걸즈 하니까 써니 떠올라요. 아, 여자친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자들의 우정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 곡 준비해봤어요. 영화 써니에서 보니엠의 써니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영화 써니의 꼬리를 이번에 물어주세요. 써니하면 생각이 나는 또 다른 영화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혜정님은요, 써니하니까 저는 같은 배우 심은경님이 나왔던 수상한 그녀도 생각이 난다고. 우리 기덕님은 영화 바람이 떠오른대요.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의리와 성장하면 이 영화죠 하셨고요. 얼마 전에 또 짱구가 개봉했죠. 그리고 상구님은 나의 소녀시대가 떠오른대요. 써니에서도 라이벌 소녀시대가 나오고 소녀시대 멤버에도 써니가 있죠. 네. 나의 소녀시대도 참, 아, 진짜 상큼한 청춘 영화였죠. 지수님은 국제시장이 생각난대요.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따라간다는 점이, 그러네. 써니의 추억여행 감성과 묘하게 닮아 있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곡 준비해봤어요. 영화 국제시장에서 노란 샤스의 사나이. 그럼 계속해서 이번엔 영화 국제시장의 꼬리를 물어볼게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5: 시원한 잠 누잠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전화.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 투명 피부 톤업템 아비브에서

0: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잡티 패드,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현문철 블랙박스,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탠 용기,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전과, 건강한 습관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접경,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1: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0: 영화 국제시장하면 생각이 나는 영화들, 우리 테리우스들이 꼬리를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태성님은 국제시장에서도 베트남 전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혜배우가 나왔던 영화 님은 먼 곳에가 생각이 나네요 하셨어요. 우리 채영님은 저는 김혜수, 염정화님 나온 밀수가 생각이 나네요. 왜일까요? 뭔가 이렇게 느낌이 비슷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시장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일돈님은 중경삼님이요. 뭔가 국제시장의 복잡한 거리와 홍콩 침사추위의 복잡한 거리가 교차가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자, 그럼 중경삼님에서 한 곡 들어봐요. 왕비의 몽중인 이 곡 듣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우리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도 영화처럼.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아 닥터피아.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4: 하이엠솔루텍.
5: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6: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5: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6: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5: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6: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5: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7: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9: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8: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9: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10: 잘 만들었다, 몽잘.
11: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2: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11: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13: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요리할 때 불 조절 제일 중요하잖아요. 너무 세면 타고 너무 약하면 안 익고. 근데 이거 사람 사이도 똑같더라고요.

감정의 온도도 딱 그래요. 처음부터 화르륵 불타오른 관계는 생각보다 빨리 식어버리고요. 반대로 너무 약하면 뭐야 나 혼자만 친한 건가 하고 괜히 눈치 보게 되잖아요. 오늘도 너무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강약 조절은 확실하게 띠링 주주님들의 마음에 동기화 완료. 우리 찰떡 온도로 가보자고요. 오늘도 화르륵 금지, 시들시들 금지,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블랙핑크의 불장난 듣고 왔습니다. 사람 사이에 감정의 온도, 감정의 결이 맞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하죠. 서로 좀 뭐랄까 그 세기, 세기와 또 속도 이런 것들이 다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를 수는 있지만 그거를 서로 잘 맞춰 나가면서 서로를 잘 다룰 줄도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요, 이 오프닝 멘트를 우리 주주님들께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난 게 예전에 제가 최강록 셰프님하고 같이 요리 예능을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팥을 쓰고 있었나? 그랬어요. 근데 제가 원래 누구한테든 확 이렇게 다가가는 걸 좀 무서워하는 편이에요. 늘 조심스럽게 좀 시간을 두고 다가가는 편이라 그런지 뭔가 이 요리를 할 때도 팥을 쓸 때 너무 조심조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막 뭉개질까봐 잘못될까봐 겁이 많아서 나름 신중한다고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스스로 되게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최강록 셰프님한테 셰프님 저 너무 답답하죠. 너무 답답하죠. 이거 그냥 좀 과감하게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아 저 너무 이건 좀 과하게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시더니 현영 씨 너무 잘하고 있고 이 사람마다 대하는 어떤 속도라든지 결 뭐 그런 세기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팥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살살 다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영 씨의 그런 마인드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얘기가 좀 떠올랐어요. 이게 그 재료도 다 다루는 방법이 다르듯이 사람도 우리가 다룰 때 속도와 색이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잘 맞춰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잘 안 맞아서 아주 그냥 환장해버리는 그런 썰들이 또 이따가 많이 나오겠지만 환장 연애를 통해서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또 듣고 또 어떤 생각이 드실지도 궁금해요. 근데 우리 문원식님께서는 쭈디를 향한 내 마음은 화라락 불쇼. 아... 조금만 천천히 다가와줘요. 조금만 살살 너무 화르륵 불나면은 주디 놀라요. 그래서 천천히 따뜻하게 핫팩처럼 그렇게 또 다가와주세요. 또 우리 2365님은 지금 시들지 않으려고 아아와 함께 주디 라디오 듣고 있어요. 좋습니다. 저희가 또 선물도 많이 준비해드리고 있고 요즘에 우리들 찬 거 많이 먹으면 안 좋긴 하지만 아이스 아메리카노 너무 땡기잖아요. 그쵸? 우리 2365님 시원하게 드시기를 바라고요. 자, 1부에서는 주주님들의 일상 속 에피소드를 제가 꽁트로 열심히 살려보는 시크릿 쭈쭈 기다리고 있고요. 또 2, 3부에서는 다양한 현실 연애 고민들 만나보는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나도 수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9: 와,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0: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1: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1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지 냉면.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쭈쭈. 쭈쭈 안녕. 너는 어떤 음식 보면 진짜 여름이 왔구나 싶어? 나는 수박을 진짜 좋아하거든. 그래서 일단 마트에 수박이 보이기 시작하면 진짜 여름이 왔구나 싶다니까. 아, 수박 고르는 거 이거 맵은 너무 어려운데. 아, 뭘 골라야 맛있으려나.
1: 아이, 야, 현영아, 저 방송한다. 저 들어보게 조용히 좀 해봐.
0: SBS 생활정보. 여름 과일의 왕 수박은 수분 함량이 높아 갈증 해소와 탈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여름 과일인데요. 비타민과 미네랄,

0: 에코펜 같은 황산화 선물도 성분도 풍부하다고 하죠. 무엇보다 맛있는 수박을 고르려면 아래쪽 동그란 배꼽이 작고 줄무늬가 선명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올 여름도 달콤한 수박과 함께 시원하게 보내세요. 아, 그래 그래. 배꼽이 작고 줄무늬가 선명한 거. 오케이. 야, 그리고 혜영아, 만난 수박은 소리도 들어봐야 하는 거거든. 이게 통통통하고 두들겼을 때 묵직하면서도 탄력 있는 소리가 나야 되거든.
1: 그래? 이 정도면 됐나? 아, 다 비슷한데? 그래. 그냥 얘로 해야겠다.
2: 아이, 현영아. 수박은 그 꼭지도 봐야 돼. 너무 이게 막 초록초록하고 싱싱한 것보다 그 살짝 마르고 구부러진 꼭지로다가, 인형아, 저 꼭지 확인해라. 꼭지 잘 봐라. 꼭지 봐야 해요.
3: 으아, 희준이 빨리 수박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 빨리 사주세요.
0: 아무래도 수박은 크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엄청 신중히 고르게 되는 거 우리 집만 그런 거 아니지? 그리고 여름 외식 메뉴로 냉면만 한 게 없잖아. 그런데 이것도 가족들 사이에도 또 은근 파가 나뉜단 말이야.
3: 우와, 희준이 냉면 좋아요. 올라올라 올라올라 냉면 사줄대요. 슴슴하니 끝내주는 평양냉면 사줄대요. 엄마는 소주 먹어요.
0: 아, 평냉 좋다. 오늘은 평냉 먹으러 가는 거다. 지난번에도 평냉 먹쟀는데 언니 때문에 함흥냉면 먹으러 갔잖아, 혜준아, 그치?
4: 어우야, 평냉을? 어우, 그 무슨 맛으로 먹니? 밍밍하고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던데.
0: 와, 언니, 평냉은 그 맛으로 먹는 거야. 그 슴슴한 맛이 얼마나 중독적인데.
4: 어우야, 참고로 냉면은 함흥이지. 그 얇고 쫄깃한 면발이랑 비빔냉면의 감칠맛. 어떻게 나 침 고인다. 꼭 평냉 먹는 사람들이 평냉 부심 같은 거 있더라.
0: 그래, 나 평냉 부심 있어. 무조건 이번엔 평냉으로 가는 거야.
2: 야, 현영아, 윤주야, 니네는 다 커서도 허구한 날 싸우냐? 그러지 말고 고소하게 콩국수나 먹으러 가. 여름에는 저 국물이 최고요. 국산 장단콩 이렇게 막 맷돌에다 갈아갖고 기가 막히게 하는 집 있어. 어? 거기 가자. 콩국수나 먹어, 얘들아. 어? 콩국수 먹어라.

레드벨벳의 빨간 맛 듣고 오셨고요. 우리 2636님께서 오늘도 짱구는 너무 귀엽네요. 하트 하트 하트 하트. 오늘 커피 마셔도 너무 피곤했는데 우리 짱구 덕분에 피곤이 사르르. 우리 2636 오늘도 힘낼대요. 자, 오늘 시크릿 주주는요, 소박냉면 콩국수 다좋아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역시 여름에는 시원한 여름 음식 먹어줘야죠. 소박냉면 콩국수 여름 음식 러버인 저는 벌써부터 행복합니다. 그런데 주디는 평양냉면과 함흥냉면 중에 냉면 중에 어느 쪽이실까요? 저는 둘 다 좋아요. 호호홍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고깃집에 가면 무조건 그 새콤한 함흥냉면이 확실히 맛있는 것 같고, 평상시에는 좀 평양냉면을 찾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저도 좀 슴슴한 걸 좋아하긴 하는데 평냉집도 집마다 다 맛이 다르잖아요. 어떤 집은 진짜 너무 슴슴해서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인 데가 있고, 어느 집은 적당히 그 육수의 감칠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있는 것 같아서 적당히 좀 대중적인 입맛에 그런 평양냉면 집을 저는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우리 6628님께서는요. 저는 올 여름에는 AI로 사진, 우와! AI로 사진 찍어서 맛있는 수박 골라보려고요. 과연 맛있을지 궁금해요. 지피땡. 얼마나 똑똑하지 한번 보자. AI로 해볼 생각은 못 해봤어요. 근데 평소에 저는 사진 많이 찍어서 보여주긴 하거든요. 뭐 음식 할 때도 사진 중간에 사진 찍어서 지금 너가 봤을 때는 상태가 어때? 여기서 뭘 좀 더 해야 될까? 이렇게 자주 물어보기는 해요. 근데 이 과일 선별하는 것도 얘가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라면은 GP땡이랑 그 제땡 나땡 있잖아요. 그 두 개를 좀 비교해 볼 것 같아요. 그 둘한테 다 물어볼 것 같아요. 또 우리 0705님은 저는 20년 차 주부인데 소리, 줄무늬, 똥꼬, 꼭지 이론대로 다 확인해서 사도 하필 밍밍한 수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똥손인 걸까요? 그래요? 뭐 이런 거 보면은 뭔가 기준이 없는 건가? 이거 어떻게 수박 지금 수박 재배하시는 분 없으세요? 우리 주주님들 중에 혹시라도 듣고 수박 전문가 계시다면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수박에 똥꼬가 있다라는 거를 방금 안 것 같아요. 그걸 똥꼬라고 부르는구나. 꼭지가 있고 밑에 똥꼬가 있고 배꼽 그걸 또 그냥 똥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배꼽이라고 하고 싶다 나는 똥꼬보다. 우리 이혜원님께서는 물냉 비냉 다 맛있는데 코다리 회냉면 진짜 맛있어요. 맛있죠. 그냥 냉면은 살짝 좀 질리고 회냉면 요런 게 진짜 맛있죠. 또 우리 0705님은 저는 여름에는 초계국수 꼭 먹어요. 새콤 담백 깔끔 국물에 같이 나오는 겉절이와 양파 장아찌도 좋고요. 시원한 초계국수를 무김치와 함께 먹으면 캬 추럽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여름에 초계국수 갑자기 땡기면 거기 가요. 거기 가평 쪽에 가요. 거 가면은 초계국수집 맛집들이 꽤 있거든요. 또 가고 싶다 거기. 또 우리 3964님은 저는 복숭아 나오기 시작하면 찐 여름 시작이구나 싶어요. 저는 물복파인데 주디는 어떤가요? 설마 딱복파는 아니죠? 아유, 딱복파가 왜요? 딱복파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저는 물복파예요. 저는 주변에 딱복을 딱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너무 취향 존중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말랑말랑 물렁물렁 좀 시간 지나서 약간 갈변한 그런 복숭아마저 좋아해요. 막 흐물흐물한.

또 우리 허정현님께서는요. 냉콩국물이 시장에 팔기 시작하면 여름이 온 걸 느껴요. 여름이 되면 두부집에 콩국물 사러 자주 가게 돼요. 고소하고 진하고 너무 맛나죠. 맞아요. 저도 예전에 막 촬영하러 어디 뭐 문경인가 갔을 때 그때 그 앞에 콩국물만 파는 집이 있었는데 너무 더워서 그냥 그 콩국물만 사서 막 벌컥벌컥 마실 정도였어요. 또 우리 9946님은 여름방학 때 시골 외갓집에 가면 외할머니께서 수박을 썰어 시원하게 수박화채 만들어주시던 게 생각나요. 지금은 몸이 안 좋으셔서 요양원에 계시는데 생각난 김에 주말에 할머니 뵈러 가야겠어요. 우리 9946님 이번에 주말에 꼭 할머니 뵈러 가세요. 가서 또 할머니랑 같이 따뜻하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거 아시죠 여러분? 꼭 할머니가 수박 썰어주면 수박에서 양파 맛도 나고 마늘 맛도 나는 거 은은하게 그 맛나는 거 알죠? 그거 꽤 많이 공감하시던데. 자, 오늘 1부에서 문자 소개된 주주님들 중 추첨을 통해 진짜 닭가슴살로 만든 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데이브레이크의 넌 언제나 듣고 와서 2부 환장연애 함께 해볼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 되는 세상.
5: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준현입니다. 어릴 때부터 개그맨 다음으로 꿈꿨던 게 바로 밴드 활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형 동생들과 함께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새로운 일에 도전해본다는 게 괜히 가슴 뭉클하고 또 한편으론 신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할 수 있다는 용기도 따라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음 한켠에 오래 묵혀둔 꿈 있으신가요? 언젠가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용기를 가져보세요. 지금 시작하셔도 충분하니까요. 지금까지 김준현이었습니다.
2: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하면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케어.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케어원 케어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케어원 케어 1577-1199 검색창에

0: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 리아야, 놀러 갈게.
0: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 리아야, 함께하자.
0: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5: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4: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레노,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7: 레노,

0: 마지막 사랑은 달콤하기만 했는데 현실은 왜 대환장 파티일까요? 속 터지고 멘탈 털리는 주주님들을 위한 연애 클리닉 환장 연애. 외모는 세상 요정이지만 성격은 저세상 테토녀 조현영씨, 그리고 운동에 취미생활에 세상 바쁜 이 코너의 공감 요정 정규민씨, 환상의 짝꿍 같은 두 분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야 진짜, 아니 우리 규민씨가 네. 이렇게 밖에서 걸어 들어오시는데 네, 네. 너무 짧은 시간 안에 회복이 되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맞아요. 좀 놓였어요.
1: 네 이제 성큼성큼 잘 걸어다닙니다.
2: 걸음이 빠르더라고요.
0: 심지어 그냥 걷는 것도 아니고 성큼성큼 걸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나 싶기도 했는데
1: 뭐 여러모로 조금 무리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뭐 기분 좋습니다. 사실 빨리 나은 것 같아서
0: 다행이에요. 진짜 안색도 좀 좋아지신 것 같고.
1: 맞아요 맞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0: 아니 우리 현영씨는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2: 제가 드디어 할 말이 생겼습니다.
0: 뭐예요?
2: 맨날 뭐 하셨냐고 한 주 동안 했을 때 그냥 집에만 있었다 했는데
0: 오.
2: 여행을 다녀왔어요.
0: 에? 어 진짜? 어디로?
2: 일본으로.
1: 에 진짜요?
0: 네. 에
1: 언제 진짜요? 갔어요?
0: 몇 박으로 다녀오셨어요?
2: 2박 3일로 금요일에서 이제 일요일까지.
0: 아 좋았겠다. 짧고 굵게. 네,
2: 짧고 굵게 갔다 왔습니다.
0: 아니 그동안 다이어트 엄청 열심히 하셨잖아요.
2: 네네.
0: 좀 가서 맛있는 것도 좀 드셨어요?
2: 맞아요. 봉인 해제했어요.
0: 잘했어요. 오늘 드디어 뭔가 좀 네네. 안색이 두 분 다 안색이 네. 좋으셔가지고
1: 맞아요.
0: 네. 우리 9162님은요 아까 주디의 수박 얘기에 좋은 기운을 받았나 봅니다. 실시간으로 수박에 칼을 되는 순간 퍽 쫙 하며 갈라지네요. 대박 맞나요? 아니 아까 저희가 수박 얘기하다가 아우 빨갛다 빨개. 이 수박을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막 그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기준 뭐에 대해서 꼭지 색깔이라든지 뭐 톡톡톡 두드려보고 이런 걸 해봐도 네네. 그래도 밍밍한 게 나올 때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두 분은 좀 잘 아세요? 어떠세요?
1: 아 저도 이런 거 진짜 몰라가지고.
0: 저도 몰라요.
2: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1: 요즘 세대 다 모를 거예요.
2: 제 돈으로 수박을 사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0: 저는 그냥 잘라진 거 사요.
2: 그러니까요.
0: 잘라진 거.
2: 네, 수박을 제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어서.
0: 그것도 한번 사가지고 쫙 갈라가지고 이것도 한번 해봐야 네. 되는데.
1: 그러니까요.
0: 그쵸? 그리고 또 2514님은요 와 참견 연애다 심쿵심쿵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참견 연애 선 넘는 참견이랑 헷갈리신 것 같아요. 합쳐진 것 같은데
2: 그렇군요.
0: 근데 왜냐면 여러모로 아이고. 저희도 이 사연들에 참견을 하고 있긴 하니까.
1: 아 그럼요 그럼요.
0: 그렇죠? 네. 네. 또 우리 이선우님께서는요
1: 조현혁씨 얼굴 좀 반반하고 노래 좀 한다고 네? 뭐 아주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죠? 좀만 있어봐요 이제 온 우주가 당신 거니까.
0: 우와 뭐야 세상 너무 좋은 주전 멘트.
2: 주전 멘트 너무 마음에 들어요.
1: 부럽다 부럽다.
0: 그러니까.
2: 선우 씨 감사합니다.
0: 선우 씨 대박.
2: 처음에는
0: 대박.
2: 약간 흠칫했어요.
0: 저도 얼굴 좀 반만하고 하니까 이런 말투여서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2: 감사합니다.

0: 또 우리 3315님 문자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네, 규민 오빠 너튜브에 환승연에 같이 나왔던 원빈 씨랑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하는 거 봤어요. 환승연에 재밌게 본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반가웠는데 규민 오빠는 진짜 다른 사람 얘기 경청을 엄청 잘해 주는 것 같아요. 아, 규민 오빠 진짜 제 친오빠였으면 너무 좋았을 듯.
2: 아이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너무 이것도 극찬이네요.
1: 그러니까요.
0: 맞아. 규민 씨 보면은 뭐랄까, 규민 씨 원래 좀 입도 무거우시죠?
2: 아, 그렇죠. 좀 말이 많지는 편은 아닙니다, 사실.
1: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0: 규민 씨한테 주변 분들이 좀 얘기를 많이 털어놓고 상담하는 편이에요?
2: 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0: 네. 저희도 고민 있으면 네네. 가끔 이렇게 연락 좀 드릴게요.
2: 아, 맞아요, 알겠습니다. 맞아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0: 네, 그 퍼지지만 않으면 네네. 됩니다.
2: 퍼지면 접니다.
0: 네, 그러니까요. 또 우리 7288님은 오늘 규민 씨 의상색 되게 잘 받아요.
2: 오, 감사합니다. 저 사실 오늘 조금 서운해요.
1: 왜요, 왜요?
2: 왜냐면 제가 오늘 머리를 자르고 왔거든요.
0: 나 근데
2: 여기 계신 이 10분 정도 아무도 알아보지 않았거든요.
1: 저는 근데 눈치는 챘어.
2: 말을 안 했잖아요.
0: 저는 어땠냐면 머리를 솔직히 자르신 줄은 몰랐고요. 네.
1: 헤어스타일이 한 줄 알았어.
0: 뭔가 오늘 헤어스타일이 좀 멋들어지시네. 이런
2: 성원합니다.
0: 생각은 했었거든요.
1: 머리를 자른 거였군요.
2: 네, 이거 코르티스 컷으로 자르고 왔거든요.
0: 어쩐지. 힘들지.
1: 오늘 너무 멋있더라고.
2: 정말 이거
1: 더러우는데.
2: 이거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
0: 아니 기분 전환 겸 그냥 하신 거예요?
2: 아니 너무 그 길러가지고 제 다리가 아프니까 잘 못 돌아다녀서 머리를 막 기르다가 다리 다 낫고 나서 바로 잘랐어요.
1: 그러네. 맨날 모자 쓰시다가.
0: 그러니까
2: 너무 길었거든요.
0: 아유, 네.
2: 오늘 그 코르티스 컷으로 하고 신나게 왔는데 아무도 안 하나 보셔가지고.
0: 어떻게 다음부터는 좀 티 좀 낼게요.
1: 알고는 있었는데.
0: 네. 아무튼 너무 멋있어요.
2: 멋있어요.
0: 우리 3516님도 규민 씨 왜 일주일 전보다 더 멋있어진 것 같죠?
2: 역시
0: 코르티스 머리 해가지고.
1: 그러게.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또 우리 황지혜님 문자도 한번 소개해주세요.
1: 네, 예쁘고 잘생긴 두 분 보는 라디오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저는 5년간 연애를 쉬어서 연애 세포가 다 죽었는지 대체 플러팅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두 분은 지금까지 받아본 플러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나요? 좀 배우고 남네. 싶다고 하셨어요.
0: 혹시 규민 씨 떠오르는 거 있어요?
2: 저도 진짜 너무 저는 막 사실 이렇게 플러팅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1: 아니 왜 오글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2: 네네.
0: 그 상대방이 한 것 중에서
2: 저는 그 진심이 느껴질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 그래서 이게 지금 상대방이 나한테 플러팅 하는구나 아니구나라는 생각조차 그냥 안 드는구나.
2: 네. 그러니까 뭔가 플러팅이라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 이 녀석 약간 이런 느낌이라
0: 알 것 같아. 현영 씨는 어때요?
1: 저는 플러팅이라고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0: 어머 그래서. 어떡해.
2: 약간 너무 누나 약간 너무 그러려니 하는 스타일이셔가지고.
1: 그리고 설마 이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설마 이게 플러팅이겠어?
0: 그냥 아유 착하다.
1: 그냥 되게 마음이 좋으신 분이네.
0: 감사하다 되게.
1: 그렇게 넘겨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0: 그래요?
1: 근데 보통 연락이 좀 많이 오는 거? 그리고 뭐 밥 먹었냐고 뭐 이렇게 안위를 걱정해주는 거. 이런 게 플러팅이 아닌가.
2: 우리 주디 씨는 혹시?
0: 저도 개인적으로 플러팅이라고 느껴지면 약간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 약간 플러팅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근데 저는 플러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만약에 있으면 그러면 좀 칭찬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맞아. 칭찬 많이 하는 게 좋다.
0: 아우 좀 진행 좀 해주세요.
1: 네네. 아 그쵸. 플러팅에는 칭찬하는 게
2: 네네.
1: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0: 아니, 왜냐면 또 과거의 나의 플러팅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목이 이렇게 팍 사례가 들렸는데
1: 목이 맸군요. 근데 저는 약간 플러팅을 저는 막 진짜 많이 안 해봐서 딱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건 플러팅이 아니고 그냥 고백 공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당신이 마음에 듭니다.
2: 어머 이런 거 너무 좋지. 너무 설레는데.
1: 당신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2: 이런 게 최고 아니에요 진짜? 네네.
0: 그럼 현영 씨도 약간 직진하는 스타일이시다. 그쵸?
1: 근데 태어나서 처음 해봤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봤었는데 다행히 이제 성공을 그때는 했었어가지고.
2: 그래요?
0: 다행이가
1: 근데 그때 이후로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어디 가서 다시는 그런 식으로 플러팅하지 말라고.
2: 왜?
0: 왜요? 어떻게 하셨는데?
1: 너무 직접적으로 너무 이제 가감 없이 아니 나는 당신이 마음에 드는데 당신은 어떤

0: 야, 빨리
1: 어머,
0: 얘기해줘라.
1: 어머, 어머, 어머.
0: 왜냐면 당신도 나도 시간 낭비하면 안 되지 않냐?
1: 진짜
2: 아,
1: 티다.
2: 너무 현실적인데?
1: 근데 저는 진짜 비슷한 게, 저는 그렇게, 좀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약간, 아, 근데, 아, 장난식으로 얘기해요. 아, 엄청 제 이상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2: 아, 진짜.
1: 얘기해요.
3: 엄청 제 이런 걸 배워야 된다니까요, 저는.
1: 약간
2: 저안 그래도
1: 농담식으로.
2: 그저께 그 주디님이랑 추 씨랑 같이 그 애교 부리는 걸
0: 맞아,
2: 봤거든요.
1: 배틀하는 거?
2: 네,
0: 귀여웠어,
2: 갸륵 이렇게 하는 걸 봤어가지고 아, 혹시
1: 네.
2: 이렇게 하시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1: 갸륵. 아, 그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고 그거는 뭐 만난 지한 1년 정도 되면은
0: 그치 그치 아 1년이나 걸리는군요.
1: 아니 아니 한 100일 정도만 돼도 사실은 튀어나오죠. 자, 좋습니다. 환장 연애에서는요, 주주님들의 환장스럽고 머리 아픈 연애 고민들 두팔 벌려 환영합니다. 귀여운 썸부터 속 터지는 고민까지 어떤 연애 고민도 환영하니까요.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2: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방송 중에 짧은 고민 보내주셔도 되고요. 긴 고민글은 12시에 주현영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3: 네, 긴 사연글 소개되신 분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방송 중에 문자 소개되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네, 자, 오늘도 두 분 과몰입 들어가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사연은 어려 보여서 참 좋겠다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영 씨가 소개해 주세요.
3: 네. 30대 중반의 제 남자친구는 학창시절에 여드름이 많이 나서 피부 고민이 많았대요. 하지만 피부과 한번 가지 않고 혼신의 관리 끝에 현재 깐 달걀 같은 피부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2: 세수 싹 하고 아이크림 바르고 스킨에 로션 수분크림 찹찹찹 흡수 잘 시켜주고 마지막에 호박 차고일로 코팅 싹 완벽한 마무리지.
3: 세수하고 나면 그냥 수분크림만 대충 바르는 저와 달리 스킨케어만 20분이 걸리고요. 크림 하나를 바를 때도
2: 맛있다. 피부야, 오늘 수분 맛있지? 많이 먹어. 찹찹찹.
3: 콧노래를 부르며 야무지게 바르죠. 뭐 자기 관리하는 남자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단점은 남친이 동안 소리에 너무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같이 김밥집에 갔는데요.
1: 아이고, 둘이 인상이 서글서글한 게 꼭 닮았다. 둘이 남매예요?
3: 아, 저희 남매 아니고.
2: 네, 저희 꼭 닮았죠. 사장님이 얘기한 대로 이쪽이 누나, 제가 동생이에요.
3: 어머. 이러는데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갑자기 누나 동생 사이라니요. 남자친구가 저보다 더 어린 것도 아니고 사실 두 살이나 많은데요. 그런데 남친이 워낙 관리를 잘하고 외모에 신경을 쓰다 보니 주변에서 종종 남자친구를 저보다 어리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1: 뭐야 조현영, 남자친구 연아야? 우리 현영이 성공했네. 연아를 다 만나고.
2: 반갑습니다 누나. 저는 현영 누나 남친 정규민이라고 합니다.
3: 이럴 때마다 남친은 신나서 연하인 척을 하는데요. 반복되다 보니 저는 그게 웃기지도 않아요. 남친이 자꾸 누나 누나 거리는 게 제가 나이 들어 보인다고 눈치 주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2: 아니 어제도 다른 팀 사람이 내가 빼박 20대인 줄 알았대. 우리 현영 누나 20대랑 만나려면 누나도 관리 좀 해야겠대, 그치?
3: 계속 이러는 남친, 이걸 그냥 냅둬요? 아니면 한번 잡아요? 화끈한 조현영 언니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점점 속에서 화가 치미는데 언니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라고.
1: 어머나. 어려 보여서 참 좋겠다 님의 사연이었고요.
3: 일단 많이 좋으신가 봐요.
1: 예, 어떻게 백화점 상품권 챙겨 드릴 테니까 백화점 가셔가지고 기분 좀 푸세요.
2: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1: 아니 이 분께서 지금 콕 집어서 우리 조현영 언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은지 물어보셨거든요.
3: 네네.
1: 라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일단 어땠어요?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2: 바로 호통 치시나요?
3: 저는 사실 그
1: 아, 누나 누나 관리 좀 해야겠다 누나
3: 이런 분을 안 만날 것 같아요.
1: 아, 애초에
3: 근데 아, 저는 사실 그렇게 막 관리에 열심이고 막 본인의 외모를 꾸미는 거에 너무 진심인 남자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1: 이유가 혹시 있어요?
3: 저는 저는 약간 좀 챙겨주고 싶고.
1: 아, 그래서
3: 제가 좀 이렇게
0: 꾸며주고 싶고 아. 그런 거에 약간 만족감을 느끼면서 그리고 약간 수도 부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저는.
1: 그럴 수 있어. 맞아. 근데 이제 이 사연자분의 남자친구분은 관리 지금 아까 허허바 압착 오일로 코팅
0: 저도 안 하는
1: 이게 보통
0: 허허바 압착 오일
1: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0: 마지막에 수분 크림 그냥 크림으로 마무리하는데 그 수분 날아가지 말라고 장금 역할을 해주는 후후가 압착 5일까지
1: 그러니까 말이에요.
0: 이게 조금 킹받기는 하네요. 아. 우리 6333님은요 뭐예요 규민 씨 점점 연기가 느네요. 아, 너무 킹받게 연기 잘해요.
2: 맞아요.
1: 약간 메소드 느낌으로
2: 진짜 메소드여가지고 아까 살짝 감정이 올라올 뻔했어요.
0: 진짜 연하 같았어요. 네네. 또 우리 0531님은요 규민님 메소드 연기 수준으로 연기가 너무 킹받아요.
1: 아이고.
0: 그러니까 또 우리 이민영님은 엥? 왜 저랭?
2: 왜 저랭?
0: 왜 저랭? 이렇게. 또 우리 6628님도 남친 잡돌이 들어갑시다. 아 어렵다. 정미림님은 이 와중에 솔직히 남자친구분 피부관리 비결이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2: 근데 궁금하긴 하다.
0: 그렇죠.
2: 좀 배우고 싶긴 해.
0: 네. 우리 여자친구분이 좀 배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장점을 쏘고 이제 배워가지고 같이 동안이 돼보시는 건 어떨지.
0: 그 차라리 동안 커플로 거듭나는 거죠.
2: 맞아요.
0: 그러면 저희가 한번 여기서 막간 상황극을 좀 짧게 한번 해볼까 봐요. 자 만약에 연인이 은근슬쩍 이렇게 외모로 긁는다 이때 어떻게 받아칠 것인지 보는 건데요. 규민 씨가 동안 부심이 있는 그 남친 역을 해주시면
1: 좋습니다.
0: 제가 먼저 받아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조현영 씨 스타일로 또 보여주시는 걸로. 네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네. 우리 서로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규민 씨 한번 네. 시작해 볼까요?
1: 알겠습니다. 자기야 주변에서 우리 커플 보고 다들 내가 한참 연하처럼 보인대.
0: 아 진짜? 내가 늙어 보인다는 건가?
1: 아 그렇지 뭐. 현영이 나 이제 방치 그만하고 관리 좀 해야 되겠어.
0: 아 근데 혹시 헤어지고 싶어?
1: 아니 그거 잠깐만 바로 그렇게 해버린다고요?
0: 모르겠다. 이거 진짜 어렵다. 현영 씨는 어떨 것 같아요?
2: 아, 한번 해보시죠.
0: 네네. 규민 씨, 네. 레디, 액션.
1: 아, 자기야, 주변에서 우리 커플 보고 다들 내가 한참 연하처럼 보인대.
2: 아, 진짜? 좋겠다. 역시 철이 안 들면 안 늙는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 봐.
1: 그러니까, 누나 좀 철 좀 안 들어야 될 것 같아. 우리 방치 그만하고 관리 좀 하자.
2: 그럼 철 나 안 들을 테니까 좀 맞자.
0: 와 시원하다.
1: 그러네요.
0: 뭔가 되게 뼈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
1: 네,
0: 그래
1: 그러니까.
0: 맞아 역시 철이 안 들면 너처럼 연하고
2: 안 늙는다는 소리가 맞나 봐.
0: 맞나 봐 이렇게. 아유 우리 3442님께서는 규민 씨 보라 보는데 한 대 때려주고 싶다고.
1: 아이고 죄송합니다.
0: 너무 네. 잘하시네요 네. 오늘 유독.
2: 유독.
0: 어때요 규민 씨도 평소에도 뭐 자기 관리 이렇게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뭐 연애할 때도 그렇고.
1: 맞아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하는데요. 근데 저의 이제 지론이 있습니다.
0: 뭐요?
1: 저는 이제 이 사연에 있는 분은 약간 100점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한 80점까지만 되면은 된다 괜찮다 싶은 느낌으로다가 너무 관리를 안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막 지나치게 신경 쓰지도 않는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항상.
2: 그래 스킨케어 몇 개 바르세요?
0: 어때요? 루틴 좀 알려주세요. 스킨케어 루틴.
1: 오늘 오전에 딱 4개 했습니다.
2: 4개면 저보다 많이
0: 많은 많은가요? 많네?
1: 많은 건가요?
0: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딱 세수하고 나와서 이제 물기 닦았어.
1: 네.
0: 그리고
1: 스킨 하고.
0: 스킨 찹찹.
1: 스킨 부스터 하나 하고
2: 스킨 부스터까지
1: 네네 부스터 해서 피부 좀 열어주고
0: 이야 뭐야 완전 거의 사연자 메소드 하실 만하네.
2: 호호바 오일 쓰시는 거 아니에요
1: 거기다
2: 김희
1: 씨? 이제 히알루론산 네, 히알루론산 세럼 미치겠다. 해서 수분을 채워주고 마지막에 수분 크림 마무리했습니다.
2: 와 오일은 안 쓰시는군요.
1: 네네 네 가지 이렇게 따겠습니다.
0: 히알루론산은 바로 안 넣고 모공 열어주고 넣으시네.
1: 네네 그렇죠.
0: 그건 안 쓰세요 디바이스 기기?
1: 아 디바이스 있긴 한데
0: 오
1: 이제 그 부모님한테 이제 좀 양도를 하고 어머니가 주로 쓰고 계십니다.
0: 그렇구나. 네. 우리 이민영님 문자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규민 씨.
1: 저라면 어차피 누나 된 거 누나 행세 제대로 하겠습니다. 애기야 커피 좀 사와. 애기야 밥 좀 차려라. 부려 먹으세요.
2: 근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0: 차라리 이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저도. 네.
2: 남친 기분은 안 상하게 하면서.
0: 그렇지.
2: 본인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1: 네.
0: 우리 이일 이사님은요.
2: 약간 본투비 동안이나 미모를 타고나지 않았던 분들이 타인의 반응이 바뀌면 거기에 과몰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0: 아유.
2: 근데 그것까지야 귀여운데 여친을 끌어들이는 게 별로예요. 자기가 어려 보이는 거에 도취돼서 여친 을 그렇게 말하고 싶을까? 의구 이렇게.
1: 야,
2: 근데 정확하신 것 같아.
0: 되게 예리하시다.
2: 맞아요. 예리하신 것 같아.
0: 약간 본투비 동안이나 미모를 타고나지 않았던 분들이 타인의 반응이 바뀌면 거기에 과몰입되는 경우가 있다고.
2: 맞아. 와. 보통 그렇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또 우리 2003님은요. 저는 동안 남편과 결혼했는데요.

0: 결혼하고 나니 남편이 관리를 안 해서 그런가 팍싹 늘더라고요. 오히려 동안일 때가 나았어요. 관리하는 남자가 차라리 더 낫습니다.
1: 참 어려운 문제네요.
2: 또 결혼하신 분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네요.
0: 아무래도 내 관리를 또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가 좋긴 한데 맞아요. 너무 안 하는 것보다는 또 하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1: 맞아요,
0: 맞아요. 또 우리 2461님께서 이거 또 현영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1: 며칠 전에 혼자 동네 산책하면서 레인보우 오 들었는데 기분이 막 상쾌해지더라고요. 레인보우의 명곡입니다. 주주님들과도 같이 듣고 싶어요. 레인보우 오 신청합니다.
0: 레인보우의 오. 이 노래 그러면 저희 한번 같이 듣고 와볼까요?
2: 좋습니다.
0: 네, 레인보우의 후 듣고 와서 후 듣고 와서 환장연애 계속해서 함께 할게요. 네.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12시 준현영
1: 12시엔 주연영 3부 시작했습니다. 환장 연애 주주님들의 속 터지는 현실 연애 고민을 만나보는 환장 연애 조연영 정규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2097님이요. 조연영님 아까 상황극도 너무 웃겼어요. 그냥 말로 패시는군요. 역시 태토녀 반전 매력 매주 빠져들어요.
2: 아이, 누나 목소리도 또 허스키 하셔가지고 무서워요.
1: 뭔가 막 화를 내지도 않아. 그냥 사근사근하게 네. 말로 패버리시는 거
2: 같아요. 조직 보스가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1: 진짜로 손 하나 까딱 안 와도 안 해도 딱 이렇게 처리가 되는 또 우리 1967님도 매번 점심시간 출장 이동 운전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조현영씨 유튜브도 너무 잘 보고 있어요.
3: 감사합니다.
1: 네,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3516님은요. 코르티스보다 규민님이 잘생겼는데 라고 보내주셨어요.
2: 큰일 납니다. 늘크크 늘크크.
4: 규민님 어머님 아니세요?
1: 그럴 수도 있어요.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것
2: 감사합니다.
1: 같아요.
2: 네. 네.
1: 자 이제 바로 다음 고민도 만나볼 건데요. 또 믿어주는 게 맞아요?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습니다. 이번엔 규민 씨가 소개해 주세요.
5: 30대 직장인인 제게는 1년 반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서로 부모님께도 가볍게 인사드렸고 저도 그녀와 결혼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두 달 전부터 여자친구가 묘하게 좀 달라졌습니다.
6: 자기야,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5: 다녀와. 내가 밥 시켜둘게.
6: 아, 맞다. 거기 테이블 위에 내 폰 좀 줄래?
5: 어느 순간부터 여자친구가 휴대폰과 한몸이 된 거죠. 잠깐 자리를 비울 때도 꼭 폰을 들고 다니고요. 자기야, 뭐 봐?
6: 별거 아니야. 그래서 뭐 시켰는데? 아, 배고프다. 얼른 먹고 싶다.
5: 제가 옆에 있으면 폰 화면을 재빨리 끄곤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본인 폰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 해놓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네 집에 놀러 가다가 제 폰 배터리가 없어서 폰 충전기를 찾고 있었는데요. 충전기 근처에 웬 낯선 휴대폰 하나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쓰던 공기계인가 싶었는데 전원이 켜져 있는 게 순간 쎄했습니다. 자기야, 이 폰은 뭐야?
6: 그냥 회사 업무용 폰이야.
5: 하지만 며칠 뒤 우연히 그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뜨는 걸 봤는데 연락처 이름이 전부 초성으로만 저장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의심이 시작됐죠. 결국 저는 여자친구한테 혹시 숨기는 거 있냐고 조심스레 물어봤는데요.
6: 아, 왜 자꾸 사람을 의심해? 그냥 업무용 폰이라니까?
5: 하지만 의심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여자친구가 어느 날 결국 울면서 스스로 제게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6: 자기야, 그동안 솔직히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해.

0: 진짜 자기한테 못할 짓인 거 알면서 왜 그랬을까? 내가 진짜 정신이 나갔나 봐.
1: 사실 그녀는 그 두 번째 휴대폰으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만나는 중에 다시 연락이 온 전 남친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원래 휴대폰으로는 저와 연락을, 두 번째 휴대폰으로 전 남친과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거죠. 더 혼란스러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0: 진짜 얼른 정리하려고 했어. 나는 자기랑 도무지 헤어질 자신이 없었거든.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는 진짜 다 정리했어. 진짜 염치 없지만 나한테 딱 한 번만 기회를 더 줄 수 있어?
1: 지금도 여자친구는 딱 한 번만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요. 하지만 한 달 넘게 거짓말을 했고 폰까지 따로 만들어가면서 저를 속인 사람을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아직도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서 더 괴롭습니다. 한 번 신뢰가 무너진 관계, 우리는 과연 괜찮을까요?
2: 네, 사연 보내주신 익명의 주주님께는요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리고요. 아 정말 이거
1: 불가능해요.
2: 이거는 뭐 괜찮을까요? 라고 마지막에 물어보셨지만 괜찮을 리가.
1: 예.
2: 그렇죠?
3: 괜니? 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2: 그렇죠? 괜찮겠니? 자 혹시 두 분도 연애하다가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신뢰가 제대로 무너진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1: 신뢰가 무너진 경험은 다들 이제 한두 번씩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또 그런 적이 있는데
2: 네.
1: 아, 사실 요럴 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한 번 신뢰가 깨지면은 다시 붙이는 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2: 그렇죠. 네. 현영 씨는요 어때요?
3: 저는 당연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짓말이 좀 습관인 사람 있잖아요.
2: 거짓말은 습관이에요.
3: 네.
2: 그렇죠.
3: 그것도 진짜 정말 별거 아닌 일까지 이제
2: 맞아.
3: 이런 거짓말을 왜 하지 싶을 정도로 정말 별거 아닌 일까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봐가지고 그때 진짜 아 이게 신뢰가 점점 이런 식으로 깨지는구나.
2: 그렇죠.
3: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속으로 제가 아 또 거짓말 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2: 네. 그 이유 자연스럽게.
3: 네네. 그러니까 아예 안 맞아. 믿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관계는 옳지 않다.
2: 오래 갈 수 없다.
3: 네. 저의 정신을 그렇죠. 갉아먹는 관계다라는
1: 맞아요.
3: 생각이 들어서
2: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사람은 그렇죠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1: 네네.
2: 근데 그 실수의 어떤 정도를 봤을 때 그리고 특히나 뭔가 거짓말 근데 이 거짓말이 순간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지속된 거짓말이라면
3: 네. 진짜 너무 괘씸한 그러니까. 게
2: 이건 실수를 좀 넘어선 것 같은데요.
3: 핸드폰을 그렇죠. 새로 팠잖아요.
1: 맞아요. 너무 너무하지
2: 그러니까.
1: 않나요 이거는?
3: 진짜 이거는
2: 본격적이었잖아.
3: 너무 치밀하고 계획적인 거짓말이었다.
1: 본격적이었대.
3: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 네. 진짜
2: 맞아요. 이거 실수도 아니야.
3: 네,
2: 그래서.
3: 이거는 진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 네네.
3: 사연자분.
2: 자, 혹시 우리 주주님들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애하다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거나 무너졌던 경험 있으시면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나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 소개되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8420님께서는요.
1: 안됨.
2: 또 우리 5086님도
3: 진짜 어질어질하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아우 속 터져라고.
2: 맞아. 특히나 이런 이성 문제는요.
1: 네.
2: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2: 또 우리 정예원님은 깨진 사기 그릇은 다시 붙지 않지요. 붙어도 다시 그 자리가 깨져요. 하셨고요. 또 우리 5888님은요
1: 전남친한테 또 차여서 보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듯 당신은 여친의 연애보험 같은 존재라고요. 남자분을 위해 일부러 세게 말씀드립니다. 정신 차리시고 다른 좋은 분 만나세요.
2: 정말 그냥 너무 동의해요.
1: 아 맞아요.
2: 네, 또 우리 익명을 요청하신 주주님께서 보내주셨는데
3: 와 제 친구에게랑 똑같아요. 5년 동안 만났던 남자친구가 핸드폰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바람피는 용으로 썼대요. 참 부지런하기도 하죠. 남녀를 막론하고 정말 나쁜 사람 많네요. 지옥에 떨어져라.
1: 진짜 이런 사람 보면 저 에너지가 대단하다는
2: 네.
1: 생각이 들어요.
2: 진짜 대단하고 너무 대단한 작품이고 그 사람이 그렇죠. 너무 대단한 작품이고
1: 네.
2: 뭐랄까 모르겠어요. 뭔가 네. 좀 재활용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3: 진짜 지옥에나 떨어져라.
2: 그러게요. 네, 또 우리 정예원님도 네. 다시 만나잖아요. 그럼 여자친구가 조금만 다른 행동을 해도 다시 의심하게
1: 맞아요.
2: 됩니다.
1: 맞아요.
3: 이게 문제야.
2: 그렇죠. 서로를 위해 헤어지세요.
1: 그러니까 이게 그 다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 상태에서 만나려고 하면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여자친구분, 그러니까 사고를 친 사람이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과 그리고 남자친구를 안심시켜주려고 진짜. 하는 노력이 엄청

0: 엄청나게 필요하고요.
1: 엄청나게.
0: 그렇죠. 그리고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이미 한번 벌어진 일은 정말 다 뒤로 제껴두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 두 개가 가능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 맞아요. 그거 두 개가 가능하기가
1: 쉽지 않지.
2: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0: 굉장히 어렵죠.
2: 그 사람이 바뀐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0: 맞아요.
2: 특히 결혼 직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1: 그러니까
2: 그러면 좀 하늘이
1: 도왔다 생각하세요.
2: 신호를 준 것 같기도 진짜. 하고
1: 조상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네네네. 게
0: 맞습니다.
2: 또 우리 이이호님은요 고마 갖다 버리십시오 라고 정말 어떻게 치아라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저희와 같은
1: 고마
2: 의견을
1: 고마 치아라 네. 샤삐라
2: 그니까 혹시 한번 제가 좀 기침이 나오려고 해서 한번 좀 네, 읽어주세요.
1: 네. 네, 0632님이 저도 4년 만난 전 남친이 알고 보니 전 여친을 종종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0: 아이고 아이고.
1: 그 전 여친이 아파서였다는데 그 후로 신뢰가 깨져서 다시 만날 수 없었어요. 둘이 같이 찍은 사진까지 봐버렸거든요.
0: 아이고.
1: 그 사진 속 다정한 둘 모습이 도무지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0: 야,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네. 아파서?
2: 뭐 아니 진짜.
0: 아파서
1: 고투헬.
2: 이거는 진짜 그냥 고투헬이에요.
0: 그러니까요.
2: 자 그러면 이 연인 사이에 또 영원한 난제 중 하나가 또 휴대폰 공유거든요.
0: 네네.
2: 두 분은 연애할 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랑 휴대폰 공유할 수 있어요? 뭐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까지는 좀 그렇다.
1: 저는 잘 진짜 안 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진짜 제가 어렸을 때는 한번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진짜 별거 아닌 카톡인데도 제가 되게 예민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그러니까 그래서
0: 이렇게 뭔가 그 연인을 의심하고 계속 뭔가 파헤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관계를 파괴하는 좀 먹는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2: 그러니까요. 네,
0: 저도 사실 공유 안 하는 편이고 저 약간 그 서로 간의 그 프라이빗한 공간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 그쵸.
0: 굳이 휴대폰 공유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2: 내가 먼저 보여줄 수는 있어도 굳이 그걸 궁금해하는 마음 자체만으로도 이미 시작이 그쵸.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는 하츠 투 하츠의 루드 듣고 다시 만날게요.
0: 네.

0: 할 겁니다.
1: 아, 화가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 앞에 얘기를 가지고 아주 열띠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자, 하츠타츠의 루드 듣고 오셨고요. 이제 또 짧은 연애 고민 사연도 좀 보고 갈게요. 착한 건지 속이 없는 건지 님께서 사연 보내주셨고요.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남자친구가 착해도 너무 착해요. 길 가다 모르는 사람이 길 물어보면 영화 시간에 늦어도 10분씩 막 설명해주고요. 배달이 잘못 와도 그냥 먹자고 하고 남부터 거절 못해서 우리 데이트하기로 한 날 당직 대신 서준 적도 있고요. 이렇게 착해도 너무 착해서 손해보는 일도 많은 남친. 물론 저한테도 착해서 좋긴 한데 이런 남자와 결혼까지 괜찮을까요?
2: 아, 고민이 되긴 하네요.
3: 아, 이건 착하다기보다 약간 저도요. 좀 답답한.
2: 네. 조금 답답할 것 같아요.
1: 저는 이분이 착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거는 착한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두 분은 어때요? 이렇게 부탁 같은 거 잘 거절하는 편이에요?
3: 저는 진짜 딱 적당히 거절할 줄 알고 적당히 들어줄 줄 아는 느낌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3: 이분처럼 저의 어떤 생활이나
1: 그게 좀 지장이 있을 정도로
3: 네, 그 정도로 도와주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1: 확실하게.
2: 저는 거절을 솔직히 잘 못하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어지간하게 그냥 내가 손해보는 거는 그냥 다 오케이고 정말 심하다 싶은 거는 좀 잘라내는 편이고 쉽게 거절은 잘 못합니다.
1: 근데 이제 만약에 연애를 할 때 아까 이제 사연자분이 데이트하는 날에 부탁을 거절을 못해서 당직을 대신 서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데이트가 뭐 자주 하는 데이트가 아니라 예를 들면 진짜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서로 만나는 날이었다. 막 그런 날이라면 혹시 규민 씨는 어떨 것 같아요?
2: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너무 그러니까 이게 그 이 당직을 서달라고 한 이 사연에 따라 다르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그 절박함의 정도에 따라
2: 그러니까 그치. 뭐 우리 딸이 너무 아파가지고 급하게 병원 가야 되는데 당직 커줄 수 없니 이러면은
1: 그렇지 그러면은 안 되긴 하는데
2: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는 당연히 가능하지만
1: 그분이 뭐 이런 거야 나도 오늘 너무 오랜만에 데이트 하기로 했다고
2: 장난해
1: 그 정도면은
2: 네네네
1: 그쵸. 자 우리 97512분요 첫 줄만 들어도 속 터지네요. ISFP가 확실합니다. 결혼은 안 돼요. 나 ISFP인데.
2: 아, ISFP가 이래요?
3: 그럼 현영 씨는 거절 잘 못하세요?
1: 저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완전 반반이에요. 반반이어서 저도 그 절박함의 정도를 좀 보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우리 97512님의 남편분이 ISFP인지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3: 그러니까.
1: 우리 0411님은 요즘 세상에 착한 사람 흔치 않네. 저는 악한 사람보다 저런 착한 사람 좋아요.
3: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 있는 건 좋죠. 네네. 근데 그게 내 사람인 걸 내 사람이었을 때 살짝 답답함이 생기는 거죠.
1: 저도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이 정말 좋고 네네. 그런 사람이 흔치 않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너무 감사하기는 한데 착한 거랑 때로는 좀 착하면서도 현명하고 좀 더 뭔가 사리 분별이 잘 되고 의부단하지 않고
2: 맞아요.
1: 좀 그러한 면모들이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2: 맞아요. 네, 진짜로 그렇습니다.
3: 이러다 보증수구 이러면
2: 맞아.
1: 상상하기도 싫다. 우리 보균선님 문자 한 번만 읽어주세요.
3: 네, 애 낳고 살아보니까 착한 게 좋네요. 아이들한테도 모범이 된다고 할까요? 동거래만 안 하면 최고일 듯해요. 그치만 동거래는 절대 안 돼요. 라고.
1: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선한 분이면 우리 여자친구분께서 좀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2: 네네네.
1: 그렇죠. 우리 이은희님은 아이고 이런 사람 결혼하면 남편이 아니고 남의 편입니다.
2: 아,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확 와닿네.
2: 네네.
1: 그렇죠. 네.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 편을 들어주기보다 약간 다른 사람들도 생각을 하느라고.
2: 맞아요.
3: 근데 방금 현영 씨가 말씀하신 대로 좀 옆에

0: 아,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 뭐라든지 좀 알려주고 그거를 좀 실천하는 사람이면 결혼하기 너무 좋은 사람일 것 같아.
1: 그렇죠.
0: 근데 이게 내 신념이야.
2: 오 마이 갓.
3: 나는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0: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 아닐까.
2: 그러니까요.
1: 우리 손진택님께서는요,
2: 사람은 맺고 끊음이 정확하고 확실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연애도 사회생활도 힘들어요. 남친분 좀 변하셔야 할 듯해요.
1: 그러니까. 맞아요. 또 우리 2892님은요, 적당히가 참 어렵죠. 중요도를 모르는 남자. 그래도 이번 사연은 아까 사연 듣다 보니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뒤통수는 안 치잖아요.
2: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네. 맞아요. 이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원숭이라고 생각했을 때 바나나가 하나 있는데 내가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그거 남한테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플 땐 내가 먼저 먹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걸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 말도 좋은 것 같아요. 오유성 님이 제가 웬만하면 대난다는데 진짜 착하고 똑똑한 사람은 거절도 현명하게 한다.
0: 그래 그래. 제가 맞아요.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1: 착한 맞아요. 거 너무 좋은데 거기서 똑똑만 추가합시다.
2: 네, 너무 좋은데요.
1: 네, 또 우리 0932님은 사연자와 같은 사람과 사는데 어? 절대 반대. 와, 사연자와 같은 사람과 사는데 절대 반대입니다. 경험자말 들으세요.
2: 아, 여기 이분 너무 웃기게
0: 이미 네, 경험자시고
2: 말투가 확고하세요.
1: 후회를 극심하게 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0: 절대 반대라고.
1: 아이고, 왜 절대 반대? 그래도 좋은 점이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1: 하나라도 그러니까요. 좀 알려주세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됐고 두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엣 닥터피엣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엣 닥터피엣.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안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3: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점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5: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클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김나미님께서는요, 환장연애는 보는 라디오로 보면 더 좋네요. 이쁜 주디랑 현영씨 그리고 멋진 규민씨까지 합이 참 좋아요.
1: 감사합니다.
0: 나미님 감사해요. 또 2058님도 오늘 착한 주디도 폰 두 개였던 사연 듣고 열받았는지 뭐하니? 할 때 제가 무서웠어요. 조현영 씨는 오늘 괜찮았나요? 역시 오늘도 환장연애로 저혈압 치료하고 갑니다. 라고. 오늘 어땠어요?
1: 아니 오랜만에 좀 이렇게 매운 사연이
2: 맞아.
1: 좀 열받는 그쵸? 사연이 나은 것 같아가지고
0: 네. 네. 네 저도 앞에는 좀 귀여웠었는데
1: 그러니까
0: 뒤에서 갑자기 되게, 열불이 나가지고
1: 그래갖고 이제 제가 여행 갔다 와가지고 되게 피곤한 상태였는데
0: 깼어요?
1: 깼어요.
0: 깼어요? 네. 다행이다. 자 어떻게 오늘 또 환장연애 여기까지 또 우리도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네.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2: 아유,
0: 규민 씨.
2: 뭐, 늘 그렇듯이 너무 재밌지만 네. 오늘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사연이 너무 매워가지고
0: 네.
2: 굉장히 열받은 상태로 저도 맞아, 진행을 맞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끝나고 좀 물도 마시고 좀 스트레스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안영
1: 네.
0: 씨는요?
1: 네,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0: 예예. 예.
1: 아 이런 매운 사연이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0: 그럴까요? 저희 진짜 좀 속 터지긴 하지만은
1: 네, 여러분 도파민이 좀, 그래도
0: 예 많이들 네.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다 공감이 되는 사연들이라 예, 사실은
2: 맞아요.
0: 저희가 또 열심히 과몰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자 그럼 저는 3부 끝곡으로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들려드리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2: 안녕.

0: 청취자 3,000명에게 선물을 나눠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1: 날라의 생일 파티는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함께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은 관심의 시작입니다. 신고엠 나비새김을 통해 관심을 보여주세요.
2: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노인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 더는 외면하지 말고 동참해주세요. 노인학대 신고 전화 1577-1389와 나비새김 신고 앱으로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로 노인학대를 멈추고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3: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4: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3: 돈 머리 비 하겐
4: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3: 돈 머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머리 비 하겐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SBS
8: 생활정보
9: 슬라임 대신 새롭게 떠오른 장난감이 있습니다. 왁스 부시다 볼의 줄임말 왁부볼이죠. 왁스로 코팅한 말랑한 볼의 겉면을 눌러부수는 촉감 장난감인데요. 실제로 손으로 조물조물 만지는 촉감이 긴장감을 낮춰주는 명상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서 왁부볼은 장난감을 넘어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클레이를 원하는 크기로 동그랗게 만든 뒤 양초를 전자레인지에 녹여 얇게 여러 번 입히고 굳혀준 다음 냉동실에 20분 정도 완전히 굳히고 나면 완성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촉감 장난감 가족들과 함께 만들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봐도 좋겠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별것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얼마 전 윤미현 님이 어릴 때 쓰던 터치폰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미현 님은 반가운 마음에 곧바로 충전해 전원을 켰다는데요. 하지만 잠금 패턴이 전혀 기억나지 않아 며칠째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억, 니은, 지그재그 등 웬만한 패턴은 전부 시도해봤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최근 태미정님이 공복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정님은 아침마다 주연은 주현형 너튜브를 틀어놓고 운동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주디를 보고 있으면 힘든 줄 모르고 운동하게 된다며 운동이 귀찮은 주주님들께 주연은 주현형 채널을 적극 추천한다고 전했습니다. 3284님 시댁의 리모델링 공사가 드디어 끝났다는 소식입니다. 3284님은 시어머니의 팔순 생신을 기념해 통 크게 욕실 3단장을 해드렸다는데요. 시어머님께서는 특히 비데의 강력한 수압에 큰 만족을 보이며 급기야 쌍따봉까지 날리셨다는 소식입니다. 수압이 콸콸콸!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별단위에 이어서 카라의 허니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지금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주주님들의 소식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있습니다. 우리 정은미님께서 크로아티아에서 보내주셨는데 출장으로 크로아티아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새벽 6시 반. 아까 복숭아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납작 복숭아가 너무 맛있어요. 딱 지금만 먹을 수 있다네요. 완전 럭키예요. 크로아티아도 한 번도 안 가봤고 주디는 납작 복숭아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복숭아를 참 좋아하는데 복숭아 좋아하면 납작 복숭아 무조건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한 번쯤 먹어보고 싶어요. 저도. 또 우리 김연정님께서는 저 옆 동네에서 놀러왔어요. 출근길에 현영언니 밝은 목소리 듣는데 텐션 업업 되고 너무 좋네요. 앞으로 자주 노노 오게요잉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8577님도 안녕하세요 주디. 얼마 전에 퇴직을 해서 한동안 지루하고 재미없는 하루하루 보냈는데 요즘은 12시엔 주현영 듣는 맛에 산답니다. 톡톡 튀는 상큼한 비타민 같은 주디 목소리에 하루하루가 에너지 뿜뿜이랍니다. 근데요 주디 애교 뿜뿜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게 나는 거지? 근데 제가 혼자 우리 주주님들도 없이 혼자서 이러고 있으면 좀 미친 여자같이 보이겠지만은 우리 주주님들이 이렇게 또 마음을 듬뿍 담아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보내주시니 주디가 애교 뿜뿜이 안 할 수가 없죠잉. 아무튼 감사드려요. 오늘 하루 이 기분 좋아진 에너지를 가지고 끝까지 또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커피 한 잔도 저희가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3004님께서 신청해주신 보이프렌드의 밤하늘에 수놓던 우리 목소리 듣고 와서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볼게요.

보이프렌드의 밤하늘의 수놓던 우리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우리 권수경님께서 신난다. 지금 대구 서문시장에 원단 털러 가고 있어요. 왕왕 털어와야지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수경님 오늘 사고 싶은 거 다 사세요.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런 하루 보내셔야 돼요. 또 우리 김동현님도 아파트 외벽 실리콘 작업 중입니다. 주디 라디오 들으면서 일하니 아주 시원합니다. 파이팅! 동현님 조심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 동현님은 너무나 프로여가지고 거뜬히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안전하게 작업하셔야 되고요. 작업 끝나고 시원하게 또 커피 드시라고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6215님은 도서관에서 기말고사 공부 중이에요. 지치고 힘드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힘내세요! 힘이 안 나긴 하지만 힘을 내야지. 그래야지 공부를 계속 해나갈 수가 있잖아요. 힘이 없으면은 공부할 힘이 없어. 그러면은 그냥 자야 돼. 그러니까 힘내세요. 저희가 그 힘 충전하시라고 커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4515님은 쭈디 저는 점심시간 이용해서 블루베리 농장 들렀어요. 농장에서 블루베리 사서 다시 회사로

가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 맛을 설명해드릴 방법이 없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블루베리 진짜 맛있는 거 먹으면 완전 시지도 않고 그냥 딱 적당히 새콤달콤한데 그 뭔가 살짝 통통하면서 그쵸? 또 우리 전혜진님도 회사 짝꿍에게 주디 추천했어요. 듣고 있니 짝꿍아? 오늘도 화이팅하자 라고 우리 전혜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우리 혜진님 짝꿍분 듣고 계시다면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또 우리 최현진님도 주디 신랑 저 대학생 딸 취준생 아들까지 이렇게 넷이서 경주 여행 왔는데 다들 선택을 못해서 식당 카페 가기 너무 힘들어요. 다행히 라디오는 12시엔으로 통일이라 스트레스 안 받네요. 다들 이렇게 좀 결정을 잘 못하시는구나. 아이고 우리 현진님 그 우리 선 넘는 참견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때 이제 만약에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남편은 이걸 먹자는데 저는 이게 먹고 싶고 우리 아이들은 이게 먹고 싶다는데 결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좀 난관에 부딪히셨을 때 선 넘는 참견에 한번 또 사연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5844님은 저 주디 목소리 들으려고 자진해서 외부 출장 가고 있는 중이에요. 괜찮으세요? 뭐 어때? 저는 너무 우리 5844님이 와주시니까 저는 너무 좋은데 아무튼 오늘도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또 우리 5998님도 주디 저 오늘은 혼운 이틀자예요. 이틀차예요. 초보 운전이지만 조심조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응원해 주세요. 우리 5998님 자기 차선만 보고 가세요. 이 말밖에 못해요. 왜냐면 우리 아빠가 늘 저한테 초보 운전일 때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내 차선만 보고 가라. 그리고 두 번째 건방 떨지 마라. 이렇게 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주주님도 내 차선만 딱 보면서 조심조심 천천히 가시고 뒤에서 아유 왜 이렇게 느리게 가냐고 빵빵 거리더라도 너무 그렇게 크게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그 초보 운전 붙이셨죠? 그것도 붙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열이요 선열이요.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4: 코일메디. 코일메디
5: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레노.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4: 레노.
5: 넌 대체 누구야?
6: 건방진 녀석. 코코리
7: 구름이. 대체 정체가 뭐야? 하고 물으신다면?
8: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7: 주주분들께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
8: 주주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7: 미친 텐션을 자랑하는 우리는?
8: 퍼스널 뮤직 센터의 원장 한희준.
7: 실장 혜진초이.
9: 난 조디다냐.
10: 12시에 주연영에서 준비한 6월 선물. 저희 퍼뮤센즈가 직접 소개해드릴게요. 명륜은 진사랑. 명륜 진사갈비에서 식사권.
7: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1: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0: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7: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 관리기.
11: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10: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7: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1: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7: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11: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10: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 차를 드립니다.
11: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7: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12: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투쇼가 시작됩니다.
10: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저는 끝곡으로 빅나티의 밴쿠버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현영!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2: 이제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2: 성원 에드피아.
4: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올리비아.
5: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

0: 이는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2: 헐, 엄마. 몸잘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1: 몸잘?
2: 몸잘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3: 잘 만들었다. 몸잘.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5: 육수, 30가지
4: 소스,
5: 90가지
4: 재료에
5: 봄을 담았다.
4: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6: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4: 보글보글
5: 샤브샤브에 봄을 담다. 봄나마
7: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It's sprung.
1: 2시 탈출.
2: 탈출.
1: 예, 그만. 야, 날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이 시간만 되면 여러분의 귓구녕을 찾아오는 남자 달팽이관의 절친 고막의 베프 정민의 유상의 균디와 함께 오늘 해피바이러스를 쫙 여러분 세포 구석구석까지 쏴줄 저희 파트너 너무 오랜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2: 네, 한 달 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1: 뮤지. 아, 뭐 뮤지가 이렇게 한 달 만에 찾아온다는 건 바빴다는 거거든요. 예,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니까 라스베가스를 갔다 왔어요.
2: 아, 해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1: 예, 유지가 이제 음악하고 가수하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또 다른 직업이 있어요.
2: 아, 제가 이제 디제잉을 하고
1: 디제잉을
2: 해서 뭐 자꾸 다른 일을 한다는 거는 뭔가 잘 안 풀린다는 거겠죠.
1: 근데 그 씬에서 꽤 지금 많이 알아주고 있다면서요.
2: 아니, 뭐 열심히 하고 있고 이거 평생 제가 할 일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1: 해외에서 초청을 받아서 갔다니까 뭐 그러면 이제 많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DJ의 또 위상을 또 K-DJ의
2: 컬트쇼 DJ를 하면서 또 거기까지 DJ를
1: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2: 네네.
1: 와. 자, 저희가 뭐 요즘에 유행하는 어떤 아이템도 좀 짚어드리고 뭐 각종 정보를 좀 드리기도 하는데
2: 네.
1: 교땡문고에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어떤 책들이 많이 팔렸나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2: 네, 상반기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은 10권 중에 8권이 소설이었고요. 전체 단행본 중에서 소설이 차지한 비중도 10%가 넘을 정도로
1: 소설 많이 있네요.
2: 소설책의 대세였다고 합니다.
1: 특히 20대 독자들은 온라인으로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직접 서점을 방문해서 소설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텍스트 힙이라는 말이 있는데 책을 읽는 것 자체를 멋있다 생각하는 문화가 지금 뭐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긍정적인 문화죠. 저도 뭐 책을 5권이나 냈지만 예, 에세이를 교땡문고에서는 제 거는 그렇게 집계가 안 된 모양입니다. 많이 책 좀 읽으세요. 예. 자, 오늘 첫 곡 소개해 주시죠.
2: 자, 오늘의 첫 곡입니다. 브루노 마스가 부릅니다. I Just Might.
1: 아는 가수의 처음 들어보는 노래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0: 자, 브루노 마스, 유명한 가수의, 아는 가수의 I Just Might. 처음 들어보는 신나는 노래였습니다.
1: 아, 서효원님께서 여긴 대전입니다. 배송 중인데 너무 덥습니다라고.
0: 예, 알겠습니다.
1: 예.
0: 고생하세요. 더운데 물도 좀 마셔가면서
1: 시원.
0: 컬투쇼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냥 어떻게 좀 잊어야지 어떻게 해요.
1: 저뭐 시원하길 바라겠습니다.
0: 그렇다고 너무 세게 달리면 시원한다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적당한 속도로 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1분은요. 오늘 쇼다는 소리 질러로 함께 할 건데 오늘 문자 보내주실 주제는요. 오프닝에서 우리 텍스트 힙이라는 단어를 얘기했는데
1: 네.
0: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텍스트 힙. 아, 책을 읽는 문화 자체가. 감다살이라는 신조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감다살.
1: 아시는 분? 뭡니까?
0: 감다살이 뭐예요? 감다살. 아니,
1: 어,
0: 신조어인데
1: 맞아요, 맞아요.
0: 맞아요. 그거 맞아요.
1: 네.
0: 감이 살아있다. 감이 다 살아있다. 센스, 직감, 실력이 다 살아있다. 와, 완전히 뭐 재치 있는 뭐 애드립을 했는데 사람이 빵 터졌어. 오, 감다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칭찬할 때 쓰는 신조어예요. 그래서 정해버린 문자 주제는요.
2: 나느냐, 감다살. 나 센스 좀 넘치는데? 느꼈던 순간엔!
1: 네.
0: 방청객들이 반응이 조금씩 늦어요, 오늘. 예, 여러분들 좀 정신을 차리시고, 예, 속도가 좀 늦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치 보지 마시고, 오늘 어차피 즐기러 오신 거니까, 오늘 2시간 보고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우리, 그죠?
1: 자, 오늘의 주제, 뭐 쉽게 말해서 지자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0: 예, 그렇죠.
1: 남들이 알아서 칭찬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도무지 칭찬을 안 해줄 때가 좀 종종 있죠. 그러니까, 나 센스가 이렇게 넘치는데, 나 실력 좀 있는데, 본인의 입으로 자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러니까 자랑들 좀 하세요. 뭐 컬투쇼 이 대한민국 1위 방송에서 내 자랑 한번 자기 자랑 한번 해보세요.
1: 네.
0: 제가 자랑 쫙 해드릴 테니까 회식 장소를 기가 막히게 골랐다거나 나 개그 한마디에 내 개그 사람들이 막 뒤로 빡 낮아빠지는 사람들 감이 살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문자 고지번호 외칠 시간입니다. 50원, 100원, 150원. 그러니까 연습한 거 있죠? 정신차리고 집중.
1: 자, 여러분들 이거 외치러 오신 겁니다. 가장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샵 1077. 긴 문자
3: 100원!
1: 합쳐서
3: 150원!
1: 고릴라는
3: 무료!
1: 자, 김태균은 아까는 그렇게 우왕좌왕하더니만
0: 연습을 하니까 그냥 합창처럼 나오네요. 예. 뮤지는
1: 어이, 뭐 마지못해 또 이렇게 한 입이 되어 주셔가지고
0: 여러분도 예쁘다. 예. 아유, 예쁘고 잘생겼다. 찾을 순 없지만 자, 오늘 소리 질러 문자가 소개되고 딩동댕을 받으면 감다살 얘기하다가 살 중에 살 사람

0: 면 바로 이겁니다. 전 국민이 좋아하는 그 살 뭐예요? 그렇지, 한돈 삼겹살 한 근을 쏩니다. 예. 어우 맛있겠다.
1: 자, 한 근 600g입니다. 착불입니다, 여러분들. 예,
0: 착불로 가요. 착불로. 돈을 좀 내야지. 네. 돼지고기 받을 수 있어요.
1: 자, 2부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의 이름을 지어드리는 컬투 장명서, 3, 4부에서는 특선 라이브 있습니다. 지금 컬투쇼 패밀리들이 새 음반을 들고 옵니다.
0: 와우.
1: 컬투쇼 목요일 코너 사랑의 고스톱에서 막 나가는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프리스찬 김수찬 씨.
0: 김수찬!
1: 자, 그리고 최근 데뷔 14주년 기념으로 노래 두 곡을 발표했습니다. 한 곡은 남자다, 그리고 또 한 곡은 지팔지꾼.
0: 지팔지꾼.
1: 네, 지팔자가 지팔자 지가 꼰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노래를 이분이랑 함께 불렀습니다. 균디가 사랑하는 음색 퀸 가수 린 씨. 와. 자, 오늘 두 분의 흥넘치는 라이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기대된다 오늘 라이브. 아, 텐션 많이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좀 미리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수찬이는요 반응 안 좋으면 막 짜증내는 애거든요. 자, 광고 듣고 쇼다는 소리 질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아, 자 광고요. Here we go.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아니야?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둥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숙면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6: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0: 전화.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0: 하이마트로 가요.
3: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0: 하이마트로 가요.
3: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자, 오늘의 문자 주제 소리 질러. 오늘의 주제는요.
1: 나는야 감다살, 나 센스 좀 넘치는데 라고 느꼈던 순간은?
0: 자, 오늘 문자가 소개되면은 딩동댕 치고 소개가 되면 뭐가 있어요? 바로 한돈 삼겹살 600g을 쏩니다. 이 600g을 우리 삼겹살집에 가서 먹으려면 얼마야? 이거 꽤 되죠. 그렇죠? 우리가 1인분 시키면은 200g인가 200g 주지 않아요?
2: 나오죠?
0: 그러니까 한 3인분 정도 되는 느낌. 나이스.
1: 자,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종영 님. 어제 퇴근 시간에 제가 나서서 퇴근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사무실 직원들 월요일에 칼퇴근했습니다. 저 감다살이죠?
0: 그래요?
1: 그냥 뭐
0: 다들 눈치 보다가 안 할 때 퇴근들 하시죠. 직책이 좀 되는 모양인가?
1: 뭐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0: 뭐 드리겠습니다. 약간 애매하긴 했어요. 6530님.
3: 남편이 회식을 갔는데 갑자기
0: 자기야 사랑해
3: 라고 문자가 오길래 답장으로 내가 더 사랑해, 나 지금 샤워 중이야, 빨리 와 라고 보냈어요. 사람들은 다 2차를 갔는데 남편한테는 집에 일찍 가라고 했대요.
0: 야야 너 와이프 샤워 중이야, 빨리 가.
3: 나 완전 감다살.
0: 원래는 늦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샤워 중이라고 다음날 들어올 줄 알았는데.
1: 네, 뭐 아직까지는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0: 괜찮은 모양입니다.
1: 3425번님. 예전 학교 축제 때 유세윤 형님이 축제 MC로 오셨는데 대기실을 저희 동아리 방으로 쓰셔서 우연히 마주쳤거든요. 제가 센스 있게 형 오래간만이에요 라고 하니까 유세윤 형님이 그래야 간만이다 라고 받아주셨어요. 전혀 초면인데 말이죠. 유선 씨 잘 받아줘요 이런 거.
0: 잘 받아주죠. 뭐 개그맨들은 워낙에 잘 받아줍니다. 저는 이렇게 방청객들도 초면인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오면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나 아는 사람이 아닌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잘 받아주세요. 그냥 센스 있게 서로 드리고요. 자, 17430님. 옆자리 선배님이 옆부서 신입 보는 눈이 심상치 않길래 제가 우연인 것처럼 만나게 해드렸어요. 아직도 두 분은 서로 우연히 만난 줄 아는데 사실은 다 제가 설계한 거랍니다. 감다살이네 이거.
1: 좋은 일이네. 5402번님. 소개팅에서 소개팅남이 저를 싫어하는 눈치길래 제가 센스 있게 먼저 바쁜 척 뛰쳐나왔어요. 제 센스 미쳤죠?
0: 야, 감다살다 이거. 야, 혼자 남아있게 되면 진짜 그지 같잖아, 기분. 와, 싫어하는 것 같은데? 하하, 안녕히 계세요. 감다살이야, 감다살. 김지영씨.
4: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10여 년 전 면접을 보는 중에 질문이 현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냐길래 한참을 고민하다 적었습니다. 이 회사에 취직만 된다면 아직 살만한 사회 같습니다 라고요. 바로 합격이 됐지 뭡니까?
0: 센스 나이스.
1: 0542번님. 와이프가 야 라고 했을 때 남편 대답에 따라서 안정형인지 불안정형인지 반응을 보는 게 유행이래요. 저희 와이프도 야! 라고 하길래 제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호!
4: 야!
0: 호!
1: 예. 자, 첫 땡이 나왔습니다.
0: 첫 땡 나왔습니다. 아니면 제가 먼저 지금 칠라는 게 아니라 방청객 한 분이 땡! 땡!
1: 네네.
0: 이렇게 하셔갖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방청객의 뜻을 받들어 땡을 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미선 씨.
5: 제주 딱새우장이 맛있을 것 같아서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요. 딱새우장이. 알아보니까 부장님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부장님 딱새우장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됐습니다. 저 감다살이죠.
1: 네, 뭐 잘못 보낸 거야?
0: 그런 거지. 부장님 집에 뭘 보냈던 적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1: 부연재님. 평소 도도한 부장님이 방귀를 끼셨더라고요.
0: 도도한 부장님의 방귀.
1: 그래서 엉덩이를 들고 죄송합니다 외치고 제가 낀 척 연기를 했어요. 이후에 부장님이 저를 예뻐하십니다.
0: 와, 방귀를 대신 낀 척 해주는 거.
1: 대방을.
0: 와, 대방이네. 대방.
1: 대방을.
0: 대방 오네요.

0: 네. 그리고요 이철구 씨. 아, 제 동료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막걸리를 두 통이나 마셔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막걸리를 두 통 마시니까 두 통이 생긴 거야. 다음부터는 세 통을 마셔.
1: 에이씨. 날씨도 좋은데 이게.
0: 뭐 하는 짓입니까? 네. 두 통을 마셔, 두 통을 마셔. 한 통을 먹었어. 세 통은 더 아프지.
1: 어떻게 끌린 분위기인데.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리센드가 부릅니다. 러브 어택.
0: 예, 이철구 씨 노래나 들어요.

0: 노래 좋네요. 잘 듣고 와버렸습니다. 한돈 삼겹살 계속 사진을 보니까 너무 먹고 싶다 진짜. 삼겹살 그죠? 몇 근을 먹었을까 여태까지 살면서.
1: 그죠? 아 그렇죠.
0: 야 진짜 얼마나 먹었을까. 야 600g 한 근 착불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살수록 손해가 되겠습니다.
2: 자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유수아님. 아, 예쁜 크롭티를 샀는데 포장을 뜯자마자 옆에서 보신 부모님 표정이 안 좋길래 자연스럽게 저희 집 강아지에게 입혔습니다. 강아지한테 딱 맞더라고요.
0: 강아지한테 딱 맞대. 강아지가 대형 강아지인가 아니면 이분이 날씬한가 그렇겠죠.
2: 아 그렇죠.
0: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와 센스 있다.
3: 아니 이거 뭐 이게 옷이 이만한 이거 뭐 강아지 거야.
0: 이렇게 된 거지. 아 센스 있었는데. 자 5330님. 아내가 고기 먹고 싶다길래 아 있어봐 내가 공짜 고기 먹여줄게 하며 지금 컬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나 감자살
2: 아 사먹으랍니다.
0: 아, 지금 여기 청객이 네. 시켰어요.
2: 예.
3: 사먹여 사먹여.
0: 예.
2: 이렇게 된 김에 두 분 나가서 뭐 오붓하게 데이트
0: 그래,
2: 하시고
0: 데이트 하셔야지. 네네. 예, 예. 예. 또 이게 그 가게 또 자영업자들 살려주고 또 그래야지.
2: 네.
0: 집에서 고기 구우면 또 이렇게 쌈도

0: 사야 되고 뭐 또 해야 되잖아요.
1: 인증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563번님. 운전 중에 높이 제한 봉을 큰 트럭이 치고 가서 제 차 본넷에 떨어졌는데 어머. 그 차가 모르고 그냥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순간 차 번호를 알아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큰 소리로 번호를 읽어댔어요. 제 불박에 녹음이 됐더라고요. 오. 경찰에서도 엄지척을 해주셨어요.
2: 아, 그런 불박이니까
1: 훌륭하네.
2: 아, 그렇게 속을 떠들면 거기에 녹음이 되는구나.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뭐 혹은 또 이제 불법으로 이제 뭐 이렇게 하시는 분 규칙 어기는 사람들 앞에 가고 있으면 거기다 떠들어갖고 차 이렇게 할 수 있겠다.
1: 다행이네요.
2: 센스 있어요. 감다살 인정. 자, 5757.
3: 남동생이 네 번째 여친을 집에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우리 아들이 여친을 처음 데리고 오는 거라고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여친이었는데 우리 엄마 센스장이죠. 우리 아들이 여친을 처음 데리고 와요.
1: 아니 근데 뭐 그렇게 해야지. 아유 벌써 네 번째 여친이네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 굳이
3: 네 번째 여친인데요. 계속 예뻐지네요. 여자친구가.
1: 김주희님. 편의점 알바를 할 때 사장님이 나이 상관없이 신분증 검사를 꼭꼭 하라고 하도 강조하셔서 다 검사를 했는데 여긴 다 아는 거예요? 라고 떨떠름해하시는 분을 보고 제가 어머 눈이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요? 라고 하고 기분 좋게 보내드렸어요.
2: 나이 상관없이 다 하면 좀 사람들이 좀 그러겠는데.
1: 그러니까 그런
2: 기분 좋나? 기분 좋겠다.
1: 아니 기분 좋을 때랑 누가 봐도 내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걸 뻔히 아는데 굳이 이 행위를 서로 해야 되나 그럴 때가 있죠.
2: 나를 뭘로 알아보는 거지? 이 불법 체류자를 보나?
1: 그래서 나는 예전에 그 우리한테 한 그 코로나 시절에 다 마스크를 착용했잖아요. 그때 이제 뭐 저기 술이라든지 이런 거 캔맥주라든지 사러 가면 신분증을 보여달래. 그래서 내가 마스크를 쓰고 또 마스크를 내렸어. 아, 예,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 내가 입이 늙은 건가?
2: 아, 그러네. 눈까지는 신분증 검사인데 내리니까 아, 근데 이제 그런 마기꾼들이 있어요. 예, 반전의 학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 있잖아요. 그때 많이 나왔었죠.
2: 진짜 마기꾼들. 예. 지금도 오늘 마스크 많이 쓰고 계신데 예, 저희 깜짝 놀랄 수 있으니까 벗지 말고 계속 쓰고 계세요. 자, 드리고요. 자, 정하정 씨.
3: 친오빠랑 길을 가리는데 전 남친이 새 여친이랑 맞은편에서 걸어오더라고요. 얼른 친오빠 팔짱을 끼며 자기야! 이렇게 했어요.
2: 어우, 감다사.
1: 이동욱님. 저는 회식하는 날 혼자 밥 먹을 아내를 위해서 아내 채회 1인분을 주문해서 문 앞에 배달을 해놓고 갑니다. 저 완전 센스 있죠.
2: 우와, 회식 갈 때마다 센스 있네.
1: 그러게.
2: 다정하신 분이네. 네, 잘 사세요. 1699님.
3: 시어머님과 산책 중에 들꽃들이 피어있더라고요. 어머니 꽃이 너무 이뻐요 했더니 어머 우리 며느리 왔다고 꽃들이 고개를 다 숙이고 있네 하시더라고요.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우리 어머니 감다살이죠.
2: 시어머니랑 함께 삼겹살 구워드세요. 자, 저희는 2부로 넘어갑니다. 따라오세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자기 관리하는 거 있어요?
3: 네, 허약한 체질이어서 운동을 열심히 해요. 매일 축구도 하고 저녁엔 엄마랑 같이 공원에서 달리기도 해요. 체력을 키워야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4: 저는 아토피가 있어서 인스턴트 음식을 잘 안 먹어요. 밥 잘 챙겨 먹고요. 채소랑 과일을 더 많이 먹어요. 저도 친구들처럼 군것질도 하고 싶지만 예쁜 피부를 위해서 참아요.
0: 자기 관리의 첫걸음.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번거롭고 낯설게 느껴지는 날도 있겠지만 그 작은 하루하루가 나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조금씩 한 걸음씩 오늘도 건강한 하루 이어가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show.
1: <웃음> 이 누가 부는 거냐?
2: 모르겠는데요.
0: 우리가 그의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는 그것은 나만 하나의 사연에 지나지 않았다.
2: 얼쑤.
3: 바이올린 이름, 가게 이름, 팬티 이름, 변비자 이름, 치질방석 이름, 세상에 이름 없는 모든 것들에게 특별한 이름을 만들어내는 곳단 코너.
0: 이름하여 결투 장명숙.
3: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름이 필요한 것들에게 몽땅 이름을 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2: 네, 오늘 첫 번째 장명 신청 사연. 자, 음악을 줘버려. 풍악을 올려라 이 방송놈들아.
3: 김현정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라디오를 계속 틀어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컬투쇼는 저랑 제일 친한 친구이기도 해요.
2: Oh, nice.
3: 저는 2004년 4월 13일에 입사를 해서 22년째 근속 중인데요.
2: Oh.
3: 가장 친한 22년지기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바로 샤프, 가위, 자, 칼. 이렇게 네 개의 동료들입니다. 사진을 띄워드리겠습니다.
2: 오, 아이고, 현정 씨의 그 동료들이에요.
3: 엄청 튼튼하게 잘 만들어놨는지 22년째 망가지질 않아서
2: 와.
3: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이 내 친구들은 사무직에는 필수템들이죠. 그동안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를 했고 새로운 직원들이 입사를 했는데 온전히 22년을 같이 한 건 이 내 친구들밖에 없습니다.
2: 와.
3: 저의 손때가 묻은 이 친구들의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구름명으로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곳은 전주입니다. 기가 막힌 구름명 기대해 볼게요.
2: 와, 샤프쇼. 샤프 진짜 오래된 샤프잖아요 저거. 나도 옛날에 공부할 때 저거 썼던 샤프인 것 같은데.
3: 아, 저거는 저희 초등학교 때.
2: 맞아, 완전 쓰던 저 샤프야 저거. 저기 그리고 이 자도 봐봐요. 끝에가 하도 많이 썼는지 이가 다 나갔어. 어느 정도. 그리고 가위도 좀 오래된 것 같고 샤프. 오.
3: 저는 자. 저를 잘 저 자를 보니까 맞았던.
2: 예. 손등을 좀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당신들 왜 안 맞은 건 저기 맞았잖아요 여러분들도. 가위 그리고 샤프 자 그리고 칼 요게 그룹명을 저달래.

0: 네, 보령하니까 대천 해수욕장이 생각이 나죠. 대천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한바탕 하고 나서 마시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문방사호부터 시작된 얘기. 네. 참 이거에 아주 크게 친구들의 아주 고집을 부리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우리 방송놈들이.
0: 자, 샵 1077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1: 자, H.O.T의 노래 오랜만에 듣네요. 우리는 미래다. We are the future.

0: 오랜만에 듣는데 We are the future.
1: 아, 진짜 명곡이에요. 네.
0: 자, 22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 현정 김현정 씨 옆을 지켜준 고마운 샤프 그리고 가위 에자 아칼 이 친구들 그룹명을 지어달라고 하셨어요.
1: 자, 이 등등댕은 여기 오신 우리 방청객분들의 리액션으로 결정이 됩니다.
0: 예, 여러분들이 리액션이 3명 이상은 좀 웃어야 됩니다.
1: 특히나 예. 조심해야 될 거 감탄사라든지 예. 감동
0: 오 이런 거는 좋아하지 예. 않아요 저희가.
1: 자, 가보겠습니다. 2003번님 오래된 연인 같은 관계니까 015B
0: 조용했잖아요 지금.
1: 빨리 반응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0: 조용했잖아요. 네. 근데 이 문자 보내신 분이 저희 탓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허재훈 씨 22년을 함께했다니까 이 친구 내 친구도가 다섯 글자로 보냈네요. 바꿀 때 됐다.
1: 아,
0: 센스 있어요. 그룹 바꿀 때 됐다.
1: 네. 이민행님 좀 더 생각을 좀 하셨어도 좋지 않았어요. 고인물.
0: 뭘 또 A까지는 할 필요는 네. 없습니다. 열심히 보냈잖아요. 자, 4182님 칼, 가위, 자, 샤프니까 앞글자만 해서 칼과 자샤. 세 명 정도는 웃은 것 같습니다.
1: 김효민님 오래오래 함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요단강.
0: 요단강 건널 때까지 같이 가자는 거야? 이정아 씨는 허경환 씨 버전을 보냈네요. 자이 자이 자스 가위 카샤.
1: 어, 잘 살렸는데? 어, 잘 살렸어요. 아, 이거 제가 딩동댕 드리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예.
1: 약간 모발 모발이라도 비슷하고.
0: 아, 그런가?
1: 모발 모발.
0: 모발 모발. 자이 자이 자스 가위 카샤.
1: 3874번님 어쩜 그렇게 동료들 관리를 잘하셨을까요? 신기방기합니다라는 뜻에서 문방신기.
0: 네, 조용하죠. 자, 4799님 나이가 좀 있으신 분 같은데 지구방위대 아니고 사무방위대. 아하, 상당히 냉정한 방청객들이 네, 함께하십니다.
1: 네, 4005번님
0: 어차피 나는 못 받으니까 다 못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1: 위에 분과 동년배 같으신데 문구 레인저.
0: 요. 어, 반가운가 봐요 레인저. 네, 파워 레인저 세대인가 봐요. 네. 자, 남인선 씨.
2: 문방구의 정예 멤버들 방구 레인저.
1: 한 분이 너무 지나치게 웃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뭐 예. 자, 0521번님. 전주 비품 노조. 아, 노조래요 노조.
0: 전주 분이니까 전주 비품 노조라고 노조 여기가. 아, 어떡하지 진짜. 자, 6005번이 방청 중 어디 계세요? 6005번. 자, 저분이.
1: 아, 우리 아까 태균이 형이 그 광고 나가는 동안 예. 방청객 분들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고릴라 인형을 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태균이 형이 이겼어요.
0: 마지막에 제가 이거 제가 인형을 땄죠.
1: 그래서 오늘 연예인을 처음 본다는 우리 따님한테 드렸는데 옆에 어머니가 보내.
0: 그 어머니가 보내신 겁니다. 네. 자, 방청객이에요. 냉정합니다 방청객도.
1: 자, 우리 따님도 우리 엄마의 수준을 한번 구경해 보세요.
0: 네, 루리 이루리. 아우 귀여운 친구 이름이에요. 자,
2: 22년을 함께하셨다고요?
0: 목소리 마음에 드세요? 본인 목소리랑 비슷해요? 네네.
2: 22년 함께 하셨다고요? 쇼단은 어떤가요? 20년을 함께한 컬트쇼 정치자 애칭으로.
0: 박수는 안 돼요. 네. 웃어야 되는 날입니다.
1: 예. 고릴라를 획득을 하셨으니까.
0: 예, 고릴라를 획득했기 네. 때문에. 예, 예.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 신청서에 바로 갈게요. 풍악을 울려라 이 방송놈들아 얼쑤. 송현숙 씨께서 보내신 의뢰 사연입니다.
2: 저는요 단톡방 사람들이랑 벌써 5년째 야구장을 신나게 싸돌아다니고 있어요. 수원, 전주, 서울, 포항, 대구, 평택, 김포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인데 모든 일정을 다 같이 다니는 건 아니고요. 자기 팀 지역에서 경기를 할 때 원정팀 또 가서 응원하는 그런 모임이죠. 그리고 프로야구 10개 구단 팬들이 전부 모인 건 또 아니에요. 타이거즈, 라이온즈, 트윈 트윈스, 베어스 이렇게 네 팀을 응원하는 여러 명이 모여 있어요.
1: 여덟 명이?
0: 아,
2: 여덟 명이 모여 있어요.
0: 야, 여덟 명이 왜 여러 명을 모였냐? 여덟 명도 여러 명이니까.
2: 서로의 팀이 이기면 으쌰으쌰 해주고 지면 그럴 수 있다고 위로도 해주는 따뜻한 모임이에요. 근데 아직 모임 명이 없어요. 슬슬 단톡방에 이름을 만들고 싶은데 타이거즈, 라이온즈, 트윈스, 베어스 팬 8명이 모여있는 단톡방 이름 컬투 장명소에서 지어질 수 있나요? 방송 타면 현수막 만들어서 야구장 다녀오는 거 인증하겠습니다.
0: 8명입니다. 각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팀이 4팀이에요. 타이거즈, 라이온즈, 트윈스, 베어스. 아, 아깝게 트윈스만 저기가 동물이 아니네.
1: 네네.
0: 그만 동물농장 이런 거 했으면 좋은데, 그죠?
1: 자, 어떤 이름을 지어주면 될지.
0: 아, 나 땡이라도 지금. 아,

0: 너무
1: 소개된 분들 중에 딩동댕 받으시는 분들께는 6월 7일 일요일 미국의 반도체 설계 및 인공지능 AI 개발 서비스 기업 NVIDIA땡의 최고 경영자 이 젠슨 황이 잠실 야구장에서 베어스 유니폼을 입고 시구를 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식 치킨 매니아로 알려진 젠슨 황은 시구하는 날 치킨 113마리를 주문을 했고 6월 5일에 김포공항을 통해서 입국할 때도 취재진에게 I miss the fried chicken. 치킨이 그리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치킨하면 아무래도 맥주나 콜라가 어울리겠지만 그건 컬투쇼 상품품 목록에는 없습니다. 저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집중력이 끝에 흐려졌네.
0: 약간 쓰다가 막혔어.
1: 중간에. 아 머리야.
0: 네, 이거 누가 썼니?
1: 자, 샵의 응시실 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0: 예. 자, 코요테의 노래 신나게 듣겠습니다. 예, 순정!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가격이 착!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3: 성원 에드피아.
5: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자, 타이거즈, 라이온즈 트윈스, 베어스를 응원한 8명이 모이는 단톡방 이름을 지어주면 좋을까? 자, 후보들 한번 읽어볼게요.
1: 자, 첫 번째 이영희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역맛살.
0: 아, 누가?
1: 침을 뱉었어요.
0: 누가 침을 뱉었어요, 한 분이?
1: 아, 침까지 뱉을 일은 네. 아닌데.
0: 이영희 씨, 저희 뜻은 아닙니다만. 네네네. 방청의 한 분이 침을 뱉었어요. 네. 아, 2034님. 이글스 팬입니다. 이글스가 거기 없으니까요. 짜투리즈. 이글스 팀이 볼 때는 짜투리라 그러는데.
1: 김동준님. 야구 보러 이동하는 동호회니까. 야동 원정.
0: 또 몇 분 좋았네요. 몇 분 이렇게 입을 가리고 몇 분이 웃었어요. 야동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자. 223 하나님 바비킴 노래 버전일 때요.
2: 사랑의 야구 사이버 대하 희망의 야구 사이버 대하 야구 사이버 대학교 사랑해요.
1: 뭐 열심히 노래를 해드렸으니까. 네. 이수진님. 전국을 다니며 야구를 보니까 대동야지도.
0: 저쪽 몇 분? 아, 세 분 좋아하세요. 예. 겨우 세 분 딱 지금. 자, 강이부 씨.
3: 야구 마니아들이 돌아다닌다 해서 야마도라.
1: 나쁘지 않은데.
0: 아, 이딴 걸 좋아하시는구나.
1: 7769번님. 저쪽에 사는 8명의 개 모임이니까 저 팔개.
0: 예, 9659님 이기는 팀이 내 팀.
1: 야, 라인 너무 진정성이 없지 않습니까?
0: 이게 뭐냐?
1: 0411번님 8명이면 소녀시대 말고 야구시대.
0: 아, 오는 안 돼요. 웃어요. 자, 0007 8명이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 같죠? 예. 팔도 유람단. 되게 좋아하세요. 저쪽에 계신 분이 되게 좋아하세요.
1: 2897번님 내 팀을 응원하는 전국 8명이면 사방팔방 어떠신가요? 네. 아직 안 끝났어요.
0: 아직 안 끝났어요?
1: 키키키키키.
0: 방청 중이십니다. 9289 어디? 9298. 아, 우리 김
1: 아, 저 맨 끝에 계신
0: 분이신데요. 네. 자, 과연 자주 방청 오셔서 선물을 과연 받아갈 수 있을지.
2: 야구 팬분들이 각 처에서 모이셨으니 동서남북 어때?
0: 드리겠습니다.
1: 아, 용기를 내주셨습니다.
0: 용기를 냈어요. 네, 네. 잘했어요. 자, 한 잔 드세요. 예, 예. 자, 저희는 그러면 노래를 들으면서 김수찬 린을 만나러 3, 4부로 넘어가겠습니다.
1: 자, 노래는 백예린이 부릅니다. 안티 프리즈.

0: 정 방탄꼭지야.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3, 2, 1, 가평!

0: 자, 여러분의 친구들 스타츠 가드쇼 3부의 문이 열립니다. 자, 오늘 방청 현장에 오니까 좋아요, 즐거워요? 어때요?
1: 좋아요.
0: 즐겁진 않아요?
1: 즐거워요.
0: 행복해요?
1: 네.
0: 반응이 왜 그래요, 근데? 자,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현장에 신청해서 오셔야지만 이게 가능합니다. 가만히 네. 앉아있다고 저희가 초대하진 않아요. 신청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문자번호 샵 1088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이 듭니다. 컬트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 부탁드립니다.
0: 좋습니다. 자, 샵 1088번이 문자 신청 번호고요. 자, 그리고 선물 안내해드리고 광고 듣고 김수찬, 린을 만나봅니다. 자. 자, 이쯤 되면 전 국민의 똥꼬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시간이죠. 네, 똥근 강운 시간입니다. 급똥이 찾아왔을 때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똥꼬의 근력을 평소에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줬죠. 지금 따라하세요. 뭐하는 거예요? 똥꼬 힘을 줬을 때 엉덩이가 뭉쳐지면서 똥꼬 힘이 들어갑니다. 뺐다 하면 빼고요. 그리고 살짝 몸이 위로 올라가죠. 딱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다 같이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빼 줘줘 빼빼. 그래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상품 소개하겠습니다. 자동중문 태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2: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0: 남인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2: 에먼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0: 자연치아를 지키는 닥터미니시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2: 베베스안에서 허리 편한 조끼 아기띠
0: 보이지? 하고 있는 거 보이지? 발효의 내가 딱 좋아 청인에서 청인 아로니아 발효진행,
2: 세탁전문기업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0: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2: 눈건조 눈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건강 기능식품,
0: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2: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탈인로즈에서 키높이 신발,
0: 건강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2: 참숲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자, 한국 블루베리 의무사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2: 치과 의사가 만든 구강탄탄에서 미백 진, 전동 칫솔,
0: 자,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2: 꽃배달 전문업체 컬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0: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 줬다 뺐다. 정상용 씨가 갑자기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출석 체크합니다. 뮤지로 이행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갑자기 이걸 왜 하는 거야?
2: 뮤
0: 뮤리치 볶음
2: 지
0: 지금치 나물.
2: 이 사람 뭐예요?
0: 정상용 씨라고. 네. 이름은 정상이 들어가 있는데 비정상이에요. 예예. 이분이 뭐 우리가 음악 성공권에 대해서 네. 분명히 이 노래가 나온다라고 이제 본인이 이제 짚은 거예요. 네. 컬투쇼에서. 네. 근데 그 노래가 나온다에 본인의 두 알을 걸었어요.
2: 아, 자신만의 알.
0: 예, 예, 자신만의 알. 정상용 씨의 두 알 있잖아요. 그 밑쪽에 있는 알. 네. 두 개를 걸은 거예요. 네. 그 노래를 안 나갔거든요. 아. 그래서 이분의 두 알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2: 아. 이상한 사람이시네.
0: 자, 광고 듣고 김수찬 린을 만나봅니다. 광고요! Here we go.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0: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3: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2: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안녕하세요, 국가데이터 처장 안영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주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7: 내일을 설계하는 오늘의 데이터 경제총주사.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9: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10: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0: 감동의 선율이 물결 칠 시간 특선. 아, 제대로 안 하셨잖아요. 특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트롯 여왕 그리고 트롯 프린스가 여왕과 퀸과 프린스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제는 특선 라이브 트롯 왕국 특집으로 갑니다. 먼저 트롯 왕국의 여왕을 맡고 계신 이분은요. 공주 아니고 여왕?
1: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0: 한때 발라드 왕국의 여왕으로도 함께 했었죠. 사랑했잖아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 고민형 등 수많은 명곡을 남겼는데요. 이제는 연애 트렌드 트로트 차트 인기 투표에서 여자 1위에 오를 정도로 트로트 왕국에서 이제는 여왕의 자리에 등극한 가수 린.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린입니다.
2: 자 다음 게스트입니다. 트로트 왕국에서 프린스 왕자로 활동 중인 이분은 2013년 히든싱어 남진 편에 출연을 했는데요. 그렇게 꽃미남 남진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다가 당시 화제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에 등장.
0: 어허.
2: 미스터로 출연한 주현미.
0: 마스터. 주현 선생님이 미스터로 출연하면 어떡해요.
3: 우승이죠 우승.
2: 예, 아니, 다음 스케줄이 갑자기 생각나요. 마스터로 출연한 주현미, 장윤정, 신지의 극찬을 들으면서 독보적인 프린스 찬으로 이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컬트쇼의 패밀리이기도 하죠. 가수 김수찬 씨입니다.
3: 김수찬입니다.
0: 아 이렇게. 특선 라이브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좀 다르죠. 매주 이제 목요일 날 지금 출연을 하고 있는데.
3: 네, 매주 이제 다른 분들의 사연 위주로
0: 사랑의 고스톱
3: 좀 저희 참견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특선 라이브는 가수들만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0: 신곡을 발표하는 네. 가수들.
3: 저도 원래 가수라는 걸 한 번 더 각인시킬 수 있어서 네, 굉장히.
0: 아 그래 네가 가수였지.
3: 네. 아. 입만 털고 가니까 네. 약간 좀 통탄스러웠죠.
0: 개똥스러웠고. 네, 개탄스럽고. 네. 근데 네가 잘 터니까 또.
3: 하지만 저는 가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네, 각인시키고 가겠습니다.
0: 그리고 이제 우리 가수 리는 사실 컬투쇼의 패밀리죠. 새로운 나왔죠. 음원이 나올 때마다 네. 뭐 또 제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나와주시는데 공사 중일

0: 그때 최근에 왔다 갔잖아요.
1: 네, 네.
2: 2월에 왔다 가셨어요.
1: 네, 권진아 씨 그때도 그때 분위기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0: 그래 분위기 너무 좋았죠. 네. 6조 간의 공사가 다 끝났어요.
1: 너무 이게. 좋아요. 새 스튜디오가 너무 좋죠. 삐까뻔쩍하다고 해야 되나?
0: 사운드가 일단 너무 좋아졌어요.
1: 그러니까 지금 듣기가 너무 편해가지고 예, 예. 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0: 저기 이제 영국에서 온 8억짜리 콘솔이 저기.
1: 아이고 물 건너왔구나.
0: 예.
2: 만져라도 봐야겠다.
0: 예, 오늘 두 분 나오신다 그래갖고 준비 좀 해봤습니다.
1: 아, 신난다.
3: 부담스러워.
2: 자, 두 분을 오늘 한 자리에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린 씨랑 김수찬 씨가 네. 사석에서도 좀 자주 만나는 사이라던데.
0: 어, 그래요?
1: 네네.
2: 아이고 친한 사이시군요.
1: 저희 프로그램 같이 하면서 친해져가지고 이렇게 가끔 술도 한잔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욕도 하고 네. 친해졌어요.
4: 부정을 좀 해결해야 돼요.
2: 서로가 바라보는 이 친구는 어떤 사이입니까? 우리 수찬 씨가 보는 이 린 씨.
4: 되게 소녀소녀하고 아기자기하시고 섬세하시고 그리고 두루두루 다 잘 챙기시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4: 그중에 그 멤버 중에 제가 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이죠.
0: 극 찬스. 그래서 세진 씨가 린 씨가 오늘 얘기할 때 리액션이 되게 좋지 않아요?
4: 네 맞아요. 그래서 옆에 있으면 진짜 오버하게 돼요.
0: 신나잖아. 막.
4: 그래서 생방송은 함께하면 안 돼요.
0: 왜?
4: 왜냐면 너무 잘한다 막 계속 웃어주고 하니까 혹시 흥분하면 더 잘하려고 하다가 접질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그 부분이.
2: 린 씨가 뭐나 우리 수찬 씨는?
1: 아 수찬 씨는 너무 재밌어요. 우선 저는 재밌어. 사실 얘기 나누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수찬 씨 진짜 센스 있고 말 센스라 그러죠. 말 매력이 있어요.
0: 잘해.
1: 잘하고 그리고 선배님들을 너무 잘 챙겨.
0: 잘 챙겨.
1: 네,
0: 맞아.
1: 네, 그 잘 챙긴다는 거에 척도를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모든 사람 중에 제일 잘 챙겨.
0: 이야.
2: 모든 사람 중에.
1: 네, 진심으로. 그러니까 말했던 거 다 기억했다가 다 선생님들 선배님들 다
0: 센스
1: 챙기고,
0: 장난 아니에요, 저 친구.
1: 동료들도 잘 챙. 기고 진짜 예뻐요.
0: 여기 방송 놈들 네. 다 수찬이 팬이 됐잖아요.
1: 그러니까요.
4: 아 근데 저도 사람 봐가면서 합니다. 다들 예. 잘 해주시기 때문에 저도 잘 해드릴 수밖에 그렇지. 없는 거죠.
2: 네. 뭐 아무한테나 잘하겠어요.
1: 그럼.
4: 그러면 이제 거덜나죠 저는.
0: 자 특선 라이브 트로트 왕국 특집. 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린 5월 31일에 디지털 싱글을 발표했습니다.
1: 해주시나요?
0: 아이 좋아.
1: 아이 좋아.
0: 너무 귀엽게 찍었다 와, 이거.
4: 프로필 진짜
1: 사진을 보정이라는 게 진짜 기술이 좋아가지고.
0: 아이고 그냥 지금 찍어도 이렇게 나와. 너무 예뻐.
1: 네, 좀 밝은 노래고요. 서른도 선생님께서 작사 작곡 해주신 트로트 곡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자기야 여보야 사랑하라는 좀 이렇게 좀 귀염쩍한
5: 네 여보야
1: 그런 노래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0: 근데 달달한 노래.
1: 네 달달한 노래가. 근데 트로트 곡인 것은 저한테도 굉장히 처음이고요. 사실 이런 종류의 트로트 곡도 처음이고 그래서 너무 새롭고요. 좀 즐거워요. 그 제목 따라간다고 부를 때마다
0: 계속
1: 너무
0: 좋아.
1: 기분이
0: 아이,
1: 좋아요.
0: 좋아.
1: 네
4: 앨범 너무... 앨범 자켓도 굉장히 좋아 보이세요.
1: 좋은 척 하느라고 애썼어요.
2: 아니, 우리 서른도 선배님이랑은 또 이제 영상 통화까지 하면서 지낸다고.
1: 네 어제도 서른도 선생님이랑 같이 밥 먹었거든요.
0: 오~
1: 너무.
2: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또 대선배님.
1: 그러니까 어저께 네. 미지 씨 얘기를 잠깐.
0: 아 진짜?
1: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0: 어떻게 다 그렇게 같이 서로 좋아하게 됐어요?
1: 프로그램 같이 하셨죠.
2: 프로그램을 같이 했는데 네. 선배님이 저 너무 이뻐하셔가지고. 뭐 둘이서 저기 양평에 자그마한 선배님 공간 있는데.
1: 오.
2: 거기 가서도 온돌방에 절 재워주시고.
1: 얼마나 사랑해.
0: 아니 온돌에 대한 재운다는 것은 정말 좋아한다는 거고.
2: 아 그럼요. 얼마 전에도 저 이태원 쪽에 레스토랑 하는 데서 식사도 하고. 네, 너무 좋으시죠.
1: 너무 칭찬하시더라고요 우리 용훈 씨.
2: 그럼 서른도 선배가 우리 린 씨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1: 어떤?
2: 린이 트로트 게로 와줘서 얼마나 와주셨어. 고마운지 몰라.
0: 아 지금 성대모사 한 건가요?
4: 약간 또.
0: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2: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곡까지 받게 됐습니까?
1: 아 제가 뭐 1년에 뭐 이런저런 일들을 겪었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좀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할 때 좋은 노래 불러야 된다. 기분 좋은 노래 불러야 한다고 정말 마음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 곡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당황했죠. 무슨 일인가 이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좋아하는 아니
0: 달라고 부탁한 건 아니고 곡 하나 주세요.
1: 아니 그런 작업을 같이 하자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선생님 곡을 콜. 받으면 너무 행복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밝은 노래를 주셨고 그럴 때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0: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 이럴 때일수록 이런 노래 불러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너무 다행이에요. 이 노래를 만나서
2: 궁금하네요.
0: 진심으로 생각해 주신 거네요 그러면.
1: 네네 너무 감사한 마음. 마음이죠.
0: 자 이제 린 씨의 신곡을 라이브로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2: 일단 린 씨는 무대로 옮겨주시고요.

0: 자, 우리 듣고 계신 쇼다런들은요, 우리 린 씨의 신곡 아이즈와 어떻게 듣고 계신지, 어떻게 들었는지 후기 문자 빨리빨리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분에 대한, 김수찬 린 씨에 대한 목격담 그리고 질문들도 많이 보내주세요. 샵의 0750원, 김찬한 100원, 고릴라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서른도 선생님 작사 작곡, 린이 새 노래 아이즈와 박수로 정해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나이스. 아 노래 너무 좋아. 아 좋아. 아이 좋아.
1: 아 노래 좋네요.
0: 기분이 그냥 절로 막 좋아지네 그냥.
1: 잘 나왔네.
0: 약간 주현미 선생님 느낌이 또 오, 약간 생각나고
2: 오마주 하긴 했어요. 어.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시라.
1: 네. 우리 8446번님께서 안 그래도 어딘가 살짝 주현미님.
0: 어, 그래 이분도 이렇게 느꼈네. 오, 오.
1: 우리 주현미 선생님의 절친 수찬 씨 어떻습니까?
3: 어, 저는 이 노래 제목이 아이 좋아잖아요. 근데 저는 마냥 좋게 들었습니다. 마냥 좋아. 아. 네. 근데 주현미 선생님을 오마주 하셨다 그랬는데 린 선배님, 린 누나의 그 색깔하고는 좀 전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2: 선생님이
3: 아, 이 방송 안 들으실 거니까
2: 듣고 계실지도 몰라. 제가 말했거든요.
0: 제 그냥 막 얘기해요.
3: 그러니까 잘한다 잘한다 좋아 좋아 하니까 저기 막 나가는 거 이렇게.
1: 아니, 저는 린 씨가 이제 이 트롯계 몸을 담그면서.

0: 서 네. 정말 잘했다고 저는 조금 더 일찍 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1: 그럼 뭐 저도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0: 맞아요. 지금도 노래 나가면서 저희 둘이서 진작에 좀
1: 진작에 했었으면 좋았겠네. 네. 너무 행복해 보여.
2: 너무 좋아요. 전 트로트가
0: 그리고 이 목소리로 참 슬픈 트로트를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2: 그래서 저는 뮤지씨한테 곡 받고 싶어요. 뮤지씨 다 잘 쓰죠.
1: 다 잘 쓰죠. 다 잘 쓰죠.
2: 트로트 곡 하고 싶어요.
1: 두 분이 또 친구 사이 같고 받고 싶대요.
0: 네, 줄게요.
2: 바빠요?
3: 뭔 얘기는 저 그냥 줄게요.
1: 아 근데 저는 오래 전부터 우리 린 씨를 봐갖고 그 린 씨 특유의 그 미소가 있어요. 예쁜 미소. 그 미소랑 이 노래가 너무 잘 어울려요.
2: 다행이다.
1: 너무 잘
0: 어울렸네요.
2: 감사합니다. 즐겁게 활동하겠습니다.
1: 자 문자 하나 읽어주실까요, 우리 세진 씨께서?
2: 네, 7298님께서요. 대박. 린 씨 목소리에도 트로트 꺾기가 되네요.
1: 아, 당연하지.
2: 역시 프로다우십니다. 멜땡 즐겨찾기 추가 완료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객님.
1: 자 이번에 우리 수찬 씨 새 앨범 얘기 좀 해볼까요? 오.
3: 네.
1: 뭐 이미 뭐 걸출사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3: 네 매일 컬트쇼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이벤트도 했었고 해서 많이들 아실 수 있는데 그래도 오늘 특선 라이브에 나온 만큼 두 곡 이렇게 들어있는 앨범을 내게 됐어요. 이번에 한 곡은 박구윤 가수 뿐이고 부르신 네네네. 가수 박구윤 형님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해주신 남자다 라는 곡이고 또 네 박수를 치시려면 치시고 안 치시려면 치시고 네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곡은
1: 진짜 안 칠 사람은 안 치네요.
3: 네 진짜 가만히 계시네요. 네 특히 남자분들 남자다 그런 곡이 있고 한 곡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 그 린 옆에 계신 선배님께서 피처링을 해주신 지팔직곤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가사는 제가 또 직접 참여해서 써가지고 좀 더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린 선배님 함께 해주셔서 금상첨화가 됐죠.
1: 아니 이걸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나요?
3: 네? 아, 네, 제가 부탁했죠 개인적으로.
2: 그래서 겨울에 불렀거든요.
3: 네, 맞아.
2: 뭔가 주머니에서 막 꼬깃꼬깃 뭘 거 다 꺼내서 보니까 되게 멋진 반짝거리는 목걸이를 주셨어요.
1: 어머머.
3: 원래 그걸로 약간 이런 표현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퉁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너무 고맙게 너무 이쁘게 받아주시더라고요.
2: 너무 예뻤어요.
3: 별거 아닌데 도와주신 거에 비하면.
1: 야 녹음 다 끝나고 줬나요?
2: 끝나고 줬어요.
1: 끝나고 줬죠.
2: 네.
3: 다시 챙겨올 수도 있었어요. 만약 아니, 녹음 잘 안 됐으면.
2: 아니 진작 줬으면 나 정말 더 열심히 했어.
3: 아 충분히. 네.
1: 자 우리 박구윤 작사 작곡 남자다를 라이브로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파이팅!
1: 아니 우리 김수찬 씨가 이 남자다라는 이 곡을 지금. 첫 번째 라이브를 해보는 거라면서요?
2: 어머나.
3: 아니 콘서트에서는 한 번 불러봤는데
0: 아니 라디오, 방송에서
3: 네, 라디오에서 처음 불러봐요.
1: 오
3: 네, 라이브로 태어나서 처음.
1: 예. 자 그러니까 거기 그 보면 돼 가사도 있으니까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네. 예, 꼭 보면서 하세요.
3: 아, 요즘 보고서도 틀리더라고요.
1: 예예. 예.
3: 안타깝다.
1: 자 여러분 김수찬 씨 노래 어떤지 후기 문자 많이 남겨주십시오. 자 노래 가겠습니다. 남자다.

0: 좋다. 아니 저번에 처음 나왔을 때 들었을 때랑 이 라이브로 되니까 훨씬 좋은 것 같은데.
1: 아 그래요? 어. 아니 확실히 이게 기계가 또 8억짜리다 보니까 예, 예. 숨을 잘하네요. 목소리를 잘 빨아들이네.
0: 잘 받아들여요.
2: 네, 이왕이면 음향 시스템이라고 좀 기계. 네, 아,
1: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옛 시절을 좀 살고 있나 봐요. 예. 벗어날게요. 빠르게.
3: 아 웃겨.
2: 889번님께서 수찬이즈몬들 남자 들어간 노래 중에 제일 멋진 남자 노래네요. 수찬님 대박나세요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0: 네. 예. 박근 씨가 되게 좋아하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1: 네, 어제도 같이 녹화했는데 이 노래만 계속 대기실에서 틀어놓으시더라고요. 준비한 노래가 있었는데 계속 이 노래만.
0: 자, 저희는 4부로 넘어가서 라이브와 또 얘기 함께 하도록 할게요. 좀만 기다려요.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난 이제 DJ도 노래하고
2: 여기 모여라
1: 청취자도 노래하고
2: 붐샤칼라
1: DJ도 웃고
2: 샤칼라
1: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소리 질러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0: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생활정보.
2: 6월 무렵이면 인도 사람들이 특별하게 기다리는 비가 있습니다. 바로 몬순 시즌에 내리는 비인데요. 몬순은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면서 비가 집중되는 계절풍으로 오랜 더위 끝에 찾아오기 때문에 농사와 생활에 필요한 물을 가져다주는 소중한 존재죠. 그래서 첫 비가 내리면 인도 사람들은 창가에 앉아서 밀크티를 마시면서 빗소리를 즐기거나 거리에서 채소 튀김인 피코라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비 오는 풍경을 여유롭게 즐긴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인도 영화에 빗속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하는 장면이 많은 이유도 몬순이 새로운 시작과 설렘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에게 몬순 시즌에 내리는 비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계절의 선물인 거죠.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트롯 왕국 특집 4부의 문을 엽니다.
1: 아이 좋아.
2: 아이 좋아. 아.
0: 문자 하나씩 읽을까요?
1: 정희님께서 김수찬님 가수 맞네. 말씀하실 때랑 노래 부를 때 성대 가래 끼우시는 수준인데 크, 본업 멋있다. 가수인 거 오늘 알았네요. 농담이라고 하실 말씀 다 하시고서 농담이라고.
3: 잘해.
1: 감사합니다.
4: 아, 린 씨도 하나 읽으시죠.
5: 네, 신현호 씨인데요. 오, 린님 발라드 한 소절 들어보고 아이조아랑 창법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해보고 싶네요. 왜죠?
0: 신현호 씨를 위해서?
5: 발라드.
4: 뭐 본인 노래. 네.

0: 순 없나요?
1: 야. 와. 자, 이제 불러드렸으니까 자, 후기 문자 보내세요.
2: 아. 김수찬 씨 목격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5227번님께서 작년에 제주도 가는 공항에서 김수찬 씨를 만났는데 네. 팬이라고 해서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얼굴에 개기름이 많다고 사진을 안 찍어주셨어요.
3: 네, 아 정말
1: 너답다, 너답어. 네,
3: 근데 그때가 아마 공연이 끝난 상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좀 얼굴이 엉망일 때 네. 아마 좀 부탁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공연 끝나고는 사진을 왜냐면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얼굴이 좀 무너져 내려 있을 때라서 잘 안 찍어드려요. 네. 아,
1: 그럼 땀이라 그러지 왜 개기름이라 그랬어요?
3: 그냥 그 상황에서도 웃기고 싶었나 봐요. 네, 땀이라 그러면 재미 없으니까. 유쾌하게 좀 받아주셨어요. 네,
1: 문자 계속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우리 린 씨가 네. 트로트 콘서트를 하네요.
4: 네, 맞습니다.
1: 6월 27일, 28일.
4: 네.
1: 오, 트로트 콘서트.
2: 뭐 공연 홍보 한번 하시죠.
4: 공연이요. 퀸 오브 세레나데라는 이름인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게 됐고요. 작년 좀 작년에는 규모가 좀 컸었는데 관객이 다 안 찬 관계로 올해 조금 규모를 줄였어요.
1: 아 그래도 여기도 뭐 작지 않은
2: 홀이에요. 여기도 큰데 뭐. 아니, 그,
1: 아. 삼성홀도 뭐 여기 네. 아, 이대 안에 네네. 있는 삼성홀인데.
4: 네, 네 맞습니다. 이화여대학교 삼성홀.
1: 티켓 오픈했어요?
4: 오픈했고요. 네 이미 오픈을 했는데 정말 정말 제가 이런 영업 잘 안 하는데 제 샌리를 제가 짜면서 정말 공연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1: 꼭 오셨으면 좋겠다.
4: 부모님들 모시고 오셔도 좋고 뭐 트로트 좋아하시면 꼭 트로트만 부르는 건 또 아니니까 많이 놀라.
1: 그런 건 아니죠?
4: 발라드는 몇 곡 안 부르긴 하는데 7080 노래를 많이 다 아는 노래를 아마 부를게 될 것 같아서
1: 그럼 신나겠다. 너무 좋겠다.
4: 네, 지루한 공연은 아닐 것 같아요.
3: 제가 양일 중에 양일 공연하시잖아요. 네네네. 이틀 중에 몇 시간대라고까지도 못 밝히지만 저는 티켓팅을 했습니다.
4: 그것이 김수찬.
2: 우와 아, 직접.
1: 봐봐, 잘한다.
3: 네, 내돈내산으로.
4: 그래, 잘한다.
3: 네, 와. 가까운 지인하고 또 함께
4: 아,
3: 가서
4: 너무 감사하죠.
3: 언제라고 밝히...
1: 어느 정도 가까워요 그 지인하고요?
3: 네? 그냥 비즈니스예요 거기도. 네, 그냥 거기도 린누 나랑 친하시고 저도 친하고 이래가지고 아, 함께 하기로 했어요.
2: 사비로 그렇게 티켓팅을 해준다는 건 네, 정말
1: 대단한 거지.
4: 저는 진짜 후배들이 티켓팅

0: 사진 사진 띄워드렸네.
1: 아 행사네.
2: 와. 행사는 이번 달에는 그렇게 다른 분들도 보니까 많진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간간이 조금 컬트쇼 힘으로 찾아주신 거
3: 그래. 손비나 김수찬, 요요미, 진이랑 이렇게 세, 네 분이
4: 다이나믹 듀오도 나오네.
3: 다듀오가 다음날 나오네.
0: 네. 금요일 날 나오고.
2: 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런 공연
3: 손비나보다는 많이... 김수찬이 앞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4: 그렇지 그렇지. 아유, 선배인데. 그...
2: 순서가 이제 간혹 이제 동료들 가운데서도 약간 엔딩을 좀 욕심내시는 또 동료분들이 계신데 저는 엔딩 욕심이 진짜 없어요.
4: 저도요.
2: 전 빨리 치고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치고 빨리 가서 빨리 쉬고 싶어요.
4: 맞아. 네.
2: 앞순서로 기왕입니다. 와.
3: 아니, 가면은 좀 뭐 재밌게 해줄 거 아니에요, 이 팬 여러분들.
2: 네네.
3: 그럼 완전 신날 것 같아요, 행사장 가면.
2: 오래 해드려요.
0: 뭐좀 특별하게 공연 때만 좀 축제 때뭐 이런 거 보여주는 필살기 같은 것도 있습니다.
2: 아니 뭐 개인기나 이런 것들은 방송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요청을 하신다고 해서 잘안 합니다. 안 하고 오히려 좀 노래를 좀 많이 해드리고 멘트를 좀 많이 해드려서 한 거의 막 40분, 50분씩 길게는 그렇게 해드려요. 네.
3: 와 잘하네.
2: 말로는 이제 치고 빠진다고 하지만 쉽게 치고 빠지진 않아요.
0: 최대한 열심히 예,
2: 최대한
0: 치고 빠지기.
2: 열심히 치고 빠져.
3: 자, 트롯 왕국 특집 린 김수찬 씨를 한 자리에 모인 신곡 지팔지권이라는 노래를 같이 불렀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그래서 준비한 코너 속의 코너 린이와 찬이의 듀엣.
4: 아밤.
0: 자, 두 분이 어떤 가수들과 듀엣을 했었는지 좀 탈탈 털어봤습니다. 먼저 린 씨. 듀엣을 함께한 가수로 컬트쇼 패밀리 조재즈.
3: 조재즈랑도 함께 했었고.
0: 이찬혁.
3: 찬혁이.
0: 로이 킴, 이무진, 임영웅, 임한별, 그리고 최백호 선생님까지. 야. 야, 린 씨가 부른 이 최백호 선생님의 낭만에 대하여가 네. 또 엄청난 화제가 됐었습니다.
4: 뭐 한 소절 들어볼까요?
0: 부탁드립니다.
4: 좋아요. 네네. 이제와 새삼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0: 김병호 선생님이 뭐래요? 이렇게 낭만에 대해 부르는 거 들으시고?
1: 선생님은 제가 선생님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모니터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미우새 나갔잖아요. 근데 그거 보시고 왜 화장실에서
0: 그래? 저한테 나도 봤어 그거.
1: 연락 오셔가지고. 예, 뭐 선생님은 항상 저한테 네 사랑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관심과 그래서 너무 행복하죠. 선생님 노래 부르고 그런.
0: 멋지시잖아요 정말.
1: 너무 멋있죠.
0: 너무 멋져.
1: 예.
2: 정말 다 가수시죠 진짜.
0: 진짜 정말 진정한 가수시죠.
1: 맞아요. 맞아요. 예.
0: 자 린의 목격담이 하나 와 있네요. 이지훈 씨인데요. 몇 년 전 속초에서 린님을 뵀는데 라이브 듣고 온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직업 특성상 가수분들 많이 뵙지만 진짜 라이브 퀸 그 자체입니다.
1: 세상에 너무 감사합니다.
3: 진짜 노래방 가도 다른 마이크 쓰신 것 같아요 혼자. 그래서 그 마이크를 불러봤거든요. 아 저는 안 되겠네요. 어렵더라고요.
2: 자 린이와 차연이의 듀엣 다음으로 김수찬 씨랑 듀엣을 한 가수 대표적으로 주현미 선생님이 있죠.
0: 우와.
2: 자 음악 나갑니다.
0: 사랑만 해도 모자라.
3: 이때 음악 방송도 같이 하셨는데 원래는 이제 저 정도 김수찬 정도의 연차면은 약간 좀 애매한 방을 쓰게 돼요. 근데 무대랑 제일 가까운 큰 널찍한 방을 주현미 선생님 덕분에 하게 됐어요. 바로 그냥 엎어지면 무대인.
0: 우와.
1: 너무 좋다.
3: 제일 약간 스위트룸 같은
2: 그런 선배님 찬스.
3: 네, 선배님 찬스로.
1: 너무 좋다.
2: 주현미 선생님 콘서트에도 이번에 함께 하신다고.
3: 아니 한번 제가 했었고 대구에서인가 하실 때 갔었고 이제 100년을 노래하다라는 그 좋은 취지의 그런 공연을 하세요. 근데 그때 원래 게스트가 이렇게 그렇게 필요하진 않은데 한번 이렇게 옷 한번 갈아입으실 수 있게끔 한번 제가
0: 아니 주현미 씨는 히트곡이 워낙 많아갖고 본인 노래 히트곡만 불어도 시간 다 갈 텐데
3: 부족해요 부족해 시간이 정말
1: 그럴 것 같아.
2: 저희 방송놈들이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김수찬에게 주현미란
3: 영혼의 단짝? 아, 이거 재미없었죠. 너무 갑자기 너무 무거워지. 갑자기 이게
0: 너무
3: 무거워지죠.
0: 너무 진지해.
3: 다른 거 휴지?
1: 왜?
3: 아, 필요할 때 이제 없으면 사고잖아요. 필요할 때 뭐 땀이 나면 닦아주고 약간 좀 다 해결해 주고.
0: 버리잖아요.
3: 예?
0: 휴지.
3: 그냥 이 질문은 버리잖아요. 안 받겠습니다. 아니, 뭘 해도 그냥 엉망되네요. 뭘 해도.
1: 수찬 씨 핸드폰에 주현미 선생님을 주님이라고.
3: 맞아
2: 저장해라고 그거네 주님이네.
3: 주님입니다.
0: 김수찬에게 린이란?
3: 린이란 여기도 진짜 영혼의 단짝

0: 밖에 생각 제가 가요계에서 연예 영혼의 단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세 분 계시거든요. 어. 주현미 쌤, 린 누나 그리고 또 박구윤 형님 이렇게 세 분 가요계에서. 예. 그런데 하여튼 이 질문도 안 받겠습니다. 뭘 해도 이게 진짜 엉망되네요. 저 보내버리려고 방송국 놈들이 자, 너희보다 낫다 이렇게.
1: 뭐 말로 안 풀리니까 그럼 이제 무대로 한번 통해서 네. 두 분의 목소리 한번 듀엣곡 한번 라이브로
2: 들어볼까요? 18직권인데 자. 개인적으로는 뭐 남자다도 좋지만 저는 요 노래를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들 김수찬 씨 린에 대한 질문 목격담도 많이 보내주시고 이제 G파이 직권 라이브 들으시고 후기 문자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김수찬 린의 G파이 직권
3: 박수

0: 감사합니다.
1: 인생 꼬인 사람 풀리래.
0: 꼬인 인생 꼬인 사람 풀리세요.
1: 꼬인 인생 꼬인 사람 풀리래.
2: 자, 저희가 가사지
3: 못하니까 이 노래가 더 좋아.
2: 가사지를 드렸는데
4: 네. 네, 가사지를 보면서 틀린 거죠. 네, 이런 상황은. 네, 예, 그리고 예. 더 나아가서 그 부분 가사를 제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틀리는 이게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예. 인간미 있잖아요, 여러분. 네.
2: 이게 이제 저희 부르는 가수 입장에서 가사를 이제 한두 번 틀리게 되면 약간의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와요.
0: 꼭 그 부분 스쳐.
2: 꼭 그 부분.
4: 앞으로도 그런 모습 자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3: 자, 0907님 김수찬의 린 듀엣이라니 진수성찬이로구나. 유후. 신나셨네 아주 그냥.
2: 이경화님께서 균디가 왜 이 노래 좋아한다고 좋다고 하는지 듣자마자 알겠어요. 그러니까. 노래 너무 좋으네요.
0: 신나죠. 김명아님께서도 린님이 양념초 주시니까 노래가 감칠맛이에요.
3: 그래, 진짜 감칠맛. 네,
0: 감사합니다.
3: 너무 딱인 표현이다 이게.
0: 다행이다.
3: 자, 지팔 직권 그 수찬 씨가 가사를 썼다고 그랬는데 이 노래가 좋아요.
0: 좋아요. 네.
3: 본인 지팔 직권이란 말을 평소에 좀 많이 쓰는 말이에요?
4: 요즘 분들이 많이 쓰신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디어랑 그 지팔 직권의 그런 부분은 그런 테마는 이제 작곡가 선생님이 해주셨고 이제 나머지 초반에는 가사 자체가 굉장히 좀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왔었어요.
3: 아, 그래서, 처음에는.
4: 네, 그래서 이 노래 부르면 진짜 잘 안 돼 계속 꼬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꿨습니다. 첫 번째 이거 수정하기 전 가사는 막 낭떠러지에서 누가 밀고 약간 이랬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네, 바꿨죠. 네.

0: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린 누나가 좀 약간 어 이거 좀 더 긍정적이면 좋을 것 같다. 가사가 또 가수가 또 가사 따라간다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걱정해 주셔가지고 바로 제가 바꿔.
1: 마지막에 너무 좋아. 꼬인 인생 꼬인 사랑 풀려라.
2: 거기가 너무 좋아.
0: 결국에는 풀린다는 얘기예요. 결자 해지 같은 생각.
3: 근데 이 노래를 만약에 행사나 이런 축제에서 부른다고 하면 린 씨의 자리는 어떻게 메꿉니까?
0: 그냥 혼자 메꿔야 돼요.
3: 네. 아 이건 아예 혼자로.
0: 어깨가 무겁습니다.
3: 아, 네, 이거 혼자.
0: 혼자 메꿔야 됩니다.
4: 예. 네, 한번 나타나야겠다.
0: 네, 한 번씩. 오.
2: 갑자기.
4: 네, 갑자기. 나눠주겠지 뭐 숫자. 아,
0: 네. 어, 나눠드릴게요. 나눠드릴게요.
2: 아, 나눠주겠지 뭐.
0: 아마 많이 모질랄걸요.
3: 아, 그래. 네.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네. 린 씨가 그 미우새 출연을 했었던 그 방송이 질문이 많이 옵니다. 5610님께서 린님 미우새 보니까 화장실 앞에서 항상 상주에 계시던데 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궁금스.
4: 그러니까.
2: 이 화장실 저기 앉아갖고 아이고 제가 좀 화장실 앞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4: 예. 네. 아니
2: 여기가 따뜻해? 거기가 온돌이야?
4: 네, 따뜻도 하지만 사실 집에서 가장 좁은 공간이긴 한데 저기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청결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던데 화장실 청소하는 거를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그래서 더럽긴 하죠 위생상. 그런데 저기가 편해요 희한하게.
3: 그냥 본인만의 약간 독립된 공간이라고 네, 생각이
2: 뭔가... 혼자 살잖아요.
4: 네. 정서적으로 저기가
2: 다 독립된 공간 아니에요?
4: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넓으면 갑자기 약간 공항
2: 아 그런 게
4: 공항 같은 것 같은 느낌?
2: 근데 이상하게 저도 뭐 물론 저는 혼자 살지는 않지만 화장실 들어가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4: 그러니까 되게 아늑하지 않아요?
2: 약간 나만의 동굴 같은 네. 느낌. 내 방이 없어갖고
3: 편안하죠.
4: 동굴이란 표현 동굴, 너무 어울리는 것
2: 동굴,
4: 같아요.
2: 동굴. 네. 아. 1727님 린 씨 그저께 미우새에서 곱창을 아주 맛있게 드시던데 또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요.
4: 저는 그런 등골, 곱창, 뭐 홍어 삼아 되게
2: 멸, 못 먹는 게 없구나.
4: 지회 뭐 이런 거.
3: 좀 간이 센 걸 좋아하시.
4: 간이 센 것도 네. 좋아하고 좀 이렇게 술안주 위주로 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네 입이 막 이렇게 막 입이 짧아요.
2: 근데 많이 먹진 못하잖아요.
4: 많이 먹진 못하는데 좀 또 이렇게 쌓아놓고 먹는 걸 또 좋아하는 거 같아요. 푸짐하게.
0: 이것저것.
4: 네.
2: 수철 씨랑 같이 그런 자리를 해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0: 저도 막 초반에만 막 배고파서 먹지 이렇게 약간 벌려놓고 먹는 걸 좋아해요. 되게 좀 옛날에 좀 잘 막 시켜 먹고 싶은 거 다 못 시켜 먹었던 게 약간 한이 맺혔는지 오바해서 시키는데도 막상 많이 먹진 않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린 누나 닮았어. 좀 닮아져요. 네.
2: 그럼 좀 대식가들이 같이 끼우면 좋겠네요. 그렇죠. 많이 시켰는데 많이는 안 먹으니까.
0: 근데 저희 같은 저는 있는데 식탐이 있지 않아요? 근데 또 많이 안 먹는데?
4: 있긴
0: 네, 살짝 오히려. 네.
3: 그러니까 맛에 대한 식탐이 있는 거예요.
0: 네, 그죠. 막 네.
3: 양에
4: 대한 탐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워서 싸갖고 집에 가서 또 먹고 남기는 걸 또 싫어해요.
2: 아유 네. 알뜰하다. 네. 자. 광고 빨리 듣고 와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쇼리 씨라.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2: 리아양 놀러 갈게.
1: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2: 리아양 함께하자.
1: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2: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3: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4: 르노
5: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진행시켜!
6: 자, 특선 라이브 트로방국 특집 우리 왕자님 수찬 씨하고요, 여왕님 린과 함께했습니다.
7: 예. 0456번께서 작년 가을에 충남 계룡시 군문화축제 푸드앤비어 페스티벌 행사에서 진행했던 송한태라고 합니다. 행사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신 김수찬님.
6: 마지막 무대네.
7: 끼수찬, 홍수찬, 프린스찬으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그때도 너무 멋졌지만 라디오에서 수찬님 목소리 들으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다음에 기회되면 꼭 계룡시에 다시 행사 방문 부탁드립니다.
6: 슈퍼스타였네. 비날레.
8: 근데 엔딩을 하는 경우도 많죠. 많은데 이제 기왕이면은 오프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네, 귀감에 있어서 좋지 않을까.
7: 이제 네.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이제 행사가 많은 분들은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 이제 간혹 행사가 있는 이제 분들한테는 엔딩 무대가 꿈의 무대입니다. 네,
8: 저도 계속 엔딩을 바라겠습니다. 네.
6: 심미 영심이 린님을 3년 전 변산가을 축제에서 봤어요. 말씀은 조용히 아주 천천히 조분조분 하시다가 노래를 딱 부르시는데 파워 있게 딱 부르시는 거 보고 완전 반했어요. 아이고. 남편이 린님이랑 저랑 나이가 비슷하다고 해서 린나이 검색하니까 보일러가 나왔어요.
7: 오랜만이네요.
9: 너무 웃겨.
10: 재밌다 이거.
6: 린나이 몇 살?
9: 저 몇 살이냐고요?
6: 예, 예. 아 됐어 얘기하지 마요.
9: 아 얘기하기 싫었었어요. 네네. 다... 세상에.
6: 이제 축제 다니시다가 만난 적은 없죠 두 분이?
8: 아직까지는
9: 우리 만난 적은
8: 있어요. 예전에 그 절 행사였는데
6: 절 행사요.
8: 절도 되게 이쁜 멋있는 물론
9: 산상음악회
8: 같은 건데 제 다음 무대가 린 누나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무대에서 방방 뛰어가지고 막 이걸 이게 계속 보시더라고요. 이게 맞나. 너무 이게 전 신나는 노래니까 좀 크게 듣거든요. 근데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어요.
9: 너무 잘하더라고요. 무대를 운용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났어요. 근데 이게 신나는 노래 뒤에 노래 부르려면 되게
7: 쉽지 않죠.
9: 까다롭잖아요. 네. 그래서 전 들어가자마자 이와이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8: 그래도 환호는 신나는 노래보다 더 나와요. 한 소절 딱 하시면은
6: 이제 아이조아 있잖아.
9: 아이조아를 해야 되겠어. 김수찬은 이겨야겠어.
6: 자, 오늘 두 분 감사드리고요. 네. 뮤지 씨 오랜만에 수고하셨어요.
7: 네, 오랜만에 뵙게 돼서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6: 자,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 이 노래 들으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9: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건강하세요.
6: 여기 와주신 분들, 방송 여러분들 모두 수고했어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7: 안녕.
9: 네, 안녕.

0: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1: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0: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1: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0: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1: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0: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2: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3: 성원 에드피아.
5: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6: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7: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8: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7: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6: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7: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8: 잘 만들었다, 몽잘.
9: 봄나마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은 페스티벌의 계절이죠. 야외에서 신나게 노래 들으면서 춤도 추고 물도 맞고 맥주도 마시고 그러다 보면 무더위도 잊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전 세계적으로 페스티벌이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요? 작년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서는 16만 명이 방문을 해서 역대 최다 관람객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미국 페스티벌인 코첼라에는 하루 평균 12만

아니 뭐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페스티벌 하면 월뮤패 아닙니까? 황제 파워빵댕이들이 어? 한마음으로 모여서 딱 그냥 30분 신나게 놀고 가는 월뮤패. 입장 제한도 없고 입국 커트 없고. 자 오늘도 월뮤패 4부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4부까지 스테이 튠. 어디 가지 말고 코지영. 자 오늘도 내실은 황제 파워 랍시오.

0: 2026년 6월 9일 화요일 황제파워의 황재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자, 다들 어디서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4시 6분 19초를 지나고 있는 이 하늘, 네, 아주 꾸리꾸리합니다.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첫 곡 임창정 늑대와 함께 춤을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페스티벌을 안 가본 지 한참 돼가지고 요즘 들어 좀 궁금하더라고요. 가서 막 그냥 물 맞고 가수들이 막 물 뿌려주고 같이 뛰고 얼마나 재밌을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수도 얼마나 신날까. 사람들이랑 같이 뛰고 이게 진짜 이열치열이 아닌가. 자, 하지만 우리는 그 무더운 여름 밖에서 즐길 필요 없이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광란의 페스티벌 황제파워 4부에 있는 월미도 뮤직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입장 제한도 없고요. 입장료도 없고 복장 제한도 없습니다. 슬리퍼 대환영, 오히려 대환영. 발가락 슬리퍼, 아유, VIP죠. 네, 어서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수연님, 에너지 넘치는 시작, 멋져요 빵디. 감사합니다. 현재 생방 보라로 함께하고 있고요. 진성아님, 빵디 오늘 맛있어 보이네요. 민초 같아요. 크크크크. 네, 옷이 약간 민트색이죠. 사사유고님, 아, 저 대리석 바닥 또 입고 걷어 입고 오셨네. 아, 요즘에 제가 그 집안에 옷 정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옷이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말른 옷을 보면 쭈글쭈글해요 지금. 예, 말른 걸만, 말른 옷만 입고 있다는 거. 뭘 입고 와도 근데 여러분들 똑같이 놀릴 거잖아요. 네. 자, 여러분 오늘도 기분이가 좋으시라고 어제 우리 월요일 하루 넘기면은 진짜 일주일 힘든 날 다 보낸 거 아닙니까? 화요일부터는 이제 스무스하게 주말까지 가잖아요. 어제 아주 잘 넘기셨습니다. 자, 오늘도 황제의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 파워를 검색하시면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할머니 집이 보이는데 할머니 집은 어떤 집인가요? 1번 한옥, 2번 아파트.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많이 보내주시라이.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트 까꿍.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완벽한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 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7: 하이엠솔루텍.
8: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7: 르노

황제파워에 줄 맞춰 입장하고 있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이름 불러드릴게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아 요거 황제파워의 명물이죠. 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출첵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 첫곡 자두 놀자로 출발.

0: 페스티벌하면 뭐니 뭐니 해도 황제 퍼져. 매일매일이 축제 정답. 맞습니다. 우리야말로 매일매일 축제 아니겠습니까? 2807님 빵디 이제 제법 이마에 더듬이가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축하 이창원 출첵합니다.
1: 좋았어.
0: 네. 짧아진 앞머리를 다시 기르기 시작했고요. 원래 다니던

성우님 그리고 김나연님도 2807 어디보자. 아니 이 녀석이 오늘은 내가 옛날에 입고 있던 내복을 입고 왔네.

이옷 입고 왔을 때 좀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옷 입을 때 그 병원 환자복 같다는 분도 계셨고. 네. 광대파원은 항상 늘 제가 내 돈 내산한 옷들이니까. 네, 공격 조금만 부탁드려. 이시아님, 우리 아빠 내복 잠옷같이 생겼는데 냉감 소재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면이에요. 아, 왜 이래요, 여러분, 진짜. 알면서 진짜. 네, 이 셔츠는 진짜 입을 때마다. 네. 아, 우리 제작진은 고려청자 셔츠라고. 압뇨. 참, 이거 만든 사람 상 줘야 돼. 이렇게 그냥 화두에 오르네. 아, 여러분, 바닷가로 한번 떠나시죠. 지금 백사장에 있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황제 파워 즐기면서 바닷가를 즐겨버리시다니. 문차일드 태양.

최수정님, 빵디 너튜브에서 황재성 인생 설명회 보다가 울었어요. 아니 말은 또 왜 이렇게 잘해? 유유 재미와 감동 그런 토크쇼 콘텐츠 만들어줘요. 아유 은성님 별 볼 일 없던 인생인데. 네 그냥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쁘게 봐줘서 감사. 아 2520님 빵디 르세라핌 챌린지 보고 저 너무 놀랐어요. 아니 후까머리 실한가요? 끽끽끽 출첵합니다. 아 지금 방송사에서 뭔가 같이 이제 하는 콘텐츠가 또 있는데 거기서 그 작가님께서 이거 하면 잘 된다고 해가지고 투덜투덜 대면서 했는데 작가님 사과드리고요. 조회수가 안 나올 거라고 제가 호언장담한다고 했는데 지금 조회수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만 보세요.

자, 우리 빵댕이들 어디 있어요? 얼른 얼른 들어오세요. 뭐 하는 거야? 어디서? 아, 지금 벌써 14만입니까? 아까 그 10분 전에 제가 몰래 확인했을 때 13만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속도 안 됩니다. 그 챌린지 그만 보세요. 어제 작가님한테 이거 안 된다고 제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자, 오현미님, 김호정님, 이기로님 어서 오십시오. 서은미님, 이광호님, 남정호님도 입.

김현수님. 빵디 도전한 곡 하려고 1년을 매일 기다리고 있어요. 고객이 전화만 오면 목 풀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도전한 곡 때 무조건 첫 번째 전화. 홍현수님 무조건. 자, 다음 곡으로 넘어갑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열정이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젊음 아니겠습니까?

0: 세상에
1: 오이지 100개 담가놓고 있죠. 저 이제 오이지 부자예요.
2: 좋았어.
1: 오이 소박이, 오이지, 오이 냉국, 그냥 먹어도 맛있는 오이,

요즘에 여러분 지금 살이 한번 쪘다도 아니고 사람들이 황재성 씨 한번 삶았다라고 아주 흉악스러운 댓글들이 달려서 저녁에 야식을 좀 줄이고 오이로 배를 채우고 있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강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야식 대신 오이 강추. 백미라님, 박현정님, 천우성님, 허우성님 반갑습니다. 박효정 은혜님까지

0: 김희영님, 빵디.
1: 내일은 회사 생일이라서 출근 안 하지롱.
0: 주중에 쉬니까 너무 좋잖니.
2: 느낌 아니까
1: 축하드립니다. 신유주님, 오늘 남편 생일이라 뭐 갖고 싶냐 하니까 피자래요. 킥킥 소박하네요. 피자 가져야겠어요. 아유, 우리 짝꿍이 다 아는 거죠. 아유, 내 아내 힘든데 내가 뭘 또 오느냐. 그냥 내 와이프랑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아마 100% 남자들이 뭐 사줄까 했을 때 먹을 거 얘기하면 너랑 같이 먹고 싶어합니다. 이거 남자만 해석기예요. 유주님 대신 남편 선물 우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신유주님의 남편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 황제 파워를 이용하시란 말입니다. 네, 이 생일 선물 막 이런 거 우리가 드릴게요. 때론 부딪혀봐 때론 울어도 봐 그것이 잘해. 2807님, 빵디. 전자레인지에 그 닭가슴살을 돌려놓고 자리에 왔는데 저 2분 뒤에 알람 좀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22분 30초니까. 네, 2807님 갔다 오세요. 김현정님, 꽃가머리 셔츠 보지 말라니까 더 보고 싶다. 왜 이렇게 말하지? 제가 그 작가님한테 실수를 해서 그래요. 네, 여기서 멈추면 둘러댈 수 있습니다. 네, 그만하세요. 자, 최현주님, 김희영님, 권선아님, 안보람님, 안경화님, 김현정님, 문동희님, 정지혜님,

0: 젊음 방현정.
1: 자, 이렇게 방현정님께서 기가 막히게 마지막에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방현정님께는 부침이 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아주 만나게 되십시오. 자,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집 어떤 집이냐 문제 내드렸죠. 1번 한옥, 2번 아파트. 실제로 우리 할머니 집은 1번 한옥이었습니다. 그 과자 중에 썬땡 있잖아요. 썬땡, 이렇게 물결쳐 있는 거, 그런 지붕이 항상 얹혀져 있었고, 그 다음에 마루가 있었고, 비 오는 날 거기서 할머니 저기 허벅지 베고 맨날 잠잤습니다. 배짱이처럼. 자, 정답 맞춰주신 분들 다섯 분 뽑았습니다. 3663님, 4305님, 민은기님, 정승규님, 김은혜님,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축하할 일이 참 많네요. 지금 이제 저기 전자레인지 꺼내시러 가시면 됩니다. 2807님, 시간 됐으니까 전자레인지에서 빨리 끄집어내세요. 저 알람 부탁은 될 수 있으면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1042님의 신청곡 오마이걸 돌핀 준비했고요. 요거 듣고 이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풍성한 먹거리를 주고 기후를 조절해주는 존재인데요. 지금의 바다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기후변화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해양의 날이 있는 6월, 이젠 바다가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우리의 삶이 바다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돌아봐야겠죠.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진심어린 관심과 작은 실천이 어느 때보다 간절한 요즘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워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레노 르노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3: 레노
4: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은 2부고요. 조금 있다가 3부를 할 텐데 오늘 3부 공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에는 카피머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래 중에 나오는 이 노래 말고 그 노래에 나오는 각종 소리를 잘 따라해보는 그런 코너죠. 자, 오늘 우리가 카피할 부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박진영 씨의 난 여자가 있는데 소리 반 눈물 반 부분입니다. 자, 띵동 나오면 다음에 여러분이

이야, 이거 지금 쉬운 것 같죠?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feel과 가성, 반가성, 진성. 그리고 아, 이 흐느낌까지.

공기반 소리반 박진영 씨가 이번에는 울음반 노래반으로 노래를 하고 있고요. 뭐라 웅얼거리면서 거의 울면서 노래를 하고 있고 멜로디 박자 아 이것보다는 저는 박자 필요 없습니다. 이거 감정 심지어 과잉의 플러스

나 지금 여자가 없어서 울고 있다. 나 뭐 인천 박진영 JYP다. 술 먹고 울면서 노래하는 게 특기다. 어떤 분이라도 자신 있게 신청해 주십시오. 창피함은 한순간, 선물은 영원히. 알죠? 김동주님, 크크크크. 큰 웃음 예약이네요. 이시아님, 저거 울어야 하는데. 슬픈 생각, 슬픈 생각. 7118님, 난 자식이 있는데. 문지영님, 오늘 그냥 아주 질질 짜겠구만. 크크크크. 당연하죠. 울먹거림도 저는 인정입니다. 박자 그래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감정의 과잉. 자, 2부는 돌림판 돌려서 전주 듣고 노래 맞춰보는 전주 들어갑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혜영님, 빵디 먼저 시범 보입시다. 크크크. 지금 이거 저한테는 난이도 별 반개짜리예요. 일단 리버브 에코를 잔뜩 줘보세요.

보셨죠? 저한테 이거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 7865님. 아니, 이건 너무 에코빨 아닙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아, 대신 우리 임팔라 PD가 청취자분들도 에코를 빵빵하게 넣어준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생전화기로 여러분이 이 흐느낌을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효과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전주 들어갑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머신은 3부에 하는 거예요. 여행 스케치 왠지 느낌이 좋아 듣고 올게요.

0: 자, 생방송으로 보라로 함께하고 있는 황제파워. 오늘 2부 전주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추는 코너 전주 들어갑니다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 옆에 돌림판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돌림판에는 1초, 2초, 3초, 10초가 골고루 적혀 있고요. 제가 돌림판을 두 번 돌릴 겁니다. 처음 돌림판을 돌려서 나온 숫자가 전주 들어가는 구간, 두 번째 돌림판을 돌려서 나온 숫자가 얼마나 길게 듣느냐입니다. 첫 번째는 노래가 시작하는 초를 얘기하겠고요. 두 번째는 뭐 10이 나왔다 그럼 10초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아주 쉽겠죠. 자, 오늘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돌림판을 전주 들어갑니다를 지난 시간에 마치고 오늘 돌림판을 가져왔는데 이 화살표가 들려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이게 붙여놨겠지만 저희는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게 저에게 10초의 행운을 가져다 줄 변수가 아닐까 해서 그냥 이대로 빨간색 화살표가 뜯어진 채로, 그러니까 1초에 걸려도 바로 그 옆에 칸을 가리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10초에 걸리지 않을까. 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제작진 보관 잘못이라서 이대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해진 구간을 듣고 제가 어떤 노래인지 제목을 맞추면 정답 청취자 6분께 선물을, 틀리면 딱 한 번, 한 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9909님 느낌이 쎄하다. 하지 마세요. 시작하기 전에 그런 부정적인 말 금지입니다. 말은 뱉는 순간 시작된다고. 느낌 좋은데요. 갑니다. 자, 돌려 돌려 돌림판 10초 나와라. 나와라.
1: 나와라. 나와라.
0: 10초 나와라. 제가 지난번에 10초를 뽑았을 때 그 힘을 나와라. 기억하고 있습니다. 갑니다. 돌려 돌려 돌림판.

0: 미쳐. 너 웃었니? 웃음 소리가 지금 다 들어와. 아주 잘 들려. 뭐 하는 거야? 좀 셌나? 자,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알죠? 첫 번째 돌림판에 나온 거 민명이님 깽깽깽깽 크크크 이거 뭔 소리래요? 아, 뭔 소리냐면 저희 카메라 감독 동생이 웃은 겁니다. 아, 깽깽깽깽깽깽 이거 돌림판 돌리는 소리예요. 아, 돌림판 소리 딱딱딱딱딱딱 돌림판 돌려서 아까 설명 못 들으셨습니까? 명희님? 네, 이거 딱딱딱딱딱딱딱 이거 돌림판 돌리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ASMR 좋죠. 자, 이제 진짜입니다. 몇 초 듣느냐 이것만 저희가 잘 뽑으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10초 나와라!
1: 나와라! 나와라!
0: 아까보다는 좀 약하게
1: 나와라요
0: 갑니다. 아니, 돌리는 거는 내 마음이야. 왜 자꾸 뭐라고 해요? 돌려.

아니 이게 왜 이래? 1초. 아니 이게 왜 이래? 아니 얘가 왜 여기서 멈췄지? 아니 기울었네. 안 기울었으면 이거 10초인데 이렇게 가가지고. 아 정말 여기 이렇게 멈췄어요 여러분. 아 이거 화살표 가는 게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살짝 돌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하자가 있어서 그래 이 물건에.

아 정말 속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또 우리는 여기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여러분. 저는 이 게임을 해봤습니다. 1초 구간 1초 듣기.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맞춰내 보겠습니다. 자 전주 들어갑니다. 1초 구간 1초 듣기. 여러분 평소와 다를 바가 없어요. 늘 우리 기본값이다. 자 갑니다. 아 속이 많이 상합니다. 음악 주세요. 주시라니까요. 아, 음악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은데 내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것 같은데 뭘 길게 줘요. 길게 안 줬잖아. 정답이 쏟아진다고? 그게 제일 기분 나빠요. 사람들은 집단지성이잖아. 자기들 친구들이랑 같이 들을 거 아니에요. 저는 못 들었으니까 한 번만 더 줘요. 어? 아 진짜 나 한 번만 더 줘요. 자 시작. 어 됐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았네. 김동준님 자꾸 우리라고 묶지 마세요. 혼자 하시는 겁니다. 아니 왜 선거예요 동준님. 우리나 아, 여러분들은 지금 주변에 몇 명이서 듣고 있잖아요. 저 됐어요. 저 이제 감이 왔고 과연 어떤 노래의 전주인지 정답 아시는 분들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노래 제목 보내주십시오.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해 드릴 텐데 진짜 여러분 아, 제가 전주 들어갑니다 해서 요행을 한 번도 제가 늘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 오늘도 또 쉬운 길을 어렵게 돌아갑니다. 자 빅뱅의 뱅뱅뱅 듣고 올게요.

아니 진짜 여러분, 아니 카메라 감독님이랑 정답을 좀 여유롭게 맞추고 잡담하고 있었다고 아주 부정행위한다고 상의한다고. 임팔라 PD가 나를 못 믿네요. 아예 저처럼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이걸 못 믿어. 이게 이제 사회 정의가 살아있는 겁니까? 박예솔님, 잘 되면 본인이 잘한 것, 잘못되면 장비 탓, 제작진 탓, 크크크크. 경환적 사고라고 아십니까? 허경환 형이 그랬습니다. 세상을 살때남 탓을 하면 좀 편해진다고. 저 형들 말도 잘 듣거든요. 네, 남 탓하십시오, 여러분. 자, 오늘 코너 전주 들어갑니다. 제가 돌림판을 돌려서 나온 숫자에 맞춰서 전주 구간 얼마나 들을지까지 정해서 전주 듣고 노래를 맞춰보는 코너. 제가 오늘은 1초 구간 1초 듣기, 뭐 평소와 다름없는 디폴트 값이다, 기본값. 네, 문제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초만 듣고 노래를 맞추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음악 주세요. 딩. 네, 이거 뭐 이거 노래도 이거 뭐 힌트곡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정답이 쏟아진다고 했으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한 정답 아이브의 뱅뱅이었습니다. 그렇지, 뱅뱅.

있죠? 7118님 빵디 틀리고 속상할까봐 힌트곡을 일이 쉽게 주는 천사같은 제작진분들.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맞추면은 제 칭찬을 해주셔야지 왜 또 제작진 칭찬을 해줍니까? 이거 뭐 서로 남 탓이 특화가 돼있네. 모든 영광을 제작진에게 돌려버리는 여러분 대단합니다. 8970님 우리 6살 딸내미가 듣자마자 아이브 뱅뱅이라네요. 저 아저씨 그것도 모르냐고 답답하대요. 조카야 삼촌 알지 당연히. 어떻게 이걸 모르겠어. 자 이제 빨리 정답자 발표하고 3부로 넘어가라고 음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끝곡입니까? 아니면 노래 한 곡 듣고 갈 겁니까? 끝곡이에요. 아, 임팔라 PD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정답을 맞춰서 더 기분이 좋고요. 자, 당첨자. 아, 저희가 지금 추첨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 아, 나왔네요. 0602님, 1931님, 조장현님, 임향민님, 9045님, 한 번 더, 김현모님 축하드립니다! 바로 어제 저는 이걸 먹었습니다. 놀아줘 카레 떡국으로 듣고 3부에서 봐요. Thank you.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방탄꼭지
1: 센스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0: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무치면 파워FM 황제 파워
1: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빵디. 경북 칠곡에서 돼주, 조민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소향입니다. 중학교 2학년인 민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구를 시작했었는데요. 얼마 전 민기가 선수로 있는 현일중학교가 경북 대표로 전국소년체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답니다. 11년 만에 소치에서 동메달. 그 동메달은 아이들이 코트 위에서 흔들릴 때마다 열정적으로 작전을 지시해 주시고 중심을 잡아주시는 이정호 감독님의 든든한 리더십, 그리고 감독님을 믿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린 우리 선수들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아끼며 밤낮으로 애써주시는 감독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민기를 비롯해 현일중 배구부 선수들, 현장에서 같이 응원하며 뛰어주는 학부모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빵디, 현일중 선수들과 감독님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우리 아들 조민기 앞으로 더 힘내라고 기운 팍팍 응원 부탁드려요. 이번 시합도 좋은 결과 있도록 우승빔 한번 쏴주세요. 신청곡은 싸이의 챔피언 신청합니다.

자, 오늘은 이소향님의 신청곡 싸이 챔피언 듣고 오셨습니다. 아우, 이거 뭐 우리 빵댕이들 분들 중에서 애기들이 운동하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조카들이. 근데 와, 이 다들 성적이 꽤 대단하네요. 막 1등하는 친구도 있고 국대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참, 이게 남의 아이인데도 제가 들으면 가슴이 막 그냥 뭉클하고, 애들이 운동하면 또 훈련이 워낙 고됩니까?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사실 가슴이 막 짠하고 애잔하고 막 그런데 부모님은 또 어떻겠습니까, 진짜. 우리 소향이, 아, 뒤에서 이렇게, 어? 애기들 힘 실어주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으셨고, 앞으로 뭐 3등이면은, 진짜 대단한 거죠.

0: 이거 조금씩 조금씩 한 두 칸만 더 올라가면은 탑 먹는 거 아닙니까? 금방이죠, 금방. 네. 일단 현일중학교 우리 학생들 경기 치르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고 뭐 과정이니까 1등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3등 거치고 뭐 꼴등 걸치고 꼴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다 거쳐야 하는 거니까 좋은 경기 앞으로도 다음 시합도 좋은 경기 있도록 저희가 우승 빔까지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일중학교 우리 배구 선수들 갑니다. 우승 빔. 이야, 어린 친구들 운동 잘하는 친구들 가끔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거 보는데 아주 그냥 축구하는 친구들 발재간도 현란하고 몸만 안 다치고 잘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바타 사연과 신청곡 만나봤고요. 자, 3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피머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씨의 난 여자가 있는데 울음만 노래만을 써하실 분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이름, 나이, 자기자랑 그리고 어떤 식으로 카피할 건지 그리고 최근에 잘못했던 게 뭔지 회개하고 싶은 게 뭔지까지 싹 다 적어서 네 신청을 해주십시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저희 바로 커피머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까꿍.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숙면 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논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2: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황재성의 황제 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각질의 고수 한방아란 수에서 묵은 각질을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5: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0: 창조의 어머니, 어떤 소리라도 똑같이 영혼을 담아 카피해봐요. 카피 머신!
1: 이리 와서 들어봐요, 우리의 요정.
0: 세상 모든 걸 똑같이 복사해내는 카피 머신을 만나보는 코너, 카피 머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카피할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박진영 씨의 난 여자가 있는데, 소리 반 눈물 반 부분입니다. 큐!

0: 아, 여러분이 이걸 그냥 따라하기만 해도 자연적으로 웃음이 나는 부분이어가지고 아, 듣는 동안 정말 웃겼습니다. 박경민님, 난 티눈이 있는데. 김효민님, 난 마누라가 있는데. 권현수님, 난 고금리 대출이 있는데. 어떡해 어떡해. 조원우님, 빵디는 두턱이 있는데. 코미디언 다 됐네요 여러분 진짜. 어? 다 되셨어 아주. 여러분 개사도 좋고 다 좋습니다. 감정만 과잉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첫 번째 도전자부터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피머신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이고 반갑습니다 빵디예요.
1: 안녕하세요 빵디.
0: 자기소개 개만.
1: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살고 있는 홈로켓입니다.
0: 어,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홈로켓이요?
1: 예!
0: 아, 왜 홈로켓입니까?
1: 아, 고음이 잘 올라갑니다.
0: 아, 그래요?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니, 오늘 뭐 슬픈 일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은 전혀 상관없고 테크닉으로 승부할 겁니까?
1: 아, 슬픈 일도 좀 있는데.
0: 네.
1: 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띵동 띵동 다음에 바로 도전해 주시면 됩니다.
1: 예.
0: 준비하시고 큐!

0: 해요?
1: 네, 끼리끼리 놀아요.
0: 네, 엄마 아빠 좋은 걸 다 가져가서 예쁜 딸들인가요?
1: 조금 한쪽으로 몰린 것 같긴 한데.
0: 누구한테
1: 좀,
0: 누구한테 몰렸어요?
1: 조금 끼 같은 건 첫째한테 몰렸고, 네. 좀 감성적인 건 둘째한테 몰린 것 같은데 둘 다 똘끼는 있더라고요.
0: 엄마 닮아서 그렇죠 뭐.
1: 아, 네, 그런가 봐요.
0: 네, 아니 근데 이 세상은 그게 아주 매력 포인트가 될 겁니다. 우리 수건님도 잘 준비하셨죠?
1: 네, 지금 너무 떨려요.
0: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갑니다. 준비.
1: 네.
0: 출발!

0: 이거 와 여러분 이게 그 권사님 창법이죠. 교회 성가대 창법으로 지금 불러주신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아니 와 이게 수원 권사님.
1: 네.
0: 어 이거 한 방 먹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아이디어적인데요.
1: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0: 아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창법입니다. 이 성가대 창법.
1: 아 그러시구나.
0: 혹시 이런 아 원래 말투가 좀 그러신가요?
1: 어 약간 없잖아 있어요. 예. 아, 지금 약간 부캐 모드긴 한데 네. 예, 본캐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0: 아 다른 저기 뭐 딸들 친구 엄마들 만날 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1: 아 조금 한 세 달 보면은 이렇게 좀 바뀌어요.
0: 아 세 달 보면 약간 엘레강스하게 말투가 바뀌시는군요.
1: 아 네네네 맞습니다.
0: 혹시 그 교회 권사님 창법으로 다른 노래도 불러볼 수 있습니까?
1: 어 갑자기 생각나는
0: 가요 같은 거 가요 같은 거 김현종 노래 이런 거.
1: 어
0: 다 돌려놔. 권사님 역시 대단하시고요. 아 오늘 아주 그냥 기세 있게 도전해주는 이 모습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매님 늘 행복하시고 황제파와 함께 해주세요.
1: 네 행복하세요 형제님.
0: 안녕.
1: 안녕.
0: 아니 근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는 자매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절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불자님이라고 합니까? 보살님? 아 보살님이었다. 문지영님 어머 권사님 크크크 7199님 제대로 성가대 창법이네요 크크 은혜롭다 이시아님 우리 엄마는 똘끼가 있는데 우리 엄마는 똘끼가 있는데 행복해 행복해 7118님 이런 분이 왕언니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알았습니다. 아 그렇게 태어나는군요. 왕언니들은 그렇게 태어나시는 거군요. 이 기질이 이게 갖고 태어난 거지 이게 학습된 거겠습니까? 와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자 세 번째 카피머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아 네 반갑습니다. 방디예요.
2: 네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큰일
2: 반갑습니다. 네 대구 수성구 수성구에 나오나
0: 네
2: 김경규입니다.
0: 김대규님
2: 경규
0: 김경규님
2: 네
0: 어 경규님
2: 네
0: 어 안 떨리십니까?
2: 조금 떨립니다.
0: 아 그래요? 대구는 지금 날씨 어때요?
2: 그렇지 그냥 날씨 좋아요 오늘은.
0: 아 그래도 날씨가 오늘은 좀 좋습니까?
2: 네네 데프리카 아. 직전입니다.
0: 아, 데프리카 대기 이제 아직은 데프리카는 아니다.
2: 저번 주는 완전 데프리카 직전이었습니다.
0: 아 저번 주도 많이 더웠군요.
2: 네.
0: 경규님 지금 어디서 도전하고 계세요?
2: 어 지금 사무실 가다가 네. 차 세워놓고 지금.
0: 아 차 아니에요?
2: 아 차 밖입니다.
0: 아 차 밖에서요?
2: 네네.
0: 어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차를 세워놓고 차 밖에서 도전을 하신다고요?
2: 네.
0: 그럼 차 밖은 대체 어디입니까?
2: 대구 그 길 그 갓길 옆에.
0: 그냥 길바닥입니까?
2: 길바닥은 아니고 이건 공원 옆입니다.
0: 공원 옆이면 사람은요?
2: 사람 없는 데 삽니다 조용히. 없는 데 사람 없는 데.
0: 없는 데를 잠깐 피신했군요.
2: 아무도 없어요. 제 밖에 없어요.
0: 네 알겠습니다. 갑니다. 혹시 산짐승인 줄 알고 오해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2: 네,
0: 자 갑니다.
2: 알겠습니다.
0: 음악 주세요. 너만 내 곁에 오면 난 그렇게
2: 돼. 어떡해 어떡해 가슴이 너무 아파 아야

0: 누가 없어 앞이 보이지 않나 청아 어디로 갈지 몰라
1: 경규님 아 끊으셨어요 아 이게 기교가 들어가기는 했는데 제가 말하는 이 쿠라이쿠라이가 조금 반 큰술 정도 부족하셨어요. 아 이게 뭐랄까요 그 눈물약으로 우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아 김경근이 어쨌든 선물은 저희가 이제 드리기는 하는데 아 이게 살짝 아 이 악어의 눈물이 좀 있어가지고 아 이 죄송합니다. 아 이게 정말 이거 자 네 번째 카피머신을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빵디. 경주 매드맥스 박도수입니다.
1: 자, 경주 매드맥스님.
2: 네.
1: 아, 이거 목소리가 약간 나른한데요?
2: 아, 저 운전하다가 조금 쉬는 시간이어가지고.
1: 아, 그래? 어, 운전하다가 네. 쉬는 시간이면은 혹시 택시, 버스 뭐, 뭡니까?
2: 네, 화물차 운전하고 있습니다.
1: 아, 화물차 몇 톤이에요?
2: 예, 네, 8톤이요.
1: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에 나오는 8톤 트럭입니까?
2: 네, 그래서 제가 매드맥스입니다.
1: 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덤프트럭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2: 네네, 큰 차요.
1: 아, 주변, 그럼 주로 뭘 나르세요, 그걸로?
2: 아, 그 자동차 범퍼 나르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네. 좋습니다. 항상 안전운전을 저희가 빔을 쏴드리는데. 네. 자, 지금 매드맥스님 준비되셨죠?
2: 준비됐습니다.
1: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너만 내 곁에
0: 아빠 숨을 쉴 수가 없고 앞이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는 걸까
1: 성공!

0: 좋았어.
1: 아, 매드맥스님.
0: 네.
1: 아, 저 같이 울 뻔했잖아요, 진짜. 아, 이게 공기
0: 반 소리만 참법이었어요.
1: 아, 이게 공기 반이 아니고 공기 90%였어요.
0: 아, 그랬나요?
1: 네.
0: 아, 두성으로 썼더니 머리가 좀 아파서. 아,
1: 아 이걸 또 두성으로 쳐올리셨어요?
0: 예, 예. 아, 머리가 좀 아프네요.
1: 야, 이거 보통이 아니네. 제가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진짜 대단하시고 앵콜송을 네. 한 번만 더 듣고 싶은데 한 번 더 들어볼 수 있습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0: 아, 머리가 너무 아픈데. 아,
1: 감정 추스르기가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네.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한 번 더 해볼까요?
1: 네, 음악 주세요.
0: 예, 네, 다시. 예, 네, 주세요. 너만 내 곁에 오면 난 그렇게 돼. 어떡해.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을 쉴 수가 없고 앞이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는 걸까.
1: 성공! 아니 저는 실제로 가슴에 통증까지 느껴졌어요. 아 진짜 가슴이 아프신 건 아니죠?
0: 아 지금 가슴에 좀 무리가 오는 것 같아요. 아
1: 감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VIP입니다 진짜. 아 MVP죠? 아 죄송 제가 배움이 그 정도입니다. 네 옆에 누구 없죠 지금?
0: 네 차에서 하고 있습니다.
1: 차 아닙니까 밖입니까?
0: 네 저는 아닙니다.
1: 아 저는 안에서 하고 있어요?
0: 예, 예.
1: 어디 길에 세워놓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0: 예예 예. 갓길에 지금 정차하고 있습니다.
1: 옆자리도 누구 없죠?
0: 예, 저 혼자 있습니다.
1: 네 앞으로 또 예. 도전하실 때도 항상 주변에 네. 사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네 해주시기 아, 예. 바랍니다. 오늘 덕분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드릴게요.
0: 네, 네 감사합니다.
1: 안전운전.
0: 안전운전.
1: 아 진짜 여러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때문에 웃어가지고. 자 오늘도 전국에 있는 카피머신들의 활약 잘 들어봤고요. 권수현님 앞이 얼마나 안 보이는 건지 감도 안 온다라고. 일단 가슴이 너무 아파해서 음이탈 한 18번 정도 나고 숨소리 99% 들어가가지고 저는 이어폰이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아 자 다음번 카피머신이 카피

카피할 내용 미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듣고 한번 연습을 해두십시오. 다음번 카피할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승철의 오늘도 나네. 알아들을 수 없는 랩 부분입니다. 자, 띵동 띵동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렸을 때 우리가 제2외국어를 배우지 못했을 때 팝송을 들으면은 그대로 공책에 받아 적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저도 스텝 바이 스텝, 뉴키즈 온더 블록의 스텝 바이 스텝, 엑스제팬 노래들 전부 연습장에 한글로 적어가지고 따라 부르곤 했죠. 사실 이거 가사 뭔지 저희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불러 제끼시면 됩니다. 네, 이승철 씨 오늘도 나네 중간에 여자 코러스가 나온 다음에 정체불명의 랩이 나오는데 이 랩을 따라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뭐 그 라틴 느낌이 물씬 나는 발음으로 우리 그 제작진이 이렇게 적어줬거든요. 업데메코 꼴레케넌 업데메코 꼴레케넌. 우리는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들리시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장동재님, 야 정말 카피머신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아니요, 동재님이 스스로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만 내려놓으시고 창피함은 한순간, 선물은 영원히. 저희는 다음 카피머신 대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된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4: 7월 5일까지 중모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5: 지구가 푸른빛을 잃는다면 아픈 건 지구가 아닙니다. 깨끗한 공기도, 때마다 돌아오는 계절도 전부 잃어버리게 될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지구를 아껴주세요. 지구를 위한 노력이 아닌 우리를 위한 노력입니다. SBS
6: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자기가 하고도 아닌 척할 때 시치미를 뗀다고 하죠. 이 표현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시치미를 뗀다는 말은 매사냥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전 고려시대엔 매를 길들여 꿩 같은 새를 잡는 사냥이 크게 유행했는데요. 당시 매의 꽁지 깃에 달아둔 표지가 바로 시치미였다고 해요. 매의 주인을 알리기 위한 일종의 이름표였던 거죠. 그런데 남이 애써 길들인 매를 훔친 뒤 시치미를 떼어내고 자기 매라고 속이는 일이 생기면서 자기가 해놓고 아닌 척할 때 시치미를 뗀다고 하게 된 건데요. 시치미, 고려시대부터 쓰이던 말이니 정말 오래된 표현이죠.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아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황재성의 황제 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아이 죄송합니다.
7: 여러분 죄송합니다. 방금 너무 재밌는 영상을 봐가지고. 자, 주간 황재성 출발.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믹스커피 포장지 끄트머리로 종이컵을 현란하게 휘젓고 계시는데요. 네, 아주 바리스타가 납셨네요. 네, 사연 받았습니다. 황금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밤새 알바하고 기절하듯 잠들었는데 아니 무려 용 꿈을 꿨습니다. 그냥 용도 아니고 비늘이 다이아몬드처럼 번쩍거리는데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거대하더라고요. 홀린 듯 용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그 신비로운 용 얼굴의 눈알이 영락없이 빵디 눈인 겁니다. 그 희번덕함과 촉촉함 사이 딱 빵디만의 그 눈빛이에요. 깨고 나니 기가 막히게 딱 황제파워할 시간이네요. 눈알이 살짝 킹받긴 했지만 어쨌든 영롱한 용꿈이니까 일단 벚꽃 사러 갑니다. 1등 당첨되면 황제파워에도 거하게 쏠 테니까 용눈이 빵디가 우주의 기운 좀 팍팍 사주세요. 네, 오늘은 제 눈알 용 꿈을 꾸신 황금

이은수님 사연 읽어드렸습니다. 성함 자체가 돈을 불러오는 이름 아닙니까? 황금, 황금순, 허밍순 다음으로 돈 많이 불러오는 건 황금순. 네, 이름부터가 돈복이 있으신 우리 황금순.

쉽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turtle, welcome to world.

기분 좋은 저녁 시간에 시작을 알리는 건 원패스입니다. 자, 바닷바람 타면서 리듬 타면서 커피 타면서 지하철 타면서 가르마 타면서 타자 타자 원패 올라.

0: 오늘 도전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1: 잘 부탁합니다.
0: 송은디님, 오늘 카피 머신으로 너무 웃어서 위 아파요. 아유,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요. 이게 사실 우리 홍대파워에는 재하의 고수들이 많습니다. 재하의 코미디언들이 정말 많아요. 네, 자 오늘도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하고 앞으로 참여해주실 분들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칭찬해 칭찬해. 0697님 한국 도착하자마자 월드페 입장. 아 0697님 제가 어디 사시는지 아는데 세상에 웰컴 투

0: 해야 되는 걸까요? 박지우님, 반찬 가게 왔는데 빵디 목소리 들려요. 사장님도 황제파워 찐팬. 야, 반찬 가게 사장님
1: 사랑해요.
0: 다음 곡은 엄정화의 몰라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김멀리님, 요가에 지쳤을 땐 황제파워가 최고죠. 애기 안고 들썩들썩 중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애기가 들썩거리면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새글새글 잠들어버린다고요. 2807님, 난 야근이 있는데 어떡해 어떡해.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2807님,

0: 자, 김호정님, 난 퇴근해서 집에 왔어요. 빵디, 오늘 처음에 툭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해주세요. 요즘 안 그래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쯤 되면 즐겨야 하는데 왜 이 음식을 안 즐겼나?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오늘 처음에 툭 콩국수로 진행시켜! 자, 콩국수집에 맨두까지 있으면 같이 시켜주세요. 9861님 김남길 배우 목소리도 들려주세요. 근데 이거 들으면은 남편한테 돈 주셔야 되는데.
1: 여보, 나 10만원만.
0: 자, 10만원짜리였습니다.

물량이 넘쳐납니다. 막내답게 열심히 일해요. 많이 고생일 텐데 저도 마트에서 진정리해볼 때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힘내십시오. 에너지 빔. 자, 0358님, 수유시장 근처 청바지 공장입니다. 일감이 없어서 게임하면서 황제파워 들어요. 자, 오늘만 그럴 거예요. 네, 0358님, 곧 좋아질 겁니다. 여기도 또, 네, 일감 많아지시라고, 네, 아주 그냥.

0: 9611 칼치합니다. 마트 들려서 참외 한 박스 사가야 찌.
1: 오늘만 많이 먹고 다음에는 많이 먹지 마. 오늘만 많이 먹고 다음에

회원이 병원을 왔는데 광고판 문구가 마음을 때리네요. 당신은 아직 당신의 헤어와 헤어질 때가 아닙니다. 야, 멘트가 아주 라임이 죽이죠. 헤어와 헤어질 때가 아닙니다. 네, 이런 것도 우리 분홍이방 황석봉으로 보내주시면 이런 것도 후배 올라버리지.

0: 네, 맞습니다. 너무 앉아서 편하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맞습니다. 네, 혼자 있을 때라도 쉬어야죠.
1: 그렇습니다.

아, 오늘 뭔지 모르는데 그냥 기분이가 좋습니다, 여러분. 자, 월미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콩국수 곱빼기로 드세요. 자, 오늘 하루도 덕분에 저도 즐거웠고요. 마무리도 여러분 잘하십시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님, 이따 비 온대요. 얼른 집 가서 라면 부실게요. 빵디는 라채면 3개죠. 전 늘 3개입니다. 네. 남아도 3개. 다 먹어도 3개. 늘 3개다. 그 대신 밥은 말지 않습니다. 자,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하시고. 김다현님, 빵디 내일 봐요. 퇴근. 이거 약간 문제지. 친구 같다, 친구. 아, 여러분, 진짜 우리 직장 같은 동료 같습니다. 여러분, 갈게요. 퇴근하세요. 저도 먼저 들어갑니다. 오늘 끝곡 이석훈 소향의 감사 골랐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안녕히 가세요. 여기까지 끝.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좋은 꿈을 꾸고 나면 다들 어떻게 하나요? 꿈 해몽부터 찾나요? 아님 복권 사기? 복 달아날까 말도 못하고 끙끙대진 않고요. 근데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어디다가 털어놓으려고 해도 금방 다 잊어요. 디테일은 없고 느낌만 남습니다. 이 좋은 꿈을 딴 데 써먹을 시간에 오래오래 기억하려 애를 쓰면 좋을 텐데 그걸 못하니. 그래서 모든 꿈이 한순간인가 봅니다.

0: 선우정아 상상, 박소현의 러브 게임 화요일 첫 곡이었고요. 저는 라디오계 소나무 라송 DJ 박소현입니다. 윤세희님, 꿈 해몽을 검색해보지요. 근데 실제로 좋게 발현된 적은 없고요. 내 기분만 좋아요. BTS 진과 유재석 씨가 함께 나온 꿈도 꾸셨다며. 4081님, 저는 새벽에 깼을 때 꿈 내용이 좋은 것 같으면 스마트폰 메모장에 바로 적어요. 오, 그리고 낮에 보면 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막 적으면 그걸 또 보면 기억이 나는군요. 꿈은 진짜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나 느낌이 많이 달라지죠. 생생하게 꿨다고 하는데 또 나중에 기억을 떠올릴수록 또 변질되기도 하고요. 저는 1년에 꿈을 한 번 정도 꾸나? 저는 꿈을 거의 어쩌면 2년에 한 번 정도 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꿈이 엄청 귀합니다. 저는. 예, 여러분은 늘상 또 일상이라고 하는데 전 또 그렇게 꿈이 안 꿔지더라고요. 아니면 매일 밤 꿈을 꾸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또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현실에서도 기억을 못하는데 꿈도 기억을 못하니까 1년 내내 생각나는 꿈이 없습니다. 꿈 얘기 나온 김에 오늘의 영수증은 꿈의 영수증으로 받아볼게요. 꿈의 영수증이 뭐냐면 내가 꿈꾸는 영수증. 지금 사고 싶은 것들. 어머, 이런 내역에 찍힌 영수증을 받고 싶다. 여러분의 상상입니다. 꿈꾸는 영수증. 좀 허황되고 말이 안 되는 금액이어도 괜찮아요. 아, 나 사고 싶은 것.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지금 보내주세요. 오늘 3, 4분은 뮤직큐 함께합니다.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 아이디어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3: 리아야, 놀러 갈게.
2: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3: 리아야, 함께하자.
2: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3: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4: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와!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3: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김수현님이 그 누군가 했더니 트라이앵글이었구나. 좋다. 세기말 감성. 맞아요. 트라이앵글의 Love Is 라는 곡이었고요. 영화 와일드싱의 OST인데요. 유주희 4578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트라이앵글이 그 혼성 댄스 그룹입니다. 이름 팀 이름인데 이제 그 트라이앵글이 해체된 뒤에 2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기회를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코미디 작품으로 표현한 곡이라서 여러분 트라이앵글의 러브 이즈를 이어드렸고요. 김방실님, 제 최애 배우인 강동원 배우 23년 된 팬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결혼을 하는데 와일드싱 무대 인사 가서 동원 오빠께 직접 청첩장을 드렸어요. 오빠가 너무 좋아요 라는 글을 어떻게 보통은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은 다음 주면은 이제 신랑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신랑 이야기는 한 줄이 없어. 뭐 우리 오빠는 뭐 강동원 오빠를 닮았다는 둥 안 닮았다는 둥 뭐 성격이 닮았다는 둥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음 주에 결혼하는데 강동원 오빠가 너무 좋아요. 예, 김방실님 너무 귀엽습니다. 23년 된 팬이니까 영화를 23번 봐주시는 건 어떨까? 김방실님 결혼 축하드리고요. 축하 축하 축하 선물 갑니다.

복권만 당첨되면 살 것들 리스트는 다 준비됐는데 정작 복권 한 장을 안 사는 우리들, 그렇게 오늘도 꿈만 꿉니다. 오늘의 영수증. 아이고, 0892님이 샷된 가방이요. 예, 앞뒤 다 자르고 그냥. 아니, 샷된 가방이 이 정도예요. 예. 0266님, 강남 건물 부동산 계약서요. 이야, 다들 카드 한도가 어마어마하네요. 0105님, 퇴근 중인데 너무 졸려요. 대리기사비 영수증 받고 싶어요. 누가 내 대신 운전 좀 해줬으면. 아, 요런 것들은 요런 상상을 할 때가 있죠. 몸이 너무 천근만근일 때 선물 갑니다. 정성민님, 제 꿈의 영수증은요, 샵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빼고 여기부터 저기까지 싹 다 주세요. 이거 저 드라마에서 보통 나오는 장면. 그리고 밥집에서 저는 이거 해보는 게 플렉스였는데, 이거 이거 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싹 다 주세요. 예, 식당에서. 예, 이런 상상 여러분도 하시죠? 신동주님, 저는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을 결제한 영수증이요. 마일리지 말고 완전 내 돈 내 산으로요.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이게 비즈니스까지는 많은 분들이 또 이용을 하시는데, 사실 퍼스트를 예, 또 잘 또 기회가 없죠. 근데 버킷리스트라고 하셨으니까 예, 열심히 또 일하시면 언젠가는 이 버킷리스트 이루길 바라면서 신동주님 선물 갑니다. 1695님, 최고급 한우 소불고기가 찍힌 영수증 갖고 싶네요. 오늘 아침에 꿈이 너무 생생해서 울면서 일어났거든요. 엄청 배고프고 굶주린 꿈이었는데 소불고기가 어찌나 먹고 싶던지. 아직 점심으로도 못 드셨나요? 소불고기 저녁으로는 꼭 드시기 바랍니다. 선물 갈 거예요. 8682님, 동생이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이모로서 하나뿐인 조카에게 600만원짜리 유모차 턱 하고 일시불로 사주고 싶네요. 이모가 더 열심히 벌어볼게. 태명은 행배예요. 행배. 언니 순산하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언니가 순산하라고 얘기를 꼭 전해달라고. 예. 야, 유모

자, 저는 이런 걸 검색해볼 일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여러분, 비싸다는 건 알았지만 2,300인 줄 알았어요. 600만 원씩 하는군요. 8682님께 선물 가고요. 여러분의 이 영수증이 나중에 현실이 되길 바라면서 주문을 외워드립니다. 짐 살라빈, 짐 살라빈, 레드벨벳, 짐 살라빈, 짐 살라빈.

찜살라빔 레드벨벳입니다. 이진경님 아들이 재수 중인데 원하는 대학 붙으면 최신형 노트북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 영수증 꼭 보고 싶네요. 제발 아들 파이팅하자라는 글을 주셨습니다. 아 재수 중인 아들 예 건강관리 잘하고 이 이진경님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우리도 함께 응원합니다. 예 공부하는 많은 우리 수험생들 예, 힘내시고요. 6752님 딸이 국악전공 준비 중입니다. 1,000만 원짜리 아쟁을 사주고 싶네요. 현실은 3년 만기 10만 원짜리 적금 들었습니다. 야, 그 아까 유모차도 600이라 제가 깜짝 놀랐는데 보통 이제 바이올린 같은 거는 막 억대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바이올린 그리고 막 첼로 이런 것도. 근데 우리 국악의 이 아쟁도 1,000만 원 예, 이렇게 하는군요. 아이고. 나중에 또 이 꿈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5761님 엄마가 산 꽃 영수증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엄마가 꽃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지금 시골집에 꽃이 만발했네요. 이거는 진짜 너무 가슴 아프다. 그죠? 그래서 어머니랑 우리가 막 꽃 구경 이제 엄마들이 가자 그러면은 아니 또 무슨 꽃 구경을 가지 이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이제 1년에 한 번이니까 꽃 구경은 앞으로 5번 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죠? 10번을 못 갖고 왔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분 엄마가 꽃을 너무 좋아하셨는데 지금 시골집에 꽃을 보면 엄마

생각이 너무 나지만 엄마는 다시는 꽃을 같이 볼 수 없으니까 예, 5762님 가슴이 찡해집니다. 이분께 선물 가고요. 박정현 꿈에 이어집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매일 사용하는 전기가 홍수, 가뭄과 같은 물 문제와 깊이 닿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물이 냉각에 쓰이고 온실가스가 배출돼서 기후변화를 악화시킵니다. 거창한 실천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전력 소모가 많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전력 피크 시간대엔 전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세요. 또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거나 전등을 끄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물 문제를 해결하는 큰 힘이 됩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아기들의 생애 첫 식사. 세계보건기구에선 생후 6개월부터 이유식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첫 이유식에서 빠지지 않고 빠져서도 안 되는 게 쌀 미음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쌀은 탄수화물이 주성분이지만 단백질과 필수지방산,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 등 10여 가지 영양성분이 포함된 단일식품으론 완전식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특히 쌀에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칼슘의 흡수를 돕는 라이신 함량이 다른 곡류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아 뼈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소중한 내 아기에게 가장 순하고 가장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쌀 이유식 한 그릇에 가득 담긴 것 같습니다. 쌀은 곧 사랑입니다.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친구에게 연락할 일이 있어 급히 톡을 보냈습니다. 조은영. 바로 답이 왔죠. 네, 오빠. 오빠? 오빠라고 부를 친구가 아닌데. 다시 보니 제가 잘못 보냈더라고요. 동명이인인 중학교 때 후배에게. 축구부로 활동하던 중학교 2학년 시절 신입생으로 들어온 은영이.

0: 작은 키에 상대적으로 큰 교복을 입고는 종종종 다니는 모습이 참 귀여웠습니다. 직접 말을 걸 용기는 없어서 축구부 후배들을 통해 이름을 알아내고, 괜히 후배들한테 영은이한테 잘해줘라 당부를 하곤 했죠. 가끔씩 몰래 바나나 우유도 사다 줬고요. 그 시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표현이 바나나 우유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축구에 온 힘을 쏟고 있던 때라 누구를 만나고 할 정신은 없었고요. 그저 그 애가 신경 쓰여서 누가 괴롭힌다는 소리만 들리면 대신 나서서 챙겨주는 것 말고는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 후 졸업하고 자연스레 멀어졌다가 미니홈피를 거쳐 SNS 시대로 넘어오면서 다시 연락이 닿았지만 번호만 교환한 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이렇게 뜬금없이 인연이 이루어질 줄이야.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자연스러운 척을 했습니다. 어? 그래? 잘 지내?
1: 네, 오랜만이네요. 오빠 어떻게 지냈어요?
0: 잘못 보낸 메시지 하나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가 다녔던 중학교 근처 카페에서. 아, 많이 컸네, 은영이.
1: 그래도 키는 아직 조그매요.
0: 교복 입고 마주치던 우리가 다 큰 어른이 되어 이렇게 마주 앉아 있다니, 왠지 몸만 자란 느낌에 그때 감정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먼저 다음 약속도 잡았습니다. 중학교 땐 바나나 우유가 전부였지만 이제는 어른이니까 맛있는 고기에 술 한 잔도 했고요. 2차로 노래방에 가서는 온 마음을 노래에 담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무작정 만나기만 하던 어느 날,
1: 우리 사귀는 거야? 뭐야?
0: 어? 사귀는 거지. 결정적 한 방이 없는 버릇은 그대로인 저 대신 은영이가 먼저 토스를 해준 덕에 우리는 정식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핑크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축구를 그만두고 먹고 살 걱정이 컸거든요. 때마침 사촌 형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아래서 1, 2년만 고생하면 결혼 자금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녀도 기다리겠다 해서 호기롭게 떠났죠. 허나 입국 심사 도중 문제가 생겨 떠난 지 14시간 만에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안 되겠다. 오빠는 그냥 나랑 계속 붙어 있어야겠다.
0: 낙담하는 저를 붙잡아준 은영이. 그때부터 한국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닥치는 대로 해냈고, 그렇게 조금씩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당당하게 프로포즈도 할 수 있었고요. 처음 그녀의 부모님을 뵈었을 때 지금의 장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은영이가 중학교 때 자기 지켜주는 축구부 오빠가 있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구서방인가 봐요.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그 시절 제가 은영이를 지켜줬다면 지금은 은영이가 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머뭇거릴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나를 지켜주는 한 여자. 나를 남편으로, 초이 아빠로 살아가게 해주는 내 사랑 조은영을 죽는 날까지 사랑할 겁니다.

저의 위주 김현우였습니다. 6863님이 노래 설마 은영이에게 나오는 건 아니죠? KCM의 은영이에게. 저도 사연을 처음 읽을 때부터 이름이 이제 은영이어가지고 본명을 다 이제 오픈을 해주셔서 은영이에게를 생각했는데 우리 이선아 PD도 잠깐 생각은 했지만 그건 새드 엔딩이잖아요. 은영이랑 잘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은영이에게 또 파트 2도 있고 한데 다 안 되는 내용이어가지고 이분들은 해피 엔딩이었잖아요. 그래서 To Be With You를 이어드렸습니다. 김가연님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네요. 청춘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은 느낌. 이관희님 서로 지켜줬구만요. 그죠? 구자현님의 러브스토리였는데 지금 인증샷과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방금 우리 부부사연 듣고 은영이랑 같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우리 초이가 첫 돌을 맞이하는데 오늘 러브게임에서 우리 이야기가 방송된 게 초이에게도 나중에 들려줄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목소리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초이가 더 커서 15살, 20살이 돼도 아빠, 엄마의 러브스토리를 이렇게 듣는다는 건 너무나 행복한 소중한 추억이잖아요. 그래서 오래오래 러브게임 또 제 목소리도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참 사람의 인연이 대단한 게 아니 그날 실수로 그냥 정말 실수로 보낸 건데 그 실수로 문자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수 없었을 거잖아요. 프로포즈 사진도 왔는데 극장 하나를 통째로 빌린 건가 봐요. 예. 결혼식 사진도 보내주셨고 아기 사진이 이제 왔는데 늘 현명한 선택을 하며 살아라 해서 초이, 구초이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결혼식 날 오늘 이 사연자가 울었대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그 커다란 교복 입고 그죠? 교복도 좀 약간 크게 다들 사잖아요. 근데 그

귀엽게 걸어오던 종종종 거리던 그 귀여운 후배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자신에게 이렇게 다 걸어오는 그 모습에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리셨다며 청춘 영화 한 편을 찍으신 분들입니다. 예, 첫사랑일 것이고 그죠. 예, 너무나 멋진 러브스토리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자연님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주간베스트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원필 안녕하신가영이 함께한 일어났어 노래 제목이 일어났어입니다. 바로 이어드려요.

0: 트와이스, 예, 사랑스런 9명 소녀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트와이스, 누구보다 널 사랑해 이어드렸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에겐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봄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레노,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3: 르노.
4: 이칼립스 런런. 신은주님의 신청곡입니다. 라송, 월드컵이 눈앞으로 다가와서 두근두근합니다. 가족들은 예상 점수 맞히기를 했는데 맞힌 사람한테 10만원 주기예요. 저는 2-1로 우리가 이긴다에 한 표 던졌어요. 32강 진출하면 좋겠네요. 우리 선수들 파이팅! 이란 글과 함께 런런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11시에 체코와 우리 대표팀 첫 경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4부에는 뮤직큐 함께합니다.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도록 퀴즈 지금 보내주세요.

0: 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측정값이 곧 안전의 기준이 되는데요. 작은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만큼 가스 감지기가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국가가 인정한 공인교정체계 코라스 교정인데요. 측정 결과를 명확히 표기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장비를 검증하고 보증하기에 안심하고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공신력을 지니는 코라스 성적서. 가스감지기에 특화된 기술을 확보한 업체에서 코라스 교정을 받는다면 안전이 더 완전해지겠죠?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3, 2, 1 가평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미음 기억. 여름만 되면 우리를 귀찮게 하는 대표적인 존재인데요. 일찍 더워져서 그런가 벌써 이것이 나타났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엥 하는 소리가 들려서 불을 켜면 귀신같이 사라졌다가 끄면 다시 나타나는 영원한 여름철 불청객,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미음 기억으로 재미있는 오답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0: 10cm 방에 모기가 있어. 힌트송이었습니다. 오늘 정답은 모기. 정말 싫어요잉. 모기 이지현님. 어제 모기 잡다가 밤샜다며 5455님. 아이고야. 우리 아들은 모기 한번 물리면 아주 퉁퉁 부어서요. 물리면 모기 패치 바로 붙여야 됩니다. 허준영님. 세 분께 선물 가고요. 미음 기억으로 맹구가 왔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 맞나 이게?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걸 좀 재현을 좀 하려다 보니까 맹구 6381님 주셨고요. 0137님은 마귀, 미음 기억, 마귀. 외로워서 그런가 음란마귀에 씌었나봐요. 뭘 보든 듣든 자꾸 음란마귀 그쪽으로 생각이 간다며. 아유 이거 큰일이네요. 0137님 망고가 됩니다. 유희진님 그리고 마곡 이서영님 해병대 출신 로이킴님에게 몇 기 7585님이야. 로이킴씨가 늘 콘서트에서 하죠. 몇 기야? 예, 몇 기가 또 됩니다. 이 중에서요 0137님 7585님 두 분께 선물 갑니다. 잠시 후에는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한데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할게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5: 하이마트로 가요.
6: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5: 하이마트로 가요.
6: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식단은
8: 메디솔라.
9: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0: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11: 지긋지긋 무조맨
12: 티 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신청곡이 지금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을 한 줄에 재치 있는 퀴즈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큐.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도록 퀴즈 출제 부탁드립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참여할 수 있고요. 팝송, 트로트, 객관식, 주관식 모두 환영합니다. 첫 번째 퀴즈 출제해 주신 손아윤님께 선물 갑니다. 최애나 음악을 신청하셨습니다. 최애나. 홍현이가 박소연에게 산삼을 선물했다. 놀란 박소연이 이렇게 귀한 걸 어떻게 구했냐고 묻자. 홍현이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산삼. 아니 이걸 어떻게 구했어? 라는 질문에 홍현이는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이 곡이 따라따따 이게 유명해가지고 아유 제목이 뭐더라 제목이 뭐더라 할 수 있는데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주세요.

캐치 캐치 이거죠. 내가 직접 캐치 캐치 이렇게 해가지고 정종환님이 캐치 캐치 오다 주었나요. 1852님 요즘 제 최애곡입니다. 노래방 가면 꼭 부릅니다. 캐치 캐치 이거 노래방 가서 부르면 진짜 신나죠. 분위기 업 시키는데 최고죠. 9041님이 따라따따 이준님 덕에 알게 됐네요. 캐치 캐치. 아 진짜 이준 씨가 민소매로 이 예나 씨 춤을 추는데 깜짝 놀래요 여러분. 예 캐치 캐치 이준 검색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예 캐치 캐치 예나를 검색해 주세요. 자 세 분께는 선물 가고요. 아니 이거 어떻게 구했어 하니까 칠갑산 예 칠갑산에서 예 가져왔다며 0526님이 주셨고 엄마야 엄마가 줬다고 김혜정님 주셨습니다. 두 분 중에 김혜정님께 선물 갑니다. 이번에는 퀴즈 출제자 김미란님께 선물 가고요. 이찬혁의 음악을 신청하셨습니다. 악동 뮤지션 이찬혁. 강호동이 텃밭에 열심히 파농사를 지었다. 놀러온 은지원이 파를 마구 뽑자 화가 난 강호동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파를 마구 뽑으니까 열심히 지은 농사인데 짧게 말했는데요. 강호동 씨의 그 사투리를 좀 기억해 주시면 예, 결정적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은지원이 팔을 마구 뽑자 화가 난 강호동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파노라마 이렇게 된 거죠. 파노라고 경상도 사투리로 0217님 파노라마 김건웅님 파노라마 정수경님도 정답 예 세 분께 선물 갑니다.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입니다. 권미선님이 오답을 보내주셨는데 파도 유엔의 파도라는 곡이 있잖아요. 파 달라고 예 파도 경상도 사투리로 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강은하님이 에잇 아이유의 에잇이라는 곡이 있는데 에잇 예 참아 예 뭐 더 이상 험한 말은 못하고 에잇 그리고 0390님이 마마가 왔습니다. 엑소의 마마 진짜 옛날 명곡인데 마마 이런 건데요. 이 중에서 권미선님께 선물 갑니다. 이번에 퀴즈 출제자 5024님께 선물 가고요. 에메랄드 캐슬의 음악을 신청하셨습니다. 에메랄드 캐슬 시장에 간 박소연과 김숙 물건을 구경하는데 소매치기 범이 박소연의 가방을 낚아채고 달아나려 했다. 이때 눈치 빠른 김숙이 한 행동 때문에 소매치기 범이 붙잡혔는데요. 김숙은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소매치기 범을 잡습니다. 자, 김숙 씨가 어떤 행동을 했기에 소매치기 범이 붙잡혔는데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지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예, 김숙 씨라면은 이거 했을 수도 있어요. 예, 운동신경이 좋거든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김숙은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이 곡을 또 이렇게 듣네요. 추억의 명곡인데 예전에는 이 곡 진짜 라디오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엔 좀 듣기가 어려운 곡인데 이렇게 또 센스 있게 퀴즈로 만들어주셔서 5023님 감사드리고 선물 갑니다. 발걸음이죠. 이렇게 아셨죠? 김숙은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까? 발을 건 거예요. 숙이 누나 용감하다. 발걸음. 전우준님 정답. 해석이 참 묘하네요. 발을 걸었어요. 발걸음. 2351님. 김숙님은 그러고도 남음 하면서 발 걸어서 발걸음. 4124님. 세 분께는 선물 가고요. 자, 김숙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라는 질문에 발로차. 발로차. 예, 우리 축구 또 이제 하게 되면 이 곡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발로찼다며 클론의 발로차 8846님이 보내주셨고요. 손미영님은 아, 귓방망이라는 노래 알아요 여러분? 매드키즈의 귓방망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냥 귓방망이를 한 번에 그래서 이것도 행동은 행동이죠. 예, 근데 아, 김숙 씨가 또 그 정도로 또 이 정도 세진 않은데 송민정님 왼손을 잡고 K윌의 왼손을 잡고가 있는데 범인의 소매치기의 왼손을 딱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붙잡았다는 겁니다. 7118님은 돌려차기를 180도 했다는 글과 함께 벤의 180도를 오답으로 또 올려주셨어요. 180도. 9633님 호루라기 스윙스의 호루라기라는 곡이 있는데 호루라기를 불어서 범인을 잡았다. 호루라기. 9900님이 뱅뱅뱅이 왔어요. 쏘지 않았을까요? 뱅뱅뱅 보내주셨는데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예, 그냥 한 번에 해결되는. 그리고 바나나 차차 이거 알아요 여러분? 모모랜드 바나나를 밟고 미끄러지게 바나나를 깔았다며 바나나 차차. 예, 박용호님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오답자 중에서 또 선물이 갑니다. 8846님께 선물 가고요. 박소연의 러브게임 잠시 후 4부에는 우리 막내 작가와 제가 허밍을 해드립니다. 공포의 듀엣 큐 기대해주세요.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혹시 자다가 움찔하거나 깜짝 놀라 깨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반응을 수면 놀람증이라고도 하죠. 스트레스나 피로, 운동 부족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미네랄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랄은 밤사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몸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주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인데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 가장 손쉽게 미네랄을 섭취하는 방법이니까요. 오늘 밤 편안한 숙면을 준비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SBS 라디오의 마스코트 랄라가 20살이 되었어요. 6월 16일에 열릴 랄라의 20번째 생일 파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청취자 3,000명에게 선물을 나눠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1: 랄라의 생일 파티는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함께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은 관심의 시작입니다. 신고엠 나비 새김을 통해 관심을 보여주세요. 쇼리 신랑!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정우영 셰프입니다. 주변의 권유로 지난해부터 러닝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꾸준히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건강을 더 살피게 됐습니다. 체력이 올라오니 기분도 좋아지고 하고 싶은 일들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히려 여유가 생긴 거죠. 오늘도 뛰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더 늦기 전에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나를 돌보다 보면 좋아하는 일도 훨씬 즐겁게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정우영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둘이서 함께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듀엣 큐. 절대음감 박소현과 막내 작가가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듀엣 큐.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 쇼 듀엣 큐. 공포의 듀엣 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막내 작가와 제가 허밍을 해드립니다. 허밍 멜로디만 듣고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인지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6863님 공포의 듀엣 큐 QWER의 눈물 참기, 막내 작가님은 웃음 참기. 아 오늘 또 막내 작가님이 또 웃어줄지. 양은정님 오늘은 귀가 좀 트여야 할 텐데 오늘은요. 이게 또 쉬우실 거예요. 예, 일단 요즘 노래는 아니고 예, 추억의 명곡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노래 재밌었는데 예, 난리가 났던 노래인데요. 지금부터 허밍을 해드립니다. 잘 듣고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인지 보내주세요.

야, 여러분, 우리가 리듬이 뒤에가 좀 약간 안 맞았는데 이게 리듬감이 있어야 되는 노래여가지고 듀엣에서 이게 화음이 아니라 리듬이 안 맞았네요. 리듬이. 근데 앞부분, 예, 제가 한 파트와 우리 막내 작가님 한 파트가 굉장히 유명한 파트입니다. 예. 은정님이 시작한 거예요. 아니, 벌써 시작해가지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번 더 해드릴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아니, 이거보다 좀 괜찮죠? 지금 음정 괜찮았죠? 아, 이 음정 괜찮았어요. 이게 여러분 음정이 낮게 해도 되는 곡이어가지고 지금 예 해보겠습니다. 음흠.

0: 아, 여기가 두리가 여러분 이 리듬이 우리가 좀잘안 맞아. 여기가 너무 어렵네. 요겁니다. 예, 근데 앞부분에도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막내 작가 파트가 이제 킬링 파트예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힌트송 나가요.
1: 아, 오케이.

0: day now.
1: 힌트송 난리나 블락비였습니다. 6431님이 지코 아무 노래요. 아, 비슷한 결로 맞추긴 했는데 이 난리나도 그렇고 제가 해드린 곡도 그렇고 다 지코 씨가 만든 작품이어가지고 비슷한 결이긴 한데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7568님이 샹하이 샹하이 샹하이 이렇게

이렇게 들으셨는데 이렇게 들으신 분이 정지윤님이 또 이걸 심쿵해 이렇게 들으셨어요. 샹하이샹 심쿵해 비슷하게 들었죠. 그리고 안계영님이 엄마 앞에서 짝짝꿍 이렇게 들었는데 엄마

몰라요. 이 최진사댁 노래 들으면 알것 같은데 이 중에서 비슷하게 들으신 분이 날바날바 기순이 있습니다. 샹하이 샹하이 이렇게 들으신 분이 날바날바 기순 이렇게 들으셨나? 최상구님 이분께 선물 가고요. 정답 공개합니다.

아이, 너무 유명한 거죠. 헐. 야, 헐. 예, 기억나시죠? 정답 블락비 지저스 2362님 탈락. 정답은 블락비의 지저스. 꼭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647님 외에 많은 분들이 지저스 무슨 말이 필요해서 지저스를 보내셨는데 오답이었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주셔야 정답이 됩니다. 블락비 헐 처음 알아들었네요. 6708님 축하드립니다. 블락비 헐 지저스 무슨 말이 필요해 이 부분이죠. 정답 4116님 블락비 헐 진짜 헐이네요. 왜요? 맞추신 분들이 진짜 다들 놀래고 있어. 아니 헐이 맞았어? 예, 저하고 느낌이 딱 통하신 4116님까지 세 분께 선물 갑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정답 찾느라. 그래도 이제 귀가 좀 트였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이 귀가 좀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정답 발표하고 나니까 지저스 지저스가 막 올라오고 있네요. 여러분 느낌이 설마 이건가? 그 곡이 정답입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 예, 좀 쉬워요. 노래 제목만 알면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어갈게요. 퀴즈 출제자에게는 선물이 갑니다. 박수경님께 선물 가고요. 여자친구 음악을 신청하셨습니다. 여름이면 들려오는 곡이에요. 여자친구의 음악. 박소연이 남자친구와 게임을 하다가 져서 손목 10대 맞기로 했다. 남친이 기어이 10대를 다 때리고는 지금 9대 맞았지? 라고 묻자 박소연이 큰 소리로 뭐라고 외쳤을까요? 아니 10대를 맞았는데 10대를 때리고 지금 9대 맞았지? 와, 자 박소연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인데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세요.

0: 지금 9대 맞았지? 라고 묻자 박소연은 10대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10대야. 김혜진님 가사 듣다가 빵 터졌네요. 정답 10대야. 2272님 10대야. 저도 뽑힐 수 있을까요? 뽑혔습니다. 4557님 세 분께 선물 갑니다. 지금 9대 맞았지? 라는 질문에 박소연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열이 올라요. 아, 열받아요. 이 소리죠. 선미의 열이 올라요. 7568님 주셨고요. 11이 왔네요. 이쪽에서 9대라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또 11, 11대야라고 우겨보는 아이브의 11 박홍일님 주셨고요. 아 모라카노에서 아메리카노. 예 최재현님 또 이분이 두 개를 보내셨어요. 지금 9대 맞았지? 아니까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이승기 최재현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최재현님께 선물 갑니다. 자 이번에는 퀴즈 출제자 7924님께 선물 가고요. 존박의 음악을 신청하셨습니다. 존박. 박소연이 어머니 심부름으로 꽃게를 사러 갔다. 근데 건망증이 심한 박소연이 엄마가 꽃게를 사오라고 했는지 대게를 사오라고 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고민하던 박소연이 대게를 사가자. 엄마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대게를 일단 사갔어요. 엄마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세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1: 1, 2, 3

노래 듣다 정답 아셨죠? 이게 아닌데, 대게 아니고 꽃게인데. 그래서 정답은 이게 아닌데. 6533 김정민님, 김한결님 세 분께 선물 가고요. 죽일놈 이렇게 어머니가 꽃게 진짜 잘못 쌈 죽일놈. 다이나믹 듀오 김병수님이 오답으로 주셨고요. 대게를 사가자 엄마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게 무슨 일이야 박혜은님. 그리고 왜 그래 이은주님 주셨는데 김현철 왜 그래. 이 중에서 박혜은님께 선물 갑니다. 생방송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려요. 마지막 퀴즈였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소리 질러!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숙면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3: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7: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내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 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 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널 보면 내 맘이 녹아내려. 누구 목소리게요 여러분? 딘딘과 유주가 듀엣을 했습니다. 딘딘 그리고 여자친구의 유주씨예요. 웹툰 OST고요. 러브송입니다. 제목이 사랑인 걸까. 굉장히 경쾌하고 러블리한 곡입니다. 사랑인 걸까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시는 솔방울 사랑합니다.

0: 啦啦啦啦啦啦，모든인쇄가능한성원에드피아，온라인주문간편한성원에드피아，누구든지어디서나쉽고빠르게인쇄의유토피아성원에드피아。여름에는부채판정매，다양한부채역시성원에드피아。코입술주름개선을위해피부깊은곳부터자연스럽게 PLLA 로부드럽게채우다올리비아。의료기기광고심의필。
1: 전세계가극찬한전설의무대，수천만의기립박수，그감동의기록，뮤지컬빌리엘리어트。2026년반드시경험해야할단하나의무대，블루스퀘어우리은행홀지금공연중。
2: 유재석이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4: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5: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4: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5: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4: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6: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8: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7: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8: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9: 잘 만들었다, 몽잘.
10: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1: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냥이라는 답변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가장 강력할 때가 많죠.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 그냥이라는 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에게 그냥 좋았던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나 딱히 즐거운 일은 없었어도 그냥 좋았던 날이라면 남은 한 주 동안 강력한 힘이 되어줄 수 있을 테니까요. 영스 가족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언제나 완소가 그냥 좋은 이곳.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0: 2026년 6월 9일 화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홍대강의 그냥 네가 좋아 였습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그냥일 때 가장 무서운 법이죠. 어떤 이유나 조건은 그게 없어지면 마음도 없어질 수 있는데 이건 이유 없이 그냥 좋아하는 거잖아요. 우리 곽규민님께서 완소들은 완디가 그냥 좋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완소들을 그냥 좋아해요.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파리팔구님, 서해안에서 대구 집으로 택배 주문한 해산물이 도착했어요. 찰광어회랑 갑오징어회를 시켰는데 쭈꾸미, 조개, 해산물 서비스로 넣어줬네요. 맛나게 먹으며 영스 들을게요. 어머, 너무 맛있겠다. 어디시라고요? 대구? 가고 싶네요. 어, 쭈꾸미에 조개, 해삼 서비스? 너무 완벽한 집이네요.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릴게요. 2부와 3부에서는요. 영스 가족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메이드 바이 영스 메바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왕해결 킹키씨 그리고 영스엔 첫 출연이죠. 댄서 또또씨와 함께합니다. 두 분과의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만 청취 중이신가요? 혹은 다른 일을 하며 듣고 계신가요? 강아지랑 누워서 영스에 집중 중이에요. 분리수거하러 나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있고 치킨 건강한 치킨

0: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7: 든든하게
6: 집에서도
8: 간편하게
6: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8: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6: 오딸.
8: 와, 건강한데 맛있네.
9: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8: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10: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1: 리아야, 놀러 갈게.
10: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1: 리아야, 함께하자.
10: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1: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1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2: 비다샵!
1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2: 비다이렉트샵!
1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1368님, 내일 수업 준비하면서 영수 듣고 있어요. 종이 오리고 붙이는 단순 업무라 라디오 들으면 오히려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도 종이 오리고 붙이는 것도 힘들잖아요. 가끔씩 하시면서 스트레칭 같은 것도 좀 해주시고 고개를 계속 숙이면서 계속 하시다 보니까 힘드실 것 같으니까 꼭 스트레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라디오만 듣고 있나요? 혹은 다른 일을 하며 청취 중인가요? 지금 이 순간 영수에만 집중 중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하며 듣고 있는지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비 내리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영주님, 퇴근하고 지금 막 집에 들어왔는데 비가 막 쏟아지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김은실님께서도 영수 들으며 걷기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네요. 우산 없이 나와서 잠시 공원 정자에 비 피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역이 지금 다 어디이신 거지? 비가 다들 우산을 원래 비 소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산 같은 게 있으시면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또 비가 막 쏟아

한다는 거 보니 또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비 오는 곳이 있는지 영스 가족들이 날씨 또 리포터 분들처럼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7369님께서 완디 저 홈트했어요. 억지로 1시간을 운동하고 요가 매트 돌돌 말 때 딱 흘러나오는 영스 시그널 음악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오늘따라도 반가운 게 운동 끝나는 시간인지 완디인지 모르겠지만 암튼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둘 다여서 더 행복한 게 아닐까요? 행복인 배가 되는 원래 그렇게 억지로지만 그래도 한 시간을 끝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마침내 끝날 때 영스가 흘러나온다는 것도 운명이다 보니 행복이 배가 됐다. 우리 이동욱님 출장 와서 듣고 있어요. 오늘 후배랑 한 방을 쓰게 됐는데 제가 코골이가 심해서 벌써부터 걱정되네요. 후배가 저보다 일찍 자주길 기대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찍 자도 이게 괜찮을까? 아니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아빠께서 코를 고셔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한 집에 살 때 분명히 나는 다른 방을 쓰고 있는데 들려요. 예, 방문을 닫고 자도 약간 알람 소리처럼 분명히 아침이 안 됐는데 새벽부터 알람 소리처럼 이게 아빠의 소리가 들렸던 거라 기억해가지고 일찍 자는 것보다 차라리 늦게 자는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후배분한테는. 화이팅! 네, 계속해서 완소들은 지금 라디오만 듣고 있는지 아니라면 어떤 일을 하며 청취 중인지 공유해주세요. 그동안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건희의 보고만 싶어.

건희의 보고만 싶어 듣고 왔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바로 만나볼 건데요. 완소 리포터님들이 날씨 전해주셨습니다. 신동철님, 양천구 서서울공원은 비가 내리다 안 내리다 하네요. 10km 러닝 뛰는데 시원하고 좋아요. 아, 그래도 비가 막 많이 내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동철님 계신 곳은, 양천구 쪽은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보슬비처럼 약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 맞으면서 러닝하시면 감기 걸리실 수도 있으니까 가셔서 따뜻한 물로 샤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0286님, 저녁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영수 들으며 운동장 마구 돌고 있습니다. 여기 목포인데 비는 안 오고 걷기 딱 좋네요. 약간 바람이 솔솔 불려나요? 네.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6530님, 회사 당직 끝나고 퇴근길에 차에서 듣고 있어요. 인천은 비가 갑자기 내리다가 시흥 쪽 가까워지니 또 갑자기 그쳤습니다. 이게 진짜 어느 지역은 비가 내리고 어느 지역은 또 안 내리고 차로 또 운전해서 가보잖아요. 고속도로 같은 데 달리다 보면은 진짜 딱 비가 길 가다 보면 도로가 딱 바로 앞에서 젖다가 그 앞은 안 젖어 있고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0903님, 저는 이번 주 강원도 고성군에서 열리는 대문어축제에 판매할 제품 재봉으로 만드느라 공방에서 작업하며 듣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괜히 두근두근합니다. 문어 키캔 만들기 체험 진행하오니 영스 듣는 분들 많이들 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키캡 너무 재밌잖아요. 계속 누르는 재미도 있고, 근데 문어 키캡이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강원도 고성군에서 열리는 대문어축제, 네, 많이들 가셔서 다양한 먹거리도 드시고 다양한 놀이도 즐기시고 좋은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033님, 전라남도 해남에서 짐 싣고 경기도 안성으로 가는 25톤 화물 차주입니다. 휴게소 들린 김에 보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화이팅! 우리 9033님 화이팅입니다. 네, 중간중간 피곤하실 때마다, 힘드실 때마다 휴게소 이렇게 들려주시면 너무너무 또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우리 엄인지님, 퇴근길에 피자 포장에 와서 먹으면서 영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무슨 피자요? 맛있겠다. 불고기 피자? 아니면 그냥 기본 피자? 페퍼로니 피자? 뭐 콤비니? 너무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네. 완소들은 지금 어떻게 영수를 듣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혼내의 Free Love.

박건우의 Free Love 듣고 왔습니다. 생일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우리 김대영님, 완디 오늘 생일이 완서인데 영수 들으면서 하루 마무리하려고요. 혹시 완디가 축하해 주신다면 아주아주 잊지 못할 깜짝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이지윤님, 저 오늘 생일이에요. 근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왠지 슬프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정유하님, 완디 이번 주말에 19살 생일인데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실 수 있나요? 완디한테 생일 축하 노래 드리려고 생일만을 기다렸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세 분을 위한 생일 축하 노래 갑니다.

천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 3분은 메이드 바이 영스 킹키씨 그리고 오늘 처음 영스에 놀러온 우리 권또또씨와 함께합니다. 우리 또또씨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내주시고요. 고민 해결이 필요한 완소들도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만나요.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스마트 기기는 편리한 기계를 넘어 우리 일상의 파트너가 되어주는데요. 빠르게 변해가는 산업 현장 속에서 휴대용 가스 측정기는 안전을 완전하게 해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됩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밀폐 공간 5대 가스를 모두 감지하는지, 가스 누출 시 알람으로 빠르게 알려주는지, 다른 작업자와 통신이 가능한지, 방폭 구조로 안전하게 설계됐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휴대용 가스 측정기, 그 손에 쥐게 되는 안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고릴라
5: SBS 생활정보.
6: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휘수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윤동주가 닮고 싶어 했다는 시인 백석의 시 국수의 한 대목인데요. 평안도에서는 냉면을 국수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즐겨 먹었던 여름 별미 냉면. 그런데 냉면의 계절은 원래 겨울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동빙고와 서빙고가 있었지만 여름엔 얼음이 귀하고 비쌌고 냉면의 주재료인 메밀은 가을에 거두고 동치미와 꿩도 주로 겨울에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겨울 살얼음 낀 동치미 국물에 국수를 말아 후끈한 온돌방에 모여 앉아 이를 덜덜 떨며 먹었다는 냉면. 지금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죠.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해결 방법이 생각 안 나신다면,
1: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2: 영수로 오세요. 저희가 해결 방법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Made by 영수.
3: 매바.

0: 웬디의 영스테이트 2부 시작했습니다. 두 분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왕해결 킹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처음 인사드리게 된 또또입니다.
0: 와, 또또 씨가 처음으로 영수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희 또 이제 그때 너튜브에서 네. 또 뵙고 그 이후로는 처음인데 잘 맞아요. 지내셨죠?
2: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그때 화끈하게 저희 한번 촬영 네. 같이 했었거든요.
1: 화끈했군요. 네.
0: 맞아요, 맞아요. 촬영 잘하고 네. 아, 근데 저는 이제 또또님을 너튜브로 네. 계속 그 이후로도 그때도 보고 있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꾸준히 올라오면은 보고 어머나. 올라오면 보고 못 보면 나중에 볼 동영상으로 저장해서 보고
1: 많이 말씀하세요.
2: 아, 네. 사실 아까 인증까지 해주셨어요. 오. 네 나중에 볼 동영상으로 저장까지 해주신 것까지 인증해 주셨어요.
0: 맞아요.
1: 찐인 거야.
2: 감동이야 정말. 진짜.

0: 정도로 좋아합니다. 8988님께서 꺄 또또 귀여운 또또를 여기서 보다니 방방방 방방가입니다 라고. 이거 방방방방
1: 텐션 좋으신다.
2: 방방방방가입니다.
0: 아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 비슷해. 텐션 그래, 엄청 맞아. 좋고
2: 맞아요.
1: 팬분들과 이런 게 다 비슷해지는
0: 맞아.
1: 거예요.
0: 맞아. 아니 4841님께서 킹키 또또가 너튜브에 같이 나온 건 많이 봤는데 라디오에 동반으로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오,
1: 예리하세요.
2: 오, 어떻게 아셨지?
1: 예리하세요. 이거 네. 예리상 드려야 돼요. 저희가 이렇게 라디오는 처음이에요.
2: 네, 진짜 신기하게 이 부스 안에서 보는 건 진짜 처음이에요.
1: 그렇죠.
0: 네. 감사해요. 또 이렇게 나와주시고
1: 너무 고마워요.
2: 첫 이게 웬디 씨와 함께해서 너무 좋아요.
0: 아~
2: 웬디 사랑해.
0: 남발.
1: 아니 남발하는 사랑 공백. 사랑 공백. 네.
0: 네. 아니 이렇게 또 찐친과의 방송 좋은 점이 있다면?
1: 좋은 점? 자주 볼 수 있다.
2: 맞아.
1: 자주 볼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고
2: 맞아.
1: 일을 힘들지 않게 즐겁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좋은 점 같은데요.
0: 맞아. 편안하게 또.
1: 네.
2: 왜냐면 저도 똑같이 말하고 싶은 게 그 원래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더 약속을 잡아서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0: 그렇죠. 맞아. 맞아.
2: 일로라도 좀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0: 그렇죠. 서로 다 바쁘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럼 반대로 불편한 점은 두 분 없을 것 같긴 한데.
2: 불편한 점?
0: 없죠.
1: 있었어요?
2: 없었어요.
1: 애매하게 대답을 하잖아요.
2: 없었어요.
0: 그 없어 중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2: 아니에요.
0: 없어요가 아니라.
2: 네. 진짜 없었어요.
0: 아, 그래요?
1: 진짜 없던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또또 씨랑 하는 거는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네. 너무 배려해주고 계속 우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랬던 적 없는 것 같아요.
2: 킹키 씨도 마찬가지예요.
0: 그러니까 서로 약간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2: 네. 사랑해.
1: 사랑해.
0: 아, 오늘 사랑해라면 몇 번 드릴까요? 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2: 엄청 해줄게요.
0: 우리 0923님께서 킹키 또또가 늘 절친인 모습을 봤는데 그러고 보니 언제부터 친구였는지 어떻게 친해졌는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두 분이 친구가 된 지 얼마나 지금 되신 거죠?
2: 저희가 실제로 그 네. 청아 씨 댄서를 했을 때 만났었거든요. 네. 그때 Stay Tonight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0: 네네. 네네.
2: 그 노래 댄서를 하면서 만났었는데
1: 처음 만났는데 그게 네. 2020년도에 나왔거든요. 지금 2026년이니까 7년 차?
2: 네. 진짜?
0: 와 오래되셨다.
2: 네, 꽤 됐어요. 오.
0: 서로의 첫인상 기억나세요?
2: 오.
1: 기억나요?
2: 네.
1: 말해봐요.
2: 일단 저희가 그 스타일리스트 선생님께서 그 의상을 준비해 주셨었는데 킹키 발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발 밑에 280 플러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 발이 큰 친구구나 이렇게.
1: 그 첫인상.
2: 그때까지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다가 아 발이 되게 크다.
0: 피팅할 때마다 알았던.
2: 네 발이 이렇게 큰 사람 처음 봤어요.
0: 오.
1: 그때 저는 이제 가비가 이제 동갑내기 친구라고 그쵸? 또또를 소개시켜줄 때 되게 웃긴 애야라고 소개시켜줬던 그 기억이 있어요.
2: 네. 그래서 저도 좀 웃겨야 되겠다는 약간 사명감에 계속 개그 계속 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계속 그거를 보여줬고
2: 네.
0: 아, 네. 우리 4957께서 최근에 아이오아이 마콘 때 우연히 두 분을 봤는데요. 춤을 너무 잘 춰서 깜짝 놀랐어요. 거의 슈스였어요 라고.
1: 아, 보셨군요.
0: 네. 또또는 지금 어깨가 안 보일 정도예요.
1: 그러니까요.
2: 저희가 자리가 딱 비슷했어가지고 네. 거의 진짜 광란의 파티로 놀았었습니다.
1: 너무 보입니다. 즐겁게 놀았어요.
2: 네. 네.
0: 사진에서 충분히 보입니다.
2: 예.
0: 아니 501호님께서 최근에 또또님 챌린지 뜰 때마다 어? 하고 놀랐다가 아 댄서지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오늘 킹키 또또가 함께 춤추는 모습 볼 수 있나요? 라고 보내셨어요.
2: 좋은데요? 저는 언제든 뭐 준비돼 있어요.
0: 와 진짜요?
1: 네. 저희가 뭔가 같이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춤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가 같이 활동한 노래들도 있고 하니까
0: 좋습니다.
1: 네,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 모습은 저희가 또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195님께서 세 분 호칭을 어떻게 하나요? 킹키 또또 친구, 킹키 완디 친구, 또또 완디는 언니 동생이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2: 아 어떻게 할까요?
1: 에이 뭐 친구죠.
2: 그쵸. 근데 솔직히 이 정도면 다 친구 아니에요?
1: 친구예요.
0: 오케이.
1: 친구 해야 돼.
2: 프렌드 하자고요.
1: 왜냐면은 예전에 우리 작년에 퀸가비 씨가
0: 맞아요.
1: 왔을 때 그때도 친구하기로
0: 했어요. 맞아요.
1: 그러니까 우리 다 친구예요.
2: 그럼 친구죠.
0: 친구.
2: 예. 네.
0: 네. 오늘부로 친구.
2: 사랑해.
0: 친구. 사랑해. 사랑해. 친구야.
2: 친구야 진짜 엄청.
1: 초등학생들 방송 같아요 지금.
0: 이제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Made by 영 씨.

0: 영수 가족들의 고민에 딱 맞는 해결 방법을 만들어드리는 코너입니다.
1: 사소한 고민, 연애 고민, 사람 고민, 직장 고민 다 환영합니다.
2: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0: 그럼

0: 에? 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1: 영양이 다 빠져가지고 슬퍼하고 있다고. 안 되겠다. 오늘 영양 해야겠는데요?
0: 어, 에? 어, 네.
2: 늘 실장님의 현란한 말솜씨와 셰프 눈빛에 홀려 계획에 없었던 풀코스로 시술을 받습니다. 외계인 같은 기계 아래서 비단결 머릿결을 얻었지만 제 지갑은 영양실조로 사막처럼 말라버렸는데요. 이제 곧 또 미용실 가야 할 것 같은데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영양은 안 하고 커트만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0: 보내주신 사연 만나봤고요. 선물로 치약 칫솔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해결 방법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네, 이런 거 말씀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1: 맞아요.
0: 네, 많죠 많죠. 네. 두 분은 미용실에 가서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편인가요?
1: 저는 사실 남자라 그런지 뭔가 이런 경우가 많이 없고 그냥 진짜 뭐 커트하고 좀 심플하게 끝나는 편이라 네, 뭐 이런 일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2: 저는 사실 제 사연 보는 줄 알았어요.
0: 아 말씀 못 하시는구나.
2: 저는 또 A형이기도 해가지고 저 좀 소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저 똑같이 영향 계속 받고 있어요.
0: 아 진짜?
2: 할 때마다.
0: 어떻게?
2: 실제예요. 계속
0: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할 생각이 없었었는데.
2: 네 이제는 진짜 머릿결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이 계속 받고 있어요.
1: 영향 과다. 영향 과다.
2: 과다예요.
0: 그럼 머리 스타일이 많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2: 네.
0: 그럴 때 얘기 못하시니
2: 못해요.
1: 아 저도 이건 못해요. 저도 이건 못해요. 막 되게 이상하게 잘라놓으실 때 많은데 그냥
0: 아, 그쵸.
1: 모자 써야겠다 이러고
0: 아, 조금 더 길러야겠다 이런 느낌.
1: 머린 잘하니까 이러고 진행하겠네요.
0: 그쵸. 근데 미용실 말고도 소심해서 나 이렇게까지 해봤다 싶은 게 또 있으시다면?
2: 저는 사실 미용실 얘기긴 있긴 한데 한 개가 더 그 너무 뜨겁게 드라이기를 해주시는
0: 거예요. 아 알아요.
2: 근데 그냥 참았는데 여기가 딘 거예요.
1: 그걸 왜 참았어요?
2: 모르겠어요. 말을 못 하겠어요. 어떡하죠?
0: 말씀을 하셔도 저기 좀 뜨거워가지고 하면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좀 해주실 텐데
2: 잠깐만 참으면 되지 않을까?
0: 아니에요. 그러다 뒤었잖아요.
2: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헤어를 한번 이제 받으러 갔는데 네. 그 실핀을 이렇게 꽂아주시는데
0: 두피 아픈 거?
2: 네 너무 세게 꽂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만 그러시겠지? 했는데 계속 그렇게 꽂으시는 거예요. 정말 세게 해주시려고 네. 근데 말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상처 났어요.
1: 어떡해.
0: 더 얘기하셔야죠.
2: 그래서 그 연습 중이에요. 네.
1: 연습해야 되겠다 진짜.
0: 네. 난 얘기 잘하는데.
1: 그래요?
2: 해야 돼요.
0: 저 원래 아예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해요.
2: 연습했구나.
0: 네. 그리고 이거 미용 이게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미용실 말고
2: 네.
0: 피부과 이런 거 봐도 아 이런 거 다 좋아요. 아 지금 보시니까 피부가 너무 푸석해가지고 서 이런 것도 필요하실 것 같고 그래서 난 그거 할 생각이 없었는데
2: 어머
0: 그런 거 있잖아요.
2: 맞아요.
1: 그때 딱 거절을 한다 이거죠.
0: 그때 저는 네. 예전에는 아 그러면은 뭐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 지금 모공도 너무 넓으시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런데 이제는 제가 딱 필요한 것만 아 근데 저 오늘 그렇게 하려고 온 게 아니고 저 이것만 하려고 온 거라서 괜찮습니다.
2: 멋있다.
1: 또 부러져.
2: 나 완디한테 배울래요.
0: 다음에 필요할 때 그거 할게요.
2: 이렇게. 우와 그래 그렇게 해야 돼 사실.
1: 이거 강의를 좀 열어줘.
0: 아니면 돈 네. 얘기예요 돈. 아, 제가 오늘 맞다. 돈을 이거밖에 생각을 안 하고 와서 맞아. 리밋이 넘어요 이렇게.
2: 그게 확실한 방법이긴
1: 맞아요.
0: 예의합니다. 우리 문자들 하나씩 있는데요 읽어주시길 부탁해요.
1: 네 1628님이 저도 그래서 정착한 미용실이 없어요.
0: 진짜? 내가 말해줄게.
2: 왜냐하면 보통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게 한 군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른 데로 가요.
1: 맞아. 그냥 다 옮기고 말지 뭐.
2: 바로 옮겨버려. 네 8738님께서 저랑 똑같네요. 그래서 저는 이발기를 사서 집에서 혼자 커트를 해요. 퍼마는 친구랑 번갈아가면서 서로 해주고 있어요.
0: 혼자 커트.
1: 아니 그래도 손재주가 있으신가 보다.
2: 그러니까
0: 네. 퍼마도 지금 집에서 친구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두 분 다 혹시 이쪽인 건가?
2: 와 대단하신데. 근데
0: 멋있다.
2: 그 이유가 웃기긴 하다.
0: 뭐 말을 못해서.
2: 말을 못해서.
0: 친구한테는 하시나?
2: 그러게. 그래도? 나 여기 이거 조금 마음에 안 들거든.
0: 파마 지금 너가 해가지고 이거 지금 너무 별로 이게 나왔거든.
2: 짝짝이거든 양쪽.
1: 찐이네 찐찐.
0: 또 노민규님 저는 미용실은 아니고 세차를 맡길 때 영업에 넘어가 표코스로 받을 때가 있어요. 맞아.
1: 맞아. 이거가 진짜 얼마 차이 안 난다고 생각돼가지고
0: 진짜.
2: 맞아.
1: 쓸데없는 거 막 하게 돼요.

0: 쌓여봐요. 이게 진짜 엄청 커지지.
1: 송지현님이 저도 이렇게 거절을 못해서 혼자 절대 미용실 못 가요. 그래서 의사 표현 확실히 하는 친구랑 함께 갑니다.
2: 어 맞아.
1: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제가 하려고 한 커트만 딱 할 수 있도록 부탁해요. 대신 밥값은 제가 계산해요.
2: 근데 밥값도 드네 그러면.
1: 그니까 밥값이 들어. 밥값이.
0: 아니, 근데 봐봐요. 밥값이 들긴 하는데 커트에 영양까지 했었어 봐. 영양값을 차라리 밥값으로.
1: 아니 다른 영양을 채우고 있는 거잖아.
2: 그러네. 서로의 영양을 채우고.
0: 그건 맞아. 그건 맞아. 네. 아니 근데 우리 토토 씨께서는 남편분께 네. 대신 부탁을 한 적은 없으세요?
2: 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아,
0: 남편분 좀 말씀하세요.
2: 네. 다 해주는 스타일이에요.
1: 다행이다.
2: 다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말을. 이거 조금 별로입니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잘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0: 너무 좋네요.
2: 네.
0: 또 문자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남기선님 문자.
2: 머릿결이 너무 안 좋아요 하면 그냥 아 네로만 단답형으로만 대답하면 됩니다.
1: 맞아 이것도 맞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변재원님 길게 거절하면 안 돼요. 원장님에게 시나리오가 다 있으실걸요. 그냥 시간이 없어요가 짧고 좋아요.
1: 아 맞아. 이게 어떤 거절에 대해서 다 받아칠 만한 그 노하우가 다 있으실 거여가지고
2: 그러네.
1: 우리가 아무리 그냥 막 빠져나가는 것보다 그냥 딱 정면 승부 좋은 것 같아요.
2: 시간 없는 거 맞아.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1: 영향받을 시간이 없는데 어떡해.
2: 그럼 어떡해. 시간을 빼러 갈 순 없잖아요.
0: 다음번에 근데 예약 잡을 때 저번에 머리길 안 주셔가지고 이번에 영양까지 받을 시간까지 예약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오면 어떡해요.
2: 근데 그때 뭐 있을 것 같아가지고
0: 미리?
1: 미리 있어요. 네.
0: 미리?
2: 네, 약속 있을 것 같아서.
0: 또 황범희님 문자.
1: 네, 황범희님이 생각지도 혹은 계획하지 못한 지출은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리면 더 이상 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음에 가면 또 권하시니 그때도 지출만 아껴야 한다고 말해요.
0: 맞아요. 맞아. 이거 하면은 더 이상 말씀을
1: 맞아요.
0: 안 하시죠.
2: 그치.
0: 네.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드려봤는데요. 사연자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틴탑의 긴 생머리 그녀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1: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2: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4: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3: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레노 르노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6: 레노

0: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또또씨, 킹키씨와 함께하는 이 시간 메이드 바이 영스!
1: 메바영!
0: 3부에서는 두 분이 완소들을 열받게 하는 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스트레스 받았던 일, 화났던 일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제스비의 나의 여름 설명서 듣고 올 텐데요. 요 노래에 맞춰서 두 분이 또 본업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다들 보는 라디오로 꼭 챙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1: 만나요.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최근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0: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3: 와우
2: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플러스
6: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0: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3, 2, 1 가평.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영스 가족들의 고민에 딱 맞는 해결 방법을 만들어드리는 시간. 킹키씨, 토토씨와 메이드 바이 영스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까 또 두 분의 춤을 보고 다들 놀라셨어요. 우리 김나연님께서 두 분 옷의 모드도 비슷해서 진짜 한 그룹 같아요.
2: 아, 네, 그러네.
3: 비슷해요.
1: 네. 또 우리 송지연님, 역시 본업 짱이시네요. 또 우리 고희만님, 역시 춤꾼들이었어. 또 우리 곽규미님, 미리 맞춰보지 않아도 춤이 딱딱 맞네요. 역시 프로네요. 또 우리 오일공사님, 또또님, 아까 미용실 사연 이야기할 때는 거절 잘 못하고 소심하다고 했는데 춤출 때는 반전 매력이네요.
2: 네, 제가 좀 반전 여자예요.
4: 반전 여자.
2: 반전 여자.
1: 아, 네,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영스 가족들의 양자택일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메바영의 선택. 살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되는 것들을 저희 셋이 시원하게 결정해드리겠습니다.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또또씨.
2: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1: 그럼 메바영의 선택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5933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친구가 선물로 사준 복권이 2등에 당첨됐는데 이걸 친구에게 말할지 말지, 또 친구에게 약간의 돈을 줘야 하는 건지 아닌 건지를 계속 상상 속에서 고민 중인데요. 상상 속에서도 결정을 못하겠어요. 세 분이 대신 결정해주세요. 저희 셋의 선택은 숨긴다 대 말한다. 하나, 둘, 셋.
5: 말한다.
1: 또 다음은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썸남이 낚시만 가면 연락이 잘 안 되는데 낚시 가는 게 맞겠죠?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희 셋의 선택은 맞다 대 아니다. 하나, 둘, 셋.
5: 아니다.
1: 다음은 7432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꾸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는 저에게 어울리냐고 묻는 동기가 있습니다. 자꾸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는데 이거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저의 셋의 선택은 된다, 안 된다. 하나, 둘, 셋.
5: 된다.
1: 마지막 사연은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내가 진짜로 다이어트 한다고 자기가 뭐 먹을 때마다 독하게 말해달라는데 진짜 해도 되나요? 아님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저희 셋의 선택은 해도 된다 대 안 된다. 하나, 둘, 셋.
5: 안 된다.
3: 왜 자신 있게 말 못해요?
1: 고민하긴 했어요. 분명히 아내분께 혼날 걸 알지만. 네. 네. 이렇게 메바영의 선택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고민, 친구가 사준 복권에 당첨됐을 때 친구에게 말한다 대 말하지 않는다. 저희가 각자 어떤 선택을 했죠?
3: 저희 똑같았던 것 같은데.
2: 네.
3: 말한다.
2: 말한다로.
1: 맞습니다.
3: 아, 이거는 말을 해야 되는 게 네. 지금 상상 속에서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면
2: 그치.
3: 이거를 안 들키고 끝까지 가져갈 배포가 없으십니다.
2: 맞아. 맨날 꿈에 네. 나올 거야.
3: 그게 안 될 거야. 맨날 악몽 꾸고 막 이렇게 누가 나의 이 복권을 어떻게 가져갈까.
1: 맞아.
3: 걱정에 잠 못 이루실 것 같아요. 이거는.
1: 맞아요. 맞아요.
3: 말씀하셔야 돼요.
1: 맞아요. 네. 두 분도 혹시 이런 상상해본 적 있나요? 복권에 당첨되는?
3: 이거 너무 다 하지 않을까요? 진짜?
2: 아, 그래요? 저는 사실 S여서

0: 네, 우리 완디랑 똑같아요.
1: 그래도
0: 비슷해요. 그래서 남편이 맨날 상상하거든요.
1: 네.
0: 제가 맨날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되고
1: 아니 그래도 이 복권이라는 것을 상상을 했을 때
0: 말하라고. 네네.
1: 얼마나 막 이제 또 행복하고 그럽니까? 복권 상상 진짜
2: 아,
1: 안 해봤다고?
2: 행복한데
0: 어차피 안 됐잖아요.
2: 되면은 너무 좋겠지. 약간
0: 네.
2: 이런 느낌?
1: 진짜.
0: 그럼 어디까지 상상해 보셨어요, 킹키 씨?
1: 저는 세계 일주도 다 다녀왔고요. 저는 또또 씨 집도 사줬어요.
2: 와,
1: 큰거 당첨돼가지고 저는 그냥 1등 당첨 아니고요.
0: 감동이다.
1: 막한네번 쌓여가지고 요즘엔 당첨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네 번이 쌓여가지고 제가 다섯 번째 딱 1등 혼자 되는 거예요.
2: 오, 아니면 외국 거 당첨돼야겠다. 외국 거.
1: 외국
2: 외국 거
1: 것도
2: 장난
1: 괜찮아.
2: 아니니까.
0: 그
2: 근데 만일 친구가 준 복권으로 됐어요. 된 상태야. 그러면 돈을 준 다음에 몇 프로를 줄 건가요?
1: 나는 잘 숨길 수 있긴 한데.
0: 그래?
2: 아니 지금 말한다라고 했잖아요.
0: 아니 만약에
1: 아니,
0: 내가
1: 그러니까
0: 줬어.
1: 나라면
0: 내가 줬어.
1: 아 또또가 나한테 복권 준 거야?
0: 키아
2: 1등이 됐어. 그 네 번 쌓인 게 됐어.
0: 어 됐지.
2: 우승.
0: 됐어.
1: 와 근데 이거는
2: 1등이 얼마야 네번 쌓인 게.
1: 아 이거는 근데 주기가 힘든 게그 증여세가 대단할걸요?
2: 그거 아
1: 그러니까 내가 평생 잘해주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어.
0: 그게 낫나요?
1: 돈을 주면은 우리가 우리 둘다 손해봐요. 네, 그냥 제가 딱 갖고
0: 그럼
1: 세금 한 번만 떼고 네, 제가 잘해줄게요.
0: 그럼 항상 만날 때마다 뭐
1: 네.
0: 사주시고
1: 네, 제가 잘해줄게요 진짜로.
0: 어떻게 잘해줄지.
2: 또도시는?
0: 저는
2: 준다면
0: 뭐 증여세 이런 거 생각 안 한다면
2: 네.
0: 반은 줘야 되잖아.
1: 맞아.
2: 저도 반 생각했어요.
0: 네, 그냥 깔끔하게
2: 반.
0: 서로 그냥 서운한 거 없이
2: 맞아.
0: 뒤탈 없이
2: 맞아.
1: 뒤탈 없이
2: 저도 반 생각했습니다. 네. 서로 사준 복권이 1등에 당첨됐을 때 다음은 또 썸남이 낚시만 가면 연락이 되지 않는데 낚시가 맞다 대 아니다. 두 명이 맞다. 한 명이 아니다.
0: 네.
2: 아니다가 누구였죠?
0: 저요.
1: 또또씨. 또또씨가 아니다였습니다. 이거 왜 아니라고 했는지 이유 들어볼 수 있어요?
0: 일단 의심하고 보고 싶어요. 썸이니까 아직 썸이니까 사귀면은 무조건 믿어줘야 되는데 아직 썸이니까
1: 연락이 좀 돼야 된다.
0: 이게 검증하는 시간이죠. 사귈 때까지. 그러니까 혹시 한 번쯤은 의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1: 저는 낚시여가지고 좀
2: 저도.
1: 가능한 것 같아요. 낚시는 진짜 그냥 가시는 분들 보면 그 진짜 디지털 디톡스 하면서
0: 네.
2: 맞아요.
1: 자연과 물라이체를 돼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낚시여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0: 내가 낚시를 안 해봐서 그런가 봐요.
2: 저도 낚시를 안 해봤는데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물멍을 보신다 때리신다던가
1: 낚시의 이미지가 딱 그게 있어요.
2: 약간 네
0: 이거는 또
2: 근데 우리 2875님 문자 하나 또또씨 읽어주세요.
0: 네. 근데 낚시가 맞아도 연락이 잘 안 된다? 별론데요?
2: 근데 이것도 맞아.
0: 이것도 맞아.
2: 왜냐? 썸이잖아. 사귀면은.
0: 그래 사귀면 이해는 돼.
2: 그리고 썸일 때도 얘기를 했었어야지.
0: 네.
2: 제가 낚시할 때는 핸드폰을 안 봐요.
0: 맞아.
1: 아 그렇긴 하다. 네.
0: 그렇지.
2: 나 바꿀게요.
0: 바꾸자.
1: 아니다.
0: 우리 바꿔요. 안쪽으로
1: 아니다.
0: 와요. 아니다.
2: 네, 아니다.
0: 아니야.
2: 아니다. 썸이면 연락 제일 많이 할 때지.
0: 그렇지.
2: 지금.
1: 저는 끝까지 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맞다로?
1: 낚시하고 계시죠.
2: 저 아니다라 바꾸겠습니다.
0: 저도요.
2: 네. 연락 잘 하셔야죠.
0: 네.
2: 다음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솔직하게 말해달라는 동기에게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 대 아니다. 된다가 두 명 아니다가.
1: 제가 아니다였습니다.
2: 네. 네, 일단 희희씨.
1: 저는 동기여서 아니라고 하긴 했어요.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뭔가 진짜 친한 친구였으면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하기도 전에 제가 말을 했겠죠? 너 그 옷걸이 도대체 뭐니? 이렇게 시작을 했을 텐데 동기니까 뭔가 좀 굳이 그렇게까지 솔직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그리고 어쨌든 그 옷에도 분명히 장점들이 있을 거예요.
2: 그렇죠.
1: 네, 어쨌든 뭐 그런 옷을 시도한 어떤 도전 정신이라든지 이 옷을 소화하기 위한 어떤 그
2: 그쵸.
1: 용기라든지 그런
2: 그쵸.
1: 칭찬할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0: 왜요?
2: 왜냐면
0: 네.
2: 이 약간 안 어울리는 색깔 퍼스널 컬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안 어울리는 색깔과 엄청 과하고 안 어울리는 디자인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예쁘다고 하면 그런 옷들만 살 것 같아요.
0: 아 계속?
2: 네.
1: 아.
2: 그러면은 본인의 취향은 알겠지만 안 어울린 옷들로 그분의 옷장에 너무 많이 생겨버릴 것 같은 앞으로.
1: 아.
2: 그래서 그거를 이거 디자인은 괜찮은데 색깔이 조금 전 잘 모르겠는데

0: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혹시 만약에 이런 거 궁금하시면 퍼스널 컬러 테스트 같은 거 해보세요. 그래서 엄청 다양하던데 가격도 괜찮고 이렇게.
1: 좀 개선점을 같이 제안을 하면서
0: 왜 이렇게 안 어울려요? 이게 아니라
1: 그러네. 그냥 네. 무조건적인 비난은 아니면
2: 그치.
1: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도 말해도 된다 쪽으로 갈 것 같아요.
2: 저는 왜냐면 저는 반대 입장에서 말해줬으면 좋겠어가지고.
0: 맞아.
2: 예, 네, 전 솔직하게 말해주는 걸 좋아하고.
0: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또또 씨는 친구들이 솔직한 평가해달라고 했을 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편인가요?
2: 아니요, 빈말로.
1: 근데 왜냐면은 늘 예쁘다고 해주고 늘 귀엽다라고 해주는 친구라.
2: 아 근데 진짜 귀엽고 예쁘긴 한데 빈말도 좀 있어요. 그냥 습관성 귀엽다 예쁘다 이게 있어요.
0: 저한테 아까 그런 말도 좀 해주셨다.
2: 아 그건 진심.
0: 빈말인 거죠.
2: 아, 오해하지 마시고 그건 진짜 진심이고 빈말일 때는 신호 하나 드릴게요.
1: 그럴 거면 빈말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0: 같아요. 네. 서로 오늘의 OOTD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1: 한번 해주실래요? 빈말 섞으셔도 돼요.
2: 오늘은 일단은 되게 진짜 킹키 씨가 수수하게 입고 네. 오신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네,
2: 너무
1: 편하게.
2: 귀여워요.
0: 왜 목소리가 떨려요?
1: 신호 없었는데요 지금? 빈말 신호 없었는데?
2: 약간 반바지에다가 네. 좋아요. 아니 사실 제가 옷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1: 아, 네 그렇긴 해요. 제가 오늘 뭐 OOTD에 대해 평가를 받을 만큼 네. 어떤 뭐 특징이 있게 입지를 않아가지고 아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또또 씨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일단은 이렇게 톤 온 톤으로 해가지고 시작 매치를 했다. 양말까지 지금 보면은 그레이 톤으로 시작했거든요.
0: 너무 귀여워요.
1: 근데 이게 그레이와 차콜로 해가지고 어떤 그 톤들이 조화롭게 이제 이루어져요. 근데 그 와중에 스커트의 어떤 이 디테일들, 그리고 양말의 디테일, 그리고 최신 유행 젤리 슈즈까지 하고 이제 실버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줬다. 정말 이렇게까지 예쁘게 입고 와도 될 것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예쁘게 잘 입으신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1: 네, 그런데 저는 그냥 귀엽고요.
0: 아니 근데 오늘 뭔가 키키 씨가 막 꾸미거나 하지 않았잖아요.
1: 맞아요.
0: 네. 거기에 딱 제일 잘 어울리는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저는
2: 맞아.
0: 생각이 들어요.
2: 아유, 저는 감사합니다. 사실 키키 씨 이런 모습을 제일 좋아해요.
0: 저도 너무 좋아해요.
2: 네. 이런 귀엽고 수수한 모습.
1: 어떤 이런
2: 네.
1: 모습들. 네.
0: 너무 좋, 너무 좋아요.
1: 감사합니다.
0: 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할 때 독하게 말해달라는 와이프에게 독한 말을 해도 된다 대 안 된다였는데요. 전
1: 안 된다.
0: 된다였고.
1: 아니 그냥 말하자. 독한 말 말고. 독한 말 말고. 그냥 치얼업 해주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독한 말은 안 되지 않을까요?
2: 그리고 저렇게
0: 당연히 안 되겠죠.
2: 네. 식욕이 터진 거면 독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0: 아, 그렇죠.
2: 그래서 그걸 굳이 분란을 만들지 말고 그냥 잠깐 그래 오늘만 먹자. 오늘만 먹자.
1: 아직 진짜 다이어트가 아닐 수도 있다.
0: 그렇죠. 근데 그거를 혼자서 못 해낼 것 같아서 이제 도와달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제일 편한 사람이니까.
2: 맞아요.
0: 편한 사람 앞에서 전 되게 잘 먹거든요.
2: 네.
0: 그러니까 불편하면 잘 안 들어가요. 그런
2: 맞아.
0: 것처럼 편한 사람이니까 맛있는 것도 함께 먹고 싶고 사랑하니까 맛있는 걸 공유하고 싶고
1: 그렇죠.
0: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자기야 오늘 이거 먹을까? 이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자기야 다이어트 한다고 했잖아. 그럼 나도 옆에서 같이 도와줄게. 약간 요렇게 말을 한 걸로 하면 어떨까?
1: 그거는 괜찮죠 이제. 네.
2: 그치.
1: 독한 말을 이제 하면 안 된다.
0: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2: 안
0: 이제
1: 독한 말을
2: 바로 싸움으로
0: 이제 또
1: 예쁜 말로 네. 예쁜 말을 네. 해줘야 돼.
2: 왜냐면 네. 네. 네. 제가 항상 다이어트 해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이렇게 똑같이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막상 또 저 말리면 좀 짜증나요.
0: 아 너튜브에서 다이어트 하는 거 많이 봤어요.
2: 네.
0: 네. 봤었는데 혹시
2: 네.
0: 우리 7181님께서 또또 씨도 계속 다이어트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버가 많이 도와주나요? 라고.
2: 아니요. 아 그러니까 많이 도와줄 때도 있는데 저희 둘 다 먹는 걸 너무
0: 좋아해서,
2: 좋아하다 보니까
0: 맞아요.
2: 자꾸 옆에서 먹고 있고 또 이제 퇴근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퇴근하고 먹으면 또 저한테는 야식인 거죠. 근데 미치겠는 거예요. 같이 먹고 항상 그러다가 항상 원점으로 돌아오고 이런 식.
1: 그래도 행복하니까요.
2: 너무, 네,
0: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네. 네네네. 근데 또 궁금한 게 아내가 나 살쪘어? 라고 물었을 때 무섭다. 가장 정답은 어떤 대답일까요?
1: 와.
0: 또또 씨.
2: 아니? 오늘이 최고로 이쁜데?
0: 지금 거기서 티 다 난 것 같은데.
2: 티 났어요?
1: 그런가? 그런 것 같아? 라고 질문을
2: 떠넘기기
1: 그런 것 같아?
2: 아 떠넘기기
1: 왜 자기야 왜?
0: 둘다 실패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저하고 해줘 저한테 네.

0: 나 살쪘어?
1: 무슨 소리야? 살이라니 여러분? 뭐 아니야?
0: 잠깐만, 여러분?
1: 아 이제 여러분을 많이 해서 여 살쪘다니 무슨 소리야?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날이야. 약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 근데 그건. 이런 질문할 때는 본인이 살찐 거 알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0: 맞아.
2: 그래가지고 에? 무슨 소리야 하고 그냥 또 넘기면은 약간 또 그럴 수도 있어. 그렇죠. 관심 없냐?
1: 아 맞아. 그래서 뒤에 하나를 붙여줘야죠. 그래서 근데 여보가 느꼈을 때 조금 찐 거 같아? 난 전혀 못 느끼겠는데? 나 좀 몸이 무거워. 그래? 그러면은 나도 잘 됐다. 나도 식단 조절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좀 해볼래? 이렇게
0: 정답이다 이거. 이거 100점.
2: 아니면 그냥
1: 힘드시겠지만
2: 자기야 올라가 봐.
0: 아 정확한 수치로 말해주는 네. 스타일.
2: 그냥 나 살쪘어 이러면 올라가 봐.
1: 아 저 말투가
0: 올라가 봐 이게.
2: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1: 네. 아. 이렇게 매화영의 선택 함께했습니다. 사연에 소개된 분들께는 저희가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그럼 메이드 바이 영수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요즘 친구 때문에 고민이 생겨 사연을 보냅니다. 저에겐 20년 지기 친구들이 있어요. 6개월에 한 번씩 회비를 모아서 만나는 모임이 있는데요. 그런데 한 친구가
0: 아, 이 근처라고? 와도 돼.
1: 누군데?
0: 아, 우리 남편. 와도 괜찮지? 여보 여기.
2: 안녕하세요.
1: 아, 중간에 남편을 부른 거예요. 그날 남편은 따로 돈을 내진 않았는데요. 뭐 어쩌다 한 번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0: 안녕.
2: 안녕하세요.
1: 그 뒤로 매번 남편이 함께 와요.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 불만이 점점 늘어나고 이제는 모임 날짜만 다가와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아직 다른 친구들은 별다른 말이 없는데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0: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친구들 모임에 남편이 오는데 거기다 돈도 안 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
1: 그럼요.
2: 너무나죠. 너무 신경 쓰이고.
0: 회비를 또 걷어서 진행하는
3: 거. 그렇죠.
2: 아, 이렇게 올 거면 멋있게 긁고 가야지.
3: 그렇지.
2: 그렇게 해야지.
3: 그리고 미리 말을 하든가.
2: 그렇지.
0: 처음에는 그냥 오셨던 거면 두 번째는 아 제가 저번에 또 같이 먹은 게 있어서
2: 그렇지.
0: 이번에 잘 뵙겠습니다.
2: 그렇지. 그래야지.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오래된 모임이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되게 불편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떤 말이 좋을까요? 뭐 돈을 내야 된다 아니면은 남편분도 회비를 내라.
2: 아, 저는 일단 딱 듣고 들었던 생각은 네. 어쨌든 이게 뭔가 남편은 없는
0: 맞아.
2: 말이잖아요. 약간 걸스토크잖아요.
0: 그렇지.
2: 뭔가 그런 쪽으로 좀 풀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저도.
2: 야, 근데 남편이 오니까 우리끼리 하고 싶은 얘기도 조금 좀 가리게 되고 야, 좀 그렇다.
0: 맞아.
2: 어, 우리 다음에 뭐 다 커플로 이렇게 만나는 자리 아니면 야, 우리끼리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하자.
0: 맞아.
2: 쪽이 좋은 것 같아요.
3: 이거야.
0: 저도.
3: 저도요.
0: 저도 이건 것 같아요.
3: 네. 왜냐면 나중에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끼리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길 거란 말이야. 할 얘기 얼마나 많은데 걸스트끼리.
0: 맞아요.
2: 돈을 얘기하면 분명히 야 무슨 그거 얼마나 한다고
0: 맞아.
2: 그래. 이렇게 조금 감정이 상할 것 같아서
0: 맞아요.
2: 좀 다른 쪽으로 풀어나가시는 게 어떨까.
0: 맞아요. 맞아요. 문자 하나 부탁드릴게요.
2: 강흥천님이 올 때마다 한턱 쏴 한턱 쏴로 몰아세워요. 아 이거 좋다.
3: 이것도 괜찮다.
0: 근데 맨 처음에는 아까 킹키씨가 말한 걸 제안을 하고 근데도 만약에 두 번째 또 오시게 되면 그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2: 한턱 쏴 뭔가 장난스럽게 하면은 또 이제 예,
0: 아 오늘 또 결제하고 오시는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또 우리 윤은주님.
3: 한번 신경 쓰이고 시작하면 다음에 올 때마다 계속 내적 불만이 생길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원래 기준대로 가야죠.
0: 맞아.
3: 이게 제일 최고의 방법.
0: 맞아요. 솔직하게 맞아요. 얘기하고 원래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드려봤는데요. 사연자분께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나도 쓰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꼬.
3: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7: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딱 보리.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여러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소시지 베이커리 옥달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시지 베이커리 오달.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달 오달.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Street.
1: 웬디의 영스 광고 듣고 왔습니다. Made by 영스. 오늘 또또시 처음으로 영스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2: 너무 재밌었고 또 킹키가 절친이잖아요. 함께해서 너무 마음 편하게 잘했고 완디가 또 너무 편하게 이끌어주셔가지고 너무 사랑해요.
1: 네, 나도 사랑해요.
3: 네. 사랑이 많이 나왔습니다.
2: 네, 너무 최고였어요.
3: 저는 또 제가 좋아하는 두 친구가 또 이렇게 친구가 되는 또 이제 자리가 돼가지고 그걸로 또 마음이 좋고요. 네, 또 이제 또 만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네. 왜냐면 안 그래도 킹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좋다고. 완디가
1: 감사합니다.
2: 이렇게 만나니까
1: 저도 얘기 많이 진짜 좋으신 분이라고 말해가지고. 아니 3755님께서 완디 킹키 또또 조합 너무 좋네요. 처음 보는 조합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죠? 마음이 편해지는 조합이네요. 오래 보고 싶어요 라고. 그리고 김재영님께서 또또님 또또 나와주세요.
2: 또또 나올게요.
1: 네. 네, 감사하게도 우리 또또씨가 다음주에도 함께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두 분 보내드리면서 페퍼톤스의 21세기의 어떤 날 듣고 4부 영스랩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3: 안녕.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0: Don't worry, be 하긴.
1: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0: Don't worry, be 하긴.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긴. Don't worry, be 하긴.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단지 밖은? 동탄과 세교의 다양하고 편리한 더블 생활권 인프라.
0: 단지 안은? 필봉산과 단지에서 여유로운 에코라이프.
1: 두 가지 삶의 완벽한 조화. 이 모든 게 가능해?
0: 부고산 자이 드포레.
1: 6월 오픈 예정. 문의 1660-2792.
0: 시공 GS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정보. 요즘 시장이나 마트에서 핵감자 나왔어요라는 문구 한 번쯤 보신 분들 계신가요? 6월에서 7월 사이가 제철인 핵감자는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인데요. 핵감자는 말 그대로 올해 처음 수확한 감자로 오래 저장한 감자와는 달리 수분 함량과 당도가 높아 맛있고요. 삶거나 쪘을 때 포슬포슬하고 촉촉한 식감이 매력적입니다. 또 핵감자에는 비타민C와 칼륨,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더위로 지치기 쉬운 여름, 피로해소와 면역력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핵감자는 껍질도 얇아서 깨끗이 씻어 껍질째 먹기도 좋으니까요. 감자 맛있을 때가 여름 시작이라는 옛말처럼 오늘은 초여름의 핵감자로 계절의 맛을 즐겨보세요.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완소들의 생활과 취향을 탐구하는 이곳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오늘도 완소들의 취향을 알아보는 이곳 영스랩스의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2783님께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의뢰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여러분은 살면서 자발적으로 장기자랑 해본 적 있나요? 저는 어릴 때 무대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어린이였어서 꽤 많이 해봤거든요. 학교에서는 매년 축제나 수학여행 때 반 친구들이랑 그룹을 만들어서 춤을 추고, 물론 제가 리더였고요. TV에 나가고 싶어서 전국 노래자랑에도 참가했다가 예선 탈락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이런 장기자랑을 해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처럼 자발적으로 장기자랑 나가본 사람 없나요? 완소분들은 어떨지 결과가 궁금해서 영스랩스에 의뢰해봅니다.

장기 자랑을 해본 적 있다 없다 입니다. 1번 있다, 2번 없다.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있다면 어떤 것을 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볼게요. 엄정화의 디스코.

디스코. 엄정화의 디스코 듣고 왔습니다. 완성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1번 있다. 학교 다녔을 때. 예, 학교 다녔을 때 이제 축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두세 번 나가봤던 것 같습니다. 노래로. 예. 노래 말고는 나가본 적이 없고요. 다 노래로만 나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가라 그러면은 못 나갈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이정숙님 2번 없다. 자발적으로는 절대 못해요. 그런데 우연히 친구들한테 떠밀려 훌라후프 돌리러 나갔다가 1등에서 반해서 영웅된 적은 있었는데 우와! 훌라후프 어떻게 돌리셨는데요? 그냥 훌라후프가 아닌 거죠 지금. 어떻게 돌리신 거지? 너무 궁금하다. 저는 예전에 훌라후프 목으로 돌려본 적 있어요. 목으로. 그거 말고 뭐 특이한 걸 하셔서 1등을 하신 게 아닐까. 어떻게 돌렸는지도 보내주세요. 우리 5870님 2번 없다. 힘을 숨기고 있는 걸 좋아하는지라. 오, 약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보여주고 싶지는 않다. 어허. 7548님 1번 있어요. 저희 가족은 모이면 정말 동네 잔치하는 것처럼 인원이 많아요. 할머니 댁에 노래방 기계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동료를 위해 화면에 돈을 붙여놓으시죠. 그럼 서로 노래하게 되고 달려듭니다. 그 덕인지 누구 앞에서 하는 장기자랑 어렵지 않아요. 오! 근데 어르신 분들께서는

어? 8561님 2번 없다. 내성적이라 노래방에서도 노래 잘 안 불러요. 근데 약간 이런 거는 노래방이랑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노래방은 그래도 좀 부를 수 있는데 장기자랑은 진짜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아, 또 우리 4300님 평소 회사에서 저는 조용하고 말수도 적고 일만 하는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송년회 때 팀 장기자랑 우승 상금이 무려 100만 원! 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인생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참가했어요. 헤어와 메이크업까지 받고 반짝이 인상까지 준비해서 트로트 노래와 춤에 도전했습니다. 팀원들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막상 음악이 나오자 춤추고 노래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도 팀원들은 그날 얘기를 해요. 상금 100만 원이 사람은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지 몸소 보여준 제 인생 최고의 장기자랑이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이렇게 반전 매력을 가진 사연자님이시면은 그날 1등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상금 몇 만 원 타가셨나요? 이야... 와... 아니 보통은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했는데 갑자기 트로트로 이렇게 밀고 딱 들어오시면은 거기 있던 모든 사람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죠. 놀라고 재밌어하고 상금이 강했다. 에 100만 원 뭐 약간 뭐 상품권 5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 이렇게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은 자발적으로 장기 자랑을 해본 적 있다. 31% 없다. 69% 자발적으로 장기 자랑을 해본 적 없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쵸? 뭔가 어디서 나서서 하는 분들보다, 그러니까 참여를 하는 것보다는 저 같아도 못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때 당시에 뭔가 노래가 너무 좋아, 지금도 좋지만 어렸을 때 노래를 한 번이라도 누군가한테 들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에 참여를 한 거지, 그것만 아니었으면 저도 참여를 안 했을 겁니다. 에이. 우리 4300님 1등 했습니다. 와! 그래! 1등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었어요. 와, 좋습니다. 다양한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리서치 연구 주제 만나볼게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만약에 무조건 장기 자랑에서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면 노래와 춤 중에 어떤 걸 고르실 건가요? 저는 춤이거든요. 음치박치라 노래를 진짜 못하기도 하고, 물론 춤도 못 추지만 춤은 좀 웃기게라도 출 수 있으니까 분위기라도 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 물어보면 춤은 더 부담스럽다고 그냥 담백하게 노래 하나 하고 끝내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거의 반반으로 의견이 나뉘길래 영스랩스에 들고 와봤습니다. 알려주세요.

영스 랩스 두 번째 리서치 연구 주제는 장기자랑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면 입니다. 1번 노래, 2번 춤. 두 개의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한다면 어떤 노래나 춤을 하고 싶은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볼게요. 노브레인의 넌 내게 반했어.

노브레인의 넌 내게 반했어 듣고 왔습니다. 완성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1번 노래이지 않나.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양시연님 노래이긴 하죠. 우선 노래는 유명한 거 부르면 관객들이 같이 불러주기라도 해서 맞아. 춤은 같이 출 수도 없잖아요. 뭔가 그냥 나 보여주고 끝 하면은 반응이 안 좋으면 조금 애매하고 반응을 좋게 하려면 되게 애매할 것 같은데 정말 미친 듯이 잘 추지 않는 이상 노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유명한 거 많이 불러주면은 그래도 마이크 넘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8738님 2번 춤이요. 둘 다 못하지만 그냥 짱구 춤추면 회식 자리에서 예쁨 받습니다. 충성 울라울라 울라울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9502님 1번 노래 음치도 있고 몸치도 있는데 춤은 진짜 분위기 쌓이지게 만들 것 같은데 음치는 그래도 뭐 응원곡 같은 거 살짝 지르는 곡 부르면 분위기로 커버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우리 박지만님 2번 춤 노래는 시선이 마주치지만 춤은 내가 춤추느라 앞을 안 봐서 시선이 마주치지 않으니 덜 창피할 것 같아요. 아 그런가? 박민재님 1번 노래 저번에 수련회 가서 신해철의 그대에게를 불렀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노래 듣기 부르기를 좋아해서 어디서든지 노래를 부를 자신도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진짜 이거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결과가 노래가 좀 더 많지 않을까요? 예, 상상을 해봤는데 상상 잘 못하지만 춤은 반응이 좀 그럴 것 같아서 완성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0: 완소분들은 장기자랑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면 노래 62%, 춤 38%, 노래를 선택한 완소들이 더 많았습니다.
1: 노래가 더 많을 것 같았어요. 유명한 곡 딱 한 번 부르고 떼창 딱 유도하고 굿. 근데 춤은 이게 없어서. 하지만 진짜 잘 추면 내 생각 38%이신 분들 춤 엄청 잘 추시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리서치 연구를 함께 봤는데요.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제와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일상 속 궁금했던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해드립니다. 의견이 나뉘는 문제들이나 평소 궁금했던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영스 랩스로 의뢰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0: 안녕하세요. 국가데이터 처장 안영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주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1: 내일을 설계하는 오늘의 데이터 경제총주사.
2: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3: 하이마트로 가요.
4: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3: 하이마트로 가요.
4: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레노.
1: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레노.
2: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선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딱 6월 한 달만 영수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 선물.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끊을 수 없는 중독적인 라디오 완소는 와라. 완소 아니어도 와라.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맨게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이거 아닌데. 이거 장난하는데.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웬게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세요.

엔디의 영스티티즈 마칠 시간입니다. 문혜진님, 완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닫습니다. 웃음은 챙기고 걱정은 놓고요. 완디 덕분에 제 하루도 해피엔딩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바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안 좋은 일들이 있더라도 마무리는 기분 좋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영스가 여러분들의 해피엔딩이 될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트리플 S의 Generation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만나.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

0: 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2: 헐, 엄마. 몽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1: 몽젤?
2: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잘 만들었다. 몽젤.
3: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4: 남심 여심 다 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윷마치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10.
5: 9, 8, 7, 6, 5, 4, 3, 2, 1.
6: 속보. 꼬리에 점 있는 늑대가 늑구래. 5월대 재개장에 늑구 찾기 열풍.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9일 화요일 월드컵 중계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 윤마치의 텐! 진행을 맡게 된 가수 윤마치입니다. 첫 곡은 별 권정열님의 귀여워였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꼬리에 점 있는 늑대가 늑구래, 오월드 재계장의 늑구 찾기 열풍이었습니다. 늑구 탈출 사건으로 영업 정지에 들어갔던 대전 동물원이 지난주 재개장을 했는데요. 오픈하자마자 늑구를 보러 온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개장 1시간 30분 만에 약 700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대요. 이 많은 사람들, 당연히 동물원의 슈퍼스타 늑구를 보러 왔겠죠. 너도 나도 철조망에 붙어서 늑구 찾기 놀이를 하느라 정신없었다는데요. 정작 늑구는 많이 내성적이라 은신처 근처에 숨어서 잘 나오지 않았다는 후기가 있더라고요. 갑작스런 인기로 많은 관람객이 몰리면서 늑대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해서 늑대 사파리 내부 관찰로를 폐쇄하기도 했다던데 늑구 인기가 부럽네요. 나중에 늑구 인기가 조금 잠잠해지면 한번 보러 가고 싶어요. 참고로 꼬리에 점 무늬가 있는 게 늑구랍니다. 오늘은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하는 날입니다. 저랑 김지영 씨 선택이 잘 맞을지 안 맞을지 마음이 잘 통하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결정이 어려운 고민이 있는 분들, 아주 사소한 것도 좋으니 사연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게시판으로 접수받습니다.

0: 있습니다. 배텐 홈페이지에서 생록방 시간 확인하고 들어오시면 You Match a 10! 녹음 전과정을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장 치지지지지지지지지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타임, NPC 타임 있습니다. 샵 1077로 말도 걸어주세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2: 성원 에드피아.
4: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콩두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레노.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6: 레노.
7: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윤마치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사고사미님, 윤마치 웃을 때 눈웃음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예쁘게 웃는 법은 뭔가요? 저는 잇몸 만개의 건치장렬이라 웃는 게 예쁜 분들이 부러워요. 말할까 말까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이거 그 무삭제 람이라서 저도 웃을 수 있는데. 넘어갈게요. 자. 자, 음잘할 DJ가 요즘 날씨에 듣기 좋은 노래 추천.

0: 추천해주세요.
1: 윗마치 초록.
0: 다음 넘어갈게요. 자, 아, 내향형들은 사람들 만나서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이 말 괜히 했나? 집 가면서 후회합니다. 외향형도 그런가요? 네! 저는 A형이라 혈액형을 맹신하는 건 아닌데요. A형이라 굉장히 제가 지금 너무나 많은 말을 해서 몇 시간을 곱씹으면서 집에 가야 되는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라미 한 것 얘기한 것도 아마 후회할 거고 후회 많이 할 건데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할 말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생각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 후회가 좀 더 난 것 같습니다. 이상 NPC 타임이었습니다. 윷마치 보러 페스티벌에 갈지 단독 콘서트까지 기다릴지 배달 음식을 시킬지 김지영 땡튜브 집밥 레시피 따라 만들어 먹을지 너무 사소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아까운 그런 고민들 대강대강 결정해주는 대결여여가 합을 맞춰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2: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0: 대강 결정 함께할 게스트 웃는 얼굴이 맑은 인간 복숭아 갱얼쥐처럼 여기저기 쏘다니는 걸 좋아하는 분 김지영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여러분.
0: 세상 밝아졌어.
3: 아니 근데 가끔 배디님 가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
2: 아니 진짜 옆에 목소리가 너무 상큼하니까 기분이 진짜 좋아져요. 와 신기하다.
0: 일단 뭐
3: 그 제 톤도 같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로.
0: 이렇게 게스트 한 분씩 포섭을 해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네, 장악하는 것이
3: 그쵸.
0: 일단은 573명 지금 시청 중이라고 뜨는데 일단 573명 정도는 이미 약간 넘어오신
3: 그럼요,
0: 것 같아요.
3: 그럼요. 네. 오늘 마치님한테 완전 푹 빠질 것 같습니다.
0: 정말요?
3: 네. 진짜로.
0: 그럼 저희 마팔도 해요.
3: 너무 좋아요. 너무 다 좋아요. 끝나고 우리 마팔해요.
0: 너무 좋아요. ENFP시죠?
3: 저 MFP예요.
0: 저도 MFP예요.
3: 근데 약간 저보다 MFP력이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0: P가 강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막 E가 강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3: 완전 E가 강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0: 맞아요.
3: 그죠? 아니 약간 느껴지는 게 저는 I랑 E가 섞여 있어가지고 엄청 MFP는 아니거든요. 근데 느껴지는 게 진짜 사람 뭔가 좋아하셔서 막 다가갈 것 같은 느낌?
0: 저는 그 아무리 그러니까 아이가 나오고 싶은 날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들 공감하시죠?
3: 저는 완전 공감해요.
0: 아이가 되고 싶은 날이 있어요. 나 오늘 아이가 되고 싶은데 하고 해봐요. 그럼 이제 이 80, 90 이런.
3: 진짜요?
0: 어느 정도 포기한 상태. 아, 제가 댓글에서 마치야 아이가 나오면 안 돼. 7월이야.
3: 아직 안 됩니다. 네. 아. 7월에 나와야 합니다.
0: 근데 저를 알고 계셨어요?
3: 제가 그 첫여름 원주를 진짜 재밌게 봤어요.
0: 진짜요?
3: 네,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그 소설의 그 느낌에 푹 빠져서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그때 초록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오늘 약간 좀 행복하게 봤어요. 혼자서.
0: 바람이 그러던데 이거 바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3: 아니 저 근데 진짜 소름 돋았어요. 지금 진짜로.
0: 뭐야 너무 좋아.
3: 형 막 너 근데 그러게요. 자기가 너무 좋아. 근데 딱 몇 소절만 더 들려주시면 안 돼요? 아니, 진짜 좋다.
0: 정이 팍 되네요.
3: 자기가 했다고.
0: 제가 이제 음성 녹음으로 저희 이제 마팔 할 거잖아요.
3: 네.
0: 그리고 음성 녹음으로 한 소절 제가 녹음해서. 거절 안 하시네요.
3: 꼭 한 소절 그냥 다 통으로 해서 주시면 안 돼요? 저만을 위한 세레나대로? 지금 태교 차원에서 한 소절만 더 해주세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0: 에? 왜 이렇게 끝나요? 감칠맛 나게 넘어갈게요.
3: 더 불러주세요.
0: 저 이거 읽어야 돼가지고
3: 내 최애 노랜데 입금해야 되나봐요. 아하이 참.
0: 자 각서라고 지영씨 앞으로 온 문자들도 볼게요.
3: 오.
0: 0443. 지영이들은 학생 때 어떤 별명으로 불렸나요?
2: 어, 이거 궁금하다. 저 하나 먼저 말해도 돼요?
0: 네.
2: 지렁이.
0: 진짜 똑같네요.
2: 그쵸? 아, 이거 지렁이 국룰이에요.
0: 진짜 윤지렁, 윤지렁 정말 많이 불렸어요, 저도.
2: 김지렁, 윤지렁.
0: 그 성씨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가장 많은 성씨인 거잖아요.
2: 네, 아주 대중적이죠.
0: 전 사실 그런 뭐 특이하지까진 않지만
2: 그쵸.
0: 저는 성으로 굉장히 많이 놀림을 받았거든요.
2: 왜요?
0: 뭐 윤선생 영어교실. 윤겔라.
2: 예전엔 진짜 딱 한 글자만 똑같아도 그냥 유치하게 그냥 계속 망동간으로 놀리거든요.
0: 그쵸.
2: 맥락도 없어요.
0: 윤겔라 PD님 작가님 모르시죠? 지영님 모르시죠?
2: 윤겔라는 뭐예요?
0: 윤... 유리겔라 아니고요. PD님! 어우, 나 벌써 이렇게 호통하는 사이가 되었네.
2: PD님! 어, 근데 저희 동년배인데 윤겔라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0: 이게 그 이제 남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포켓몬 에 있는 굉장히 약간 괴상하게 생긴
2: 진짜요?
0: 윤겔라. 사진을 잠깐 찾아도 될까요? 아, 전 꺼놨어요. 혹시 알람이 올라가 무서워.
2: 준비된 그럼요. DJ네요, 정말. 저 진짜 여러분, 이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0: 유리겔라 아니고요.
2: 윤겔라.
0: 윤겔라.
2: 진짜 너무 징그럽게 생겼는데요?
0: 감사해요. 매서워요.
2: 아니, 약간 언니 곱등이랑 여우가 합쳐졌어요.
0: 곱등이요?
2: 아니 별명이었을 뿐이니까.
0: 곱등이요?
2: 곱등이에 여우 꼬리가 달렸어요, 여러분.
0: 저 우리 포비 좋은 것만 들어야 돼서 저는 받아칠 수 없고요.
2: 아니, 받아쳐 주셔도 됩니다.
0: 아니, 전 멋진 이모가 될 거기 때문에.
2: 멋진 이모.
0: 넘어갈게요.
2: 네.
0: 윤마치, 김지영 다 강아지 상인 것 같아요.
2: 어.
0: 실제로 보면 어떤 강아지를 닮았나요? 서로 얘기해주세요.
2: 근데 진짜 강아지 상인이신 것 같아요.
0: 완전히 포멜 아니야.
2: 아, 저는 완전 딱 떠오르는 거 있어요.
0: 뭐예요?
2: 단모 치와와.
0: 장모. 오존이잖아요, 그거. 아니. 언니. 아, 뭐. 헷갈리실 게 따로 있지. 에이,
2: 저는 오존 오빠를 그렇게 아니, 귀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0: 들어봐요.
2: 치와와 귀엽지 않아요? 아니 왜요? 저 치와와 진짜 좋아하는데. 저 치와와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0: 저는 포메라니안 막.
2: 아, 근데 이게 진짜 그 뭔가 그 미적 뭐랄까 감각의 차이가 있나 봐요. 저한테 치와와 진짜 귀여워요.
0: 아, 그런 거예요?
2: 진짜로. 어, 이렇게 싫어하실지 몰랐어.
0: 아니, 아까
2: 아니 바로 오존이잖아요, 언니. 아니, 저는 오존 오빠는
0: 아, 또 생겼네. 마치와와.
2: 마치와.
0: 미치겠다, 진짜.
2: 아, 좋은데요?
0: 또 생겼어.
2: 어,
0: 저 지금 온지 2시간도 안 됐어요.
2: 윤 마치와와. 어, 윤 마치와와 좋은데요, 여러분? 어, 마치와와. 저 진짜 칭찬이었습니다, 근데.
0: 알겠습니다.
2: 정말로. 네.
0: 그러면은 그 이제 마팔 할 거니까
2: 네.
0: DM으로 예쁜 치와와 사진도 하나
2: 보내주세요. 오, 예쁜 치와와 사진 너무 많죠, 제가.
0: 그럼 제가 납득할게요.
2: 마구마구 보내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네. 자.
2: 902님.
0: 김지영은 노래에도 자신 없나요? 노래방은 자주 다니나요? 애창곡이 궁금해요.
2: 저는 진짜 춤과 노래에는 신이 재능을 앗아간 것 같아요, 진짜. 고음 불가가 너무 심해서 한 옥타브 이상 뭐 올라가질 못합니다. 진짜. 그래서 노래방에 가도 여자 노래보단 약간 버스커 버스커. 제가 가장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게 버스커 버스커 정도인 것 같아요.
0: 봄바람이 날리며.
2: 어, 왜 너무, 아, 왜 웃으세요? 방금 왜 웃으신 거예요?
0: 좋아서요?
2: 아니, 갑자기 막 토할 듯이, 막 이렇게. 저 진짜 어. 열심히 했거든요, 방금. 지금 치와와로 복수하시는 건가요? 어. 치와와에?
0: 어, 네.
2: 아니, 진짜 갑자기.
0: 아니, 근데 정말, 정말 빨리 넣으시네요, 에코를.
2: 냥.
0: 바람이 날리면 바로 넣으세요.
2: 저는 약간 마치님 같은 분의 청량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상상을 많이 해요. 내가 샤워하면서 이렇게 노래 부른다면 어떨까? 이런 약간 네, 그런 상상을 많이 합니다. 아, 너무 대리만족하면서 듣는 거죠.
0: 저의 샤워 시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사실 진짜 과묵하게.
3: 노래 안 하세요?
0: 이게 공연을 하고 직업이 된 뒤로는 코너도 안 가게 되고요.
3: 진짜요?
0: 네.
3: 다 직업이면 이렇게 되나 보네요. 그게 노래라 할지언정.
0: 그러니까 이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3: 굳이
0: 지금 하러 가야 되니까 약간 참게 돼요. 진짜 목 아끼는 게 있어. 생겼어요.
3: 목이 상할까 봐요.
0: 맞아요.
3: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듀엣 가자 마치와 음치라니요. 여러분 저 미호밖에 안 했는데 음치라고 바로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는 거예요?
0: 라임 진짜 잘 맞춘다.
3: 그러니까 맞지? 여기 진짜 말씀 잘하시죠.
0: 그러니까요. 오늘의 코너 대강 결정해 드립니다. 시작할 건데요. 지영 씨가 코너 진행 코너 진행 방법 소개해 주시죠.
3: 연기 국어신 것 같은데요. 노래 딕션은 되게 정확하죠.
0: 날라오는 거 잡았다. 오늘의 코너 대강 결정해 드립니다. 시작할 건데요. 지영 씨가 코너 진행 방법 소개해 주시죠.
3: 네. 결정하기 힘든 자잘한 고민들 저와 윷마치 DJ가 합을 맞춰 결정해 드릴 건데요. 우리 둘 의견이 5번 이상 맞으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랜덤으로 뽑아서 맞은 숫자만큼 선물을 드리고요. 우리 둘 의견이 7번 이상 맞으면 저희들 앞으로 치킨 쿠폰이 주어집니다. 우리 둘 의견이 10번 이상 맞거나 퍼펙트로 다 맞으면 청취자 선물도 드리고 저희 둘에게 업그레이드 선물 100화점 상품권이 주어집니다.
0: 아니, 이렇게 손 밑으로
3: 오늘 화이팅 해볼까요?
0: 손 밑으로 표시를 찍어주세요. 좋습니다.
3: 오, 주제가 일단 그래도 쇼핑이네요.
0: 그러네요. 오늘 결정 주제가 쇼핑이에요. 최근 사고 싶은 위시템들이 있으세요?
3: 요즘은 무력이 많이 사라진 편이긴 한데요. 또 사연을 읽다 보면 샘솟을 수도 있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3: 근데 원래 무력이 좀 있는 편이세요?
0: 저는 딱 약간 옷 한정으로 조금 있어요.
3: 근데 옷을 딱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까불어진
3: 느낌. 필. 오!
0: 까불어졌어요. 사실.
3: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있다 없는 게 되게 야해요. 그래서 반팔이 분명 반팔인데도 지금 좀 혼자 깜짝 놀랐어요.
0: 예, 네. 반팔인데. 충동 소비를 좀 하는 편이세요?
3: 충동 소비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계획 소비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아니 계획을 해요?
0: 이거 지영님 저격 질문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3: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좋은 건 바로 보면 예쁘면 사야 되고
0: 그죠? 사실 저도 그렇죠.
3: 그렇죠.
0: 네
3: 진짜.
0: 그러니까 막 배달 맨날 시켜 먹고.
3: 그럼요. 네 다들 사람이 즉흥적으로 사는 게 재밌습니다.
0: 맞아요. 그렇게 사는 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3: 최근 충동 구매한 거 있으세요?
0: 최근 충동 구매한 거? 최근에? 아 저는 약간 막 제가 막 아직 막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뭐가 웃고 있어?
3: 아니 눈빛에서 너무 그 진실됨이 느껴졌어요. 그 앞뒤 주어를 다 생략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인지 확 전해줘서 웃었어요.
0: 아직 아니에요. 아직 그 정도 아니에요.
3: 네.
0: 그래서 뭐 그런 막 백화점에 가서 그런 건 사실 잘 못하고요. 약간 뭐 그런 인터넷에서 그런 약간 인터넷 마트 있잖아요.
3: 그렇죠.
0: 맛땡컬리 이런 거.
3: 아
0: 마구 담고 고등어 이런 거 마구 담고.
3: 어
0: 피자 이런 거 맛있어요.
3: 근데 저 식료품 쇼핑 진짜 좋아해요.
0: 그게 짜릿해요.
3: 맛땡컬리 진짜.
0: 진짜
3: 재밌는 거 너무 많잖아요.
0: 맨날 뭐 새로운 거 나오고.
3: 그러니까요. 괜히 잼이 이런 거 한두 개 또 담아봤다가
0: 부자래요.
3: 부자예요 이거.
0: 왜요?
3: 이거 부자예요. 맛땡컬리에서 사는 거 나름 그 부의 지표입니다.
0: 넘어갈게요.
3: 네. 좋아요. 김자영님. 깜짝이야. 동명이인인 줄 알았어요. 집 인근에 시장도 있고 백화점도 있습니다. 저도 발음이 갑자기 뭉개지는 것 같아요. 마치님.
0: 사랑하면 뭐. 닮죠.
3: 네. 닮아가고 있어요.
0: 그럼요.
3: 제 미러링을 좋아하면 되게 미러링을 잘하거든요. 다시 쭉 읽어볼게요.
0: 네.
3: 네. 집 인근에 시장도 있고 백화점도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백화점이 훨씬 가깝고요. 가격으로는 시장 제품이 싸요. 내일 추리닝도 사고 반찬거리도 좀 사려고 하는데요. 백화점에 갈까요? 시장에 갈까요? 오! 저는 바로 그럴 수 있어요.
0: 백화점 대 시장.
3: 네.
0: 하나, 둘, 셋.
3: 시장.
0: 오. 아, 그렇죠.
3: 오호.
0: 그쵸. 저희 짜지 않았어요.
3: 진짜. 눈빛으로 이렇게
0: 왜요?
3: 시장이 더 재밌지 않아요?
0: 제 말이요.
3: 저 시장 진짜 좋아해요.
0: 제 말이요.
3: 그 집 근처에 있으면 맨날 갈 것 같은데 없어서 아쉬워요.
0: 그러니까요.
3: 근데 되게

0: 뭔가 시장 가는 구육영생? 처자 너무 귀하잖아요. 저처럼
1: 아니,
0: 아줌마도 아니고.
1: 시장은 모두에게
0: 신기한데요?
1: 열려 있다고요. 시장에서만 파는 김밥들. 그 고급진 김밥 말고.
0: 맞아요. 그 꼬마 김밥이나 그 참기름 들깨 이런 거 술술 뿌려가지고 하는 것들. 그런 게 사실 제일 맛있어요.
1: 그 약간 호일에 미리 싸져서 이렇게
0: 맞아요,
1: 있는.
0: 맞아요. 근데 먹는 거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1: 그럼요. 저는
0: 뭘 말하든 약간 먹는 걸로 가는 것 같아요.
1: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였나요?
0: 계속.
1: 시장 데이트 둘다 해봤냐고 지금.
0: 이런 거난 괜찮으세요? 경험 공유 가능하세요? 제가 아까 실례를 물었었던 기억이 있어서 네, 보호 차원에서.
1: 시장 데이트는 안한것 같아요. 보통 그냥 데이트라고 하면 뭐 사실 뭐 맛있는 거 먹고 근데
0: 그쵸.
1: 약간 아무래도 이제 뭐 분위기가 조금은 시장스럽지 않은 곳에 가서
0: 그렇죠.
1: 시장은 좀 혼자 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생기면은 한번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0: 저는 시장 진짜 좋아하는데
1: 네.
0: 약간 남편은 너무 서울서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수영도 바다 수영보단 수영장 좋아하고 쇼핑도 막 더운 데는 별로 안 좋아하고
1: 완전.
0: 이래가지고 좀그 바이브가 잘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장은 저도 혼자 가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저랑 가면 돼요.
0: 괜찮은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저는 약간 쇼핑도 하는데 괜찮으세요?
1: 치워와
0: 먹지
1: 됐고.
0: 치워와 데코 이렇게 가방에 넣어가지고 속보 윷맛이 주로 코스트코 땡에서 데이트.
1: 아니, 저기는 그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0: 카드 있어야 되잖아요.
1: 에이, 저 그거 없어요.
0: 그래도 그 바깥에서 음식은 먹을 수 있으니까.
1: 아, 그래요?
0: 그거는
1: 가보셨나봐요?
0: 저는 뭐 그죠? 저한테 그런 말 들어주셔도 저는 아줌마기 때문에 아무도 설레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뭐가 나온다 하지 않을 거예요. 자주 갑니다. 아니 아줌마라고 키키키키 댓글에.
1: 이게 그첫 시간과는 1교시와는
0: 1교시.
1: 또 다른 감정이에요. 새로워요. 굉장히 새롭고 똑같이 웃기거든요. 뭔가 달라요. 그냥 국적이 다른 느낌.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짜게 먹은 날엔 물을 더 찾게 되죠.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보다 2배 이상 높은데요. 짜게 먹는 습관이 계속되면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채소와 과일을 늘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은 전해질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물 한 잔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해보세요. 하루 나트륨 2g만 줄여도 혈관은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기후위기 마지노선 1.5도, 지난 2024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높아지면서 이 마지노선을 넘어섰는데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세계기상기구가 향후 5년 안에 역대 가장 더운 해가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온 상승 속도가 가팔라 앞으로 5년 동안 한반도 평균 기온은 과거 평년보다 1.48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어요. 기온이 오르면 폭염은 더 심해지고 집중호우는 더 강해지며 예상치 못한 겨울 한파도 잦아질 수 있죠.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

0: 윤마치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진행 중인 저는 DJ 윤마치입니다.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김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쇼핑입니다. 그럼 결정이 필요한 사연 만나볼까요?
1: 제가 이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이경수님, 떡볶이를 좋아해서 떡볶이를 자주 먹는데요. 떡볶이 하면 생각나는 옛날 분식집의 초록색 접시 세트. 살지 말지 고민입니다. 남편은 집에 접시도 많은데 낭비라고 하는데요. 감성이란 게 있잖아요. 분식집 초록색 떡볶이 접시 세트. 살까요? 말까요?
0: 접시 세트 산다 만다. 하나 둘 셋. 산다.
1: 오호. 약간 안 사기 그럼, 아쉽잖아요.
0: 그럼요.
1: 이거 그리고 얼마 한다고 그죠?
0: 이거 진짜 맛이 달라져요.
1: 진짜 맞아요. 맞아요. 아이, 진짜 맛이 달라져요 이거는.
0: 왜요? 달라져요.
1: 그 여기에 그 비닐우도 끼우실 거예요?
0: 근데 그거 편하긴 하잖아요.
1: 비닐우도 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0: 환경에는 조금 별로 제 몸에 조금 안 좋긴 하지만
1: 비닐우까지 껴야지 사실 진짜 그 맛이거든요.
0: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제가 고른 이유가 있어요.
1: 왜요?
0: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행복이 뭘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막 행복이란 막 뭐 빌보드 1위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평생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소한 행복을 그렇죠. 조금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
1: 근데 진짜 이거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0: 그러니까요.
1: 것 같아요. 소소한 행복. 또 어떨 때 행복하세요?
0: 저는 그 강아지. 강아지 만질 때. 치와도 그렇겠죠?
1: 진짜 MVP 같아요. 강아지 만질 때 행복하시대요.
0: 강아지 파세요? 고양이 파세요?
1: 저는 완전 강아지 파.
0: 그죠?
1: 고양이들이 저를 무시해요. 진짜 와서 퍽 치고 가요.
0: 약간
1: 진짜 이렇게 탁 이렇게 치고 가요.
0: 지금 제가 너무 막 리액션을 억지로 하는 것 같을까봐 말을 못 하겠는데 네. 전 옛날에 고양이 시팅을 알바로 한 적이 있는데
1: 네.
0: 제가 지나가니까 고양이가 저를 이렇게 팍 치고 치는 거예요.
1: 무시 잘 당하시네요. 진짜 비슷한 거 왜 이렇게 많아요?

0: 강아지가 왜 나왔죠?
1: 그러게요.
0: 접시 세트였는데 분명히.
2: 아, 행복 작은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게 중요하다.
0: 그렇죠.
2: 네, 그렇죠.
0: 저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초록색 접시 세트에 떡볶이 먹으면서 이제 강아지 쓰다듬으면 그게 행복이다.
2: 완벽한 인생이에요.
0: 사셔라.
2: 진짜.
0: 네. 속보 채팅창에서 윷마치 빌보드보다 떡볶이의 행복을 느껴 괄호 열고 하이닉땡 주식을 사며
2: 주식은 아무래도 주식은 사야죠.
0: 요즘은 사야죠. 요즘은 너무 좋잖아요.
2: 이 상승장이 어떻게 안 올라탑니까?
0: 그러니까요. 떡볶이 어마어마한 음식이긴 해요. 아, 빌보드와 떡볶이. 견조도 뭐
2: 진짜로 떡볶 평생 떡볶이 먹을래 빌보드 1위 할래. 어떻게
0: 평생 떡볶이만 먹는 거예요?
2: 아, 그러니까 평생 떡볶이 못 먹을래? 아... 빌보드 1위 한 번 할래.
0: 빌보드요? 너무 벨붕 아닌가요? 여러분 떡볶이 말고 먹을 거 많습니다.
2: 갑자기 변절하셨어요. 지금 떡볶이 뭔, 맛이 달라진다면서.
0: 뭔 떡볶이 따위를 지금.
2: 아니 우리 지금 10분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로 변절자예요. 변절자. 떡볶이 그까이 거.
0: 전 떡볶이를 평생 안 먹어도 예 네,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2: 아 진짜 웃기네요. 네. 네. 그녀의 야망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0: 네. 파이팅. 자 넘어갈까요?
2: 다음 거 한번 읽어볼게요.
0: 좋아요.
2: 인어 아가씨. 이번 여름휴가는 10여 년 만에 해외에 가서 바다를 갈 거예요. 수영복을 사야 하는데요. 전 40대 중반에 키는 160이고 날씬합니다. 과감하게 인생 첫 비키니에도 도전할까요? 아니면 수영복 한 번 입을 거 아니니까 그냥 계속 입기 마음 편하게 원피스 형태를 살까요? 아, 비키니 수영복과 원피스 중에 고민하고 계세요.
0: 그러면 비키니 대 원피스.
2: 네.
0: 하나,
2: 둘, 셋. 비키니.
0: 오!
2: 너무 잘 맞아요.
0: 아, 기절이야.
2: 진짜. 아니, 비키니 입어야죠. 안 그럽니까?
0: 아니, 이게 또 해외잖아요.
2: 그럼요. 해외 가면 좀 이렇게 까줘야 돼요.
0: 그러니까.
2: 살들이 바깥을 좀 봐야지 얘네도 왜 이렇게 목이 메이죠? 살들이 바깥을 봐야지. 뭔가 목소리가 이렇게
0: 네. 까요?
2: 까야죠.
0: 아니.
2: 좀 까줘야 합니다.
0: 아니 그래요. 해외는 오히려 비키니를 안 입으면 튈 수도 있어요. 오히려.
2: 래쉬가드가 제일 튀잖아요.
0: 그러니까요. 한국인 다 티나잖아요.
2: 진짜. 다 티나요. 다 티나요.
0: 맞아요. 네.
2: 비키니가 그리고 그 몸매가 좋아야지만 입는다라는 인식도 한국에만 있는 거거든요.
0: 맞아요.
2: 그냥 외국 가면 그냥 체형이 어땠건 뭐 I don't care 나는 내 몸이니까.
0: 그럼요.
2: 그냥 비키니 입고 논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꼭 즐기시길 바랍니다.
0: 맞아요. 진짜. 근데 너무 부럽다. 10여 년 만에 해외래요.
2: 어, 그렇네요.
0: 마음 편하게 네, 마음 편하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비키니 입고 싶네요.
0: 벌써 3개째.
2: 그러니까요. 어, 진짜 빨리 해볼까 봐. 5개라도 맞추면 어쨌든 뭐가 있으니까. 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0: 좋아요.
2: 곽선일님. 더 더워지기 전에 냉감 이불 세트를 사고 싶습니다. 이불 색을 결정해주세요.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블루? 아니면 차분하고 포근한 그레이? 이불색이 숙면에도 도움이 될까요?
0: 이거는 진짜 취향이라.
2: 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2: 네.
0: 그러면 아 저도 사실 바로 해요.
2: 해볼까요?
0: 블루 대 그레이. 하나, 둘, 셋. 그레이.
2: 블루. 아.
0: 왜요?
2: 갑자기요? 아, 지금 그레이 입고 계셔서 설마 했거든요. 설마 이불.
0: 겨울에 블루 쓰면 추워요, 언니.
2: 지금 냉감 이불 쓰잖아요. 마취씨. 아. 지금 냉감입니다. 그레이.
0: Sorry.
2: 에?
0: Sorry. 근데
2: 그레이 냉감 맞아요, 이거?
0: 근데 보통 뭐 여름 이불 겨울까지 쓰게 되지 않나요?
2: 갑자기 냉감 이불 그 살에 이렇게 쓸리는 그 쓰적거리는 느낌이 너무 차갑지 않을까요? 냉감 이불 요즘 얼마나 아니, 잘 만드는데요.
0: 괜찮잖아요, 빨기.
2: 진짜 최소 마이너스 3도는 떨어집니다.
0: 아유, 물 이불을 그렇게 자주 바꿉니까?
2: 어, 근데 그러면 겨울이면 그레이 이불을 쓰세요?
0: 저는 사실 아이보리 이불을 쓰고 있기는 한데요.
2: 근데 왜 갑자기 그래? 저도 아이보리 쓰고 있는데 말이에요.
0: 근데 저 약간 냉감을 제가 이제 잘 캐치하지 못해.
2: 겨울을 겨울하면 뭔가 그레이 같았다.
0: 띨뚜.
2: 아니면 혹시 빨래를 안 좋아하시나요? 아무래도 1년 내내 쓴다고 하셨으니까 1년 내내 네. 뭐가 묻어도

0: 나이스.
1: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2: 아, 제가 자꾸 이제 그 약간 그런 권위와 DJ로서의 그런 걸 지켜 우아함을 좀 제가 지켜야 되는데.
0: 나이스.
2: 네. 저는 게스트에 지금 약간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라.
3: 아, 네, 너무 좋습니다.
2: 넘어갈까요?
3: 다음 거 읽어볼게요.
2: 네.
3: 오, 이거 궁금하네요. 5933님, 기타를 처음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일단 제 기타를 사야 되는데 취미용 기타는 중고로 사는 게 나을까요? 그래도 처음부터 새 제품을 살까요? 뭔가 마치님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1: 당연히 있습니다.
3: 그죠? 저는 상상으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2: 좋아요.
3: 네.
2: 중고 대 새 제품. 하나, 둘, 셋.
0: 중고.
2: 그럼요.
3: 그쵸? 이건 다 중고겠죠?
2: 저는 지금 먼지가 네. 빨간색 기타거든요? 제 팬분들은 아실 거예요. 빨간색 기타인데 약간 회색?
3: 회색을 봐봐요. 저한테 아까도 빨래 안 하시나니까요. 마치님이 빨래를 별로 안 했어요.
2: 회색이 살짝 됐어요. 그래서 근데 아직 그 열정이 아예 꺼진 건 아니에요.
3: 오, 열정과 비례하나요? 먼지 양이?
2: 아니 이게 바쁘니까 이게 자꾸 이게 핑계예요? 핑계인데요.
3: 기타를 청소할 시간이 없다.
2: 네. 없어요.
3: 그럼 이렇게 줄 댕댕 칠 때마다 먼지가 이렇게 폴폴 올라가지고 그럼 이제 나름 극적인 연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
2: 드는 순간부터 이제 폴폴 날리는
3: 나름 좀
2: 그래서 저는 사실 좋은데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근데 한국에 많은 걸로 알아요.
3: 갑자기요? 어떤 사람인데요?
2: 저같이 이제
3: 기타를 닦지 않는 사람?
2: 쳐야지! 와! 열심히 쳐야지! 하고 이제 한 3개월 하시고 약간 처박처박 해놓는 분들이 저 말고도 좀 꽤 있는 걸로 알아서
3: 한국에서 더스트 연주법이 유행하나 보네요?
2: 오존주라
3: 오존주라?
2: 그래서 이제 중고 사이트에 많을 거예요. 상태가 좋은 그런 중고 기타가 많을 거라서
3: 사실은 몇 번 쓰지 않은?
2: 그렇죠.
3: 물품이 많을 거다?
2: 또 기타가 또 유독 몇 번 쓰지 않은 게 많은
3: 근데 그럴 것 같아요.
2: 그죠?
3: 네. 사보진 않았지만
2: 그리고 제가 팔았다는 것도 아니지만 갖고 있고요. 먼지 형 또 생겼네. 언니가 또 하나 만들었잖아요. 언니.
3: 아까 또 있었어요. 더럽지도 있었어요. 더럽지. 더럽지. 진짜 별명 잘 짓지 않아요? 더럽지.
2: 아니 이 머리를 엿다 쓰지 마시고요. 아 지금 자꾸 말이 험해지고 있어.
3: 엿다 쓰지 마시고 지금 진짜 약간 발끈했어요. 마치님.
2: 진짜. 한 네, 다 여섯 개 생겼어요 벌써.
3: 그러니까요. 이제 3회차까지 하시면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
2: 먼지 형은 저를 말하지 않는 걸 수도 있는 거네요? 지영 언니?
3: 뭐 맥락상 아무래도 마치님 아니요? 아닐까요?
2: 아니요? 아니요? 아 근데 포비 때문에 제가 먼지가 있는 게 맞아요.
3: 아이 뭐
2: 포비는 깨끗한
3: 포비는 강인합니다. 제가 태교를 처음부터 이렇게 배텐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 수위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다음 거 한번 읽어볼까 봐요.
2: 좋아요.
3: 마치님의 독서 습관이 궁금해서 이걸 읽어봐야겠습니다. 9151님. 집중력이 떨어져서 책을 이거 읽었다가 저거 읽었다가 10권을 깔짝였는데 완독한 책이 없습니다. 근데 또 사고 싶은 책이 5권이 생겼어요. 책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5권을 바로 살까요? 아니면 집에 있는 거 다 읽고 사는 게 맞을까요? 당장은 사지 말까요? 새 책 산다 만다.
2: 결정했어요?
3: 네. 직관적인 편입니다.
2: 좋아요. 산다 만다. 하나 둘 셋.
3: 산다. 진짜요?
2: 빌리면 되잖아요.
3: 왜, 왜? 아, 빌리면 된다.
2: 그럼요.
3: 원래 그래도 서점 가서 좀 빌리시는 편이세요? 아니, 졸래졸래 하셨어요, 지금. 도서관은 가지 않지만, 빌리면 된다.
2: 예.
3: 맞는 말이긴 합니다.
2: 근데 약간 다독하시죠?
3: 다독에 뭐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완독한 책이 많지 않은 게 저이기도 해요. 완독이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0: 그리고 약간 그 요즘에
1: 병렬 독서.
0: 독서.
1: 제가 매니아입니다. 병렬 독서 매니아.
0: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하시들 하시더라고요.
1: 하시더라고요, 다들.
0: 저는 잘 모르기는 해요, 사실. 저는 네, 잘 모르기는 하는데 병렬 독서를 하면 사실 이게 완독하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나요?
1: 그쵸. 완독을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0: 아, 포기까지 가게 되는.
1: 포기하게 되기도 하죠. 약간 약간 노잼이네 싶으면 갑자기 덮어버리고. 아. 약간 그 구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또 이렇게라도 읽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0: 아, 근데 그게 맞아요. 이렇게라도 뭔가를 이게 자꾸 머리에서 뭔가 새는 느낌이 들어요.
1: 전 머리가 굳은 것 같아요. 다 새어 나갔나 봐요. 그냥 텅텅 빈 것 같아요.
0: 저 양 고백하자면 저 이렇게 많은 글씨를 본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1: 고백하자면이 너무 귀여워요. 손 번쩍 드시면서.
0: 진짜 많아요, 글씨가.
1: 여러분 지금 다독 중이세요, 지금.
0: 네, 저 지금 다독 중이고요.
1: 이거 다음에 완독입니다.
0: 그래서 만다로 고른 것 같아요.
1: 만다.
0: 벅차서.
1: 이걸로도 벅차다. 네. 대본도 충분하다.
0: 네.
1: 그럴 수 있죠.
0: 근데 뭐 왜 산다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1: 제가 진짜 이 사연 주인공처럼 삽니다, 그냥. 아, 왜냐면 또 다음 책이 궁금하긴 하니까. 그리고 또 새 책을 사놓으면 원래 것도 빨리 읽어야 넘어간다 하는 그 뭔가의 원동력이 되긴 해요.
0: 근데 그쵸, 이게 약간 이렇게 뭔가가 제 쪽을 이렇게 해줘야
1: 맞아요
0: 하게 되잖아요.
1: 네.
0: 잔소리를 이렇게 들어야
1: 계속 채찍질을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0: 그렇죠. 채찍질
1: 동동짝을 계속 때려줘야 돼요.
0: 그럼요. 근데 사실 저는 책 정도는 만약 사는 게
1: 네.
0: 아까 말했듯이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라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그 전에 도서관 한번 가보세요. 근데 요즘 인기 많은 건 도서관에 또 없죠.
1: 저는 도서관은 또 많이 안 가봐가지고 요즘 트렌드를 모르겠어요.
0: 그렇군요.
1: 도서관이 근처에 있으면 많이 갈 텐데 생각보다 네 없습니다.
0: 맞아요. 그러면은 인기 있는 건 또 없으니까
1: 서점 가서 못 기다리고 또 사는 거죠. 충동구매 좋아하니까요.
0: 그럼 저도 산다네요.
1: 갑자기요.
0: 바꿔도 돼요?
1: 설득됐어요 지금 저한테.
0: 안 된대요. 아이 안타깝다. 아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1: 응? 저게 뭐죠?
0: 김지영 씨 마지막으로 산 책은?
1: 마지막으로 산 띄고 책은이죠. 산 책은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산 책은 저 얼마 전에 어제 샀네요.
0: 오?
1: 네. 제철 기억인가? 그러니까 약간 제철 음식을 네. 본인이 계속 해드시면서 그걸 에세이로 남긴 책이었어요. 작가분 성함은 기억이 안 나요. 제철 기억인가? 뭔가 제철 땡땡이었어요.
0: 제철 횟집 아니고요. 제철.
1: 마츠님은요?
0: 포항제철 아니고요.
1: 마지막으로 산 책이 언젠가요?
0: 저는 순어특강 사람의... 뭐라고요?
1: 수특이요? 정답 수능특강.
0: 잠깐만 저 오존이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1: 진짜 너무 웃겨요. 수특이면 지금 12년 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0: 네, 넘어갈게요.
1: 네,
0: 네, 넘어갈게요.
1: 다음에 뭘 읽어볼까요? 이거 읽어볼게요. 1211님, 무선 이어폰이 고장났어요. 유료 AS를 보낼지 새로 살지 고민입니다. AS 비용이 6만 원인데 새 제품이 12만 원이거든요. 딱 반값 더 내고 새 제품을 살까요? 그냥 AS 받을까요? 아 이거 저는 실제 경험이 있습니다.
0: 어머나 이거 고민된다. 네.
1: 그죠?
0: 네. 근데 골랐어요.
1: 진짜요?
0: 네. 하나 둘 셋.
1: 새 제품.
0: 오! 저! 그렇죠!
1: 오!
0: 그렇죠!
1: 오 저희 지금 다섯 개 넘게 맞지 않았어요? 그죠? 오 일단 다섯 개 맞았습니다.
0: 예스.
1: 근데 왜 새 제품 고르셨어요?
0: 일단 이어폰은 약간 조금 수명이 있는 느낌인데
1: 아
0: 그쵸 좀 약간 티적 사고를 했어요.
1: 그쵸
0: 약간 수명이 있는 제품인데 얘랑 다르면 수명이 달라버리면은 어쨌든 나는 새 걸 또 사야 돼.
1: 고쳐도 오래 못 갈 것이다.
0: 그럼요.
1: 근데 맞아요. 저도 전 실제로 저는 수리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진짜 신기하게 한 3개월 뒤에 또 망가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어폰은 그냥 망가지면 사야 되는구나.
0: 맞아요.
1: 경험에서 비롯된.
0: 이게 소모품이 아닌 소모품이에요.
1: 맞아요. 아니, 사실 소모품이죠. 네. 소모품입니다.
0: 성능 발전 속도도 따져야 한다. 아, 맞죠. 그죠. 사실 막 그런.
1: 맞아요.
0: 사과 거기도 맞아요. 다 다르잖아요, 계속.
1: 맞아요. 근데 마치님은 이어폰 못 쓰세요?
0: 저 가수라 줄 이어폰 써요.
1: 왜 가수면 왜 줄 이어폰 써야 돼요?
0: 그냥 약간 간지? 제니가 쓰더라고.
1: 다시 맛. 저는 진짜 간지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제가 이 실수를 진짜 많이 해요. 간지 대체하기 너무 힘들어요.
0: 간지형이래요.
1: 멋이 다 줄이어폰.
0: 네.
1: 네.
0: 제니가 써서.
1: 제니랑 그럼 똑같은 거 쓰세요?
0: 제니도 그걸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1: 어떤 거 쓰세요? 줄이어폰.
0: 그냥 이어폰에 뭔가를 그냥 있는 거 쓰는 거야? 이 느낌을. 왜 보셨어요?
1: 표정이 너무 리얼했어요.
0: 네, 있는 걸 쓰는 거야 하면서 약간 꺼드럭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꺼드럭은 PD님 가능할까요?
1: 그럼요. 꺼드럭은 표준어잖아요.
0: 다행입니다. 그래서
1: 꺼드럭.
0: 저는 제니님의 팬이기 때문에.
1: 저도 진짜 좋아요.
0: 네, 약간 따라하는 편입니다. 가격은 그거 기본형. 흰색. 그거.
1: 그래요?
0: 네.
1: 근데 뮤지션은 엄청난 고가를 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네요.
0: 그렇지 않습니다.
1: 그럼 약간 일반인들이 취미로 몇백만 원짜리 이어폰 쓰는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0: 오히려 약간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이어폰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1: 네.
0: 이게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쓰시는 장비인 거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내가 만든 노래가 이렇게 가장 대중적인 장비로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쓰는 거는 한 10% 정도고 90%는 제니가 써서. 네.
1: 멋진 의도로 이렇게 포장해보지만 90%는 제니.
0: 네.
1: 제니.
0: 넘어갈까요?
1: 다음 거 한번 읽어볼게요.
0: 네. 배성재니 뭐예요?
1: 배성재니란.
0: 배성재.
1: 배성재니 진짜.
0: 광고
1: 잠깐. 작가님도 야유하시잖아요 지금 PD님.
0: 급하게 광고 틀라고 하시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안녕하세요. 신곡 띠로리로 활동 중인 미아오 수인
1: 가원
2: 안나입니다.
0: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흙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1: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황품 미의 저지 밀크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2: 미아오의 노래 띠로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3: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4: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오늘의 스코어 정리해볼까요? 저와 김지영 씨의 의견이 5번 맞고 2번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견 5번 맞았으니까 맞은 숫자만큼 청취자 랜덤 선물이겠네요.
5: 오, 네. 그래도 청취자분들이 받으시네요.
4: 자, 저는 이게 제 대사인지 몰랐어요. 지영 씨.
5: 아.
4: 지영 씨, 오늘 저와 함께한 소감은요?
5: 저 근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좀 종종 나와주시면 안 되나요?
4: 그럴까요?
5: 스페셜 DJ로?
4: 그럴까요?
5: 너무 좋아요.
4: 어쩔 수 없네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저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버리면은. 네. 저희 다음 주에
5: 저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4: 아, 그래요?
5: 둘 다 사전에 체크 안 하는 것도 비슷해요.
4: 뭐야, 또 봐요, 언니?
5: 너무 깊은 인사하지 마, 피디님 이렇게.
4: 아,
5: 또 보네요, 지영 씨.
4: 가세요.
5: 가세요.
1: 가고했습니다. 빨리 클로징하고 이제 포비 재우러 가볼게요.
4: 좋아요. 지영 웅니랑은 다음 주 한 번 더 만날 텐데요. 주제는 여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선택해야 하는 다양한 고민들. 사연은 배텐 방송 시간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말머리 대강 달고 보내주시거나 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지영님, 지영 웅니, 지영 씨.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지영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소등합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펌펀투데이가 진행되고 있는 목동 에스페스 분홍방 스튜디오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잠에서 깬 친구들이 입장합니다. 졸음과의 사투에서 승리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을 생생하게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5시부터 7시 2인권의 펌펀투데이입니다.
1: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된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2: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6: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콜라보가 매력적인 이유는 서로 다른 개성들이 만나서 혼자서 낼 수 없는 케미를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만들어진 특별한 콜라보였을 겁니다. 소중한 만남들로 채워지는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자, 딘딘 유주의 사랑인 걸까로 6월 9일 화요일 딘딘의 뮤지카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콜라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로 너무 다른 의외의 조합이 만나면 더 특별한 케미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음악도 콜라보로 색다른 느낌이 많이 나오는데, 어제 마침 어제죠, 제가 유주씨랑 함께 콜라보한 OST 음원이 나왔습니다. 웹툰 어쩌다 보니 천생연분이라는 웹툰의 OST인데 생각보다 괜찮죠? 제가 사실 막 그렇게까지 제가 제 앨범으로 제가 작업해가지고 부를 만한 곡의 느낌은 아닌데, 제가 곡을 쓰면 사실 이런 분위기의 곡을 제가 과연 쓸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못 쓸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작곡가 분이랑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유주 씨랑 또 이런 노래를 한 게 저도 불러보고 생각보다 노래가 되게 밝은 이런 러블리 러블리한 느낌의 무드를 제가 사실 못 내는데 불러보고 뭔가 되게 좋아서 이 작곡가님들이랑 또 작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마이티 머스 형들이 톡톡 음원을 이제 본인들 곡을 이제 다시 리메이크를 하는 거였는데,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그 앞에 약간 이런 인트로 샤라웃을 좀 영어로 해줄 수 있냐, 요즘 좀 너 영어가 핫하니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형 해가지고 원테이크로 그냥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쿨하게 잘 나와가지고 톡톡 오늘 나온 것도 궁금하신 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지민님이 13주년과 신곡까지 완벽하네요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예, 제가 데뷔 13주년이 돼가지고 우리 팬분들이 또 감사합니다. 팬분들께서 또 현수막이랑 꽃다발이랑 또 간식 선물까지도 준비를 다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박주민님이 딘디님 13주년 축하해요. 글 남기고 싶어서 11시 기다렸어요.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그리고 노래 정말 좋아요. 마음이 몽글몽글 설레네요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 설레는 감정의 노래를 제가 많이 막 잘 쓰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설렘을 약간 대놓고는 아니고 저는 좀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설레는 거를 좀 표현을 하는 편인데, 이렇게 그냥 대놓고 사랑 너무 설레 이런 거를 저는 못하는데 이거는 확실히 새로운 작곡가님이랑 작업을 하면서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빅원씨와 연사친 함께합니다. 오늘 2부 주제 사연이나 3부 연애 고민 사연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 실시간으로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리실라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전화.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요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월급이 몇 번 밀렸다. 티도 못 내고 일부러 더 밝은 척을 했지만 속상한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 그러다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한 날, 평소처럼 같이 밥을 먹고 계산을 하려는데 한 친구가 카드를 꺼내며 이렇게 말하는 거다. 오늘은 내가 낼게.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릴보이 원슈타인의 Friends였고요. 이혜경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회사 상황, 회사 사정 때문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친구가 대신 밥값을 계산해줬다라고 해주셨습니다. 하, 이 참 월급이 밀린다는 거 사실 겪어서는 안 될 일이죠. 예. 가족끼리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사실 그냥 나의 생활을 위해 일하는 곳에서 이렇게 되는 거는 참 쉽지 않죠. 저 같은 경우도 촬영하고 그 출연료를 못 받은 적이 한 세 번 있습니다. 프로그램 통으로 못 받은 적이 한 세 번 정도 있는데 하나는 그 제가 알기로 그

작사 대표가 대표 겸 작가였는데 그 사람이 돈 가지고 튀었고 중간에.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은 그냥 다 끝났는데 시즌이 끝났는데 못 준다 그래서 아 그냥 지금 못준 없다 이래서 제가 알기로 제작진들은 노동청에 고소를 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안 했고 예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하나 또못 받은 것 같은데 뭐그 당시에는 제가 막 활동한 지 얼마 안될 때여서 예막뭐 괜찮아 약간 이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어 그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었는데라는 생각을 하죠. 예. 사연자분이 뒷얘기를 덧붙여주셨는데 전에 술자리에서 속상한 마음을 털어놨더니 친구들이 배려를 해준 거였다라고 합니다. 뭐 그게 친구죠. 예, 저도 리피 형이랑 뭐 이렇게 있을 때 리피 형뭐 한창 힘들 때뭐 소송하고 막 이럴 때 그냥 뭐 아이 뭐 액션 리피 형이 액션을 취하죠. 아 오늘은 내가 살게. 아 헛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약간 이런 걸 하죠. 예. 안낼거 100번 알지만 예. 그래도 그 액션 취하면 제가 아 가만히 있어. 약간 이런 걸 했었던 예. 그런 게또 우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 사연 보내주신 이 혜경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편하게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도 보내주세요. 자, 저는 키키의 44, 그리고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이렇게 두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 005 하나님이 저 딘딘님 라디오 하는 거 최근에 알아서 문자 처음 보내봐요. 요즘 제 알고리즘 때문에 딘딘님 너튜브 주행 정주행 중입니다. 제 활력소예요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는 예, 지금 6년 차가 됐습니다. 예, 제가 13주년이 됐는데 데뷔 13주년이 됐는데 라디오라는 지 6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오래됐구나. 곧 또 10주년 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꽤 오래 라디오를 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내가 내 활동기에 거의 반 정도 가까운 시간을 라디오를 했다는 게 예, 참 신기합니다. 예. 8772님이 한강공원에서 묘한

보라보고 있어요. 이밤 낭만 있다 해주셨는데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예, 요즘 날씨 너무 좋습니다. 예. 요즘 날씨가 굉장히 선명하고 예. 아, 아까 비가 조금 오긴 했는데 지금은 또 그친 것 같아요. 예. 약간 이 밤에 약간 이 선선한 바람도 부는 게 뭔가 좀 요런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예. 근데 또 굉장히 짧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즐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지금이 러닝하기 딱 좋은 딱 그거거든요. 예. 김은희님이 처음 방문해요. 하루 종일 움직이고 냉장고 정리하고 설거지 2시간 동안 하고 왔습니다. 이제 화장 지워야 해요. 너무 지친다 유유 해주셨는데 야, 이게 참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예, 하루 종일 움직이고 냉장고 정리하고 그럼 냉장고에 용기 보관한 것들 또 꺼내가지고 그거 설거지 하시는 것 같은데 고생하셨고요. 푹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 2부는 비건씨와 연사친 함께 할 건데 오늘 2부 주제 사연이랑 3부 연애 고민들 실시간으로 보내주시면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고 전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뭐야? 월드컵 하나요?
1: 아, 너 집에 가라 그냥.
0: 저 월드컵 해요?
1: 아, 너 진짜 집에 가라 그냥.
0: 아, 진짜?
1: 아, 어떡하냐 얘 진짜.
0: 일단 대본 읽을게요. 디니 씨 월드컵 첫 경기 누구랑 볼 거예요? 오? 월드컵 해?
1: 저 김준현 씨랑 볼 겁니다.
0: 아,
2: 그래.
1: 촬영을 같이 가시죠.
0: 로워터. 가시죠. 가까운 사람에게 창피하고 안 친한 사람에게 꺼려지는 미라고 아찔한 우리들의 연애 이야기.
1: 편견은 심하지만 들어는 드립니다. 연애 얘기 들어주는 사람 친구
0: 여사친.
1: 자, 딘딘의 뮤지컬 2부 연사친 시작했고 비건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건입니다. 그 월드컵 어떻게 알았어?
1: 그러니까
0: 어떻게?
1: 비건 씨 알고리즘이 네. 진짜 사회에 연관이 없는 걸로 꽉 찼다는 게 느껴지네요.
0: 진짜 하나도 안 떴는데 축구에 대한 거?
1: 하, 미치겠네.
0: 에? 월드컵 한다고? 어디서 하는데?
1: 예?
0: 어디서요? 이번 월드컵?
1: 북중미 월드컵.
0: 아, 여러 나라에서 하는 거. 세 나라.
1: 맞아요. 캐나다, 맞아. 미국, 멕시코 이렇게. 오. 우리나라는 금요일 날 A조라서 개막식 이후에 두 번째 경기가 우리나라 경기입니다.
0: 바로 하는 거네요, 그러면.
1: 네.
0: 오, 누구랑 해요?
1: 체코랑 합니다.
0: 아, 체코.
1: 우리나라가 멕시코, 체코, 남아공이랑 한 조예요.
0: 에이, 완전 죽음의 조네요.
1: 역대급 꿀조입니다.
0: 아, 그래요? 저 축구 잘 몰라가지고.
1: 월드컵을 봤어요? 살면서?
0: 2002년에 봤죠.
1: 그 이후엔 안 봤어?
0: 아, 봤어요. 봤는데 잘 몰라요 뭔지.
1: 근데 막 흥미가 없어요 그쪽에?
0: 네, 중학생 때까지는 막 축구도 하고 반 대표로 나가고 막 그랬었는데 고등학교 때 춤추면서부터는 아예 안 했어요.
1: 근데 막 네. 친선 경기 같은 거 하면 국가대표 경기 하면 아예 안 봐요?
0: 그러면? 봐요. 보는데 응원하죠. 근데 뭐
1: 아, 진짜 축구를 아예 모르는구나.
0: 왜요?
1: 제 강부자 선생님이랑 강부자 선생님 축구를 엄청 좋아하세요.
0: 오, 그래요?
1: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데 강부자 선생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월드컵 언제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기 싫다고.
0: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1: 집에 갔으면 좋겠다고.
0: 너무 이제 다른 어떤
1: 와, 어떻게 저... 이걸 모르지? 근데 모를 수도 있긴 하지. 이번 월드컵이 역대급으로 대중들의 관심이 가장 낮은 월드컵이에요.
0: 왜 그럴까요?
1: 좀 뭐 축구 외적으로 좀 시끄러운 일들도 있었고 협회적으로 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피로한 것도 좀 있고.
0: 네.
1: 그리고 시간대가 오전 시간대 하다 보니까
0: 이번에가
1: 예, 약간 흥미를 좀 많은 분들이 좀 잃은.
0: 아, 예. 그럴 수 있겠다.
1: 11시 경기 막 이러니까.
0: 그럼 회사에 있으면 못 보잖아요.
1: 근데 또 뭐 시간을 또 마련하지 않을까?
0: 아, 보는 시간을요?
1: 네, 저는 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네. 네. 저 뭐 했어요? 뭐 플리마켓을 했어요?
0: 플리마켓 했어요.
1: 뭐?
0: 그냥 플리마켓.
1: 뭐를?
0: 내 옷을.
1: 그걸 누가 샀어요?
0: 다 팔렸는데요? 두 장 남았는데 두 장.
1: 몇 개 갖고 왔는데?
0: 100개. 100개 가까이.
1: 그냥 동묘처럼 판 거네.
0: 동묘요? 동묘? 동묘가 어떤 의미더라?
1: 그 막 이렇게 집어가지고 그냥
0: 그런 건 아니고 옷걸이에다 걸고 했고 했어요. 아주 양질의 것들로 들고 가가지고.
1: 신영성님이 비건햄 저번 주 수요일에 롯땡 월드몰에서 봤어요 해주셨는데 여기서 한 거야 플리를?
0: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1: 이건 뭐예요?
0: 이야, 저를 봤어요? 그럼 인사 안 해줬어요 형성님.
1: 아, 그냥 진짜 놀러 간 거야?
0: 네?
1: 진짜 그냥 놀러 간 거야?
0: 놀러 갔어요.
1: 여기를 혼자 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0: 네, 밴드 친구들이랑 갔어요. 가서 자라도 갔죠. 밴드 멤버들이

0: 그 옷을 진짜 못 입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잣땡이라도 가라. 잣땡 가가지고 한번 옷을 사보자. 자기는 옷을 한번 입으면 10년을 입는대요. 실제로 10년, 이거 10년 전에 산 바지인데 이렇게 한 것들이 있어요. 몇 개. 근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구매를 했다.
1: 제가 최근에 그 어떤 콘텐츠 촬영 때문에 그 홍대에 있는 좀 큰 이런 옷 파는 곳에 갔어요.
0: 네.
1: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갔는데 거기 직원분들이 이제 또 홍대니까 좀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약간 이제 어떤 옷을 이렇게 입고 이거 어때요? 올크크 같아요? 했더니 네 이래. 내가 볼 때 그 친구가 화려하지 않았어. 옷이 이미 그 일하시는 분이 그랬다. 본인은 영크크예요? 그랬더니 그쵸. 이래서 내가 지금 왜 올크크예요? 그랬더니 바지 핏이 좀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긁힌 거야 거기.
0: 아.
1: 근데 반박을 못 하겠는 거야. 네네네. 이 친구가 실제로 영크크니까. 내가 반박을 못 하겠는 거예요.
0: 네네.
1: 근데 내가 볼 때 이 영크크가 멋있는 영크크 느낌은 아니었거든.
0: 그렇지에도 불구하고. 네.
1: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건가 하고 그 옷 가게 안을 들어가서 옷을 봤는데 옷이 다 비건이 입을 만한 옷들로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욕하던 비건 옷들이 거기 다 있는 거야.
0: 진짜 짜증났겠다.
1: 근데 너무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이냐면 너무 안 예쁜 거야. 여기 있는 옷들이 다 여기 있는 옷들이 다 너무 안 예쁜데
0: 네네네.
1: 거기가 2층 정도 되는 건물인데
0: 네네.
1: 뭐 그 층에 가득 찬 옷이 비건 옷이야 다.
0: 아 예, 그렇겠죠. 예.
1: 그러니까 내 눈에는 너무 안 예쁜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류의 옷밖에 없다는 건 진짜 요즘 이렇게 입나? 이거에 내가 인지 부조화가 온 거야.
0: 받아들이셔야죠. 그 요즘 있긴 입어요 그렇게.
1: 근데 그러다 제가 최근에 그 청담 사거리에 있는 백화점을 갈 일이 있었어요.
0: 네네네.
1: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여긴 비건이 아예 없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는 거야 거기 들어가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뭐가 맞는 걸까 이제.
0: 아 영끄끄들은 이제 비싼 옷 입기 좀 그렇잖아요.
1: 네. 그럼 제가 그렇게 딱 그 백화점 갔을 때 느꼈던 그 편안함은
0: 네.
1: 약간 올크크인가?
0: 돈 버시고 이제 자기 삶을 사시고
1: 아 좀 평온한 네, 뭐 아저씨들 느낌인가?
0: 20대 초반에 백화점 가가지고
1: 살 일이 없지.
0: 살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런 거죠.
1: 아 그러니까 아저씨가 된 거구나 이제.
0: 이게 도착하신 거죠.
1: 아.
0: 결국 그 어렸을 때 봤던 그 사람으로 도착한 거예요.
1: 아니 근데 나는 그게 멋있는데?
0: 어떤 게요?
1: 난 그게 멋있는데
0: 그러니까요.
1: 그 어른들이
0: 이제 완성된 거예요.
1: 그 이제, 아저씨들이 네. 아저씨들이 아니라 약간 그 형님들이 딱 그 네. 뭔지 모르겠는 그냥 되게 평범한 반팔 니트 같은 걸 그 뭐라 그래야 돼 니트 티셔츠 반팔 니트 티 같은 걸 입었는데 뭐 어디 거야 브랜드도 없고 근데 되게 그렇죠, 질이 맞죠. 좋아 보이네 하고 봤는데 되게 모르는 되게 좋은 브랜드야 막 캐시미어고 막 이런 그리고 바지도 그냥 슬랙스인데 보니까 되게 예뻐. 근데 알고 보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전 그게 약간 제 추구거든요.
0: 그러니까
1: 도착한 거야?
0: 도착한 거죠.
1: 어.
0: 그러니까 딘딘 씨는 이제 도착하신 거고 저는 이제 도착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고 네, 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1: 아, 네, 약간 네. 짜증났어요. 거기 갔는데 진짜 다 비건인 거야 옷이.
0: 그렇죠.
1: 걸려있는 옷들이 비건 옷이야. 그래서 제가 막 욕했던 그 밀리터리 같은 이상한 거 있거든요. 막 모가지 찢어진 거.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0: 찢어진 거 본인도 입으시잖아요 가끔씩.
1: 아 그거 한번 입고 안 입었잖아 내가.
0: 아 맞다. 한 번도 못 봤네.
1: 한번 입고 비건이 뭐야 니도 찢어진 거 입었네 이래서 그 이후로 제가 안 입잖아요.
0: 아 그래요.
1: 어쨌든 네. 그때 좀 인정했습니다.
0: 네.
1: 뭐 비건이 그래도 뭘 아는구나 약간.
0: 근데 저도 이제 넘어가고 있어. 그거 이제 맛을 봤고.
1: 요런 거 괜찮네.
0: 맛을 봐서 이제는 좀 이제 요런 느낌으로.
1: 아 근데 저 벨트가 저 끈으로 된 게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야 나는. 뭔지 알아? 그러니까 한 번만이라도 포인트를 안 줄 수 없는 거야.
0: 이거는 약간 8, 90년대 이제 미국에서 어떤 문화에 젖어 있으신 분들이.
1: 8, 90년도에 미국을 가봤어요?
0: 안 가봤죠. 안 가봤지만 그때를 향유하는 거예요. 2026년 서울에서 그때를. 근데 실제로 이 벨트가 아니고 신발끈이에요.
1: 그러니까 왜 너가 그걸 향유해? 너가 거기 사람이 아닌데?
0: 반땡 신발끈을 제가 탁 뽑아가지고 이렇게 탁.
1: 그러니까 비원 씨가 거기 사람이 아닌데 왜 거길 향유해?
0: 왜 거기 사람이라고 거기 그 사람들만 향유하나요? 우리 같이 향유할 수 있는
1: 거죠? 오히려 비건 씨라면은 90년대 뭐 부산의 패션을 좀 이렇게 레퍼센트하는 게 맞지.
0: 아이 그럼 아무것도 못 입어요. 그럼 저 어부 옷 입어야 돼요 그러면.

0: 느존남은 여름에 벨트 대신 운동화끈을 맨다.
1: 아 진짜 왜 저럴까? 그러니까 저거를
2: 저거 근데 너무 싫다. 저 표지가 너무
1: 그러니까
2: 싫은데.
1: 저거를 너가 보고 한 거잖아.
2: 전혀 아니야.
1: 그러니까 코르티

0: 이제 그런 것들 다 유행하고 있고. 예. 뭐 그렇단 말씀 드립니다.
1: 아, 진짜 미치겠다.
0: 이건 끄끄.
2: 자, 박성빈 님이 비고님 오늘 옷이 너무 예쁩니다. 완전 멋지게 하고 오셨는데요. 잘생겼네요. 그리고 딘디님 데뷔 13주년 축하드립니다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 비건씨. 네. 제가 비건씨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제가 알고리즘에 이제 코르티스가 계속 뜨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너무 멋있다.
0: 너무 멋있죠.
2: 근데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단 한 번도 뭔가 챌린지를 해보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없거든요. 살면서. 네네네. 근데 그 레드레드가 예. 너무 뜨는 거야.
0: 크, 장난 아니죠.
2: 아니. 근데 그러다가 이제 외국의 흑인 분들이 그걸 하신 거를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 그리고 안 다음에 지금 뭐 멤버별 춤선 비교 막 이런 영상까지 나한테 떠.
0: 네네네.
2: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이거 비건이면 되게 멋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오. 근데 왜 안 해요?
0: 왜 안 해요?
2: 어.
0: 저 챌린지 요즘 문 안 열어놓고 있죠.
2: 그게 뭔 말이야?
0: 그 챌린지를 하지 않고 있어요.
2: 왜 왜?
0: 근데 그 디디씨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조만간 그 챌린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 레드레드?
0: 아니요, 그냥 제 챌린지 이제 그 문을 열려고요. 앞으로 챌린지를 좀 하면서 살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2: 난 레드레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잘 어울릴 것 같아.
0: 근데 레드레드가
2: 좀 지났죠.
0: 굉장히 아니 뭐 레드레드는 아직까지 가고 있지만 사실 좀 어려워요 춤이. 그게 그래?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그 리듬이 이게 완전 엠박 리듬이거든요.
2: 그래?
0: 따단 따단 따단 이렇게 가야 돼요.
2: 약간 그 느낌이 있더라.
0: 근데 그걸 못 살리면은 굉장히 이렇게 몸짓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못 살리면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잘 살리면은 또 멋있고.
2: 나 이거 내가 처음으로 살면서 안무를 딴 거야. 보면서.
0: 땄어요?
2: 아 봤어 계속. 그다음에 따라해봤어.
0: 따라. 야, 보라 보시고 계시죠, 네, 여러분?
2: 네, 네, 네.
0: 이야. 오, 그것까지 그것까지.
2: 이게 멋있다. 봐. 친구들 모아서 빙 빙. 그리고 그 중간 노래 친구들 불러 모아 딘 딘 있어요. D&D인데 딘 딘. 그래서 내가 노래 듣다가 어? 했어. 친구들 불러와 딘딘 막 이거 있어. 딘딘.
0: 야 진짜 늘 크크.
2: 아 좀 이따 레드레드 한번 들읍시다 이거. 딘딘 나온다니까?
0: 맞아. 딘딘 이렇게.
2: 딘딘 예, 맞아요, 이거 해.
0: 맞아요. 네 맞습니다.
2: 완전 나 소름 돋았어 그때. 자.
0: 근데 진짜 아저씨 같대요.
2: 뭘?
0: 딘딘 지금 이 모든 것이.
2: 아이씨.
0: 챌린지 봤는데 진짜 멋있더라고.
2: 네.
0: 연습을 했다니까 이렇게.
2: 이따가 그 딘뮤아에 살짝 제가 그 우리 끝나고 인별그램에 마지막에 오늘은 사진 말고
0: 레드레드
2: 요거 레드레드로 살짝 느낌만 자 일단 그럼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바로 본격적으로 연사친 시작해볼 건데 여러분 딘딘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듣고 오셨습니다. 핸드폰 받거나 딘딘. 아, 샷아웃 코르티스, let's go. 왜?
1: 진짜 아저씨 같아.
0: 왜?
1: 진짜 캐나다 3년 살다 온 아저씨 같아.
0: 샷아웃은 원래 지금도 아직도 하는 거야.
1: 하는데.
0: Out of boys, let's go, Coretis, let's go. 자, 조경원님이 딘딘님 너무 귀여우세요. 황수정님 술 거하게 취한 아빠인 줄. 네. 민윤기님이 하이브 가서 챌린지 찍으셔야 할 듯 해주셨는데 안 가.
1: 목동에서 찍으세요.
0: 진짜 연락와도 안 가.
1: 목동 SBS
0: 공개 처형이야 이건. 자, 본격적으로 네. 연사친 시작해볼 건데 사연 하나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8님이 좋아하는 여자애랑 썸 타고 있어요. 요즘 기분이 너무 좋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1: 좋겠다.
0: 곧 깨질 겁니다. 썸이 제일 설레지.
1: 썸 재밌죠. 네.
0: 연애보다 썸이 더 좋다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1: 어때요?
0: 아, 근데 썸이 좀 힘들어. 그러니까 썸을 탈 때는 모르잖아요. 그 네. 도파민에 미쳐서.
1: 맞아요.
0: 근데 시간 지나고 그 썸 단계를 생각해 보면 너무 힘들어. 잠도 안 자고 그냥
1: 맞죠.
0: 24시간 이 사람한테 미쳐서 네. 나의 모든 걸 바치잖아.
1: 맞아요.
0: 그게 사실 시간 지나고 보면 좀 힘든 것 같아.
1: 엄청난 에너지죠.
0: 근데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그 약간 그 풋풋한 설렘이 있지.
1: 그러니까 이게 연애로 골인하지 않으면 그럴 때 현타가 오는 것 같아. 연애로 골인이 되면은 너무 좋은 썸 탈 때 너무 좋았다 이렇게 되는데 골인을 못 하면은 내가 뭐 한 거지? 약간 이런.
0: 그래서 썸 중독자들 있잖아. 썸을 타.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연애를 해서도 계속 썸의 느낌을 가져가고 싶은 거야. 그러다 좀 익숙해지잖아. 네. 연애가 그럼 좀 편안해지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이제 실망하는 분들이
1: 못 버티는
0: 계시는
1: 거지.
0: 다시 설레고 싶고 이런.
1: 영원할 수 없는데 그죠?
0: 썸의 적정 기간.
1: 적정 기간 뭐 사바사 아닌가?
0: 그렇죠. 뭐 짧은 분들도 계시고 저는 한 두세 달 좋죠.
1: 와, 두세 달이요?
0: 한 두 달 진짜 좋아.
1: 불법이에요.
0: 두 달 진짜.
1: 두세 세 달은 불법이에요.
0: 근데 썸을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본다고 쳤을 때.
1: 네.
0: 그래도 한 두 달 보면 이제 뭔가 약간 이제 우리가 서로의 주말을 서로가 이제 같이 사용하는 게 이제 합법적인 관계가 된 느낌이 약간 드는 거 있잖아.
1: 그렇죠.
0: 그럴 때가 좋지.
1: 근데 세 달 되면 싫어할걸요? 사람들?
0: 싫어했어. 비건 씨는 그럼 적정이 언제야?
1: 저는 그래도 두 달 미만은 무조건인 것 같아요. 길어도 두 달 안에는 결정이 돼야 되지 않나.
0: 근데 두 달이면 이제 그런 옷들을 계속 볼 거 아니야.
1: 보여주죠. 근데 저도 데이트할 때는 굉장히 사려요. 근데 보여줘야 돼요. 한 번은. 네 번 중에 한 번은 나의 옷을, 내 진짜 옷을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 연애했을 때 그거가 감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가 돼야 되니까.
0: 근데 본인도 굉장히 그걸 숨긴다는 건.
1: 아니요. 그러니까 이성 내가 뭐라 해야 될까. 소개팅 자리. 썸 타는 사람들한테는 입어야 되는 옷들이 있죠.
0: 근데 이제 그거를 본인이 이제 썸 탈 때는 좀 이렇게 입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1: 네네.
0: 뭔가 엄청 떳떳한 건 아니지 않아?
1: 아니 그때 다르죠. 옷 진짜 잘 입는 사람들은 그 때와 장소를 엄청 가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데서는 이렇게 입고 이렇게.
0: 아니 뭐 비건 씨가 막 하이피스트 올라오지 않잖아. 근데 왜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거야?
1: 조금 그렇긴 해요. 에.
0: 자, 오늘 썸 탈 때 가장 기분 좋은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썸 타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썸 탈 때 설레던 포인트가 있으면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까 썸 탈 때 가장 두근거리는 순간이 아이컨택 했을 때였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아이컨택하고 3초 정도 딱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을 때. 이야.
0: 그러니까 시선이 느껴져서 쳐다봤는데 상대방도 날 보고 있어서 눈이 마주쳤을 때.
1: 왜? 근데 말을 안 해. 3초 동안.
0: 근데 그게 썸이야?
1: 썸이지.
0: 아, 그럼 다수의 사람들이 좀 있는 거네.
1: 에?
0: 지금?
1: 무슨 말이야 그게?
0: 그러니까 둘만 이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거네.
1: 뭐 둘만 있을 수도.
0: 그리고
1: 있고.
0: 그 중에 썸 타는 사람이 있는 거고. 왜냐면 둘이 있을 때는 계속 둘이 보면서 이야기할 거 아니야.
1: 아니요. 그냥 이렇게 아 뭐 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마주치는 거야. 우리 이렇게 매주 이상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말하는 거 아닌가? 까먹었죠. 기억 안 나죠.
0: 아 그냥 네. 뭘 봐? 약간 이럴 것 같은데. 아 나는 기억나. 난 이렇게 하다가 딱 그거 뭔지 알죠? 그 썸 눈빛 모먼트 한 정적 한 3초 정도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정적이 이렇게 흐르잖아. 그러면 그게 어색하니까 저는 뭘 봐? 약간 이렇게
1: 뭐 해결하죠. 어, 장난치죠. 예, 맞아요, 맞아요.
0: 너는 이러면 난 너 봤지. 약간 이런 걸 했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어, 아이컨택.
1: 맞아요.
0: 어.
1: 맞아요.
0: 자, 더 설레는 반응 아이컨택. 부끄러워하면서 눈을 피하는. 아니면 웃으면서 계속 쳐다보는. 아, 웃으면서 계속 쳐다보는 게 더 설레지 않아?
1: 아, 저는 완전 전자인데요. 부끄러워하면서 눈 피하는 거.
0: 진짜?
1: 네. 웃으면서 계속 쳐다보는 게 좋아요?
0: 웃으면서 계속 쳐다보면서 다가와. 피하나 안 피하나 보자 하면서 이렇게 쓰고 와. 아, 그거 도파민 터지지. 에이? 나도 안 피하고 앞으로 가 뭐 하다가 진짜 입술이 달락 말락 할 때 아, 하지 마. 약간 이렇게 해서 지잖아. 꼭.
1: 은근히 진짜 위험한 놈이에요.
0: 왜?
1: 김민 씨 정말로 위험한 놈이고.
0: 성달도
1: 어떻게 그렇게 해요?
0: 아, 그런 건 안 돼. 이제 안 가는 거. 아, 이렇게 빠지지. 어.
1: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딘딘 씨는 제가 10여 년간 보면서 느낀 건데 이렇게 당돌하고 이런 분들을 좋아하세요. 딘딘 씨가. 그래서
0: 아, 근데 또 웃긴 게 너무 당돌하지? 그러면 아, 좀 거의 대부분 일어나? 약간 이럴 것 같아.
1: 어쩌라고요? 어려워.
0: 비온다님이 저는 좋아하는 네. 이성이 문고리 잡아줄 때 설렙니다 해주셨는데 근데 이거는 비온다님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뒤에 뭐 어르신이 계시건 형님이 계시건 누가 있건 다 잡아.
1: 맞아.
0: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걸 헷갈리게 할 수도 있는 거지.
1: 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서로 호감 있는 상태로 잡아주는 또 문고리 잡는 모먼트가 따로 있어요.
0: 네. 좀 더 티나게 잡지.
1: 조금 예, 좀 달라요.
0: 그러니까 그냥 의미 없이 문고리 잡을 땐 그냥 이렇게 쓱 좀 끝까지 이렇게 밀다가 예. 들어가는데 뭔가 좀 호감 있는 사람이 올 때는 약간 잡아주는 딱 그 액션을 취하지.
1: 어.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호감 있는 여성분이 앞에 있어요. 그 사람이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0: 근데 내가 먼저
1: 근데
0: 이렇게
1: 내가 문을 열어서 이렇게 해서 요 사이로
0: 아 위로
1: 팔 사이로 여자분이 들어가는
0: 아 위로
1: 더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버리죠. 아, 아, 아. 네.
0: 자, 또 은근슬쩍 스킨십 했을 때도 설렜다는 설문 결과가 있는데 그래 이게 좀 설렜던 것 같은데 나는
1: 그렇죠 꽃이죠. 썸의 꽃 아닐까요 이게.
0: 그리고 이게 걷다 보면은 그 차도가 있고 그
1: 인도 차도 네.
0: 인도가 되게 좁은 곳이 있어.
1: 아.
0: 둘이 걷기에 좀 좁아.
1: 네.
0: 근데 차가 다녀. 네. 거기가 기본적으로 약간 그 경리단길 쪽이 인도가 좀 좁고 차선이 넓어.
1: 맞아요. 예.
0: 근데 그런데 걸을 때 이제 약간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툭툭 계속 이렇게 닿을 때
1: 아.
0: 그러면은 내가 한번 닿았어.
1: 네네.
0: 근데 일부러 한번 더 툭 이렇게 또 치면 걔가 또 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1: 네.
0: 그럴 때 이제 손을 그냥 잡아버리죠.
1: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0: 아니야.
1: 오!
0: 썸이야.
1: 무슨 위험한 사람이랄까요?
0: 썸이야 썸.
1: 제가 말만 맨날 위험하게 하고 행동은 제일 위험해요. 딘딘이가
0: 아, 진짜 태토야.
1: 지가 태토래.
0: 진짜 레드야. 어? 진짜로 위험해. 어?
1: 레드는 그 아니다 할 때 레드예요.
0: 레드. 난 진짜 완전 레드.
1: 레드세요?
0: 어. 자, 6732님.
1: 네. 썸 타면서 대화 나누다가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어깨나 몸을 툭 칠 때 그 짜릿한 느낌 너무 설레죠. 칠 때도 받을 때도.
0: 사모 이사님이 같이 걸어가는데서 걸음 속도 맞춰줄 때요. 길 찾는다고 막 앞서가다가 멈칫하면서 뒤돌아보더니 다시 와서 천천히 제 속도에 맞춰갔더라고요. 이런 작은 배려가 설레요 해주셨는데 이거는 근데 애초에 앞서 나간 게 이상한 거야.
1: 그렇죠. 어, 네.
0: 대부분 맞춰갔지.
1: 어. 제가 어릴 때 이 실수를 정말 많이 했어요.
0: 어, 먼저 네. 빨리 걸어가는 거.
1: 제가 걸음 엄청 어. 빠른데 그래서 그렇게 가버리고. 네. 그랬죠.
0: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걷다가 딱 차도에 이제 이성 있으면은 야 들어가 이렇게 툭툭 치는 거 있잖아. 그럼 뭐야 그럼? 아이 차잖아, 차도잖아. 약간 이런 거 있잖아.
1: 저 같은 경우는 차도로 걸어버려요.
0: 아 비건 씨가?
1: 예, 예.
0: 아 일부러 내려가서?
1: 그 알죠. 노란선 안으로.
0: 아
1: 예, 걸어버리죠.
0: 자 사연 받으신 분들은
1: 무시를 하시네요 그냥.
0: 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어, 확인해 네. 주시고. 연애와 관련된 다양한 고민들 아주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 편하게 보내주세요. 자, 참여 방법 비원씩 알려주시죠.
1: 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딘딘의 뮤직하이 홈페이지 연사친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 보내주시면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릴게요.
0: 자, 그럼 저희는 배가연의 썸타긴 몰타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지컬.
1: 자, 딘딘의 뮤지컬 3부 시작했고 비건쇼와 연사친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선일님이 안녕하세요, 연사친 처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듣고 다시 듣기로 들은 거 또 듣는 애청자입니다. 오. 경기도에서 이번에 부산으로 발령받았는데 조만간 비건님 카페에 산도 먹으러 갈게요 해주셨는데,
2: 선일님 감사합니다.
1: 비건씨 카페가 네이땡에서 선정한 부산 로컬푸드라고 해요?
2: 이번에 선정됐어요.
1: 진짜?
2: 예.
1: 그거 돈 내고 하는 거지?
2: 아니 말도 안 돼.
1: 아 그거 다 돈 내고 하는 거잖아. 그거 다 광고잖아.
2: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1: 근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2: 그냥 선정을 해준 거예요. 네이버에서 왔다 가르치셨는지 모르겠지만 괜찮다 이 카페 이렇게 선정을 해주셨다.
1: 뭐야 이거 좀 망고 모찌 빙수. 이거 뭐야?
2: 망고 모찌 빙수 장난 아니죠.
1: 이거 좀 맛있어 보이네.
2: 맛있죠. 장난 아니죠.
1: 이거 좀 괜찮아 보이네.
2: 망고 산도, 망고 모찌 산도.
1: 배달도 해요?
2: 하긴 하는데 사실 이제 수량이 배달 수량까지 안 나옵니다 거의.
1: 진짜? 네. 아 그럼 약간 비건 씨 배달 막는 정도의 가게야?
2: 저희 디저트는 그렇죠.
1: 와 좀 좀 되네. 그거 배달 막히는 거는 약간 되는데 되는 곳인데.
2: 그래서 좀 극비는 아니지만 뭐 알려드리지 않고 있는데 그 베이커리시를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베이커리시가 뭐야?
2: 그 디저트만 따로 만드는 공간을 해가지고.
1: 아 네. 베이커리실?
2: 네네네.
1: 그렇게 해서
2: 좀 확장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테이크아웃으로 디저트를 팔고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서 이제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재밌는 삶이에요.
1: 근데 비건 씨가 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2: 저는 뭐 디저트 아예 만들 줄도 모르고.
1: 친구들이 하는 거잖아.
2: 맞아요, 맞아요.
1: 엄마랑
2: 디렉팅 하는 거죠. 그 직원을 또 제가 뽑았으니까.
1: 친구잖아. 뽑은 게 아니라.
2: 아니 그 동업자 분이 또 따로 있고 동업자 분 말고 또 이제 저희 아주 훌륭한 또 분이 계십니다.
1: 자 어쨌든 사연 하나 왔는데 비건 씨가 소개해 주시죠.
2: 네. 07393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중학교 때 친했던 남사친이 있는데요. 걔한테 고백했다가 차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졸업을 하고 서로 연락이 끊겼는데 10년이 지나 우연히 그 친구를 다시 마주치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는 미련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걔 얼굴을 보자마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던 거 있죠.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 하려고 했는데 걔가 먼저 절 알아봤습니다. 그러다 번호까지 교환하고 밥 한 끼 먹자는 말까지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설마 걔는 제가 고백했던 걸 잊은 걸까요? 저 얘 만나러 갈까요 말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고요. 자, 중학교 때 친했었고 고백까지 했다가 차인 남사친을 10년이 지나서 우연히 다시 마주쳤다라고 합니다.
2: 네.
1: 이걸 남자 입장에서 얘가 나를 좋아했던 거를 모른다?
2: 알지. 무조건 알지.
1: 말이 안 되지.
2: 말이 안
1: 무조건
2: 되지.
1: 알지. 밥 먹자 하는 거? 얘 예쁘게 변했구나.
2: 그래요?
1: 프로지.
2: 그게 아닐 확률도 있지 않아?
1: 난 없는데.
2: 그래요?
1: 어.
2: 아니 어렸을 때 나 좋아했던 친구고 근데 이렇게 시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됐고.
1: 완전 내 스타일 아닌데?
2: 그럼 아니지.
1: 그러니까 나름 괜찮은 거야.
2: 약간 내 스타일.
1: 뭐 예를 들면 나랑 옛날에 사귀었었는데 뭐 성인이 뭐 나랑 뭐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사귀었어. 근데 나이 먹고 만났어. 너무 내 스타일 아닌 거야 갑자기. 너무 역변했어 만약에. 그러면은 반갑다. 야 잘 지냈어. 너무 반갑다. 야 진짜 나중에 보자. 야, 이러고 말지. 밥을 먹어? 안 먹지.
2: 여기 뭐라고 했을까? 그 대사가 뭐였을까?
1: 대사는 뭐야? 반갑다. 야, 나도 밥이나 한번 먹자.
2: 다음 밥한 밥밖에 먹자.
1: 아 연락처 받았대잖아. 그래야 나중에 야 조만간 밥 먹자 이랬대잖아.
2: 오히려 밥보다 연락처가 킥이네. 그러면
1: 그래.
2: 연락처를 교환했으면 이거 뭔가 좀 다르대.
1: 그래. 이거는 나름 괜찮은 거야.
2: 그러니까.
1: 이런 적 있어요? 예전에 좋아했던 친구를 다시 만난?
2: 아니요 없는 것 같아.
1: 난 있어.
2: 오! 카타리나?
1: 아니 카타리나는. 다른 경우지. 카타리나는 그냥 뭐 계속 어쨌든 연락이 됐었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그 중학교 뭐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중학교 때 나랑 벌구랑 동시에 좋아했던 애가 있어.
2: 조현영 씨 아니야?
1: 아니야. 조현영은 아니고 그 조현영이 중3이고
0: 그 벌

0: 벌거는 조현영을 좋아했던 적이 없어 사실. 아. 근데 그러다 내가 조현영한테 야 벌거 너 좋아한대 이래서 벌거랑 둘이 사귀면서 이제 벌거 좋아하게 된 거지. 어쨌든 그게 중1 이때 제가 좋아하던 애가 있었는데 네. 이제 벌구도 걔를 좋아했어. 그리고 걔가 벌구를 좋아했어. 그냥 아무튼 그런 인연이 있는 친구인데 네네. 성인이 돼서 외국에서 일하러 갔다가 만난 거야. 으? 근데 걔가 연락이 아예 두절이 됐어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연락이 두절이 된 거야 얘가. 아니다 얘가 중학교 3학년인가 이때 부모님 유학을 보냈나? 아무튼 그래서 연락이 아예 두절이 된 거야 얘가. 그러다 갑자기 한 십몇 년 있다 얘를 딱 본 거야. 너무 반갑잖아. 근데 그때 느낌이 있는데 이제 아 그때 추억이 많이 미화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반가웠지.
1: 반갑지 반갑지.
0: 근데 그런 경우는 밥을 먹을 것 같아. 그런 경우는 밥을 먹어.
1: 근데 이것은 고백을 했다가 찼어 그 사람이. 근데 다시 만났는데 번호를 교환하고 밥을 먹자고 한 거야. 그럼 사실상
0: 아 괜찮은 거야.
1: 아 괜찮은 거야.
0: 이거 괜찮은 거야. 지금 내가 머리 굴려 보니까 이거 괜찮은 거야.
1: 그러니까 차인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남자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0: 맞아. 네, 맞아. 이거는 100%야.
1: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0: 그리고 10년 전에 나랑 지금의 내가 다른 거니까.
1: 그러니까.
0: 전혀 제가 볼 때 이거 막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1: 오히려 청신호다. 엄청 크게 청신호인 것 같은데요.
0: 오히려 네. 그때는 내가 너에게 의리였지만 이제 내가 보여줄 게가 될 수 있는 거지.
1: 그러니까.
0: 막 지금 생각하면 막 떨리고 막 이런 생각이 사람이 있나?
1: 설레게 만든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있죠. 그때 잘할 걸. 그때 잘할 거 이런 사람이 있죠. 나를 측은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죠.
0: 자 어쨌든 네. 사연자분은 연락처도 교환했고 밥 한 끼 하자라는 이야기도 들으셨다고 하는데 서영환님이 밥 먹자는 흔한 인사말 아닐까요? 김지선님이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밥 먹자는 거잖아요. 그냥 인사치래. 연락처도 예의상 물어본 거 아닐까요? 해주셨는데 대부분 청취자들이 많이 네거티브에
1: 많이 못 겪어 보셨고 그런 상황을 예.
0: 일단 남이 행복한 걸 우리는 좋아하지 안 좋아하시죠. 않으니까
1: 안 좋아하시죠. 예.
0: 이거를 최악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1: 언제 만들어 볼까요?
0: 아 보험을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오케이 잘 됐다. 약간 이럴 오케이. 수도 있고.
1: 얘 나 좋아했었지.
0: 야 이분 진짜 꼬였네. 1466님이 청첩장 주려고 밥 먹자고 한 거 아닐까요?
1: 10년 만에 자기한테 고백한 여자한테
0: 딱 보자마자 나이스 했다고.
1: 나이스.
0: 그럼 밥 먹자고 안 했을 것 같은데.
1: 그래.
0: 밥값이 나가잖아.
1: 아이고 원래 청모 하잖아요. 청모 하는 거지.
0: 와 근데 여러분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1: 괜찮으세요?
0: 우리 청취자분들.
1: 괜찮으세요 와. 여러분?
0: 나도 많이 꼬였다 생각했는데 더 꼬였다.
1: 안 돼. 청취자분들한테 안 될 것 같아요.
0: 네. 자 만날지 말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고민할 게 뭐가 있어?
1: 만나봐요.
0: 그래 그리고 사실 10년 전에 상처 받았었는데 또 받아도 뭐
1: 어때? 10년 전인데 뭐
0: 이미 한번 상처 받았는데 뭐 근데 갔는데 진짜 내가 생각한 거랑 아예 달라. 그러니까 뭐 갔는데 진짜 뭐 보험을 막 이거 하거나 나한테 아니면 막 투자 권유를 한다거나 막 야 이래버리면 어떡하냐.
1: 그런 거면 차라리 괜찮은데 못 보던 사이에 이렇게 맨헤라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
0: 맨헤라가 정확하게 뭐야?
1: 맨헤라?
0: 약간 우울?
1: 우울? 우울.
0: 아 뭐 그거야 상관없지 뭐. 일단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는 거는 괜찮다.
1: 저도요.
0: 근데 이제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1: 근데 그냥 어차피 10년 동안 없던 거였잖아요. 그냥 편하게 가세요.
0: 그래
1: 편하게 가서
0: 그러니까 사실 그날 안 만났으면 내 인생에 없던 사람이야 어차피.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너무 막 걱정을 하거나 막 고민하고 막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이 사람 마음에 내가 안 들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건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보미님이 마음에 들면 직진해야지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이게 그때 기억이 미화돼서 더 떨리는 걸 수도 있어.
1: 맞아. 사실상 그렇다.
0: 막상 가서 얘기해봤는데 아 별로 이 뭐 없네. 약간 별로 느껴지는 게 없네. 이러면 또 끝이니까.
1: 맞아요.
0: 자 어쨌든 저희 얘기 잘 참고해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뭐 청취자분들이랑 다르게 저희 둘이 볼 땐 남자니까 저희 남자들이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청신호입니다.
1: 완전 청신호죠. 네.
0: 제가 그리고 또 머리로 이렇게 되새김질 해봤을 때 이거 굉장히 청신호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실시간으로도 연애 고민 사연들 계속 받고 있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한테 선물 챙겨드리니까 아주 사소한 고민이라도 편

0: 편하게 보내주세요. 자, 참여 방법 비건 씨가 알려주시죠.
1: 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딘딘의 뮤직하이 홈페이지에 연사친 게시판이나 실시간 사연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고민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릴게요.
0: 자, 그럼 저희는 5반의 어떻게 지내 듣고 두 번째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5번에 어떻게 지내 듣고 오셨습니다. 아, 7873님이 남친이랑 2살 차이 납니다. 남친이랑 썸을 타다가 연애를 하게 된 거라서 오늘로 470일이에요 해주셨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왜 그래서요? 아, 축하해주라고.
1: 축하드립니다.
0: 아, 네. 아, 난 뭐가 있는 줄 알았어. 아. 470일이에요. 근데 권태기가 온 것 같아요. 뭐 이런 거가 올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 그냥 자랑한 거야?
1: 우리 청취자 딱 두 분류예요.
0: 자랑.
1: 자랑하거나
0: 다 비판적으로 보고.
1: 야, 비판하는 거 두 개.
0: 그러니까 행복하고 안 행복한 사람으로 나뉘어 있어.
1: 맞아요.
0: 세상이 그렇지 뭐.
1: 맞아요, 맞아요. 네.
0: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귀기를 바라겠습니다.
1: 약간 그 주식하면은 그 종목 토론장 이런 데 가면은
0: 아 종토방?
1: 종토방 가면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0: 맞아 맞아. 여러분 괜찮아요?

0: 아직 어. 괜찮습니다. 아직 뭐 더 갈 수 있어요. 뭐 이런 분들이랑 어. 망했네. 뭐 어. 지금이라도 빼세요 이러는.
1: 어. 맞아요, 맞아요.
0: 자 이제 두 번째 사연 만나볼 건데 여성분인 그건 아는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비건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이별한 지 1년 정도 된 직장인입니다. 전 남친과 헤어지고 나서 소개도 받아보고 썸도 타봤는데요. 연애까지 이어지지는 못하더라고요. 며칠 전 소개팅에서도 쉬는 날엔 보통 뭐 하세요?
0: 아, 저 집돌이랑 뭐 집에서 축구 보고 게임하는 거 좋아해요.
1: 아 그러시구나. 집돌이면 나랑 좀 안 맞겠는데. 성격이나 취미 같은 게 저랑 정반대이신 것 같길래 정중하게 애프터를 거절한 적도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럴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전 남친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랑 성격이며 취향, 식성까지 너무 잘 맞았거든요. 아 이제 짜증나.
0: 왜? 뭔 일 있어?
1: 아니 저번에 말했던 김 부장 있잖아.
0: 아 걔 왜 또 너한테만 뭐라 그랬어?
1: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0: 아 걔 왜 그러냐? 자기야 내가 떡볶이 시켰거든? 매운 거 먹고 스트레스 좀 풀어.
1: 아 좋아. 오빠 그럼 우리 떡볶이랑 같이 먹을.
0: 감튀? 그래서... 아이 당연히 시켰지. 맥주 냉장고에 넣어놨어.
1: 전 남친은 센스까지 좋아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도 바로바로 캐치해서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눈이 그만큼 높아져 버려서 누굴 만나도 성에 안 차더라고요. 제발 전 남친 좀 잊고 새로운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비교를 그만하게 될까요? 팁 좀 알려주세요.
0: 자 그건 아는데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선물 챙겨드리고 청취자 여러분도 같이 의견 나눠주세요. 자 센스있던 전남친 때문에 새로 만나는 분들을 자꾸 비교하게 되신다라고 해주셨는데 아니 그럼 왜 헤어졌어?
1: 아니 뭐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 근데 이제 헤어지고 나니까 나랑 너무 다 다른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내 전남친만큼 이렇게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0: 아 근데 이거는 그냥 이 사람이 이 전남친이란 사람이 기본적으로 좀 센스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어쨌든 헤어졌다는 건 뭔가 싫었고 이 센스 있는 걸 넘어서는 싫음이 있기 때문에 헤어진 거잖아요.
1: 너무 비슷해서 싫었죠?
0: 뭐 모르지 그건.
1: 너무 막 심심했죠? 너무 비슷해가지고 도파민도 안 터지고 그래서 헤어졌을 수 있어요.
0: 근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저도 이제 예전에 연애를 해봤을 때 헤어지고 나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당연히 그 전 연인이 떠오를 수밖에 없지. 초반에는 안 맞고 이러니까 당연히 내가 이 사람이랑 한 1, 2년을 만나다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뭐 예를 들면 소속사를 옮겨도 아 전 소속사가 뭐 이거 편했는데 뭐 이런 게 생각나는 거고
1: 맞아요.
0: 뭐 예를 들면 뭐 아무리 전 소속사가 별로였어도 아 그건 편해서 뭐 이런 맞아, 게 있잖아. 맞아, 맞아. 그리고 뭐 라디오도 제작진이 바뀌면 이번 제작진이도 이렇게 오니까 아 전 제작진이 이건 편했는데 아 이번 제작진이 이게 좋네 약간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특히나 연애는 더 많은 걸 공유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운 사람 만나면 안 맞지 처음엔. 어떻게 처음부터 좋아.
1: 그러니까
0: 근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막 전 연인이 생각나고 아 걔는 그랬는데 얘네는 왜 이러지? 막 이런 게 있었어.
1: 그 불가피하지 않나요? 거의?
0: 당연하지.
1: 무조건 있는 일이죠.
0: 근데 네. 그걸 생각한 것 같아. 내가 그 전 연인한테 정말 싫었던 행동 있잖아. 네. 그걸 계속 떠올리면서 아 근데 이 사람은 그건 없잖아.
1: 맞아 맞아.
0: 아 진짜 다행이다.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헤어진 이유가 그러니까 만약에 차이신 거면 이 사연자분이
1: 네네.
0: 난 이 사람을 아직 너무 좋아하는데 차인 거면 더 힘들 것 같긴 해. 근데 어쨌든 내가 너무 싫어하는 행동은 있었을 거니까 그걸 떠올려 나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 아유 그거 없는 것만으로 너무 고맙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
1: 그러니까
0: 갑자기 막 내 전 여자친구가 뭐 분노 조절 장애야. 너무 좋은데 근데 갑자기 아 그래 여기서 깽판 안 내고 이렇게 있는 거 너무 고맙지 막
1: 그러니까.
0: 이런 거 있잖아.
1: 소리 안 지르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0: 근데 네. 있다 보니까 아 근데 얘도 이런 건 되게 괜찮네 들이 보이잖아요.
1: 맞아요.
0: 난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
1: 그러니까 그거 무조건 있는 일들이라서 그냥 지금 내 애인의 좋은 점을 빨리 찾아봐야 되고
0: 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 그렇게 했는데도

0: 안 되잖아 새로운 인연이랑. 에, 에. 그러면 얘는 그냥 내가 원래 얘 이 사람이랑 안 맞는 거야.
1: 안 맞는 거야. 전 여친 때문이 아니고. 전
0: 그래서 좀 시간
1: 아니고.
0: 지나다가 진짜 막 뭐 아 처음에 좀 어색하다가 시간 지나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 또 생겨.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냥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1: 그리고 이 연애라는 게 뭐 하다 보면 느껴지지만 좀 나를 찾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나는 또 생각을 하거든.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그래서 그런 걸 전 애인보다 만났을 때보다 지금 더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내가 진짜 지금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의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찾아보는 게 중요하죠. 예.
0: 비교. 근데 비교는 어쩔 수 없지 않나?
1: 하게 되지.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게 되는 거지.
0: 사실 저는 이 전남친 같은 분이에요.
1: 네. 그러세요.
0: 거의 그냥 센스가 그냥 귀신 같은 사람이에요.
1: 그러시구나.
0: 그래서 이제 벌구 네. 와이프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저의 센스죠. 우리 오빠는 이런 게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밥을 먹으러 갔을 때 셋이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면 제가 뭘 하면 오빠 이것 좀 봐. 아니 철이 오빠 이렇게 하잖아. 그럼 뭐가? 봐봐 오빠는 그냥 당연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오빠 알지도 못하잖아 지금 오빠가 뭘 했는지. 그럼 이제 벌고 뭔데? 말해봐. 내가 할게. 막 이러지. 저는 그냥 센스에 미쳐있는 사람이니까.
1: 센스 있어요. 딘딘. 딘딘 씨는 그러면은 딘딘 씨 같은 사람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0: 나는 오히려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을 만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그래도 뭐 저는 제 우선은 아니거든요. 늘 뭘 할 때.
1: 맞아요, 맞아요.
0: 난 늘 이 상대가 편한 게 나.
1: 상황을 생각하죠. 지금 여기 이 상황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0: 그러니까
1: 것 같아요.
0: 차라리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이 상대가 좋고 편한 게 나. 근데 상대도 그런 마인드라면 같이 좋은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너무 배려가 없는 센스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 좀 힘들 것 같긴 해.
1: 다음 연애를 완전 딘딘 씨 같은 분이랑 딘딘 씨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또 발견하고 어떤 것들을.
0: 뭘 발견해? 뭐 너무 이런... 좋을 것만 같은데.
1: 그러니까요. 한번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0: 저는 네. 헤어지고 나서 늘 연락이 다시 옵니다.
1: 그러니까요.
0: 진짜 나 같은 사람 없었다고.
1: 없었다. 왜 아 그럴 것 같아요. 딘딘 씨 좋은 사람이죠.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딘딘 씨 같은 분을.
0: 나는
1: 딘딘 씨가 예
0: 진짜
1: 저 딘딘 씨 그래도 10년 봤잖아요. 네. 딘딘 씨 센스 너무 좋으시고 배려 있고 상황을 잘 챙기고.
0: 나는 사실 챗GPT 나오기 전엔 내가 그 역할을 했어.
1: 그러니까요.
0: 늘.
1: 근데 제가 딱 하나만 딱 단점 하나 말씀드릴까요? 딘딘 씨는 좀 재수가 없어요. 딘딘 씨는 좀 재수가 없어가지고.
0: 아 근데 내가 네네네. 연인한테는 그러지 않겠지.
1: 아 그래요? 그건 너무 다행이고요.
0: 한 번도 네. 내가 연인한테 너 진짜 재수 없다 이랬던 걸 들어본 적은 없어.
1: 아 그래요?
0: 저는 네. 연애할 때 그 상대에게만큼은 진짜 아무도 보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지.
1: 오.
0: 완전 그냥
1: 테토남이에요?
0: 아니 그냥 거의 골든 리트리버야 그냥.
1: 너무 싫어요. 딘딘 씨가 골든 리트리버. 귀엽겠죠. 네.
0: 자 어쨌든 재결합의 의사는 없는 것 같고.
1: 맞아요.
0: 어떻게 해야 전 남친을 잊고 비교를 그만할 수 있을까.
1: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트라이밖에 없어. 계속 새로운 사람 만나면서 맞아. 이 사람의 좋은 점도 발견하고 또 안 좋은 점 있으면 또 다른 분들도 만나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0: 그리고 이별을 했다는 건 어쨌든 뭐 내가 차였든 말든 내가 이 사람이랑 너무 안 맞았던 게 있는 거야. 그거를 생각해야 돼.
1: 그거를 계속 뭐라 해야 될까 계속 염두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0: 저는 네. 지금도 이 지나간 연애들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싫었던 거를 아 대신 저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죽을 때까지 버텨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싫음을 진짜 죽을 때까지 버텨.
1: 만끽해 버려?
0: 진짜 그래 너가 이걸 인지를 지금 못하는구나. 오, 오케이. 그러면 너의 인간성을 내가 테스트해볼게. 난 이거 끝까지 버텨볼게. 이러고 가는 거야. 그러고 안 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못 견디겠어. 진짜 이제 얘에 대한 감정이 사라지고 증오밖에 안 남았어. 네. 그때 전 헤어지니까 그 싫은 게 너무 큰 거야 나한테는. 지금도 생각하면 치가 떨려.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그랬던 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A라는 친구의 그 점이 있죠. 내가 싫어한 점, 그거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B라는 친구의 내가 싫어했던 점 있잖아. 그걸 생각하면 또 치가 떨려. 그래서 지금도 가끔 누굴 만났는데 그런 행동이 보이면 미칠 것 같아 막.
1: 도망가 버리는.
0: 그러니까 저는 누굴 만났을 때 이제 그 이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있다 보면 와 진짜 너무 감사한 거야. 그냥 이게 없는 것만으로도
1: 되게 좋다. 근데 그거는
0: 그거 좋아요.
1: 오히려 그 안 좋은 점 딱 하나를 얻고 나 이거 진짜 싫어하는구나. 다음 사람한테는 이거만 없으면 돼.
0: 그러니까
1: 이런 식으로.
0: 근데 그러고 나니까 아, 나 이것도 정말 싫어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다 싫어. 다 싫어. 거의.
1: 결국 지금의 딘디씨가 됐군요.
0: 거의 프로파일러야 그냥. 보다가 막 하면서. 자, 김인영님.
1: 네, 남친의 센스는 같이 하는 시간과 함께 늘어나지요. 일단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세요. 사랑은 사랑으로 잊어야 한다는 건 역시 만고 진리더라고요.
0: 대형님이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 익숙한 거 편함을 찾으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건데도 말이죠 해주셨는데.
1: 그럴게요.
0: 그치.
1: 네.
0: 우리가 늘 약간 편안한 연애를 하다 이제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편하고 싶지.
1: 맞아요.
0: 불편한 게 싫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야.
1: 아예 말이 안 되는 모순적인 말이죠.
0: 그치. 네. 그치. 자, 이선경님이 아쉽게 헤어졌나 봐요. 정말 지저분하게 헤어지면 장점조차 기억도 안 나던데. 크.
1: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가지고 헤어지면은 아파도 같은 실수는 반복 안 해.
0: 아 맞아.
1: 아파도.
0: 진짜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1: 가야 돼. 진짜 찌긋찌긋할 때까지 가야 돼.
0: 어중간한 미련이 남아 있으면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잖아요. 미련이 남아 있을 때 다시 만나잖아.
1: 그러니까.
0: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봐봐, 넌 이런 애잖아. 이렇게 되잖아.
1: 마치 연애의 온도 영화 보였어요. 거기 나온 장면처럼.
0: 저는 그래서 헤어지고 미련이 남아 있으면 다시 만나는 것도 생각보다 난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그게 이 우리의 행복이 이루어지겠지가 아니라 이 인간을 진짜 잘라내기 위해서 다시 만나는 거 괜찮아.
1: 그러니까요. 진짜 한 번 더 확인.
0: 자, 여기까지 사연 만나봤고 연사친 이제 마무리할 건데 비건 씨.
1: 네.
0: 가세요. 예. 네.
1: 아니 그냥 읽어 주세요.
0: 네,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라는데 이제 끝인사 말고 이제 이걸로 바꾼 것 같은데. 뭘 할 얘기가 있지?
1: 할 얘기 원래 왜 없어? 오늘 끝나고 오늘 또 아주
0: 뭐 할 얘기 있으세요?
1: 회식도 하고 하는데.
0: 아니 뭐 할 얘기 있으세요?
1: 아니 그런 소소한 얘기도 하면 되잖아. 회식하니까 나중에 또 봐요. 뭐 이런 얘기하고 끝내면 되지. 왜 이렇게 시비라고 하세요? 끝나는데.
0: 아니 시비가 아니라. 네. 캐릭터 유지.
1: 아, 캐릭터 유지. 오케이.
0: 자, 여러분의 다양한 연애 고민들 아주 사소한 것도 받고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 연사친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 남겨주시고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럼블피쉬의 그대 내게 다시 들으면서 비건 씨 보내드리고 딩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자,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13주년입니다. 자, 그럼 GOD의 길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자, G.O.D의 길 듣고 오셨고요. 오늘 딩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13주년이었습니다. 네. 네, 데뷔한 지 13주년이 됐다고 오프닝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딩카이브에서 뭘 이야기할까 하다가 일요일에 제가 13주년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팬분들하고 소통하는 어플에서 이제 라이브를 켜서 소통을 하긴 했는데 청취자분들하고도 그래도 좀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왔습니다. 사실 13주년 하면 뭔가 되게 감회가 새롭거나 이런 거는 전혀 사실 없습니다. 예. 10주년 막 이럴 때는 와 내가 벌써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13주년은 뭐 그냥 그냥 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고 막 크게 느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20주년 이러면 와 할 것 같은데 예. 그냥 13주년이라는 근데 그 13이라는 숫자가 되게 13년이 뭐 엄청 길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또 엄청 짧았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되게 애매한 기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저랑 좀 비슷한 감정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하루하루 똑같이 살다 보니 아, 13년이 흘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좀 이렇게 생각을 어쨌든 저도 하잖아요. 아 13주년이구나 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니까 계속 13년 동안 그래도 점점 더 사랑받으면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 이렇게 활동 시작할 때랑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 계속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이 쭉 같이 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 걸 생각해보면 그래도 계속 이렇게 사랑받고 활동할 수 있는 거에 있어서 참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근데 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또 하나 기분이 좋았던 거는 아 그래도 13년이 지났는데 내 열정이 아직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뭔가 일을 할 때 좀 새롭거나 재밌거나 특히 지금 음악 작업 막 하고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고 하면 그래도 아직 내가 그때랑 다르게 열정이 죽은 게 아니라 그때랑 다르게 어쨌든 계속 열정은 있고 좀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찾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이 활동할 수 있는 연료 이 퓨얼 이거는 제가 볼 때 열정이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재밌고 궁금하고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사실 데뷔 초랑 비교해봤을 때 오히려 지금이 더 약간 여기 물정도 알면서 아 이런 것들 재밌을 것 같은데 하면서 좀 설레는 것도 있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구현을 할수 있는 연차가 됐다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제 열정을 풀이할 수 있는 것들이 참 감사하고 아직도 내가 열정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13주년이 별로 특별하게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10주년은 크게 별 의미 없는데 라디오 10주년은 빨리 좀 하고 싶다 진짜. 제가 라디오가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빨리 이 상패가 좀 빨리 SBS에 내 얼굴이 걸리고 싶어 빨리. 예. 애매해요. 아, 이 정도 하는 것도 좀 오래된 한 5년부터 뭘 좀 해놨어야 돼. 색깔을 좀 바꾸더라도 실버로 좀 바꿔놓는다든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6년 이러니까. 그리고 제가 오빠네까지 하면 7년이니까 뭔가 이게 애매해요. 예. 서나래님이 13년이 지났는데도 왜 아직 소년 느낌인 거죠? 축하드려요 해주셨는데 아예 감사합니다. 예. 그때보다 비주얼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네 열정을 갖고 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예. 성형 없이 예. 사람이 괜찮아졌다. 주기훈님이 13년 전에 나는 뭐 했더라 하면서 웹 하드에 들어가 보니까 서울 시청 광장에서 반려동물 입양 행사가 있었네요. 크크. 그때 3살 조카랑 갔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중3이에요. 13년 전에 저는 20살이었는데 이제 33살이고요. 세월 진짜 빠르네요. 크크 해주셨는데 크, 세월 빠르죠. 네, 세월 진짜 빠릅니다. 자 어쨌든 네, 다시 한번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원 리퍼블릭의 Counting Stars 그리고 레이첼 야마가타의 BB Your Love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김수현님이 지난주에 어학 성적 합격점이어야 대학원 졸업할 수 있다고 합격 맛집 딤미와에 잘 볼 수 있게 기원해달라고 사연 남겼었는데 오늘 결과 발표가 났는데 다행히 점수가 좋아서 졸업이 확정됐어요. 합격 맛집 딤미와 덕분인 것 같아서 좋은 소식 전합니다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덕분이라기보다는 수현님이 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약간 기본적으로 합격이 될 것 같은 분들이 이제 합격 맛집인데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죠. 예, 아예 터무니없는 분들은 합격 맛집이라고 하는데 뭐 부탁드려요 뭐 하지 않으니까 예, 이건 다 본인이 잘해서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빌리오코스티의 너라서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꼬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5: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6: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네,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카이 끝곡으로 한희정의 내일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5: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안녕하세요. 첫 곡 FX의 All Mine 듣고 오셨고요. 미라니 한시라니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야, 날씨가요 진짜 점점 더 여름에 다가서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되게 시원하고 재밌고 뭔가 신나는 그런 거를 자꾸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저의 선곡들은요, 여름이 오면 듣고 싶은 노래들, 뭔가 청량하고 신나고 에너지 있는 그런 노래들로 오늘 쭉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노래 들으면서 같이 신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요, 오늘의 여러분 사연 만나볼게요. 4721님, 안녕하세요. 매주 미라님의 방송 들으면서 신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야간 근무 팀원들 7명하고 듣고 있어요. 제가 전파해서 다들 장비 운전하면서 듣는답니다. 얼마 전 친척 가족분들하고 상반기 모임 여행으로 승봉도라는 섬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주말이라서인지 사람들이 너무 많아 배 타기도 힘들었지만 정말 좋았습니다. 조용한 섬에서 잘 쉬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어요. 미라님은 잘 쉬셨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매주 저의 방송을 들으신대요. 정말 감사합니다. 심지어 전파까지 해주셔서 지금 팀원분들 7명하고 같이 듣고 계신다니 진짜 제가 너무 영광입니다. 우리 4721님께서는 상반기 모임 여행으로 섬에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진짜 부럽네요. 제가 정말 수영을 좋아하거든요. 물을 진짜 좋아하는데 정말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너무너무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놀러 가지는 못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쉬긴 했는데요. 이제 좀 얼마 되지 않아서 놀러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4721님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집에 얼른 가셨으면 좋겠네요. 권혜진님, 새벽에 우유 배달해요. 처음엔 다이어트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이들 교육비가 되니 끊을 수가 없네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야, 우유 배달을 다이어트로 시작하셨대요. 진짜 생각보다 이거 다이어트 잘 될 것 같아요. 새벽에 그 어쨌든 공복에 뭔가 자전거를 타는 거잖아요. 자전거를 타거나 이렇게 걷거나, 그죠?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지금은 아이들 교육비가 돼서 좀 의무적으로 하는 느낌인가 봐요. 우리 혜진님 새벽에 다닐 때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조심하셔서 잘 배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 신청하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무료인 고릴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미라니의 한시라니 게시판이 있는데요. 새벽 1시 생방이 아니어도 아무 때나 남길 수 있습니다. 모아서 방송해드릴게요. 홈페이지에 다시 듣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요, 제가 두 곡 가져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좀 여름이 떠올려지는 그런 노래들로 쭉 가져와 봤어요. 먼저 첫 번째 곡으로는 오마이걸의 돌핀,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레드벨벳의 빨간 맛이라는 노래 가져왔습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의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3384님, 야간 근무 중인데 라디오 들으니 지루하지도 않고 좋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죠? 우리 고릴라 이렇게 새벽에도 방송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간 근무하시거나 새벽에 잠이 안 오실 때 저희 고릴라 앱 찾아주시면 진짜 생각보다 되게 그 새벽에 무드가 좋아져요. 저도 가끔씩 좀 적적할 때 라디오 켜서 듣거든요. 여러분들 적적하신 분들 많이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민님, 기침이 계속 나서 가글 하고 따뜻한 차 마시고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노래 들으면서 잠들어 볼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기침이 계속 나세요. 여러분들 진짜 요즘에 이제 날씨가 막 더워질 때 에어컨이나 이제 선풍기 이런 거 되게 세게 틀잖아요. 아니면은 더워가지고 옷을 잘 안 챙겨 입고 갔는데 실내가 너무 춥다거나 그런 경우 있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그럴수록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예진님, 기말고사 기간

아니라 공부하고 과제까지 하느라 이제 누웠어요. 근데 잠이 오지 않아서 고릴라 접속했는데 DJ님 목소리가 굉장히 편안하네요. 왠지 시험 잘 볼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진님 기말고사 기간이래요. 그쵸. 6월에는 참 아이러니한 게 기말고사 기간과 그리고 방학 기간이 같이 있는 그런 되게 아이러니한 달이에요. 그래서 진짜 6월 초에는 엄청 바쁘고 6월 말에는 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데 공부하다가 졸리시거나 하시면은 이렇게 라디오 찾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기운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진님 시험 잘 볼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잘 마무리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제가 두 곡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에이핑크의 미스터 츄, 두 번째 곡으로는 라붐의 상상 더하기라는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내가 요즘 꽂힌 그 무언가를 자랑하고 소개합니다. 일상의 포텐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주는 찐팬의 사랑 이야기. 다양한 분야의 덕질을 나눠보는 이거 내꺼. 오늘은 어떤 사연일까요? 이거 내꺼 첫 번째 사연입니다. 최예은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란디, 저는 한 달에 한 번 월차를 쓰고 버스 타기를 해요. 저희 집이 연희동인데요. 약속이 없이 버스 타고 서너 시간은 돌아다녀요. 잘 모르는 동네에 유명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잔 해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와, 진짜 낭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차 갖기 전에 버스를 타고 다녔을 때 지하철보다는 버스 타고 다니는 걸 훨씬 더 좋아했거든요. 뭔가 버스 타고 딱 이어폰 꽂고 창밖 바라보면은 뭔가 되게 낭만 있어요. 진짜 되게 날씨 좋을 때는 창문 딱 열고 바람을 느끼면서 이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생각은 못 해본 것 같아요. 버스 타기를 그냥 마냥 해보기. 한 번쯤은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아직은 시도를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은님께서 이렇게 좋다고 하시니까 저도 꼭 올해 버스 타기 아무데나 가보기 이런 거를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 예은님께서 커피숍 가서 이제 커피 한잔 하는 거 좋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이건 했고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7902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저희 아버지는 40년째 즉석 복권을 사세요. 퇴근길에 사서 오시면 다 같이 식탁에 앉아서 긁곤 했죠. 제가 어른이 되고 독립해서 가끔 본가에 가는데 그때마다 아빠랑 엄마랑 같이 긁어요. 한 번은 100만 원이 된 적도 있었답니다. 아빠의 못 말리는 복권 사랑, 재미나는 우리 집 풍경이랍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40년째 즉석 복권을 사시는데 이게 복권의 맛은 사실 당첨이 있거든요. 제가 안 되고 안 되다가도 가끔 되면은 와, 이 맛에 복권하지 이런 느낌이 딱 드는데 야, 100만 원도 되신 적이 있대요.

저는 100만 원 되면은 즉석복권 저도 아버지처럼 엄청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사주를 보는 거를 좀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안 보거든요. 근데 옛날에 사주 봤을 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의 사주에는 일확천금이라는 게 없다. 너는 노력한 만큼 얻는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복권 이런 거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전 그 말 듣고부터는 복권을 안 삽니다. 된 적도 없고요. 돼도 500원?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복권을 안 사는데 우리 7902님 아버지는 아버지께서는 진짜 그 되게 운이 많으신가 봐요. 제가 생각했을 땐 계속 쭉 킵고인 하시는 게 저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미라니 한시라니 이건의 거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연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무료인 고릴라도 이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엑소의 로또라는 노래 가져왔어요. 노래 듣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의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윤한님, 안녕하세요. 애프터클럽을 자주 듣는데 처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미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고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요. 가족이 너무 그립고 한국이 너무 그리워서 우울할 때면 항상 라디오를 들었어요. 저에게는 한국과 소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죠. 힘들 때면 누나 목소리 들으면서 힘냈고 여러 청취자분들 사연을 들으면서 많이 웃기도 했답니다. 지금은 여기가 오후인데요. 어쩌면 한국 가서 시간이 안 맞아서 귀국하면 못 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진짜 미국에서 지내면서 이제 좀 한국이 그리워서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는데, 야, 라디오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위로와 뭔가 응원을 받았다라는 사연을 보면은 진짜 제가도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감동입니다. 우리 유나님,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다고 하셨는데 또 적적하거나 너무 좀 미국의 생활이 좀 그립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또 꼭 애프터클럽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은요, 두 곡 가져

들었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두 번째 곡으로는 로코와 유주의 우연히 봄이라는 노래 가져왔어요. 두 곡 듣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의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신세경님, 자기소개서 쓰다가 아직까지 못 자고 있어요. 아까까진 그렇게 피곤해 죽겠더니 막상 누우니 잠이 확 달아났네요. 3시간 후면 일어나야 하는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이럴 때 있어요. 뭔가 너무 열중해서 자기 전에 뭔가를 하면은 누웠을 때 저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약간 운동이랑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세경님 3시간 후면 일어나야 된다고 하셨는데 진짜 라디오 들으면서 얼른 스르륵 잠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재호님, 회사 다니는 바쁜 와중에 공부를 조금밖에 못하고 자격증 필기 시험 봤는데 맞춰보니 붙은 것 같아요. 애들이랑 애들 엄마랑 저녁 만난 거 먹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재호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이 바쁜 와중에 또 어떻게 공부를 하셨어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정말 그 운이 우리 재호님께 왔나 봐요.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립니다. 다음은요 제가 세 곡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박경과 은하가 함께한 자격지심, 두 번째 곡으로는 소녀시대의 키싱 유, 세 번째 곡으로는 아이유의 하루 끝입니다. 세 곡 듣고 올게요.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1부의 마지막 곡으로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듣고 2부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0: 서울에 자리 잡은 어느 평범한 국밥집에 결코 평범하지 않은 차림의 손님이 들어옵니다. 말끔하게 다림질한 제복에 가슴엔 빛나는 훈장까지 달고 식당에 찾아온 손님을 사장님은 익숙하다는 듯 반갑게 맞이했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 초 국밥집 사장님은 주민센터에 찾아가 나눔을 실천할 방법을 의논했고 그 결과 식사 쿠폰을 만들어서 국가 유공자분들께 드리게 된 거죠. 국밥집 사장님의 선행이 알려지자 뜻을 함께하기 위해 음식값을 선결제하는 이웃, 일부러 가게를 찾아 매출을 올려주는 이웃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국밥 한 그릇보다 더 든든한 마음 덕분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달 6월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미라니의 한시라니. Hey girls. Do you know what time it is?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수요일 DJ 미란이 한시란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시작하며 들어본 곡은요, 소녀시대의 파리였습니다. 같이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미란이 한시란이 게시판에 이야기 많이 남겨주세요. 생방이 아니어도 아무 때나 남길 수 있으니까 모아서 방송해드릴게요. 홈페이지에 다시 듣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요, 여러분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박재범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고백했는데 대답을 못 듣고 있네요. 속에 담아만 두다가 고백한 거라 속은 후련한데 대답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거 너무 못됐다. 진짜 고백을 겨우 했는데 대답을 못 들었대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진짜 그냥 정해줘야 돼요. 일주일 안으로 대답을 줄 수 있겠어? 이렇게. 사실은 좀 대답을 바로 그 자리에서 안 한다는 거는 거절의 의미가 크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연락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거절이든 아니면 좋은 거든 이번 주 안으로 답을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 번 더 연락을 해보는 걸 추천해 봅니다. 유선혜님, 미란 언니, 저는 재수생입니다. 친한 친구 생일이라 친구들을 만나고 들어왔는데요. 즐거운 대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니 괜히 제가 작게 느껴집니다. 제게도 곧 좋은 날이 오겠죠? 콜드플레이의 Adventure of a Lifetime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이럴 수 있어요. 진짜 당시에는요, 이제 막 20살 됐을 때, 21살 이쯤엔 그냥 나보다 조금 앞서 보이는 친구가 되게 멀게 느껴지고 내가 너무 뒤처진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시간 지나고 보면 그거는 인생의 엄청 큰 마라톤 속에서 한 걸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선혜님은 선혜님의 속도로 그렇게 달려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선혜님 파이팅입니다. 이현진님, 두아리파의 트레이닝 시즌 신청합니다. 4시간 뒤에는 일어나서 출근 준비해야 하는데 결국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 지새는 중입니다. 들려주시는 노래들 딱 제 취향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4시간 뒤에 일어나셔야 되는데

네, 지금 되게 못 주무시고 계신데요. 아, 제가 오늘 딱 너무 신나는 곡을 틀어서 우리 현진님이 더못 자고 계시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요. 우리 현진님, 얼른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청해주신 노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여러분께서 신청해주신 곡으로만 세곡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6781님께서 신청해주신 곡,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두 번째 곡, 유선혜님께서 신청해주신 곡, 콜드플레이의 Adventure of a Lifetime. 세 번째 곡, 이현진님께서 신청해주신 곡, 두아리파의 Training Season까지. 세곡 듣고 올게요.

어떤 푸념도 어떤 고민도 다 들어드립니다. DJ 미라니에게 말해주세요. 힘이 될 거야. 칭얼칭얼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경화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20살 딸아이가 처음으로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갔어요. 엄마 마음에 걱정이 돼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나중에 밤에야 전화가 왔는데 알겠다며 끊으라네요. 제 딸이지만 참 매정하더군요. 괜히 제 마음만 상했답니다. 그래도 친구들과의 첫 해외여행이라고 핸드크림을 선물로 주네요. 이거 하나에 풀리는 게 엄마 마음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우리 경화님 속상하셨겠어요. 진짜 뭔가 걱정돼서 전화했는데 아 막 엄마 끊어 막 이러면은 진짜 속상할 것 같은데 사실 첫 해외여행이기도 하고 이제 친구들이랑 간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20살의 패기로서는 저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엄마 또 전화 왔어. 아, 엄마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막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도 우리 경화님 따님분께서 또 엄마 생각한다고 선물 사왔잖아요. 저는 이걸로도 아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다음에 좀 시간 지나서 한 몇 년 뒤에 그때쯤에 아마는 안 그럴 거예요. 따님분께서는 이제 지금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라서 너무 안 속상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이라는 노래 가져왔어요. 노래 듣고 올게요.

칭얼칭얼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박효정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란디, 이별한 지 한 달이 됐네요. 아름다웠던 인연이 끊겨가는 현실이 마음이 좀 아프네요. 그래도 오늘도 또 버티며 지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우리 효정님, 이별한 지 한 달이 되셨대요. 진짜 힘든 시기입니다. 정말 이때는요, 정말 뭐랄까, 머리에 힘을 꽉 주고 버텨야 돼요. 자니? 이렇게 문자 보내고 싶어도 버텨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정말 박수칠 일일 거예요. 이게 이별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에게 너무 슬프지만 또 어떤 이별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이별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별도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모르죠.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데 시간이 약입니다. 진짜 이 말이 너무 야속하겠지만 우리 효정님, 시간이 지나면요 정말 머리가 깔끔해지면서 정리가 다 잘 될 거예요. 왜 우리가 헤어졌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이별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될 테이니 조금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미라니 현실하니 칭얼칭얼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연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무료인 고릴라도 이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권진아의 끝이라는 노래 가져왔어요. 노래 듣고 올게요.

매주 수요일 새벽 2부에선 미라니가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들을 들려드려요. 미라니의 핑뮤직. 오늘은요, 오프닝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름에 관련된 노래를 우리 핑뮤직에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두 곡 들어볼게요. 첫 번째 곡으로는 DPR Live의 Martini Blue. 두 번째 곡으로는 박재범과 CK가 함께한 요트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0: baby.
1: 계속해서 노래 들어볼게요. 첫 번째 곡으로는 페노메코와 크러쉬가 함께한 넘버 5. 두 번째 곡으로는 박재범의 All I Wanna Do라는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마지막으로 세 곡 듣겠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그루비룸의 썬데이, 두 번째 곡으로는 효린과 창모가 함께한 블루문, 세 번째 곡으로는 빈지노의 부기 온앤온입니다. 세 곡 듣고 올게요.

주 동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게시판과 애프터클럽 SNS에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내일 이 시간엔 프리토리움의 야간 공작소가 방송됩니다. 끝곡으로 페노메코의 겐 아니야 파트 2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0: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 AI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김애란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한테는 있고 AI한테는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망설임이라고. 작가의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질문을 던지면 곧장 대답하는 AI.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빠른 속도가 AI의 강점이지만 망설임 없이 쏟아내는 대답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으니까요. 특히 마음에 관한 일이라면 쉼표와 말줄임표 같은 침묵의 순간, 그리고 온기 가득 담은 눈빛이 더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빠르고 편리한 것들이 익숙해진 시대, 우리 인간의 삶에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AI가 큐레이션한 파워 FM 맞춤형 리퀘스트 뮤직쇼 파워 스테이션. AI가 어렵게 고른 다음 곡은 바로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에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0: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환하고 또렷한 세상을 되찾아주는 전문가, 바로 안경사죠. 28년째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온 안경사들이 있는데요. 바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안경사 모임 회원들입니다. 이들은 최근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세상을 밝히는 시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는데요. 그동안 시력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어르신들께 정밀검사와 함께 맞춤형 안경까지 지원했다고 합니다. 눈이 침침한 탓에 집안일조차 버거웠던 어르신들은 새 삶을 선물받은 기분이라며 안경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죠. 안경이 흐릿했던 세상을 선명하게 되찾아준 건 물론 세월만큼 희미해진 행복이란 감정도 되찾아준 셈이네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그대와 함께 언제나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2: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플레이리스트로 꽉 찬 파워스테이션. 저 웬디도 좋아하는 다음 곡은요.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코모도스의 Easy입니다. 빛 하나 없는 늦은 밤이나 주차선이 잘 안 보이는 곳에서는 주차선에 맞춰서 주차하기가 정말 까다롭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옆에 뭐 차들이 잘 보이는 상황이면은 그 차 사이로 들어가는 거는 괜찮은데 차도 없다 이러면은 한번 내려야 돼요. 창문 내린 걸로는 다 안 보여서 내려서 보고 다시 주차했던 경험 저는 여러 번 있거든요. 공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수직 주차선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아주 큰 호응과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수직 주차선은 바닥 주차선을 후방 시설물 벽면까지 연장해 근 말 그대로 입체형 주차선입니다. 기존에 바닥에만 그려진 주차선은 후방 주차 시 주차선이 운전자 시야에서 사라지는 한계가 있었지만 수직 주차선은 후방 벽에도 선을 그려서 주차할 때 안 보이는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벽이 있는 주차장이라면 운전자가 창밖으로 머리를 빼내지 않아도 별도 보조장치 없이 육안으로 주차선 보면서 쉽게 주차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아, 이게 사실 저는 후방 카메라가 없으면 주차를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운이 좋게도 이제 그게 있는 차를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있어도 뒤로 후방 카메라로 경계가 완벽하게 안 보이니까 삐뚤게 된 적도 많고 다시 내려서 대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후방 카메라로 아니면 백미러로 이게 다 보인다? 이게 별거 아니지만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설치 비용이 주차면당 6,000원에 불과해 저비용 고효율 특허 상품이래요. 공주시에서도 특허 등록이 완료되면 전국에 무상 배포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아이디어로 모두가 편해지는 기술이 있는데요. 여러분, 펀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펀펀 들으면서 작은 웃음으로 하루가 편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케어원 케어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케어원 케어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전화.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일부 시작을 했고요. 친구분들의 문자 하나하나 만나볼게요. 9883님. 저 새벽마다 땅바닥에 있는 주차라인 안 보여서 너무 고생했는데 후방벽에 주차선이 있으면 진짜 한 방에 주차하고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 사장님이 듣고 주차장 벽에 주차라인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계신 사장님들 이게 특허등록 완료되면은 공주시에서 무상 배포한대요. 이러면 저 비용으로 우리 회사 직원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1038님 출근 준비하면서 급하게 머리 감았는데요. 머리 말릴 시간이 없어서 반쯤 젖은 상태로 출근합니다. 찡디는 아침에 출근 준비할 때 얼마나 오래 걸려요? 뭔가 실질적인 준비 시간은 한 15분 안 걸리는 것 같은데요. 네. 샤워하면서 뭐 양치하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늦었다 싶을 때 머리만 안 말리고 차에서 그냥 털면서 오고 이렇게 부수하게 떠서 오긴 하지만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5036님 찡디 일찍 일어난 아이가 옆에서 연두부를 맛있게 잘 먹고 있네요.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건강식으로 교체 중인데 맛있게 먹어 다행입니다. 찡디는 다이어트 할 때 주로 어떤 걸 챙겨 드세요? 저는 요즘에는 양배추를 많이 먹고 있어요. 뭔가 보관도 용이해서 되게 오래가고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올리브유, 다진 마늘 넣고 굴소스 조금 넣고 양배추 그냥 볶으면은 이만했던 게 줄어들면서 채소를 한 번에 좀 많이 먹는 느낌? 그리고 맛도 있고요. 요거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자,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목동 유무새로 돌아올게요. 에담 청하의 Find Love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드립니다. 목동 익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릴 익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6월 10일 찾아주신 분은 싱글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저는 고2와 중3 아들 그리고 중2 딸을 두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20대 초반에 결혼해 아이 셋을 낳고 전업주부로 살다가 30대 중반쯤 갑자기 뷰티 산업에 관심이 생겨서 메이크업과 네일아트 등을 배웠었죠. 이혼을 하면서 생계를 위해 이리저리 일자리를 구하려고 알아봤어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면접 보자고 전화 주신 네일샵 원장님이 도대체 그 나이까지 뭘 했길래 경력이 없냐고 말하는 거 있죠. 순간 저도 왜 그랬는지 당당하게 대답을 못했는데요. 계속해서 저를 한심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네 하고 바로 끊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제 청춘은 소중한 삼남매를 멋지게 키워내서 후회 없거든요. 진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삼남매를 위해서 털어내고 다시 일어나려고요. 찡디, 저 멋진 엄마가 될 수 있겠죠? 꼭 해내고야 말 거예요. 저를 위해서 응원 많이 해주세요.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부탁드립니다.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싱글맘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싱글맘님은 이미 멋진 엄마십니다. 혼자서 이렇게 지금 아이 셋을 키워낸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들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 경험이었고 지나가던 일이니까 이 네일샵 원장님 이 사람 말에 일희일비하거나 오래 담아두실 필요 없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남의 인생을 본인의 잣대로 판단하고 쉽게 말을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있을까요? 진짜 더 좋은 일자리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네. 자, 우리 친구분들도 힘이 필요할 때 목동 익무새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진심을 다해 응원해드리고 신청곡도 틀어드릴게요. 수요일 아침 어디에서 뭐 하면서 펌펌 듣고 계시나요?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듣고 싶은 노래와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보겠습니다. 김수영님, 지난달부터 출근 시간이 2시간 당겨져서 5시에 일어납니다. 갑자기 빨라진 기상 시간이 적응이 안 됐는데 아침 알람으로 라디오를 설정한 덕분에 찡디 목소리로 아침을 시작을 하네요. 오늘도 힘내서 출근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깨워줘서 고마워요, 찡디. 아, 별 말씀을요, 수영님. 그리고 타이밍이 나쁘지가 않은 게 우리가 겨울에는 이 시간에 일어나도 밖도 어둡고 많이 추워요. 그때 바로 적응하려고 했으면 좀 어려웠을 텐데 지금은 5시쯤 일어나도 어느 정도 해가 좀 떠있고 그렇게 어둡지 않잖아요. 외롭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바깥 상황 그리고 펌펀투데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수영님 파이팅이에요. 4983님 찡디 드디어 장거리 출근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2시간 장거리 운전하면서 매일매일 들었는데요. 이제는 회사 각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내일 이사를 하기로 해서 새 집에서 보낼 이사 첫날 밤이 기대되네요. 한편으로는 4983님이 떠나는 건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도 2시간, 2시간 반 출퇴근 왕복을 해봤던 입장에서 회사 가까운 곳으로 가서 이 시간이 줄었을 때 오는 그 해방감, 안도감 또 뭔지 다 이해를 하거든요. 네. 그래도 4983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이사 잘하시고요. 4772님 저는 요즘 집에만 있으면 그냥 잠옷 차림으로 계속 뒹굴거리기만 해요. 밖에 안 나가는 날이면 머리도 안 감고 맨날 쭉 늘어져 있는데 이거 정상 맞나요? 제가 너무 게을러진 건 아닌지 살짝 걱정이 되네요. 찡기는 밖에 안 나가는 날엔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는요, 밖에 안 나가던 날이다. 잠옷 차림으로 머리 안 감고 축 늘어져 있는데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네. 어떤 식으로라도 우리 충전을 해야죠. 네. 뭐, 매번 그러면은 좀 걱정이 될 수 있겠지만은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보낼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다 신청곡인데요. 먼저, 전성열님이 신청한 김성재의 말하자면, 송윤환님이 신청하셨네요. 무한궤도의 여름이야기까지 이렇게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김성재의 말하자면 무한궤도의 여름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친구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해드릴게요. 0927님이요. 쨍디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처음 참여해봅니다. 원래 9시까지 출근하다가 갑자기 출고권이 많이 잡혀서 부랴부랴 출근합니다. 저처럼 일찍 집을 나서는 분들 파이팅이에요. 오늘 바쁜 날인가 봐요. 네. 9027님도 오늘 부랴부랴 출근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그쵸. 우리 이분 말이 맞아요. 집을 일찍 나서는 그리고 이미 나선 하루를 시작한 모든 친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한예주님. 새벽에 잠에서 깨서 밀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8시까지 출근을 해야 해서 곧 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새벽부터 일하고 출근하려니 몸이 물먹은 손마냥 천근만근입니다. 아, 참. 그래도 우리 예주님이 참 책임감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우리가 마음은 먹잖아요. 그래, 일어나서 하자. 근데 일어나서 안 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걸 해내시고 몸을 움직여서 출근까지 이어가시는 거잖아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 솔. 오늘 잉데카 솔이 필요하신 분은 칼질 가능 님입니다. 찡디 안녕하세요. 얼마 전 한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친구들 불러서 밥을 사주더라고요. 야,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밥 굶고 와라. 하도 맛있는 거 사준다길래 뭘 사주나 했더니 진짜로 통 크게 스테이크를 사주더라고요. 한 입 베어문 순간 정말 맛있었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육즙이 살아있네. 네 덕분에 오랜만에 칼질해본다. 진심으로 맛있다고 말했거든요. 월급쟁이가 언제 이런 걸 사먹겠니? 많이 먹어둬. 아니, 친구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 물론 월급쟁이가 받는 돈이 적다라는 건 스스로가 말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월급쟁이라고 스테이크 못 사먹는다는 말은 너무한 것 같아요. 맛있게 먹다가 상처받았습니다. 야, 나 같은 월급쟁이도 스테이크 많이 사 먹을 수 있거든. 너 말 진짜 이상하게 한다. 찡디, 저 웃는 얼굴로 친구 결혼식 갈 수 있을까요? 상처받은 제 마음에 잉데카솔 발라주시고 호호 해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칼질가능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니, 우리 월급쟁이들도 이 스테이크 정도는 다 먹고 삽니다. 예. 진짜 말 그대로 누굴 그진 줄 아나. 그리고 친구분도 아니 비싼 돈 내서 기분 내면서 친구들 이렇게 한 끼 대접을 하는데 본인 돈 쓰면서 왜 본인의 말로 이 다 까먹을까요? 이렇게 되면은 스테이크 사준 것도 기억 안 나고 기분 상했던 무례했던 한마디만 기억에 남을 텐데. 우리 칼질 가능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늘 이참에 또 좋아하는 거 약간 좀 부담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서 기분 풀어보자고요. 우리 친구분들도 누군가의 말로 상처받았을 때 홈페이지 잉데카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위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레게강 같은 평화의 레게강 같은 평화 이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할 때 펀펀투데이 주파수를 맞추고 들어주세요. 나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친구에게 공감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위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펀펀에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님,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다가 시간이 훅 가버렸어요. 출근 준비는 이제야 시작하는데 지각하진 않겠죠? 역시 SNS는 시간 순삭의 원인입니다. 다들 새벽 SNS 조심하세요. 진짜 맞아요. 우리가 특히 SNS를 조심해야 되는 시간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기 전에 조심해야 되고요. 퇴근해서 자기 전에 침대에서 조심해야 되고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싶을 정도로 진짜 순삭이 되거든요. 네, 다들 조심하세요. 8318님, 찡디 굿모닝이에요. 찡디 목소리 들으면서 힘내서 일 시작해봅니다. 목소리도 좋고 친근해서 편하게 들리네요. 자주 들으면 엄청 부지런해지겠죠? 그렇죠. 이게 또 하나의 이 좋은 점을 8318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펀펀투데이를 자주 한다. 매일 함께 한다. 매일매일을 부지런하게 보낸다라는 뜻인 거죠. 네. 앞으로도 부지런한 친구분들과 함께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고요. 자,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0853님이 신청한 김현우의 이별택시, 임영웅의 런던보이 준비했습니다. 같이 듣고 올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 3부에서는 문안 인사로 아침 문 열어보고요. 2부에서는 궁금한 이야기 앱, 3부에서는 꽃단장으로 찾아올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계속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이 있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끝곡으로 임정희의 Music is my life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인건의 펀펀 투데이 시작합니다.
1: 아침이야 일어나요. 오늘의 기상성 빅나티 10cm의 정이라고 하자.

빅나티 10cm의 정이라고 하자 듣고 왔습니다. 10cm의 노래였어요. 수요일 아침 많이 피곤하시죠? 친구들 아침에 웃으라고 보는 라디오 켰습니다. 보라도 봐주시고 출석 체크 문자도 남겨주세요. 아, 이게 또 아직도 이 보라 하자마자 떨려서 그래요. 여러분들 만날 생각에 10cm 빅나티 10cm의 노래였습니다.

1476님, 찡디하이. 갑자기 눈 떴더니 6시. 6시부터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우린 6시부터 보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선희님, 자려고 누웠는데 바로 아침이 된 것 같은 마법. 졸려요. 졸립죠, 이 시간. 1476님도 그럴 거고요. 선희님도 그렇고 친구분들도 그럴 거고요. 근데 지금 누워서 한 두세 시간 잘 수 있다. 그러면은 침대에 민기적거리는 게 맞지만 움직여야 된다. 펌프데이 틀어놓고 얼른 세수부터 해보시죠. 민트의 초코빼. 아, 민트의 초코빼님. 어, 닉네임이 또 어려웠어요. 매직아이 옷 입고 오셨네요. 찡아. 네, 오늘 또 약간 훈남 공대생 오빠 느낌의 셔츠 챙겨 입고 나와봤습니다. 0482님. 찡디, 왜 이렇게 부었어요? 얼굴 표정이 갱뚱한데요? 크크크, 입술까지 부었다. 크크크크. 많이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회사에서 구내식당을 먹고 가서 자면은 괜찮은데 어제 메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집 가서 간장 계란밥 해 먹었더니 간장 때문에 그냥 땡땡 부은. 실제로 느낌이랑 보이는 거랑 똑같네요. 어윤채님, 대학생? 많이 복학생.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래서 느낌이라도 주고 싶어서 그런 옷 입었다고 얘기하잖아요. 1416님, 쨍디 출첵. 오늘은 어떤 옷 입을지 고민 중이에요. 좀 쌀쌀해 보이는데 긴팔을 입어야 할까요? 무조건이요. 위에 긴팔 하나는 걸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펌펀투데이도 모든 제작진 저까지 해서 반팔을 입은 사람은 없다. 위에 뭐라도 하나 걸치고 나왔다.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실수 많이 하네요. 우리 막내 작가는 반팔 입고 왔다고. 오늘 왜 이렇게 나 정신을 못 차릴까요? 자, 죄송합니다. 이때다 싶어갖고 제일 반겨준 사람을 어떻게 옷을 잊을 수가 있냐. 우리 제작진의 질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요일 보는 라디오 열어놨습니다. 제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고 싶은 분들은 SBS 고릴 어플 켜시고 파워 FM 클릭, 보라 온 버튼 누르시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논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0: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6: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5: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레노.
3: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2: 레노.

여러분이 궁금합니다. 궁금한 이야기 앱. 오늘은 특별 대우 해드리는 날입니다. 누구를 대우해 드리느냐? 바로 부장님들을 대우해 드립니다. 우리 라디오에서 소개되는 사연들을 보면은 부장님 때문에 힘들어요, 부장님 때문에 짜증나요, 이런 사연들 참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사연 듣고 있는 부장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부장님들을 대우해 드리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N행시 제시어 부장입니다. 이 행시의 내용은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회사 부장님 실명을 밝히면서 아부를 떨어도 되고요. 실제로 본인의 직급이 부장인 친구분들, 부장을 인증할 수 있는 명함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 특별히 문자가 소개된 분들에 한해서 아이스커피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부장 이행시 보내주신 분들 중 몇 분을 뽑아서 비타민 음료 보내드릴 거니까요. 센스하고 유쾌하고 특별한 부장 이행시 많이 보내주세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로 참여 가능한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Love My Life 들으면서 부장 이행시 기다리고 있을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듣고 오셨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F, 오늘은 부장 이행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장님의 이름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명함을 통해서 나 진짜 부장이다 인증해 주신 분께는 오늘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행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431님, 부탁해요. 장발. 0431님, 따끔따끔. 8402님, 부장님. 장이에요. 진심이 하나가 안 느껴진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부장님 진짜 짱이에요. 근데 속으로는 그게 아닌 경우들 너무 많죠. 아, 이것도 진실성이 또 많이 돋보였네요. 8402님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김지수님, 부정한 마음을 가진 저는 장난이라도 칭찬 못하겠어요. 입 발린 소리라도 우리 해야 됩니다. 김지수님, 따끔. 0752님, 부었다. 간, 장 계란밥 얼마나 먹은겨. 어제 왠지 좀 짜더라고요. 아, 이게 그 진간장을 한 스푼만 넣어야 되는데 실수로 두 스푼을 넣어갖고 맛있긴 했거든요. 여러분, 간장 조절 잘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김지수님, 따끔. 2482님, 부럽지가 않아. 장난하냐. 2482님, 따끔. 0682님, 부장입니다. 장난하냐? 다시!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야, 우리 0682님은 이 우리가 회사명은 다 밝히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 땡땡일보의 인사총무 부장이셔요. 야, 우리 0682님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우리 김 부장님, 우리 친구분들 중에 계셨군요. 2103님, 부럽습니다. 장기근속. 그쵸. 부장이라는 얘기는 장기근속을 하고 있고 해냈다라는 뜻이고 오래 버티고 있다라는 건 강하다라는 뜻이죠. 우리 부장님들 부럽습니다. 강하시다는 거죠. 2104님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아, 요거 좀 애매한데요. 한동원님이 부장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장사원 오늘 한잔 어때? 아, 이거 어떻게 거절해? 이거 어떻게 거절하냐고요, 우리 부장님들.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동원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0311님, 부지런히 일하시고 장점도 많은 우리 부장님. 진짜예요? 0311님, 진짜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따끔. 김지수님, 부디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부장님. 장난할 시간에 이래. 이게 현실이죠. 이게 우리네.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대화 아니겠어요? 우리 김지수님에게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강흥천님. 부! 부악부악 방귀 끼는 부장님. 장! 장난 아닌 냄새. 네, 이거는 이제 부장님뿐만 아니라 뭐 과장님부터 사실 이렇게 많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에, 강흥천님. 따끔. 8075님인데요. 부!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해치지 않아요. 장! 장난도 쳐주세요. 저도 외롭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서 또 명함 사진 보내주셨어요. 이분도 신사업개발팀의 부장님이셨어요. 우리 최 부장님 보내주셨습니다. 최 부장님 외롭다고 합니다. 예, 우리 최 부장님. 예, 이 아래 만약에 후배들이 있다 외롭다고 하네요. 장난도 좀 쳐주세요. 우리 8075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아, 오늘은 부장님들을 대우해드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부장 이행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행시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저희는요 롤러코스터의 힘을 내어 미스터 김 이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롤러코스터에 힘을 내어 미스터 김 듣고 왔습니다. 이 새벽에도 N행시 술술 제작해내는 친구들의 특별한 부장 이행시 많이 도착을 했거든요.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선물로 비타민 음료 보내드릴게요. 그 전에 이피로님이 찡디 좋은 아침 혹시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와 정말 너무 뜬금없어서 이거 뭐라고 후덕을 해야 될지. 이피로님 저 아직 사원이에요. 뭐 대리 뭐 이런 것도 못 알았고요. 예, 후배 두 명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장 이행시 문자들 소개해드릴게요. 1857님 부인은

0: 장모님 딸. 아, 그렇죠. 뭐 틀린 얘기가 없어요. 장모님 딸이죠, 우리 부인은. 그래서 더 우리가 거역하면 안 되는, 거스르면 안 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1857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약간 비슷한 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4637님인데요. 부부의 세계. 장, 장래는 에로. 그래, 제가 못 들어가 본 세계여서, 뭐, 이 드라마야 봤지만은, 장르는 에로다. 글쎄요. 4637님, 따끔. 3011님, 부끄러워요. 장꾸 쳐다보지 마요. 안 볼게요. 3011님, 따끔. 아이고, 이거 어떡해. 8984님이 아유, 입사했는데 여기는 다 부장님이에요. 이렇게 안타까운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야, 지금 수원 쪽에 계시는데 우리 딱 부장 이땡땡 이 명함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셨네요. 출근하는 길이신가 봐요. 8984님 힘내시길 바랍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6123님 부, 부풀어 올라라. 장, 장완근이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제 전완근 쉬게 냅두면 안 돼요. 이게 쉬어야 얘도 부풀든 크든 성장을 하든 이럴 텐데 한 번을 안 넘어가 주시네요. 우리 친구분들. 6123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5359님. 아, 이거 너무 공감되는 것 같아요. 부, 부가가치세. 장, 장난 아니게 때가네. 장난 아니게 때가요. 5359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한정은님, 부, 부 to the R to the bang bang, 부 to the R to the bang bang. 장, 장거리 운전엔 역시 빅뱅. 한정은님, 따끔. 2482님, 부, 무스킨 라빈스. 장, 장만은 외계인. 아, 너무 좋다. 2482님, 저희가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아, 오늘 너무 재밌게 꽃단장 진행해봤네요. 저희는요, 3부로 돌아올게요.
1: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글로벌 정보공개 플랫폼 CDP로부터 국내 RE100 가입 기업 중 최초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인정받았습니다. RE100은 기업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인데요. 수자원공사는 수력과 태양광을 활용해서 자체 소비량을 초과하는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이번 성과로 안정적인 물 에너지 확보가 기대되는데요. 덕분에 앞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겠네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지게.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유튜브 쇼핑 서비스 이용하려면
1: 아, 카페24.
0: 카페24에서 유튜브 상품 판매를 시작하세요.
2: 매출 성장으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SBS 우리말 지킴이
6: 베어낸 나무에 밑둥에 앉았다. 들려드린 문장에는 틀린 표현이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바로 밑둥입니다. 긴 물건의 맨 아랫동아리, 나무줄기에서 뿌리에 가까운 부분, 채소 따위 식물의 굵게 살진 뿌리 부분을 뜻할 때 흔히 밑둥이라고 쓰곤 하지만 밑동으로 고쳤어야 바릅니다. 밑동은 긴 물건의 맨 아랫부분을 가리키는 밑과 물건을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말할 때 그중 어느 한 부분을 의미하는 동아리의 동이 결합한 것이므로 밑둥이 아닌 밑동으로 써야 하지요. 나무나 식물의 아랫부분을 뜻하는 말은 밑둥이 아닌 밑동이라는 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크래.
1: 유튜브에서 상품 판매하려면
2: 카페24.
1: 유튜브에서 라이브 커머스 하려면
2: 카페24.

그의 단점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 단점은 진짜 단점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단점을 사연으로 보냈을 때 이는 나에게로 와서 장점이 되었다. 펌펌만의 새로운 정의법 꽃단장.

0: 봐도 봐도 좋은 우리 친구들 작은 단점까지 모조리 장점으로 바꿔드릴게요. 오늘의 첫 번째 의뢰인 만나봐야겠죠? 황인정 님이에요.
1: 안녕하세요, 찡디. 제 단점은 엉덩이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회사에서 뭔가를 해야지 생각을 하거나 윗사람에게 지적을 받고서도 몸이 바로바로 빠릿빠릿하게 잘 안 움직여요. 이렇게 행동이 굼뜨고 느리다 보니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반면 제 후임은 또 너무 싹싹한 거예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데 언제 어디서나 엉덩이 가볍게 바로바로 일하시고 혼자서 궂은 일도 맡아서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제가 예의가 너무 없어 보이더라고요. 사실 저도 마음은 벌써 저만큼 갖고 있는데 몸이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어요. 늦게라도 해볼라 치면 뒷북 친다고 한 소리 듣네요. 이런 제 단점도 장점으로 단장이 될까요?
0: 사연 보내주신 황희정님에게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가 엉덩이가 가볍고 빠르게 움직여야 주변에서 센스 있다, 일 잘한다 이야기 좀 듣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희정님은 엉덩이가 조금 무겁다고 하시거든요. 이 모습 장점으로 바꿔드려 봅시다. 친구들을 위해 커피 쿠폰 준비해놨습니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태민의 Move 듣고 올게요.

태민의 Move 듣고 왔습니다. 꽃단장 첫 번째 의뢰인은 황희정 님이었어요. 이게 그 저는 똑바로 발음한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게시판에도 이분이 혜정이다, 희정이다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사죄를 올리네요. 오늘의 의뢰인은 첫 번째 의뢰인은 황희정 님이에요. 네. 우리 희정 님은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서 느리게 움직이는 모습 꽃단장을 의뢰하셨습니다. 휘정 아니에요. 희정님이요. 희정님. 그랬더니 공시로이님이 아유 그만들 싸우고 그냥 혜정이라고 하자. 이건 안 돼요. 황희정님이에요. 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우리 그냥 우리가 이거는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어서 2928님. 무게중심이 딱 잡혀 있어서 안 넘어지겠어요. 아, 무게중심이 엉덩이에 딱 잡혀 있다. 뭐라 해도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진 않겠다. 2928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철구님, 황희정님은 전생에 황희정 승이셔서 근엄하신 겁니다. 전생에 황희정 승이었다. 그래서 근엄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다. 우리 이철구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다른 것보다 또 황희정님의 이름 한 번에 딱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철구님. 서혜선님. 좀 일어나이정. 그래 좀 일어나이정. 우리 서혜선님. 따끔. 아 요거는 아 좀 애매한데요. 0639님. 엉따 안 켜도 돼요. 이게 겨울이었으면 그런데 여름에는 이게 통풍 시트가 없느나 요거 좀 땀 찰 수 있거든요. 0639님 따끔. 이선희님 회사 생활 19년차 부장입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친구들이 오래 잘 다니더라고요. 오래오래 회사에서 부장이 될

인재입니다. 이게 우리 부장님 특징이 조금씩 늦어요. 지금 부장 얘기하는 때가 아니거든요. 우리 이선희님 따끔. 최재현님 주식 한번 사시면 엉덩이가 무거워서 수익률 어마어마하시겠네요. 그죠.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거나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아니면 더 확실한 모습이 있다. 최재현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최은숙님 태풍 부는 날 텐트에 있어도 날아갈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태풍 부는 날엔 텐트에 있으면 안 되죠. 최은숙님 따끔. 최재현님 영화관에서 중간에 화장실 갈 일 없어 내용 끊기는 일 없겠어요. 요런 장점도 찾아볼 수가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최재현님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제 다음 사연으로 갈 건데요. 0202님이 휘정이라고 하자 빅나티. 아, 0202님 참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두 번째 의뢰인 모셔볼게요. 염현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저는 금사빠예요. 그리고 특기가 짝사랑입니다. 아유, 저는 생각해보니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때도 심지어 대학생인 지금까지 누군가를 짝사랑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는데 지뢰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저 혼자서 미리 포기하거든요. 이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이 많을까요? 매번 짝사랑만 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 못하는 제 모습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친구들 도와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염현수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앞서서 따끔 받으셨던 이선희님이 맨날 따끔이래. 아, 우리 선희 부장님 화내지 마세요. 따끔. 이건 놀리는 것 같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 다음번을 도전해보시죠. 자, 그리고 우리 염현수님의 사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금사빠인데 짝사랑만 하고 고백은 못해서 혼자서 마음 조용히 접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선은 현수님을 위해서 이 모습 꽃단장을 해보자고요. 계속해서 커피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장범준의 고백 띄워드릴게요.

의뢰인은 염현수 님이었고요. 이분이 고백은 못하고 짝사랑만 하는 모습 꽃단장을 의뢰하셨습니다. 선물로 커피 쿠폰 준비해놨고요. 꽃단장 들어가 볼게요. 정지우님, 매일 마음 좀 염현수? 매일매일 마음을 좀 염현수? 정지우님, 따끔. 박혜은님, 여명수 아니었어요? 이거는 진짜 일부러 그러는 거다, 그죠? 내가 염, 현, 수라고 했는데 이거는 너무 놀리는 거다. 우리 박혜은님, 따끔. 아, 1254님, 선수보다 현수가 낫죠. 이야, 오, 너무 멋진데? 그냥 이리저리 찔러보는 너무 능숙한 사람보다는 조금은 서툴더라도 진심을 담은 현수가 낫다, 염현수가 낫다. 1254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야, 현수님 이거 들으셨으면 진짜 힘이 됐을 것 같아요. 0614님 짝사랑 전문가시라 고백하고 차인 이력은 없겠어요. 야, 그쵸 여러분, 우리 염현수님은 태어나서 차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0614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최정문님, 매번 설레어서 콩닥콩닥하는 청춘의 마음으로 살 수 있겠네요. 아, 그쵸. 매일매일 설레는 마음을 우리 현수님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고백 못한 사람이 눈앞에서 다른 사람과 막 손잡고 지나가, 이러면 또 이 청춘의 마음이 쓰라린 것도 있거든요. 우리 최정문님 따끔. 이보미님, 여면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우리 이러다 갑자기 현수님 이게 급발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은 이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갑자기 빨간 장미 요렇게 용기를 주는 건 요즘 위험하다. 이보미님 따끔. 한정희님이에요. 서울은 아리수, 짝사랑은 염현수. 놀리는 것 같은데. 한정희님 따끔. 5995님 쟁취는 못해도 평생 친구로는 남을 수 있어요. 그쵸. 이 현수님이 이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섣불리 나섰다가 친구만도 못한 사이가 되는 거 아니야?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눌러주셨다. 5995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7568님 여면수치인 불명. 결국 이름으로 하나 해내셨네요. 여면수라는 이름이 요게 만들기가 좀 어렵거든요. 7568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김지수님이 격려 버전이에요. 여면수 삼행시 보내주셨습니다. 염, 염치 보느라 마음 숨기지 마고. 염치 보느라 마음을 숨기기보다. 현, 현재 진심을 한번 전해보고. 수, 수줍은 결과가 오더라도 후회는 남기지 말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이게 하고 후회, 안 하고 후회, 하고 후회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김지수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오늘 꽃단장 마무리 지으면서 저희 펌펀투데이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0: 와,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밥도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6: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8: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7: 비다샵.
8: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7: 비다이렉트샵.
8: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7: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9: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10: 광고 듣고 왔습니다. 티파니 님이요. 여기는 미국 LA 찐디 따끈. 너무 웃겨요. 너무 고소해요. 따끈. 티파니 노 따끈. 따끔 예스. 그리고 이분은 뭔가 고소하다라는 뜻을 잘 모르시는, 진짜 외국인 분이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찌됐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면서 오늘 끝곡은 티파니의 I think we're alone now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amazing. I love you so much.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5: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플러스
8: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7: 뉴바옴
8: 운동할 때도
7: 뉴바옴
8: 장 건강에도
7: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 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 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남친이 찍어준 망한 여친 사진 대회, 이런 특이한 대회가 열렸다는데요. 응모작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말도 안 되게 망한 사진들도 많아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고 하네요.

조명 각도를 잘못 잡아서 귀신처럼 찍히질 않나, 햇빛에 덮여서 눈, 코, 입이 삭제되질 않나, 비율이 엉망이라 완전 가분수, 큰 바위 얼굴처럼 나온 사진도 수두룩했고요. 한마디로 똥손 남자 친구들이 너무 많았다는 얘기죠. 초록이 점점 짙어지는 요맘때쯤 어딜 배경으로 찍어도 사진 이쁘게 찍힐 때잖아요. 귀찮다 생각하지 말고 정성껏 프레임을 잡은 다음에 살짝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찍기. 아, 허리를 좀 이렇게 숙여줘야 돼요.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비켜 찍기. 발까지는 안 나오고 무릎 정도에서 각도 잡아주게. 요 정도만 지켜도 앵간하면 잘 나옵니다. 뭐 폰을 뒤집어 찍고 이러지 그러면 진짜 잘 나오게 잘 나와. 자, 이 이쁜 계절에 서로서로 사진 찍어줄 때 좀만 정성을 더 기울여보자고요. 오늘도 인생샷 나올 것 같은 싱그러운 아침이죠. 김영철의 파워 FM. 아, 라디오에서 사진 하나 찍어줘야지. 각도 잡아서. 김영철입니다. 예스!

0: 파파라치 라치 에릭이 피처링했고요. 감미연의 파파라치로 2026년 6월 10일 험프데이 수요일 처지지 마시라고요. 지치지 마시라고요. 신나게 시작해봤고요. 김테라너 우리 테라님이 제가 사진을 정말 못 찍어서 친구들에게 혼나요. 크크크. 남일 같지 않네요. 근데 이거 찍다 보면 좀 늘기는 하는데 유난히 약간 그 정성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찍으라 그러면 각도 안 보고 그냥 툭 이렇게 찍어주죠. 예. 그러면 이제 아 좀 보고 찍어. 아 찍었어 보고.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송은이 누나 사진 진짜 잘 찍어주고 영철아 거기서 봐. 아니, 아 왼쪽으로. 전 또 찍히는 것도 좋아하고 저도 잘 못 찍어요. 대란 씨. 정효숙님도 우리 남편도 저를 툭하면 2등신으로 찍어놔요. 유유. 와 3등신 있었는데 2등신이면 거의 검은수 머리 하나 딱 몸뚱 딱 끝. 와우. 홍지현님은 우리 남편한테 여보 나는 작게 풍경 크게 넣어줘 라고 위치까지를 잡아줬는데 저만 왕따시만하게 찍어놨어요. 그것도 발목을 댕강 잘라서요. 아까 무릎 자르라고 했는데 또 발목을 잘랐어. 상상하니까 복숭아뼈쯤에 자르면 아씨 무서울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보는 라디오 한번 켜보세요. 마간 여친 사진 대회 공개된 출품작들인데 조명을 어떻게 찍었길래 여친 사진은 나 지금 애니메 타이틀인 줄 뭐 스즈메의 문단속 아니 뭐 있잖아 왜 귀멸의 칼날 그건 또 다른 버전인데 아무튼 아는 제목이 그거밖에 없어서 와 막 지금 사람 맞아요 가운데 있는 거는 태양의 빛을 받았나 어쨌든 이런 대회가 열렸다는 것도 재밌고요. 예. 아 맞아요 어쨌든 우리도 이제 가끔 이제 매니저들이 찍어주고 또 스타일리스트가 찍어줘요. 이제 협찬업 같은 거. 근데 유독 이제 못 찍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하다 보면 늘고는 합니다. 어쨌든 조명 등등 각도 잘 맞춰서 오늘 한번 사진 찍어보시고 수요일이 돌아왔네요. 오늘 수요일 사부 직장인 탐구생활 나는 나의 하나지 인간 바이라민 비타민 페이지 씨와 직장인 핫브랜드 직연서 로맨틱 스토리까지 함께하고요. 샵1077 아시죠? 달려볼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 오늘 철 파임이 드린 선물 단백질면 수분 보충 음료 구급함 혈당 관리처 있습니다. 문화 선물 있네요. 코믹 마셜 아츠 퍼포먼스 점프 점프 관람 티켓인데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누구나 바로 이해하고 남녀로서 함께 웃을 수 있는 넌버벌 라이브 코미디인데요. 80분 동안 정말 쉴 틈 없이 코믹 액션 릴레이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철가라분들 이런 공연 좋아하는 분들 문화선물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 고릴라 보이죠? 켜놨습니다. 너튜브로 보시려면 에라오 채널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아침은 하나 둘 셋 김영철 어라김이죠. 광고 듣고 오대리 아시죠?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대리부터 2시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 같이 달려라 하리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5: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6: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7: 휴무로 타.
8: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7: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8: 역시 키움.
7: 키움 증권.
9: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8: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1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13: 속보입니다. 이 철가루들이 고기를 구우려는데 그릴이 없다는 소식입니다. 그릴이 있어. 그릴 있는 저 정불리가 찾아가겠습니다.
14: 에? 아니, 속보가 아니라 고기를 먹고 싶은 속이 보이는 거 아니요? 아, 그럼 저기 그것은 선물은 어디 있는겨?
13: 네, 걱정 마세요. 한 손에는 그릴, 한 손에는 선물. 양손 두둑하게 철파임이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힙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드라이기,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르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 예쁘게 나이 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좀 NMN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고요. 저는 12시간 빠른 뉴스 8시엔 뉴스에서 만나요.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데리 뉴스 첫 번째 소식이에요. 우리의 유물을 재치 있는 아이디어로 표현하는 국중박 분장 대회가 올해는 전국 규모로 확대돼 열립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국립박물관의 유물을 주제로 분장하는 코스프레 대회인데요. 매년 독창적인 작품들이 등장하면서 SNS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죠. 그동안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만 진행됐지만 올해는 국립춘천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등 전국 13개 국립박물관이 함께 참여해 권역별 본선을 치른 뒤 9월에 최종 결선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금 규모도 커졌는데요. 결선에 진출한 20개 팀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장상을 받는 5개 팀에는 각각 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고요. 본선과 결선 참가자에게는 팀별 10만 원 상당의 교통비도 준다고 합니다. 7월 3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문화유산을 나만의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표현해보고 싶다면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또 어떤 기발한 작품들이 나올지 기대되지 않나요?

0: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소식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아프레드 토마토, 티레드 토마토. 토마토는 샐러드, 파스타, 스튜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건강식품인데요. 그런데 토마토를 먹을 때 껍질을 벗겨 먹는다면 영양소 섭취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껍질은 입안에 남는 식감을 줄이거나 소스와 스튜의 질감을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제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토마토의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 같은 영양소가 껍질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껍질을 제거하면 식감은 부드러워질 수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영양소는 버리게 되는 거죠. 토마토의 좋은 성분을 최대한 챙기고 싶다면 가능한 한 껍질째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드리였어요. 토마토도 그냥 먹는 것보다 쪄먹거나 구워먹거나 그러면은 아마 또 영양분이 더 배가 된다는 얘기도 아마 오델에서 했던 것 같은데 토마토 맛있게 껍질 없애지 말고요. 같이 드세요. 서혜영님 반갑습니다. 철없디 집에 있는 피아노를 복지관에 기증하러 가는 날입니다. 고3 딸이 7살 때부터 사용했는데 이제는 더 좋은 곳으로 보내려고요. 잘 가라. 큰딸 작은딸 막내까지 사용했던 우리 집 보물아. 그러니까 아, 이 또 추억 있는 걸 또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서 이제 또 애들이 준다 그러니까 뭐래요. 왜 그럴 때 있잖아. 물건 딱 어디 준다 그러면 아, 나 피아노 칠 건데 왜 그래 엄마. 이런 애들 있잖아. 안 치잖아 너. 자, 어쨌든 또 좋은 곳에 또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니까 혜영님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또 추억 있는 피아노. 그랬군요. 자, 우리 고3 딸에게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도구부 최선을 다해서라고 안부 전해주시고 1023번님 철업디 6월 10일 오늘은 제 생일인데요. 우리 반 녀석들이 오늘 새벽 6시 10분에 와르르 보내준 생일 축하 메시지 자랑해봅니다. 광남중학교 꽃보다 예쁜 3학년 6반 귀요미들아 많이 많이 고맙고 사랑해. 철업디가 소개해주시면 저와 우리 반 친구들이 더더더 행복할 것 같아요. 어떻게 6시 10분에 탁 맞춰가지고 센스쟁이들. 우리 그 광남중학교 3학년 6반 아이들아 6월 23일에 6시 23분에 펀펀투데이에 내 생일 문자 좀 보내줘. 저스 키링. 농담이야. 농담입니다. 네. 어쨌든 애들 너무 센스 있어서 또 생일 슬쩍 얘기했네. 1023 서혜영님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안면 세트를 드리고요. 자, 7시 17분 5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날씨 알아보러 오늘 지금 밖을 딱 돌았더니 쨍이에요. 쨍쨍쨍. 경화 박경화 리포터.
1: 안녕하세요 철업디.
0: 잠깐 오늘 비 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지금 쨍인데 현재 서울은?
1: 쨍인데 좀 이따가 흐려질 거예요.
0: 내가 너무 쨍으로 가서 당황했죠.
1: 아 그러니까 날씨에는 흐린다고 나왔는데.
0: 아 너무 왜 이렇게 버벅거려. 알았어 미안했어. 날씨 얘기 잡으라기 들어볼게요.
1: 네 오늘 새벽 서울 강북 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쏟아졌는데요. 이 비구름은 지금 강원 남부 지역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저녁까지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이 25도, 광주가 28도, 대구가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오늘 아침까지 전남권과 경남 서부 내륙에는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소나기 소식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9.3도입니다. 파워 FM 날씨였습니다.
2: 아, 오케이.
0: 나 뭐

0: 냉냉 아침에는 최가들의 오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퀴즈 풀고 수분 보충음료 그리고 백화점 상품까지 챙겨드리는 빵야빵야 이 코너는 의사가 만든 수분 회복 솔루션 링티와 함께하고요 의사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오늘 도전할 철가루는 오선경님인데요 철합디 저 6학년 아들 준우가 야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간 본선에서 4강이라는 훌륭한 결과를 냈어요 다음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겠죠 철합디가 응원해주세요 완주군 유소년 야구단 유소년팀 화이팅 하셨습니다 자 전화 따르륵 연결되면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이어주시면 돼요 오선경님
1: 철학기 안녕하세요.
0: 아이유 노래 가볼까요?
1: 네.
0: 나 어려운 거 간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1: 너희한 소리.
0: 그렇지. 어려운 거 간대는데 혼자 안 돼. 보너스 선물 획득하셨고요. 선경님 반가워요.
1: 네 안녕하세요.
0: 와 준우가 이제 4강까지 올라갔다요. 와. 4강까지 완전 네. 축하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준우는 이제 야구에서 포지션이 어떻게 돼요?
1: 유격수입니다.
0: 아 유격수로 활동하고 있고. 네. 아니 근데 요때 이제 그 축구, 야구, 뭐 배구, 농구 딱 그 구기 종목들도 많이 있고 한데.
1: 네.
0: 수많은 운동 중에서 어쩌다 딱 야구를 하게 된 거예요?
1: 아 준우가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 농구, 배드민턴 이런 것들 다 많이 해봤는데 다 실증을 내서 다른 운동이 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남은 게 야구여서 야구 클럽에 등록을 하고 처음엔 취미로 주 2회 다니다가 지금은 주 6회 하루 3시간씩 운동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농구, 6학년. 축구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아까 뭐 남았다고 했지만 이건 좀 더 재밌어해요? 그 다른 종목에 비해서?
1: 아 지금 처음이에요 이렇게 오래 하는 운동
0: 진짜? 그러면 야구하기 네. 전하고 후 준우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1: 엄청 씩씩해졌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아이가 끈기가 없는 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선수반 하는 걸 조금 반대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씩씩해지고 얼마 전에 학교 공개 수업에서 발표하는 목소리가 반에서 제일 크고 쩌렁쩌렁해서 다른 부모님들이 놀라시고 제가 많이 뿌듯했었습니다
0: 그러니까 그래서 네. 야구를 하면 이제 좋아하는 야구팀도 보통 있잖아요.
1: 네.
0: 어디를 좋아하던가요?
1: 제가 지금 전북 전주에 사는데 여기에는 지역 팀이 없어서 저희는 이글스를 좋아합니다.
0: 아 이글스.
1: 티켓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0: 아 그래요?
1: 갈 수가 없어요.
0: 주말에 가려고 하면.
1: 네.
0: 그렇구나. 아유 사실 운동하는 준우도 힘들지만 케어하는 부모님도 힘들 텐데 성경님은 제일 힘든 건 뭐예요?
1: 지금 저희가 3남매거든요. 네, 준우 형은 15살이고 준우 동생은 6살이어서 저는 지금 사춘기 아들도 챙기고 어린이집 다니는 동생도 챙기느라 신랑이 준우 운동 픽업 멀리는 강원도에 사는 데까지 많이 따라다니고 챙겨주고 있어서 신랑이 많이 고생해줘서 고맙습니다.
0: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준우를 위해서 신청하셨는데 수분 보충 음료는 기본으로 드리고 스피드 퀴즈에 네. 한 문제 마실 때마다 100상 2만 원씩 드리고 제한시간 30초 모르면 패스예요. 갑니다. 네. 바퀴가 처음에 4개였다가 잘 타면 2개가 되죠. 따르릉 따르릉
1: 자전거
0: 줄임말 당치땡은 당신은 지금 이게 땡긴다는 뜻이래요
1: 치킨?
0: 그렇지 속담 달면 삼키고 쓰면
1: 뱉는다
0: 색깔 퀴즈 빨간색과 하얀색을 합치면 나오는

0: 연색?
1: 분홍색.
0: 어, 산수 퀴즈. 악뮤 인원수 더하기 블랙핑크 인원수는?
1: 6명.
0: 어, 은혜를 사다성, 은혜를 저버리고 배바람, 배은?
1: 망덕.
0: 까지 해서 12만원. 아니, 써, 너무 재밌어. 치킨? 빨간색, 하얀색, 분홍색? 6명? 망덕? 자신감 약간 약한 걸로 다 맞췄어. 12만원 100장 받게 되셨고. 찰가루 퀴즈는 성경 씨 맞추지 마세요. 네.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말하는 것. 대부분 새빨간 땡땡땡이라고 하는데 선의의 뜻으로 할 땐 하얀 땡땡땡도 있죠. 세 글자.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오늘 상품 수분 보충 음료 쏘고요. 15살 준우, 8살 딸, 남편에게 한마디 한다면?
1: 네, 준우는 이제 13살이고 준우 힘들 텐데 열심히 해줘서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고, 그리고 전북 유소년 야구단 아이들 부모님, 그리고 박동주, 김병철 감독님, 장영민 코치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아쉽게 4강에서 탈락했지만 다음 대회에서는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아, 성경님, 아까 내가 아들 준우를 13살을 15살에 했어. 어떤 전화를 드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거짓말할 뻔했어.
2: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4: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3: Don't worry, be 하겐.
4: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3: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0: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9: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6월엔 물을 잘 보호하는 방법을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는 세계 환경의 날이 있습니다. 이날 각국의 정부와 기업, 시민들은 오염된 물을 깨끗이 하고 아껴 쓰자는 실천을 함께 약속하지요. 특히 물 환경을 보호하는 좋은 본보기들을 공유하면서 물 절약에 대한 건강한 자극을 주고받는데요. 기후위기로 가뭄과 물 부족이 심각해진 요즘, 세계 환경의 날이 미래의 맑은 물을 지켜나가는 소중한 첫걸음이길 바랍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철없지 않게 뮤직 타임. 오늘은요 김유진님의 사연입니다. 오늘의 랜덤 선물 볼까요? 그 전에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을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를 외치고 계신다면 제가 흔들게요. 아주 나이스. 자, 오늘 뽑을 랜덤 선물 뭘까요? 눈을 감고 한번 뽑아봤어요. 아주 나이스. 자, 오늘 뭘까요? 눈을 뜨고 혈당 관리차 라고 읽어드렸어요. 유진님 선물 챙기시고 오늘 어떤 사연일까요? 뭐 하나 물어볼게. 일주일 내내 야근을 하니까 옆자리 선배가 그 일 급한 거야? 아니잖아, 내일 할 수 있는 일인데 오늘 다 하려고 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기한도 넉넉한데 내가 왜 야근하면서까지 미리 하려고 했지 싶은 거예요. 그날 이후 내일 할 수 있는 일은 내일의 나에게 맡기고 있어요. 크크크.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내일에서 기다릴게 들려주세요. 유진님 이거 나 유진님처럼 알아. 오늘 할 일을 오늘 해야 되는데 약간 좀 그죠? 막 내일 할 거로 먼저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독서 모임의 책인데 다른 걸 읽고 있어. 너 내일 나 뭐하지? 막 이럴 때 있거든.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아는 형님 내일인데 아는 형 대본을 뭐 지금 본다라든지 내일 녹화장에서 봐야 되는데 오늘 철없어 공감한다 주제 직장생활 명언입니다. 야 진짜 이게 있을 거야. 유진님 나의 가슴에 확 닿았던 선배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부터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왜 깨달았던 거 있잖아요. 어깨너머로 아 저래서 저 선배들이 저랬구나 등등등 격하게 공감되는 직장생활 명언들 꼭꼭꼭 함께 공유해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도 꼭 함께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아 급한 거야? 내일 할 수 있는 일인데 내일이야. 아 너무 좋다. 여러분 목요일 아는 형님은 내일이에요. 내일 걱정할 거야? 괜찮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걸리려는 무려 첫 번째 졸업생이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내일에서 기다릴게. 뮤직 스타트.

전화처럼 주제하는 직장 생활 명언입니다. 우리 철가루들 아침에 출근하고 또 지금 뭐 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집에서 듣는 분도 있지만 그 얘기들 한번 주세요. 저는 프리랜서이지만 그래도 또 라디오 하는 이 공간이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4153번님, 내가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갑니다. 나도 대타 이동희 씨도 왔었고 어제 임수양 씨랑 통화했어요. 우리 수양이 타인의 삶 연극한대요. 이동희 씨랑 그것도 내가 너무 웃기다고 같이 나 추석 설날 갔던 우리 두 명이 그치 어쨌든 홍보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둘이 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다비치도 왔었는데 다 잘해줘요. 그죠? 걱정하잖아.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 그치? 심유영님, 아는 척하면 내 그 일은 내 것이 된다. 나 읽으면서 나 이해했어. 아 그거 그래 영철하고 네가 해. 심유영 씨 이해했어요. 가만히 있는 것도 때로는 낫구나. 아 진짜 내가 하고 싶으면 손들어야 되겠구나.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네가 잘 아니까 네가 해. 아는 척하면. 아, 너무 웃기다. 이예슬님, 상사의 잠깐만 너 내 퇴근을 늦춘다. 오늘 캡처할 거 너무 많다. 저 이예슬 씨 잠깐만. 아 내 퇴근 늦춘다. 이예슬 씨 잘 가요.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우리 아이디 부산 갈매기님, 업무 능력보다 중요한 건 점심 메뉴 정하기다. 그래 이거는 나 여러분 솔직히 나 우리 회사원들 나 진짜 인정. 진짜 센스가 다 방면에 있어야 되잖아요. 일 잘하다가도 좀 짬뽕 어때요? 야 너는 뭐 또 짬뽕 얘기를 해. 그 음식 얘기 또 잘못 맞으면 그 음식에 대해서 덜 땡기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이것도 서투레스다. 그래 이명희님, 포커페이스 잘 되는 사람에게는 진심 담은 말을 하지 말아라. 아, 그래 아 이거 약간 오늘 진짜 포크페이스 잘 되잖아. 좀 무섭죠. 이렇게 촥 이렇게 표정 바꾸고. 3014, 직장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입니다 상사한테 밥 얻어먹는 것도 사실은 나한테 잘해라 이거죠. 아 영어 문장에도 이거 있어요. 나 공부하면서 뵀어요. There is no free lunch in the world. 영어에도 그거 있어.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대. There is no free lunch in the world. 그치? 잘해야 돼. 밥 얻어먹으면. 514,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 말 격하게 공감합니다. 시원일 때는 몰랐는데 팀장이 되고 나서 보이는 것들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 사원일 때 몰랐는데 조명이 있어가지고 내가 사원일 때 몰랐는데 팀장이 되고 나니까 보이는 것들이 너무 다르. 내가 또 자리가 올라가면 다르죠. 맞아. 아 우리도 내일 저기 라디오 팀도 우리 회식 갈 거예요. 예, 내가 이제 그래도 잘 나이가 있으니까 내가 살 거야. 예, 잘하라는 뜻 절대 아니에요. 우리 팀들이 나름이 너무 잘해주잖아. 내가 어떻게 보면 모시는 거예요. 우리 팀들 그런 거야. 그래 5143번님 나 뭔지 알아. 나 지금 서서 얘기하잖아. 3814번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은 성공적인 하루는 회사에서 내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름이 한 번도 안 불리길. 그 디바의 왜

0: 몰라. 아, 나 어느 상사의 잠깐만 이고도 있었고, 회사에서 아는 척을 하면 내 것이 된다. 모두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요. 네, 두 번째 철없성 디바의 왜 불러. 나 아는데 이 노래 아는 척해 말어.
1: 왜 불러?
0: 아니요, 이 노래 몰라요. 이 노래 몰라요.

0: 부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될 곧단 코너죠. 수요일은 그리스 로마 신화 도장 깨기.
1: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2: 네, 알겠습니다.
0: 그리스 로마 신화 연구계 마스터 서울대 인문학 연구원 김원 교수님, 어서 오세요.
3: 예, 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사랑하는 필로미터스 서양 고전학자 김원입니다.
0: 이 하림님이 예. 철업디가 제가 오늘 또 유래 때 들겠잖아요. 김허닝라고 늘 소개를 하시는 게 너무 귀여운데 예. 제 남친 이름이 김언.
3: 언.
0: 언이라서 매번 김언이라고 부른답니다. 더 귀엽다 여기도. 김헌, 김언. 진짜 한 끗 차이네요.
3: 예, 진짜 그러네요. 근데 제가 이제 프랑스에 유학을 갔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H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김헌이라고 그러면 김언?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0: 헌이 안 되는군요. 김, 네. 김원?
3: 언으로 받나요. 그러니까 언. 프랑스에 가면 이름이 그 언 씨랑 저랑 똑같은 한 그 차이도 안 납니다.
0: 야, 진짜 김헌, 김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같이 언이네요. 그렇죠?
3: 네. 그렇죠. 그래서 저 이름을 부르는데 또 그 제가 H-E-O-N으로 쓰거든요. 그때 제 이름을 애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0: 김애옹?
3: 언도 안 나오고 그래서 애옹 애옹 하는데 누군데 이렇게 답을 안 대답을 안 하지? 근데 그게 저였던 거예요.
0: 자, 그러면 김애옹 교수님, 우리 지난 시간에 제우스와 헤라의 딸 출산의 여신이었죠. 예. 에레티아, 에레티아가 주인공이었는데 자, 오늘 그러면 두 번째 자식 가나요?
3: 예, 그렇습니다. 에레티아 그러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겠죠? 에? 그러면 태어난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날 텐데 오늘은 그 자라남과 관련해서 인간과 자연의 성장을 관장하는 청춘과 젊음의 여신 헤베를 소개하겠습니다.
0: 자, 제우스와 헤라

0: 자식들 이야기도 하나의 서사를 이루네구죠.
1: 그렇죠.
0: 가정의 신 헤라, 결혼해서 출산의 여신을 낳고 이어서 이제 와 청춘의 여신을 낳은 거네요.
1: 예, 맞습니다. 결혼의 여신, 출산의 여신, 그다음에 이제 청춘의 여신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신의 이름 헤.

0: 춤과 젊음의 신, 예.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해배 네. 역할이 아주 궁금한데 일단 해배며 네. 아, 해배.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왜 아로 끝나면 딸이고 네. 보통 스, 우스, 뭐 네. 디오니소스 이런 거는 또 아들인데
1: 네. 그러니까 아로 끝나거나 에로 끝나면
0: 아, 이것도
1: 네,
0: 그러면 해배, 딸. 네.
1: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해배도 딸인데요. 네. 그 해배가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그런 교육의 중요성과도 연결된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도 아,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그 신들의 신들 중에 이제 해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또 해배는 이런 젊음과 청춘과 관련해서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 우리가 그 축제 분위기 흥을 돋구 막 활기찬 그런 분위기를 연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배는 신들의 축제에 흥을 돋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특히 신들에게 이렇게 음료를 따라주는 여신으로 그려집니다.
0: 신들의 음료라면 우리 철가루부들 기억나요? 전에 배운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넥타르가 있잖아요.
1: 그렇죠. 넥타르. 네. 신들의 음료, 신들의 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넥타르였죠. 우리 어렸을 때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는데 사과 넥타, 복숭아 넥타 이런 음료가 있었죠.
0: 음료에 보면 넥타 표시 이렇게 있어요. 네. 그렇죠. 네.
1: 그때 그게 뭔지도 먹었는데 모르고 마셨는데
0: 그때는 모르고 먹었죠. 네.
1: 알고 보니 그게 신들의 음료였던 거죠. 해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올림포스산 정상의 신들의 궁전에서 축제가 열리면 신들에게 이 넥타르 그리고 암브로시아를 따라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넥타르와 함께 신들이 먹는 음료를 암브로시아라고 우리가 소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브로시아, 넥타르 이게 모두 다 신들의 불멸성과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럼 네. 교수님 만약 인간이 넥타르와 암브로시아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1: 신들이 먹는 음료고 음식이니까 암브로시아를 먹고 넥타르를 마시면 그 인간은 신처럼 불멸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0: 청춘과 젊음의 여신 헤베가 올림포스의 신들에게도 영원한 젊음의 음료 넥타르를 따라준 거네요.
1: 그렇죠. 신들이 영원한 존재가 돼야 되니까 꾸준히 그걸 먹었겠죠. 근데 해배의 일은 단순히 시중이 아니라 신들의 젊음과 불멸성을 계속 그 진행시키고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올림포스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쭉 이어지는 속에서 해배가 이 일을 계속한 게 아니라 넥타르 따르는 이 역할에서 은퇴를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연을 보면은 제우스가 인간 여성인 알크메네랑 사랑을 나누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임신한 사건이 생기는데 분노한 헤라가 야 저거 내가 자식 못 낳게 하겠어. 그래서 어머. 자기 딸인 출산의 여신 에일레이티아에게 알크메네한테 가지 마.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하지만 알크메네의 하녀가 꾀를 내서 에일레이티아가 오게끔 만들었어요. 그때 그렇게 우여곡절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헤라클레스였습니다. 근데 헤라클레스가 헤라한테 많은 그 고난을 당하죠. 근데 헤라클레스가 죽자 인간 세계를 떠나서 올림포스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올라가니까 그동안 헤라클레스를 미워했던 헤라랑 만나게 되고 헤라랑 헤라클레스가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헤라는 야 그동안 내가 너 괴롭혀서 미안해 그러면서 헤라클레스에게 해배를 이렇게 주면서 둘이 결혼시켜서 헤라클레스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던 헤라클레스를 자기 사위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결혼했으니까 헤베는 신들에게 넥타르를 따라주는 일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이제 그 자리가 비는데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에에. 그러니까 제우스가 트로이아 왕족 가운데 가장 잘생긴 미남으로 알려진 가니메데스를 데려다가 불멸의 존재로 만들고선 야 네가 그동안 헤베가 했던 일 맡아라. 그래서 가니메데스가 신들의 음료를 따라주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되었구나. 합니다.
0: 또 예. 어떻게 또 은퇴를 존중을 해 주었나요?
1: 예, 그런 셈이죠. 예.
0: 자, 오늘도 그러면 복수 퀴즈로 정리를 해볼까요?
1: 예, 문제 드리겠습니다. 헤라의 둘째 딸 헤베는 젊음과 청춘을 주관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신들의 축제에서 영원 불멸을 유지하게 해주는 이 음료를 따르는 역할도 했는데요. 무엇일까요?
0: 보기 나갑니다. 1번 넥타르, 2번 막걸리. 어, 막걸리나 이건 들어보셨죠? 혹시
1: 그런 노래가 있나요?
0: 오 가리 가리 가리 막가리. 막가리는 못 들어보셨죠 교수님? 자, 둘 다 맛있게 맛있겠다.
1: 막걸리나.
0: 시합 1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무료. 지금까지 서울대 인문학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화.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Renault.
1: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Renault.
2: 유라김 유익한 라디오는 김영철, 김영철의 파워 FM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재우님이 1번 넥타르. 아, 오늘도 지루한 출근길에 그리스 신화 듣다가 지루함 날아갑니다. 크크크. 아, 똑같은 길 때론 지루할 때가 있죠. 매일매일 코너가 바뀌니까 지루함을 탈피하자고요. 재우씨, 재우씨, 재우씨. 박태양님 1번 넥타르. 교수님의 인자한 목소리가 귀에 쏙쏙. 아, 좋죠. 7007 1번 신들처럼 젊은 상태로 오래 살고 싶다. 유유. 자, 세 분 정답 맞추셨습니다. 1부 철가루 퀴즈 정답 거짓말이었죠. 9632번님이 거짓말 거짓말 노래로 세대가 갈리더라고요. G.O.D 세대, 빅뱅 세대, 그리고 김추자 세대도 있어요. 거짓말이야. 김시민 3858 2109님도 모두 선물 챙겨드릴게요. 선곡 확인하시고요. 저는 영철 분석 준비할게요. 오늘은 소설이네요. Stay tuned and don't go anywhere.

0: 1980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며 고용 인원도 전체의 80%를 차지해 노동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산업인력공단에서는 대중소 상생 아카데미, 산업전환 공동훈련 사업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역량을 높이는 일, 모두가 누리는 동반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매일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7: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6: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7: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8: 잘 만들었다, 몽잘.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11: 모닝 매일 해피어피션 플리즈 안주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107.7.
12: 매일 아침 7시 다들 정신이 없지. 그럴 땐 들어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 혹시 모르지 대박이 터지는 원인이. 웬만하면 들어둬, 기분 좋은 아침에
13: 김영철의 파워FM.

오늘은 먹물이다. 초상화 위에 먹물을 엎어버린 모습이라 상상하면 된다. 거울 속 내 얼굴은 까맣게 지워져 있지만 나는 물을 틀고 얼굴을 깨끗이 씻는다. 손끝의 감각으로는 평소보다 부은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다. 이쯤 되면 누군가는 궁금해할 것이다. 저주에 걸린 걸까? 현대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병에 걸렸나? 바이러스 감염? 정신질환 중 하나? 그 대답은 거울 속 내 얼굴처럼 아무것도 없는 까만 무다. 대체 무엇이 원인인지 알 수 없다. 누군가는 묻겠지. 어떻게 그토록 오랜 시간 자신의 얼굴을 모른 채 살 수 있느냐고. 그럼 나도 되묻겠다. 매일 아침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당신들은 얼마나 행복하냐고. 비꼬려는 건 아니다. 한 번도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인간만이 던질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이다.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얼굴이 있는데 문득 얼굴을 나타내는 표현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든다. 가끔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떨까? 네 얼굴? 완전 가을잎 떨어진 공원인데? 오늘 네 얼굴의 컨디션은 여름 하늘이야. 붕괴구름이 가득하다. 오늘은 20세기 초현실주의다. 심오해. 사람의 얼굴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훨씬 다채롭지 않을까? 눈이 크고 작고 코가 오뚝하고 납작하고 입술이 도톰하게 그리고 얇네? 이런 이분법적인 표현보다는 확실히 재밌지 않을까? 이희영 소설 페이스 중에서 영철 본색. 아 그래 진짜 좀 더 다채롭게 표현해봐야겠어. 오늘 내 얼굴은 아침 햇살 머금고 반짝반짝 빛나는 노각

매일 아침 8시 아침 단상을 나눠보는 영초분석 시간. 오늘 이수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거울로도 사진으로도 모자이크 처리한 것 마냥 자신의 얼굴만 볼 수 없는 소녀 인시울이 주인공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오직 자신의 얼굴만 볼 수 없는 시울의 상태를 두고 의사들은 진단명을 확정하지를 못하고 시울은 결국 얼굴이 보이는 척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죠. 어느 날 친구의 실수로 얼굴에 상처가 나게 되는데 거울을 보니 딱 그 상처 부분만 선명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었던 얼굴이었기에 그마저도 반갑게 느껴집니다.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다면 자아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특이한 성장 소설이네요. 이형 소설 페이스 잠깐 저도 오늘은 읽지 않았던 소설이라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특이한 설정이고 그죠.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인간 내면의 안쪽을 보라. 뭐 이런 메시지도 있을 것 같고 점점점 더 궁금해지죠. 그 매일 아침에 우리 거울을 못 보는 날이 어쩌다 한 번씩 있겠지만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고 드라이를 하고 로션을 바르고 뭐 등등도 화장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그런데 그 내 얼굴이 안 보인다면 어떨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다양하게 표현한 게 너무 좋았습니다. 계절로 표현하는 거 그리고 뭐 구름 등등. 야 어떻게 오늘 네 얼굴의 컨디션은 여름 하늘이야. 뭉기구름이 가득하네. 그래도 우리 권영님이 바로 오늘 제 얼굴은 분무기네요. 너무 칙칙해. 칙칙. 아 우리 혁이 씨 등장했어. 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 그죠. 오늘 구름이 꼈어 그치. 먹구름. 수요일 오후 4시에 오늘 가.

못생기기로 예정돼 있는 시간인데 오늘 유난히 좀 더 많이 웃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래야 여름 바람이란 소리도 들을 것 같고 기분 좀 뭉개구름 또는 아 가을 공원인데 등등등 봄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이 얼굴에 한번 그렇게 표현도 해보고 그렇게 들어봅시다. 그렇지, 눈 크고 작고 입 나오고 등등등 너무 단순하게 표현했어. 인생은 때론 심플도 좋지만 때로는 복잡하고 다채롭게도 좋네요. 이수진님 100상 챙겨드릴게요. 영철본세 게시판에 다양한 글 철가루 누가 함께 나눠 쿠폰 단상 올려주시고, 자 이제 8시에 뉴스 시작할까요?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 뉴스 지금 시각 8시 6분 44초 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정상 출근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종렬님이 정블리는 오늘 본인의 얼굴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또 아까 뭐 두 단어 문장도 되고요.
1: 아, 한 단어로 네 한아름으로 하겠습니다.
0: 구름에 약간 름을 조금 살짝 생각하면서
1: 네네 한아름
0: 시적으로 약간 차용하다가 한아름.
1: 네, 네. 여러 가지를 해석될 수 있죠.
0: 한 묶음.
1: 한 묶음이요? 네. 얼굴인데?
0: 한 세트.
1: 한 세트. 네. 한 다스.
0: 한 다스. 최태형님이 정블리 얼굴은 요소요소의 매력이 박혀있는 마블링 같아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제일 마음에 드네요. 마블링.
0: 그래요.
1: 네.
0: 자, 한아름 씨. 자, 그럼 오늘 뉴스 들어가 볼까요?
1: 네.
0: 자, 첫 소식입니다. 투표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선관위 첫 발표보다 크게 늘었다고요?
1: 네, 지난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 규모가 선관위의 첫 발표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첫 발표 당시 전국 6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재집계 결과 14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투표가 잠시라도 중단됐던 투표소도 기존 22곳에서 26곳으로 4곳 더 늘었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 된 50% 인쇄를 결정하면서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이 충북 청주에서는 1,000명 넘는 유권자의 선거인 명부가 누락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선관위는 위철한 선관위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기로 했고요. 오늘부터 법조계와 언론계 등 외부 인사 6명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기간이 짧고 실무 지원을 선관위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외부에서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이 추진되고 있고 검경 합동수사단도 구성됐습니다.
0: 네. 법원이 문제가 된 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에 대한 증거 보전을 명령했다고요?
1: 네, 서울 동부지법이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지 보관 상자 그리고 당시 선관위 직원 간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보전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투표 당일인 6월 3일 오전 8시부터 투표함이 반출됐던 6월 5일 오후 9시까지 해당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도 보전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면밀히 법원에서 들여다보겠다라는 건데요. 만약 재선거 여부가 논의된다면 관련 증거들이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문제가 된 투표소의 투표수를 합해도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운 만큼 서울시장 선거의 재선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의원이나 비례대표 등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와 법원의 판단이 주목이 됩니다. 하지만 재선거를 하게 되면 6.3 지방선거에서는 투표를 했는데 재선거 때는 투표를 못하게 되는 유권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여러모로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이 문제가 좀 복잡하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요. 한국인을 납치 살해한 필리핀 전직 경찰이 체포됐다고요?
1: 네. 지난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사업가 고 지익주 씨를 납치하고 살해한 이 전직 필리핀 경찰관 라파엘 둠나오가 어제 필리핀 경찰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둠나오는 지익주 씨를 자택에서 납치한 뒤 살해했는데요. 범행에 가담한 자들 모두가 경찰이었고 또 살해 장소는 경찰서 주차장이어서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둠나오는 2023년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가 2020

0: 2024년 2심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형 집행 전에 도주를 했고 1년 9개월 만에 체포가 됐습니다. 지익주치 사건은 필리핀 내에 이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며 양국 간 주요 현안으로 꼽혀왔는데요. 외교부는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 코리안 데스크 필리핀 경찰청 간의 긴밀한 공조 끝에 범인을 검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자, 이제 다음 소식은 정부가 촉법소년 범죄 대응 전담 기구를 꾸렸다고요?
0: 네, 법무부는 어제 최근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 대응을 위한 소년 비행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지칭하는데요.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이 2020년 703명에서 2024년 1535명으로 4년 새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무려 12.3%에 이른다라는 점인데요. 성인의 재범률이 3.9%니까 그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법무부는 전담기구로 전문성을 높여서 촉법소년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비행 초기부터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1: 네, 자 마지막 선수 이정우 선수 요즘 좋은 소식이 많죠. 어제 또 4안타 경기를 펼쳤다고요?
0: 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가 어제도 한 경기에 4개의 안타를 터뜨렸습니다. 또한 이정우 선수는 1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는데요.
1: 네.
0: 추신수, 김하성 선수의 이 한국인 빅리거 최장 안타 기록과 동률을 이루었습니다. 와. 이정우 선수는 4회 1, 2루 사이를 뚫는 안타를 터뜨렸고요. 6회에는 이정우 선수를 겨냥해서 투입한 왼손 투수에게도 중전 안타를 뽑아냈습니다. 8회에는 빗맞은 타구에도 전력 질주를 해서 내야 안타를 추가했고요. 9회에도 안타를 뽑아냈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타율이 3할 3푼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타율 공동 2위, 그리고 안타는 공동 4위에 올라갔습니다.
1: 네, 다음 경기 연속하면 17 연속 경기 기록을 세우겠네요.
0: 네, 새로운 기록이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1: 파이팅이에요.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님, 한아름 기자님이었습니다.
0: 네, 마블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자기가 좋아하는 닉네임이 있어. 내일 뵙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임재범이 부릅니다. 이 밤이 지나면 듣고 피드랑 여공부여가요.

0: 영국에서 물 건너온 찐 영국인.
1: Welcome to England.
0: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철가루 윤수정님이 의뢰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10살짜리 조카가 있어요. 얼마 전에 조카와 강원도 여행을 같이 다녀왔는데 저 모르게 제 핸드폰으로 자기 셀카 사진을 수십 장을 찍어놨더라고요.
2: 아우 진짜 귀여워. 미친다 진짜.
0: 사진만 봐도 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피터, 그래서 저에게 스스로 붙여주고 싶은 별명 조카 바보 깨톡 프로필에 영어로 남기고 싶은데 피터가 도와주세요. 1465번님이 피터는 짜장파 아니면 짬뽕파? 오. 피터 굿모닝 하와이.
1: 굿모닝.
0: 우리 중국집 가면 이제 짜장 or 짬뽕을 먹죠.
1: 무조건 짜장. 무조건. 여름이니까 더 그렇지만 너무 매운 거 먹으면 땀나니까.
0: 매운 거를 조금 덜 드시나요?
1: 그런 쪽이죠. 영국 사람 아무래도 매운 거 그렇게 잘 먹는 편은 아니고.
0: 피터가 또 술을 잘 하시진 않죠, 자주?
1: 네, 뭐 많이 막 먹진 않아요.
0: 그래서 막 짬뽕처럼 막 국물이 땡기고 그러지 않나 봐요.
1: 그런 거 잘 없어요. 그리고 짬뽕 제일 짜증나는 거 그 국물은 너무 맛있어요. 근데 면이 약간 맨날 불고 그 짜장 짬뽕 그냥 국물 마시는 거 훨씬 더 좋은 거 같아요.
0: 안 불기 전에 먹으면 되잖아요.
1: 아 근데 너무 양이 많아.
0: 그럼 짜장은 네. 짜장은 네. 불은 짜장도 있잖아요.
1: 아
0: 좀 늦게 먹으면
1: 싫어요.
0: 아 그것도 싫고.
1: 아, 그거 빨리 먹 안 그러면 약간 막 물기가 생기잖아요. 짜장에.
0: 그래 그런 거 있었어.
1: 그거 너무 싫. 그래서 빨리 먹어요.
0: 침샘이 아마 뭐 네. 연결이 돼서
1: 네.
0: 그렇다는데.
1: 맞아 맞아. 근데 짜장이 진짜 맛있어.
0: 오케이. 맛있죠. 네. 피터 오늘 배워볼 표현이요. 와 조카 바보.
1: 재밌어요.
0: 이게 우리 그때 우리 인증샷 이를테면 photographic evidence.
1: 오 네네네.
0: 복습 차원에서 그죠.
1: 네.
0: 그런 것처럼 뭔가 조카랑 어떤 조카에게 빠져든 이런 게 합성어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1: 오케이.
0: 조카를 여러분 짚어본다면은 네. nephew, niece가 있죠.
1: 그렇죠. 따로따로 있어요. 성별. 이렇게 통틀어서 없어요.
0: 영어는
1: 조카처럼.
0: 여자 조카는 niece.
1: 네.
0: 남자는 이제 nephew. He's 네. my nephew.
1: 그렇죠.
0: 그러면 또 뭐 my niece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niece, nephew를 나누나요? 아니면은
1: 한번 해보세요. 네.
0: nephew lover?
1: A nephew lover. I'm a nephew lover. 뭐뭐 lover라는 표현 뭐 쓰죠. I'm a beer lover. 맥주 사랑하는 사람. I'm a chicken lover.
0: 그러니까 조카를
1: 이런
0: 사랑하는.
1: 근데 I'm a 누구누구 lover. 약간 집착 느낌 조금.
0: lover가 들어가면.
1: I'm a nephew lover. 네.
0: 그러면은 진짜 바보가 들어가기엔 좀 그렇지 않나요? nephew
1: 네.
0: stupid. nephew foolish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1: I'm a nephew stupid, nephew foolish 아니면 명사를 하려면 I'm a nephew fool, right?
0: F-O-O-L, fool 이렇게 명사로
1: 그런 표현이 있어요. I'm a fool for 누구누구. I'm a fool for you. 너한테는 바보다. 그러니까 진짜 가깝게 가려면 yeah, I'm a fool for my nephew.
0: I am a F-O-O-L, fool,
1: 네.
0: for my nephew. I'm 네. a fool for my niece.
1: 네, 근데 줄여서 nephew fool, niece fool은 없어요. 그거는 되게 이해하기 힘들 건데
0: 아하.
1: 영어 표현 그 이모 아니면 고모 그쪽으로 접근해야 돼요.
0: A-U-N-T,
1: 오,
0: aunt로.
1: aunt. 근데 그 앞에 형용사가 진짜 중요한데 그 뜻은 한국말로 찾으니까 이것도 영어에서 난이도 좀 있는 단어인데 약간 망령들다?
0: 망령들다.
1: 저도 처음 들어. 아니면 맹목적으로 사랑하다.
0: 자,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1: 네.
0: 아, 그러니까

0: 이게 여러분 영어가 조카가 포인트가 아니라 네. 내가 그쵸. 영어는 네.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오케이. 영어는 어떻게 하면 잘하냐면 이거 피터가 생각해요. 네. 네. 영어를 이기적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1: 자기 위주죠. 네, 무조건.
0: 내가 we are 너는 맨날 왜 위아라고 하냐 옛날에.
1: 그렇죠.
0: 무식구 설명을 줬어 위아라고 했더니 그냥 I야 무조건.
1: 무조건
0: 영어는 I
1: mean.
0: think, 네. I think 네. that, I insist that, 네. I believe that 하고 다 내 위주로 얘기를 해. 그럼 네. 잘할 수 있어.
1: 네.
0: 야 오늘 이거 진짜 충격이다.
1: 그렇죠.
0: 조카 쪽이 아니라 나 언트랑 네. 또는 언클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내가 삼촌이면.
1: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0: 와 근데 맹목적으로 사랑하다니까.
1: 어려울 거예요.
0: 네. 아 저기 모르는 단어 시간 안 끌게요.
1: 네네네 그만하세요.
0: 아 여러분 근데 어쨌든 언트 언클 쪽으로 포인트를 한 것도 신선하고요.
1: 네.
0: 피터가 준비한 오늘의 표현은요.
1: A doting aunt.
0: One more time please.
1: A doting aunt.
0: 자, a doting aunt인데 doting 일단 doting 스펠링은요?
1: 네. D-O-T-I-N-G 원래 원형은 dote. To dote on someone. 그거는 D-O-T-E. Note처럼. N-O-T-E.
0: 아, D-O-T-E.
1: 근데 이거 약간 구식 느낌은 조금 있긴 있어요. 어허. A bit old-fashioned. 저도 어릴 때 많이 안 썼다가 어떤 진짜 고급스러운 영국 친구한테 들어서 오 진짜 좋다. 그래서 조금 고급 표현이긴 한데 딱 이런 느낌이에요. 딸 바보, 조카 바보. 이것도 영국식 영어로 aunt, 미국식은 aunt. 그렇죠. 발음 차이가 있어요. 스펠링은 똑같지만 이모 고모 할 때.
0: A-U-N-T, aunt가?
1: 네. 영국식으로 aunt,
0: aunt?
1: 미국식으로 aunt.
0: 자,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윤수정님이 의뢰해 주신 영국식 표현 조카 바보. 포인트가 와 네. 일단 aunt로 가고
1: 그쵸.
0: 삼촌 이모로 가는 거예요.
1: 네.
0: 오, 자, 피터 어떻게 한다고요?
1: A danging aunt.
0: 자, ing를 붙여주시고요. 동사 아까 원형은 D-O-T-E 이것도 기억하시고 꼭꼭꼭 기억하시고 샵 1077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1: Have a lovely jubbly day.

0: 한국이 하면
1: 하하림.
2: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맛닥고
0: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뿌릇뿌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엔!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김영철의 파워 FM 3부 오늘 진영영에서 내드린 영단어 코이죠. 조카 바보. 아, 그렇죠. 언트. 아, 내 입장이 먼저 포인트라는 거 여러분 꼭꼭꼭 기억하세요. 조카가 포인트가 아니고 adulting aunt. Adulting, A-U-N-T, aunt. 이것도 기억하시고, doting, D-O-T-I-N-G, doting. 꽃을 담다님이 doting. 조카들은 무조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첫 조카 태어났다는 소식에 선물 한아름, 한아름 사들고 간 추억이 있어요. 저도 하나 태어났을 때 진짜 첫 조카는 그런 게 있죠. 최경희님도 doting. 제 아이들 다 키우고 나니 어린 조카가 더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한창 말벼는 중이라 그런 저한테 커먼가 아니라 꼬봉 이렇게 부른다고. 17300번님도 도팅 보내셨네요. 모두 구급함 챙겨드리고 베이디 씨랑 직장에 탐구생을 하도록 여러분 스테이 튠.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 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2: 고릴라 편이다.
1: 고삐 풀린
2: 고릴라.
1: 왜 다 고릴라죠?
2: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1: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2: 광고기 가성비 갑.
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쌀도 신선식품이라서 갓 도정한 쌀로 갓 지은 밥이 제일 맛있죠. 그렇다면 반찬 없이 먹어도 맛있는 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쌀의 품종이 중요합니다. 쌀은 크게 자포니카와 인디카 두 종류인데요. 전분 성분인 아밀로스함량이 다릅니다. 한국인은 아밀로스함량이 비교적 낮은 자포니카 쌀로 지은 찰진 밥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300여 개의 쌀 품종 중 농촌진흥청이 최고의 품질로 엄선한 쌀은 단 21개. 쌀알이 맑고 투명한지, 밥을 지었을 때 모양 용기 풍미가 뛰어난지, 도종 후 온전한 쌀알이 75% 이상인지, 병충해에 강한지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다니까 쌀에는 과학과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설파에
1: 김범수 보고 있나? 그럼 됐어.
2: 1, 2, 3.
3: 직장인을 위한 나노 입자 공감 스토리.
4: 직장인 탐구 생활.
3: 1958번님이 해너지 자전거도 잘 타시나요? 요즘 날이 좋아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데 기분 너무 좋아요. 수요일에 나는 나의 해너지. 배지씨, 배지씨 어서오세요.
4: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기분 좋은 수요일 배지입니다.
3: 오늘은 뭘 타고 오셨나요? 자전거를 타고 오셨나요? 아니면 가르마를 타고 오셨나요?
4: 오늘은 가르마를 타고
3: 잘하셨어요. 우리 둘 다 지금 현재 중간 가르마를 탔다고요.
4: 보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3: 네, 우리의 중간 가르마 하프앤하프 볼 수 있고요. 아, 자전거 잘 타요 근데?
4: 네, 저 자전거 잘 타요. 예전에 이제 여의도로 출근할 때는 마포에 살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포에서 여의도까지 따릉이 타고 출근하고 그랬어요.
3: 마포 대교를 건너네요.
4: 그렇죠.
3: 와
4: 네.
3: 진짜.
4: 마포 대교 걸을 때 이렇게 또 예쁜 문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도 달리는 게 힐링이었어요.
3: 추운 겨울에는 좀 그 장갑 끼고 해야 되지만 보험 가을엔 진짜 시원해서 자전거 네. 그 바람이
4: 맞아요,
3: 있죠.
4: 맞아요.
3: 박수경님이 우유빛깔 배해지 왕눈토끼 배해지. 아.
4: 아우 반겨주시니까 기분 좋구만요.
3: 그렇죠 그렇죠. 우리 우영식님은 해너지님 오늘 너무 귀여우세요. 기말고사 보러 간 학생 같아요. 후디를 입었어요. 후드티.
4: 아, 오늘 사실 화장을 안 하고 와가지고 좀 이렇게 시험 기간에 지친 학생 같긴 한데요.
3: 저도 이제 일본어 시험 보러 갈 때 보면
4: 네.
3: 그러고 보니까 막 풀메까지 한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4: 그래.
3: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서 서로 보면
4: 지쳐가지고
3: 뭔가 약간 입술 정도만 바르고 왜 딱 우리 보면 알잖아요.
4: 그쵸 그쵸.
3: 아 그래
4: 열심히
3: 그래.
4: 열심히 공부한 느낌.
3: 시험 보러 갈 때 화장할 시간 없을걸요.
4: 그쵸.
3: 오늘 약간 여러분 보는 라디오 켜주세요. 오늘 약간 진짜 시험 보러 간 학생 느낌 있어요. 0224번님이
4: 해너지 저번 주에 땡달라컵 너무 잘 받았어요. 덕분에 6퇴 후에 맥주 한 잔씩 좋아요. 그런데 해너지 포토카드가 더 마음에 드는 건 안 비밀.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3: 아 지난주 이제 받으셨구나.
4: 그러게요.
3: 내가 받고 싶어 했던.
4: 6퇴 하시고 아주 시원하게 또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3: 뭐? 내 우산 받은 사람은 왜 연락이 없어? 그래. 양궁 코치님
4: 받으셨나?
3: 코치님. 양궁 코치님 문자 기다리고 있어요. 내 꿈만 아니까 왜 이렇게 서러워. 자 그렇다면 오늘도 해너지 베이드 씨와 직장인 탐구 생활 함께 할 텐데 오늘 트렌드 키워드는요?
4: 오늘의 트렌드 키워드는요? 외국 직장인들도 열광하는 한국 사무실 필수 꿀템입니다. 철가루 유땡땡님이 제보를 해주셨고요. 철업디도 한때 가습기를 앞에 놓고 진행을 했잖아요.
3: 여기 네. 이렇게 놔두고
4: 맞아요.
3: 매일 은근히 또 씻고 그치. 말리고 해야 돼요.
4: 근데 이런 직장인들의 꿀템 뭐가 있을까요?
3: 사무실 책상 앞에 작은 화분 놔두지 않아요? 아주 미니.
4: 그쵸 그쵸.
3: 식물이 있으면은.
4: 기분 전환을 위해서.
3: 좋고. 해너지가 직장인이라면 사무실에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4: 저는 여름에 늘 탁상형 선풍기 그리고 메쉬 방석. 엉덩이가 늘 뜨겁더라고요.
3: 그쵸 그런 거 겨울에 있어야 되니까 선풍기 있어야 되고요.
4: 그쵸.
3: 슬리퍼는 요즘 회사에서 다니신 분들 슬리퍼 살짝 갈아 신기도 하죠.
4: 그럼요. 그래서 지압 슬리퍼 많이 신기도 하시고.
3: 그렇군요.
4: 네. 그리고 저는 고체 향수도 이렇게 테이블에 두고 그랬어요.
3: 그런 식으로. 아니 그러면 오늘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확인을 해볼게요. 사연 보내주신 유땡땡님께서 백화점 상품권 드리면서 친절한 혜지씨가 더 자세히 알려줄 오늘의 트렌드 키워드는 외국 직장인들도 열광하는 한국 사무실 필수 꿀팁입니다. 음악 주세요.

0: 최근 한국 회사 문화와 직장인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한 외국인들 사이에서 왜 한국 직장인들이 이런 제품을 많이 쓰는지 알겠다는 반응이 뜨겁습니다. 덕분에 한국 직장인들이 많이 쓰는 실용적인 사무실 아이템들이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추천 아이템은 책상 아래 두면 생각보다 편하다는 발받침대입니다. 장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직장인들에게 자세는 참 중요한 부분인데 발받침대를 사용하면 허리와 무릎 부담을 확실히 줄여준다고 합니다. 또 외국인들 사이에서 화제인 두 번째 제품은 바로 발 지압 슬리퍼인데요.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있다 보면 다리 붓기와 피로감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이때 발바닥 지압 포인트가 들어간 한국 느낌 팍팍 나는 슬리퍼 제품을 이용하면 퇴근할 때 확실히 다리 피로감이 덜하다는 후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마사지 볼, USB 키링, 그리고 컵 거치대 등 이런 꿀템에 대한 반응으로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직장인들은 작은 불편함도 잘 해결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K 직장인들 대단하죠? 이상 직장인 트렌드였습니다.
1: 아, 한국 직장인들은 작은 불편함도 잘 해결한다. 이 얘기도 좋고 역시 아이템의 민족. 아, 우린 불편한 건 참을 수 없어.
0: 못 참아.
1: 못 참아. 참지 않아. 그러니까요. 송현주님이
0: 서랍에 넣어둔 선풍기 꺼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1: 야, 우리 베란다 저 구석 안에 캐비넷 같은 데 놔뒀던 선풍기를 꺼내듯
0: 네.
1: 책상 서랍에 두셨구나. 꺼내세요. 꺼내셔야 네. 합니다.
0: 이제 먼지 한번 닦고 꺼내주셔야 합니다.
1: 그리고 USB를 충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기능 네. 또 괜찮은지 또 괜히 또 고장날 수 있으니까.
0: 그러니까요. 이은주님, 저도 지금 지압 슬리퍼 신고 있어요.
1: 지압 슬리퍼 신어본 적 있어요?
0: 저는 늘 신어요.
1: 그래요?
0: 네, 사무실에 두고 지압 슬리퍼 신는데 이거 신으면은 느낌이 확실히 좀 다리가 좀 가벼운 느낌?
1: 이게 확실히 네. 오히려 젊은 친구들 그런 생각 안 하고 하는데 저 나이쯤 되면 네. 아저씨처럼 보일까 봐 또 안 신어.
0: 요즘에는 예쁜 게 많다니까요.
1: 예쁜 걸로 네. 패션 지압 슬리퍼.
0: 네. 뭐 보라색, 분홍색.
1: 지압 슬리퍼 하면 패션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0: 네.
1: 찾아봐야겠네요. 나 슬리퍼 바꿔야 되겠다.
0: 그러니까 지금 약간 겨울 느낌이니까.
1: 어떻게 알았어? 나 지금 너무
0: 따뜻하죠.
1: 여름 봄 느낌이 없어. 지압 슬리퍼 예쁜 거 너무 많네요.
0: 그러니까.
1: 바꿔야지.
0: 가을님, 이가을님, 저는 겨울에는 온열방석, 여름에는 냉감방석 필수예요. 너무 좋아요.
1: 필요하죠, 이렇게. 저는 약간 허리 이제.
0: 그렇네요.
1: 보조 받침대라고 해야 되나, 요거.
0: 네, 허리 고정해주는 방석을 또 네. 쓰시네요.
1: 요거는 저는 이제 따뜻한 거 없이.
0: 저는
1: 근데 방송하다 보니까 온열방석을 하면 잘 것 같아가지고. 잘, 라디오에다가 자면 초미의 사태 아니에요, 이렇게.
0: 그러니까.
1: 네. 그래서 온열 방석은 조금 약간 걱정이 돼.
0: 근데 온열 방석도 아이디어 좋다.
1: 좋다.
0: 네.
1: 김유진님은
0: 전 키가 작아서 발을 꼭 얹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 해먹 쓰는데 엄청 좋아요.
1: 이게 의자가 너무 높으면은 다리가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의자가 좀 낮아요. 이게 다 끝까지 올려도.
0: 그래서 뭘 올려두셨구나.
1: 나는 오히려 여기 좀 저 땅을 좀 파주세요.
0: 근데 발 해먹이 너무 신기한 게 발 받침대도 아니고 우리 누울 때 쓰는 그런 해먹 있잖아요.
1: 발 해먹이 있구나.
0: 너무 신기하다.
1: 진짜 아이템의 민족이야.
0: 그러게. 재밌는데요?
1: 이상호님이
0: 부장님이 뒤에 오나 안 오나 감시용 탁상 거울이요.
1: 압수 이거.
0: 근데 나도 이거 썼는데.
1: 있어?
0: 네.
1: 나는 이제 슬픈 게 누가 나를 감시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감시 좀 해줘. 예, 아니
0: 오히려 해달라고.
1: 그냥 감시용 사놔야지 이렇게. 너 왜? 아무도 안 와. 야, 오늘 집중 트렌드 외국 직장인들도 열광하는. 지금 저도 열광하고 난리가
0: 그러니까요,
1: 났잖아요.
0: 너무 궁금해.
1: 한국 사무실 필수 꿀템이었는데 에드씨, 그러면 오늘 우리 철가루들에게 뭘 한번 받아볼까요?
0: 오늘은 문자 주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주제는 사무실에서 이거 없으면
1: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0: 헤이! 네, 사무실 나의 반려 아이템 추천 팍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자, 웬만한 건 지금 다 나왔어요, 그죠?
0: 네.
1: 저는 지금 아까 지압 슬리퍼도 확 땡겼고,
0: 그렇죠.
1: 발 해먹이 지금 어떤 걸까 궁금하고.
0: 사진이랑 같이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여러분 사진도 같이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리아는 무료.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혈당 관리차 보내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에너지 추천곡은 뭐예요?
0: 오늘은 제스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
1: 쓰레지는.

0: 뭐든 지금.
1: 제스핀 너와의 뭐든 지금 듣고 왔고요. 8시 43분 6초 7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나로 나의
2: 에너지
1: 페이디씨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집중 트렌드 주제가 외국 직장인들도 열광하는 한국 사무실 필수 꿀템이었고요. 문제 주제가 사무실에 이거 없으면
2: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헤이
1: 쭉쭉쭉 뭐 웃음 포인트가 뭐예요?
3: 노래가 몇 개예요?
1: 노래가 오늘은
3: 뭐 세 개 정도?
1: 세 개? 응. 오늘은 세 개.
3: 좋습니다.
1: 자, 6454번님부터 볼까요?
3: 제 동료는 손목 찜질기를 사용하더라고요. 물이 즉석에서 보글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난답니다.
1: 아 이거 제 아,
3: 이런 게 있어?
1: 아니 그리고 노트북 종일 몇 시간 써봐야 우리는
3: 그쵸,
1: 근데
3: 그쵸.
1: 많이 쓰는 분들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어 나 그 약간 진짜
3: 고생하니까.
1: 그럴 것 같아.
3: 오, 뜨끈뜨끈한 건가 보다.
1: 이거 약간 상상되네요. 1301
3: 컴퓨터 모니터에 부착하는 사생활 보호 필름 몰래 업무 중에 일탈을 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1: 아 원래 휴대전화기에는 사생활 보호 필름 있죠?
3: 있죠.
1: 이거
3: 있죠.
1: 많이 쓰는데 네. 컴퓨터 모니터에도 있어요?
3: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필수템이죠. 또 옆에서 다 보이니까 살짝
1: 아,
3: 가리려고.
1: 그럼 옛날에 진짜 일할 때 이렇게 진짜 뭐 보는지 인별그림 보는지 다 보였겠을 거 아니야?
3: 그럼요. 부장님 자리에서 다 보이니까.
1: 그래서 아까 네, 감시용 네. 저기 뒷백 미러 카메라 아 카메라란다 저기 거울.
3: 거울? 이슬님 문어갈싸요. 이걸로 졸릴 때마다 관자놀이 비벼주면 잠이 확 깨요.
1: 아, 여기는 문어갈싸를 쓰구나 이슬씨. 나도 갈싸가 있는데 오늘 좀 안 갖고 왔는데
3: 네.
1: 갈싸 저 라디오 할 때 부르는 데 하거든요.
3: 하잖아요.
1: 잠도 깨고 여기 그쵸. 머리 이런 데 한 번씩 혈 눌러주면 네. 좋죠.
3: 그렇죠. 두피 땡겨주고
1: 갈싸 give it to me 갈싸 갈싸 도와요 갈싸.
3: 3211 손가락 골무요. 엄마들만 쓰는 건 줄 알았는데 회사 입사했더니 선배가 주더라고요. 이게 왜 필요하지 했는데 서류 검토가 많은 업무라 이제는 이거 없으면 일 못해요. 손가락에 침 묻히지 마세요. 손가락 골무에 양보하세요.
1: 그래.
3: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1: 와 이게 딱딱이 너무 가는구나.
3: 그렇구나.
1: 보통 우리는 아예 이런 게 없으니까 다 펴서 이렇게 했는데.
3: 그렇죠. 우리도 지금 이거 대본 넘길 때 손가락에 침 한 번씩.
1: 솔직히 바른 적이 또 없다.
3: 있다?
1: 나는 여기 물컵을 하러 갖다 내야겠다.
3: 그런데 골무가 예. 필요하겠다.
1: 골무에 양보하세요.
3: 좋네요. 김지연님 최애 포토카드요. 지친 심신을 달래줄 때 딱이에요.
1: 야 지연씨 옛날에 이거는 비슷하고 옛날 때부터 우리 다 브로마이드 하나 갖다 놓고 책상에 연예인 좋아하는 사진 올려놓은 것처럼 뭐 달력 등등인데
3: 그렇죠.
1: 포토카드를 그치 이건 티 안 나게
3: 너무 좋다.
1: 센스쟁이네요.
3: 어떻게 철없디 달력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0: 것 같아요. 왜냐? 우리 사무실은 여자만 7명.
1: 와우. 그렇군요.
0: 이런 이유로.
1: 자, 그럼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2467번님. 299번째 직장 연애보고서 바로 만나볼게요.
0: 직장 연애보고서 제299장.
1: 어? 혜디 씨가 왜 여기에?
0: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직 후 첫 출근을 했던 3월의 둘째 날. 안녕하세요. 배예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0: 살갑게 인사를 했는데 유독 냉랭했던 대리님 한 분이 계셨어요. 하, 뭐야? 왜 저렇게 삭막해? 저한테만 유독 차가운 것 같아서 처음에는 신경이 쓰였는데 보다 보니까 그분은 회식도 절대 참석 안 하고 점심도 혼자 먹고 회사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를 완전히 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왜 저러나 싶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고 시간은 흘러 4월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당시 야구에 미친 직장인이었어요. 야구 직관이 삶의 낙이자 유일한 기쁨이었기에 항상 4월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혼자 몇 번 경기를 보다가 우연히 온라인 카페에서 같은 팀을 응원하는 회원들과 친해졌고 같이 경기를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죠. 안녕하세요. 아, 네네. 제가 바로 승리요정. 아예 반갑습니다.
2: 어? 대리님이 왜 여기에?
1: 어? 혜지 씨가 승리 요정이었어요? 어? 저는 이 구역의 보살.
2: 아, 대리님이 이 구역의 보살님이셨어요?
1: 네. 어떻게 이런 우연이?
2: 아, 그러게요. 아, 너무 신기하다.
0: 온라인 카페에서 친해졌던 회원 중 한 사람이 그 대리님이셨고 저는 그날 180도 다른 대리님의 모습을 직관하게 되었습니다.
3: 날려 날려 날려버려. 안타 홈런 뛰어 뛰어 뛰어 뛰어.
2: 와! 달려 달려 달려라.
3: 아! 아! 홈런 안타 홈런.
0: 그날 우리 팀이 압도적인 우승을 했고 우리는 양손을 잡고 함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1: 어? 미안해요.
2: 아, 아니요. 아니, 괜찮은데.
1: 혜두 씨, 출출하지 않아요? 우동 한 그릇 먹고 갈래요?
0: 그럴까요? 그 뒤로 우리는 여전히 회사에서는 어색한 사이였지만 야구 경기 얘기를 할 때만큼은 달랐습니다.
1: 혜두 씨, 내일도 갈 거죠?
2: 당연하죠. 대리님도?
1: 물론이죠. 내가 혜두 씨 집 앞으로 데리러 갈게요.
0: 어느새 우리는 이길 때면 함께 손을 잡고 응원을 하는 사이가 되었고 경기에서 진 날은
1: 씁쓸하네. 아, 혜디 씨 소주나 한 잔 하고 갈래요?
0: 아, 그럴까요? 야구장에 희노애락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술 한 잔 하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는데요.
1: 저 혜디 씨 만약에 키스 타임에 우리가 잡히면 어떡하죠?
2: 그러게요. 어떡하지?
1: 그럼 저 그냥 해도 될까요? 키스?

술 마시다 말고 그가 갑자기 고백을 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의 야구도 그 다음의 야구도 함께 응원했지만 대리님이 과장님으로 승진하면서 다른 지방으로 발령이 나버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멀어지다가 결국 사내 메신저를 켜도 서로 할 말이 없어졌고 슬프지만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야구장에서 즐거웠던 그

0: 그 순간만큼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네요.
1: 키싱유. 오늘 곧 키스를 하려는데 발령이 났어요. 직장년의 보고서 송은숙님의 사연이었고요. 백삼 챙겨드릴게요. 지금 노래랑 너무 전시대 키스미 나고 발령이
0: 이종신님께서 취미가 같으면 사람이 갑자기 호감이 되더라고요. 특히 야구를 같이 좋아하는 커플은 너무 부럽죠.
1: 그래.
0: 정말 빠르게 친해질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0: 김경진님 방금 그 대사 너무 느끼해서 아를 원샷하고 말았어요. 키스
1: 그냥 해도 될까요? 키스. 키스를 하려는데 발령이.
0: 네. 갑자기.
1: 변준수님이.
0: 오늘부터 온라인 동아리 100개 가입하러 갑니다.
1: 네.
0: 좋은 아이디어예요.
1: 동아리를 가입 잘하시고요. 발령 안 나는 조건으로. 갑자기 발령이. 나 해피엔딩인 줄 알았는데.
0: 그러니까요.
1: 얘기.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처장 안영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조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조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1: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4: 하이엠솔루텍. 2939번님이
5: 저희는 보드 동호회에서 만나서 같이 보드 타면서 사랑이 싹 텄어요. 벌써 8살, 10살, 11살 아이 셋, 결혼 12년 차인데 오늘 직연서 들으니까 옛 생각이 새록새록 나네요. 어머, 이 사연도 좀 보내주세요.
4: 보내주세요. 2939번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3417번님이
5: 캐스, 그 어려운 멘트를 해내시는 철없디, 당신은 능력자.
4: 조심스럽게 얘기할래.

0: 제가 해도 될까요? 키스.
1: 오케이.
2: 네. 어, 우리 끝날 때 됐는데 우리 한명진 씨가 진짜 이거.
1: 오, 아 센스가 대단하신데요?
2: 이거 노래를 바로 깨요, 여러분.
1: 네.
2: 해맞이 보려는데 영철이. 와, 한명진. 아, 와우.
1: 나이스.
2: 오늘 하루.
1: 오픈업.
2: 지스 때는
1: 치아라.
2: 영철이랑
1: 혜진은
2: 이제 샤라. 샤라.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냄새 향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에 자주 마주치는 풍경들이 우리를 웃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신나게 등교하는 아이들의 생기 넘치는 모습, 귀여운 걸음으로 동네를 산책하는 반려견과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는 동네 카페 사장님까지 특별할 것 없는 그저 일상적인 풍경이라서 마음이 더욱 편해지거든요. 오늘의 내 모습도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비춰지겠죠. 그저 평온하게 나의 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때로는